0: of the young paper mulberry tree yields smooth, silky paper, and the pruning process doesn't kill the tree, unlike European paper making, which requires killing the tree to access the cellulose inside it. Lee sources her paper mulberry from Thailand and from a grower she knows in Florida.
1: 결국 한지 장인들은 에이미 리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돌린 거고요. 그 이후로 현재 48세가 된 에이미 리는 지금까지 당나무로 만드는 한지를 제작하고 기록하며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한지를 집에서 단열재로 바닥과 벽을 덮는 재료로 심지어 생활용품으로도 사용해 오고 있는데 현재 이 공예는 대부분 잊혀진 상태지만 일부 가정이나 현대미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지 제작은 늦가을 수확철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당나무의 속껍질에서 매끄럽고 비단 같은 질감의 종이를 얻어내는데 이때 가지를 잘라내는 과정으로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이는 나무 속에 셀룰로스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유럽식 재지 방식과는 다른 점인데요. 에이미 리는 태국 그리고 플로리다에 사는 지인인 재배자로부터 당나무를 공급받습니다. So the paper makers, they came around.
0: Yeah. If someone comes around, it means they've changed their mind.
1: Exactly.
0: So come around, they've changed their mind. They finally agree with an idea or plan that you used to oppose.
1: Yeah. The paper makers were hesitant at first, but they came around and they said, okay, Amy Lee, we'll teach you how to make this. 자, 서른 살이었던 에이미 리를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지만 장인들이 결국은 마음을 돌렸어요. They came around. 그냥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쓸 수 있어요. It took a long time for me to persuade him, but he came around. 결국은 그 사람 마음 돌렸어.
0: Yeah.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그 Take On Me 노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아, 그 노래 가사를 실제 아하 멤버들이 썼었군요.
0: Yeah. Yeah.
1: 네. 근데 노르웨이 팀이거든요.
0: Yes.
1: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영어 유창하게 하죠.
0: Yes.
1: 노르웨이 사람들. 그렇지만 아주 아주 미묘한 이런 뉘앙스는 놓칠 수 있거든요.
0: Mm-hmm.
1: 그렇다 보니까 모튼 하켓 뭐 등등등의 그 아하 멤버들이 가사 일단 다 쓰고
0: mm-hmm.
1: 그다음에 계속 인터뷰에서 그때 무슨 뜻으로 쓰신 거예요? 뭐 싸우자는 거 그 의미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러브송인데. 나 이거 사랑 고백 노래인데. 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0: Mm-hmm.
1: 자. Fall into obscurity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0: Right.
1: So now making hanji has fallen into obscurity.
0: Yeah. When something falls into obscurity, it means that it becomes forgotten. So it becomes forgotten, it becomes unknown to a lot of people, but it's after it was very famous, successful, or very important.
1: 아, 자, 그래서 이 한지 만드는 거, 이 공예가 largely, 대부분 이제는 잊혀진 상태예요. 잊혀지다. Fall into obscurity. Obscurity is spelled O-B-S-C-U-R-I-T-Y. Fall into obscurity. 뭐 무명으로 전락하다가 될 수 있어서 사람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0: Yeah.
1: Now, in order to make 한지, you have to, first of all, get the inner bark of a mulberry tree, and then you prune. What's pruning?
0: Mm-hmm. Pruning, it's the selective cutting and removal of unwanted parts from a plant. You know, so like when you're cutting off dead branches or the buds or roots, and this is done to improve its health, shape, and growth.
1: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거, 요거를 pruning이라고 합니다. P-R-U-N-I-N-G. 다음 단락 가볼게요.
0: Lee spent some summers in Korea and returned at 19 to sharpen her language skills. In graduate school, she studied book arts at Columbia College, Chicago, and was captivated by her first papermaking class, its meditative nature, its use of water, and its ability to cultivate peace in the mind and body. She learned about the history of papermaking in China and Japan.

0: Japan, but Hanji was missing from English language literature. My question was, what happened in Korea papermaking-wise? That's when I thought, I have to go there, she said. She received a Fulbright Fellowship in 2008 and another in 2021 to return and study papermakers' tools. She worked with a tutor to decipher the craft's specialized vocabulary.
1: 에밀리는 몇 번의 여름을 한국에서 보냈고 19살이 됐을 때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대학원 시절 그는 시카고 컬럼비아 칼리지에서 북 아트를 공부했고 종이를 만드는 첫 수업에서 핸드메이드 재지 과정의 명상적인 성격과 물의 활용 그리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점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중국과 일본의 재지 역사에 대해서 미국에서 배웠지만 이 영어권 문헌에는 한국의 한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의문이 이거였어요. 재지 기술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는 어땠을까? 그때 꼭 거길 가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에밀리는 2008년과 2021년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 한지 장인들의 도구를 연구했는데 개인 선생님과 함께 한지 공예의 전문 용어를 해독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Right, she took a class and she learned about the beauty of paper basically and the ability for it to cultivate peace in the mind and body.
0: Yeah. So when we say cultivate, we use it a lot in agriculture when we are preparing the land to grow crops.
1: Yeah.
0: But when we're using it in this sort of sense, when we're cultivating peace, it means to kind of work hard to develop and improve a skill. It can be used in relationships when we're developing relationships or when we're developing some sort of a quality or skill.
1: Exactly. 자, 그래서 원래 뭐 배양하다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언가를 함양하다. 그러니까 cultivating peace, 평화로운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가져온다, 기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 Yeah.
1: 종이 만들기가 몸과 마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해준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기르는 거, 함양하는 것을 cultivating somet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종이, 중국 종이의 역사를 다 미국에서 가르치는데 한국 종이의 역사는 네, 그게 이제 그 English literature에서 빠져 있었대요. Literature는 여기서 문학 작품이 아니고요.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종이 만들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자료 중에서 한지에 대한 영어로 된 자료가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0: Yep.
1: So she thought, what happened in Korea,
0: yep.
1: paper making wise?
0: Yeah.
1: What does wise mean here?
0: Right, so it's used as a suffix, right? And it means with regard to or concerning or relating to. So it means relating to paper making or with regard to paper making.
1: 네. 자, 그러니까 뭐뭐과 관련해서 paper making wise 그러면은 종이 만드는 면에 있어서 한국은 어땠을까 궁금해진 겁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잊혀가는 한지 제작 공정을 한국에서 배워 미국에 돌아가 자신만의 한지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는 에이미 리라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정체성과 관련한 성장통도 겪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어릴 때 동양인인 자신을 보고 미국에서 너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둘 다 아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없는데? 라는 반응까지도 어릴 때 참 억울하게도 많이 들었답니다. 켜린 선생님이랑 저도 비슷한 연령대여서 너무나 이해가 되죠?
0: Yeah.
1: 이런 거 많이 받아봤죠,
0: yeah.
1: 질문? Are
0: yeah.
1: you Chinese or Japanese?
0: Yeah.
1: 이거 두 개밖에 안 물어봤었어요. 저희도 네, 마찬가지로.
0: Where is Korea?
1: 그때는 그랬습니다.
0: yes.
1: 지금은 뭐 당연히 뭐 달라졌지만. 자, 그래서 좀 수치심을 많이 느꼈었대요.

0: uses the form sheets of paper. It was born out of a time when that was second nature, just using what we had, she said. The craft only evolves as you innovate, as you use it in the real world.
1: 에이미 리는 한지를 만들려면 자연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장의 한지조차 당나무의 성장, 점액질의 닭풀을 만들어주는 히비스커스 식물, 심지어 각각의 종이를 성형할 때 사용하는 대나무 틀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비롯된 수많은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이미 리의 말인데요. 한지는 우리가 가진 것 자체를 그냥 활용하는 게 본능처럼 당연했던 시대에서 태어난 예술입니다. 이 공예는 혁신을 거듭하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활용될 때 비로소 발전합니다. So making hanji requires living in concert with nature. What does that mean?
0: In concert with something. So it's kind of like in harmony with something. So it's working and acting together with someone or something else to achieve a shared goal.
1: In concert with. 우리가 즐겨가는 그 콘서트 맞아요. C-O-N-C-E-R-T인데요. In concert with 뭐뭐뭐라고 하면은 무언가와 함께 협력하여라는 뜻이 있어서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We have to live in concert with nature in order to make 한지. 자, 그 다음 nature가 들어간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Making 한지 was born, so it began at a time when that was second nature.
0: Yeah, second nature. When something is second nature to you, it means that it just feels natural. It's kind of, it almost feels instinctive, kind of like an inborn trait. So it's a learned habit or a skill, but it became so automatic and effortless through practice that you can just do it without conscious thought, just like riding a bike.
1: Yeah.
0: Once you learn it, it becomes second nature, so you can do it without thinking.
1: 그래서 무언가를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치 나의 천성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천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second nature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방송을 2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좀 second nature의 느낌이 있죠. 아니면은 뭐 우리 뭐 다른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노래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한지 만드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제2의 천성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되면은 그런 고지까지 오르면은 정말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0: Yes.
1: 근데 기사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한지가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한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게 되냐, 왜 만들게 됐냐,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자연적인 재료를 활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요 당나무에 있는 뭐 이런 가지들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자.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0: They were using the things around them.
1: Exactly. Yeah. So that's when making hanji was born. 자, 이어서 마지막 단락 가볼까요?
0: The traditional technique Lee uses is on the verge of extinction, she said. It's very possible that those lines are cut, are severed. The children of the papermakers are not learning it, she said. She wanted to catch hanji by the tail before it's totally gone and bring it to the United States. I'm doing what my parents did, she said. It's a migration.
1: 에이밀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전통 한지 기법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전통의 끈이 끊어지거나 단절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지 장인들의 자녀들은 이 기술을 배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끝자락이라도 잡아서 미국으로 꼭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이 한지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이주이니까요. It's a migration.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0: Okay, so making hanji is on the verge of extinction.
1: Yeah, when something is on the verge of something, it means it's almost or very
0: Yeah.
1: close to doing, experiencing or having something happen.
0: 거의 뭐뭐 임박한 상태일 때 it's on the verge of 라고 하고요.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왔는데
1: Yeah.
0: 지금 이렇게 전통 한지 만드는 방법 이렇게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 Kind of like Jeju's henyo that we mentioned earlier. Yeah.
0: But it's not extinct yet,
1: Not
0: so we
1: yet.
0: hope that it never will be.
1: Yeah. So we need more people like
0: Like,
1: Amy,
0: yes.
1: here in Korea. Yeah.
0: 그렇습니다. Alright,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Simon and Garfunkel with Bridge Over Troubled Water.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Thursday's news coverage. 폭염으로 인해 프랑스 와인 생산지의 포도 농장들도 수확 시기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 다시 듣겠습니다.
1: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Early harvest rattles France's wine industry.
0: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조기 수확이 프랑스 와인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rattle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당황하게 한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와인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I think of shaking a little bit.
1: Yeah, absolutely.
0: I hear rattling.
1: I think you shake, but rattling. I also think of a noise, like a rattlesnake or like a baby rattle, a baby's rattle. It's got like that. On top of the actual shaking as well.
0: Well, the early harvest is rattling France's wine industry. That's what the headline, well, the title, excuse me, says. 자, 이번에 만나본 뉴욕타임스 기사는 와인의 재료가 되는 포도를 생산하는 프랑스의 유명 포도 농장들이 폭염 때문에 수확 시기를 급하게 앞당기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Usually in August, the farmers that cultivate France's famed champagne grapes would be enjoying some downtime before the annual late summer harvest. But this year, after an exceptionally hot summer, the harvest began in early August, weeks ahead of schedule, at a time when many growers and seasonal workers were still on vacation. That set off a scramble to find grape pickers in a shortened harvesting window to ensure that the year's crops wasn't ruined. We had to rally everyone on short notice, said Maxime Toubar, a grower in Champagne, adding that it forced vineyards to organize the harvest somewhat at the last minute.
0: 보통 8월이면은 프랑스의 유명한 샴페인용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매년 늦여름에 찾아오는 수확을 앞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닙니다. 유례 없이 더웠던 여름이 지나자 수확이 예정보다 몇 주나 앞당겨진 8월 초에 시작됐는데 이때는 많은 재배자와 계절 근로자들이 아직 휴가 중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올해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짧아진 수확 기간 내에 포도를 딸 인력을 구하기 위한 각기 분주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샹파뉴 지역 포도 재배자인 막심 투바루는 촉박한 시간 안에 모든 인력을 동원해야 했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포도 농원들이 다소 막판에 수확 준비에 들어가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ight, so normally this time of year, the farmers would enjoy some downtime.
1: Some downtime is a moment of rest, or basically a period of time when you're not doing anything, or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You don't have any responsibilities.
0: What do you enjoy doing in your downtime, Jason?
1: I enjoy watching baseball and following sports.
0: Yeah, but you also watch baseball and follow sports.
1: Well, I'm working.
0: Job as well as your occupation. But yeah, because you love sports, right?
1: Yeah.
0: In your downtime이라고 하면은 쉴 때 뭐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래는 이 포도 재배하는 농부들이 이맘때쯤에 좀 휴식을 취할 때예요. But not this year. 올해는 아닙니다. They had to begin their harvest weeks ahead of schedule.
1: Ahead of schedule, meaning before what you're planned

0: timing was. So typically you have a schedule as to when you do something, but if you have to do something ahead of schedule, then it means you have to do it before the time that you had planned for.
1: 예정보다 일찍. 근데 weeks ahead of schedule이니까 예정보다 몇 주나 일찍 이렇게 수학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앞당겨진 수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Everyone was brought in on short notice.
0: Yeah, and if you talk about doing something on ahead of schedule, it's one thing to do it ahead of schedule, but if you have to do it ahead of schedule, weeks ahead of schedule, on short notice, then it makes it even more challenging. So what is on short notice? It means without much warning. So all of a sudden, if I say, Sue, can you come into work right now or tomorrow?
1: Very short notice.
0: Yeah, so like you don't have a lot of time to give in terms of notice or in terms of leeway, in terms of just warning.
1: Yeah.
0: So all of a sudden, you have to do something right then and there.
1: Short notice는 굉장히 시간 여유를 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 something on short notice라고 하면은 정말 촉박하게 갑자기 스케줄을 바뀔 때 이런 표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제이슨 선생님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지금 들어올 수 있어? 지금 방송할 수 있어? 아니면 뭐 내일 원래는 뭐 예를 들자면은 내일 스케줄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지 뭐 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제이슨, I know this is very short notice, but can you come in tomorrow?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제이슨 선생이 이제 막 스케줄 확인하고 그러면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do something on short notice. We had to rally everyone on short notice. Rally is bringing everyone together in this case so that they could do the harvest or I guess,
0: do the early harvest.
1: Do the early harvest together, right.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이제 모으기 시작하다 보니까 휴가 중인 사람들, 뭐 휴가 이제 막 갔다 온 사람, 더 쉬려고 했던 사람들 다 연락해서 부랴부랴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한 그 긴박한 느낌이 있어요. And they had to organize the harvest at the last minute.
0: At the last minute being just before the deadline. So if the harvest is happening, then you have a time period that you have to meet. You have a deadline that you have to meet. And they did it at the last minute, meaning without much notice. It's sort of like with short notice as well. But with short notice, you'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you get all of a sudden. Last minute is sort of just before a deadline. So I think where we hear this a lot is certainly in school. I remember when I was a student, before an exam, I would always study at the last minute, meaning you study the night before, or I would work on my project at the last minute. So even though I had 1 week notice of this is when the project is due, did I start the project as soon as the project was assigned? No! I started the project at the last minute. The night before it was due, that's when I started. So at the last minute, just before the deadline.
1: So there's a lot of cramming going on.
0: Oh, yes.
1: 그래요. 시험 바로 전날 갑자기 이제 공부를 막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임박해서 뭔가를 할 때 do something at the last minute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나왔던 on short notice. 사람들에게 별로 여유를 두지 않고 연락을 일단 했고요. 뭐 내일 나올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판에 사람들을 모집해야만 했다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포도 농가들에 따르면은 이렇게 예년보다 일찍 수확을 하는 게 종종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요. 올해의 경우 3주에서 한 달 정도 수확이 빨라졌는데 아까 언급된 투바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 때는 보통 10월에 수확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올해는 8월 6일에 수확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단락 들어볼까요?
0: The early harvest resulted in a logistical challenge for Tubar, who is one of roughly 20,000 growers in the Champagne region. Around 120,000 people are employed during the harvest each year across the region, but many

0: Now you've been thrown off. You're kind of like, oh, that kind of surprised me. That shocked me. That made my job or life a little bit more difficult.
1: 원래 표현은 그래서 throw someone off 아니면 수동태로 내가 당황했으면은 be thrown off입니다. 그래서 당혹스럽게 하다 아니면 당황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We've been a bit thrown by this harvest가 원래 아마는 we've been a bit thrown off by this harvest를 그냥 줄여서 말한 것 같아요. 참고로 기사 속에 나오는 quotation 안에 있는 것들은 직접 했던 말들을 수정 없이 기사 속에 넣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뭐 원어민들도 뭐 그냥 단어 하나 생략하고 빠뜨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여기서.
0: Yeah, because we assume that you know the rest of the phrase, right? So I don't know, like there's when in Rome, right?
1: 그렇게만
0: Do
1: 해도
0: as the
1: 알죠?
0: Romans do, right? So you don't have to say do as the Romans do. You can just say when in Rome, and everyone knows the rest of it.
1: Exactly.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찍 수학을 해야 될줄 몰랐는데 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0: France has seen four heat waves since May, totaling 63 days of heat wave conditions, according to the country's weather service. Daily and monthly records for summer heat were broken this year, and a heat wave in July was longer than one in 2003 that killed 15,000 people in France. Lucas Pfister, who grows grapes in Brittany in northwestern France, spent a chunk of the summer irrigating his grapevines because of a lack of rain. It's not what you want to do, Pfister, who has more than two decades of experience in vineyards in Argentina, Italy, and France, said in a phone interview. Winemakers agree that the climate is changing. It's a fact, Tubar said.
1: 자,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프랑스는 5월 이후 네 차례의 폭염을 겪었습니다. 폭염 기간은 총 63일에 달했고요. 올해는 여름 더위에 일별 그리고 월별 기록이 경신됐고 7월에 발생한 폭염은 프랑스에서 15,000명의 사망자를 낸 2003년의 폭염보다 더 오래 지속됐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프랑스의 포도밭에서 20년 넘게 일한 경력이 있고 현재는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루카스 피스터는 비가 안 와서 올여름 대부분을 포도나무에 물을 주는 데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인 제조업자들은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데 다들 동의한다면서 투바르는 이건 사실이에요. It's a fact. 라고 덧붙였습니다. Okay, so France saw four heat waves.
0: Yeah, in the article it says France has seen, but seen is a form of the word saw or see. And when we think of, well, I saw something, it also means in this case that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happened to France because it happened to France or in France, therefore you were able to see it happen.
1: 이게 프랑스가 이런 폭염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rance has seen four heat waves since May. 5월 이후 프랑스가 네 차례의 폭염을 겪었습니다.
0: It experienced it.
1: 네. 자, 그 다음에는 Lucas Pfister spent a chunk of the summer doing something.
0: A chunk of something is a significant amount of something. So if you think of like a block and you take a chunk off of it, it might only be like 5% or 1%, but it's still a significant amount. Even if it's not like 10% or 50%, it's not unnoticeable. So when we talk about a chunk, it's a significant, a noticeable amount, even if it's small.
1: 맞아요. Chunk는 큰 덩어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큰 부분, 많은 시간이라는 뜻으로 이번 여름에 많은 시간을 이걸 하면서 보냈어요. Irrigating his grapevines.
0: There's a trend that's going on lately with cookies. So I remember back in the day, we always had chocolate chip cookies. And chocolate chips, meaning that there's a small little piece of chocolate in the cookies, and we call those chocolate chips. But nowadays, they're calling them chocolate chunk cookies because you think of a chunk as being bigger than a chip. So now like with the chocolate chip cookies, now there's like more chocolate chunks in them because they're a bit bigger than just a chip.
1: 초콜릿 칩 쿠키이지만 초콜릿 덩어리가 너무 커서 초콜릿 청크 쿠키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요.
0: Nowadays.
1: 자, 그래서 he spent a chunk of the summer irrigating his grapevines라고 했는데요. Irrigating은 물을 주는 겁니다.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다 물을 주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폭염으로 인해 포도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익으면서 프랑스의 유명 와인 생산지의 포도 농장들이 올해 유례 없이 빠른 수확에 돌입했고 이로 인해 큰 혼란도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들어볼게요.
0: The heat cuts both ways for the vineyards. A lack of moisture means less mildew, a good thing for the grapes. We could say that global warming has actually been quite favorable for the vines in recent years, Tubar said. At the same time, the longer that grapes grow under a blazing sun, the earlier they ripen and the sweeter they get, which in turn means a higher alcohol content. That is one reason for the early harvest to make sure the grapes don't get too sweet or the wine too alcoholic.
1: 포도밭에 있어서 더위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은 곰팡이가 덜 생기기도 하죠. 이는 포도에 좋은 일인데요. 투바르는 최근 몇 년간 지구 온난화가 사실 포도나무에는 꽤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도가 뜨거운 햇볕 아래 자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실이 더 일찍 익고 단맛이 강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집니다. 올해처럼 조기 수확을 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즉, 포도가 너무 달아지지 않게.
0: Maybe your opponent or enemy that you want to hurt, but it also cuts
1: Cuts
0: you
1: you.
0: as well. So it can be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ere's another expression very similar to this, being that it's a double-edged sword. Double-edged sword meaning that it is sharp on both sides of the sword, meaning if I cut again my enemy and at the same time, but the other side of the blade can cut me as well. So, double-edged sword or cut both ways, same idea. Another expression that we use, it has pros and cons, it ha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1: 자, 양날의 검과 같다. It has pros and cons. It's a double-edged sword, or it cuts both ways. 자, 마지막 단락 가볼까요?
0: The heat has been a problem, said Teguen Naveos, a wine retailer in Brittany, who has been in the industry since 1993. Besides the challenges that the hot conditions bring to growers, he said the extreme heat had made customers less thirsty for wine. Sales have been quite difficult since the end of June, he said, adding that many people have turned to beer or alcohol-free drinks. The extreme weather, which has brought drought and wildfires, is just one of the many challenges facing France's wine industry, along with changing drinking habits and President Donald Trump's tariffs. But Naveos hoped that the crop would adapt to the changing conditions. We have to trust that the wine grapes will adapt to all of this. Hard times and hard climate change, he added. Nature will always find its way.
1: 자, 더위가 계속 문제였다고 93년부터 업계에 종사해온 브르타뉴 와인 소매업자 테그웬 나베오스는 말합니다. 그는 더위가 포도 재배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어려움 외에도 더위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 고객들이 아예 와인을 덜 찾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6월 말 이후로 판매가 꽤 힘들어졌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맥주나 무알코올 음료로 눈을 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뭄과 산불을 초래한 이 극심한 기상 이변은 사람들의 음주 습관을 변화하고 있고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와 함께 프랑스 와인 산업이 직면한 수많은 난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는데요. 나베우스는 포도나무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와인용 포도가 이런 모든 어려움과 기후 변화에 적응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자연은 어떻게든 늘 방법을 찾아내곤 하니까요. We have to believe that the crops will adapt to the changing conditions.
0: Yeah, and when something adapts, then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0: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음의 크기와 높낮이, 그리고 음색. 흔히 세 가지를 소리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악기 중에 이 요소들을 가장 폭넓게 구현한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정교한 장치를 통해 일정하게 공급되는 바람으로 파이프를 울려 안정적이고 고른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맑은 고음부터 땅을 울리는 깊은 저음까지 아주 넓은 음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크기와 재질이 다른 수많은 파이프에 다양한 음색 장치가 더해지면서 한 대의 악기로 오케스트라의 버금가는 다채로운 음색과 화음을 빚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는 웅장한 울림까지 가지고 있어 악기의 제왕이라고도 불리죠. 오늘 첫 곡은 이 파이프 오르간 레퍼토리 중에서 널리 사랑받는 명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단초 바자흐모로 565 카를 리히터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바흐 토카타 푸가 디단조 바하작품으로 565 카를 리히터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입니다. 말러가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며 6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인데요. 전체 연주 시간이 80분을 넘고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혼성합창단,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 독창까지 등장해 말러 특유의 거대한 음악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3악장 스케르초는 말러 자신의 가곡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우스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맴도는 듯한 리듬 속에 세상의 혼란과 인간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내는데요. 이어지는 4악장 근원의 빛에서는 메조소프라노의 독창이 기도하듯 울려 퍼지며 구원을 향한 소망과 고요한 희망을 전합니다. 서로 다른 표정의 두 악장을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말러 교향곡 2번 시단조 부활 중 3악장과 4악장을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페트라랑,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 교향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말러 교향곡 2번 C단조 부활 중 3악장과 4악장을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페트라랑,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 교향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1929년에 착수해 1931년에 완성한 만년의 걸작인데요. 라벨은 협주곡은 경쾌하고 화려해야 한다며 이 곡을 썼고 그의 말처럼 이 작품은 심각한 내용보다는 유머와 생동감, 다이내믹한 리듬이 빛을 발합니다. 채찍과 후드블럭, 북, 탐탐, 트라이앵글 등 다채로운 타악기를 사용하고 재즈와 흑인 연과의 요소를 접목시켜 오케스트라의 색채를 한층 더 풍성하게 했는데요. 빠른 두 악장 사이에 놓인 느린 2악장도 인상적입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전악장을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와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전합장을 알레식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와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 쾌에머러 301종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과 나탈리 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서초구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 프렌데디 스쿨. 프렌드에 데디를 더한 이름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초보 아빠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열립니다. 갓난아기 아빠는 베이비 마사지 하는 걸 배우고 꼬마아이 아빠는 아이와 함께 과학 실험 놀이를 하거나 템플 스테이를 떠나는 시기죠.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 새로 신청을 받을 때마다 금세 인원이 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9월 6일 일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 필립 앨리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1942년 신시네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유진 구센스의 의뢰로 탄생했는데요. 당시 구센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연합군 병사들을 기리고 국민의 사기를 북돋을 곡을 작곡가에게 요청했습니다. 처음 코플랜드가 제안받은 제목은 병사들을 위한 팡파르였지만 코플랜드는 당시 미국 부통령의 연설에서 착안해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들으실 곡은 산마르티니의 오보에와 현악,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시장 조종 1악장 알레그로,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와 이무지치의 연주입니다.

산마르티니, 오보에와 현악,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시장 조종 희락장 알레그로,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와 이무지 치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라인에케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입니다. 푸케의 동명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요. 물의 요정 운디네가 인간을 사랑하지만 끝내 배신과 이별을 겪고 다시 물의 세계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악장이 운디네의 운명을 하나의 서사처럼 펼쳐 보입니다. 1악장은 물의 요정 운디네의 순수한 모습을 그려주고 2악장은 사랑에 빠진 설렘이 생기있게 펼쳐집니다. 3악장은 한층 깊어진 사랑을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마지막 4악장은 배신과 이별을 겪은 운디네가 다시 물의 세계로 돌아가며 애절한 여운을 남깁니다. 플루트의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펼쳐지는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라인에케 플루트 소나타 작품번호 167 운디네 전악장을 페터 로카스 그라프의 플루트와 베렌트 글렘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인에케 플루트 소나타 작품으로 167 운딘의 절악장을 페터 루카스 그라프의 플루트와 베렌트 클렘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의 노르마의 회상입니다. 이 곡은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에 나오는 주요 선율을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으로 재구성한 곡인데요. 성악과 합창, 관현악에 어우러진 오페라의 장대한 흐름을 피아노 한 대에 압축해 서정적인 선율부터 폭발적인 절정까지 펼쳐 보입니다. 리스트 특유의 화려한 기교와 극적인 표현력이 집약된 걸작으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부조니는 이 곡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리스트의 편곡 능력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리스트, 노르마의 회상, 썰번호 394를 마르크 앙드레 하믈랭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스트, 노르마의 회상, 셀번호 394를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쇼팽의 레스피드 중 녹턴, 리처드 모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4: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3: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4: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3: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4: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3: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4: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3: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5: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6: 왕완링입니다.

저는 전화 영어를 조금 더 애정하는데 그건 전화라는 매체가 주는 어딘가 낡은 느낌 때문입니다. 오직 목소리만으로 상대를 상상해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 특유의 긴장감이 동반되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는 조금 더 미스터리해지죠. 상대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 영어를 떠나지 못하는 것인지도요. 잠결에 받은 전화로 하루가 시작되고 덜 깬 목소리로 나눈 대화가 일기의 첫 문장이 되는 나날을 애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보영 시인의 책 아무튼 전화 영어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홍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커피 소년이 부른 전화해 줄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위고에서 펴낸 문보영 시인의 에세이입니다. 아무튼 전화 영어에서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문보영 시인님은 이 독자에게도 이벤트 신청을 받아서 불쑥 밤에 딱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시를 읊어주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하는 정말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시인이시죠. 그 시인이 영어 공부를 화상 영어도 있고 전화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전화 영어를 선택해서 꾸준히 해왔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아둔 부분이었습니다. 뭔가 이 목소리만으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가 좀 제한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미스터리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 영어를 밤에 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기도 하는데 그 기록들을 이 책에 담아뒀습니다. 오랜만에 또 문보영 시인의 이책 구절로 북카페 문장 카펫을 깔아봤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카페인님들이 문보영 시인님 그립다 반갑다라고 하시는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 벌써 몇 년이 흘렀죠? 북카페 몽상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북카페 그 시절에는 금요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화요일이었나? 아무튼 시요일에 오셔서 북카페에서 서유인 시인과 함께 시 소개를 해주셨던 시인입니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잠깐 오실 겁니다. 북카페. 오늘 깜짝 손님입니다. 오늘 김소연 시인이 자리를 비우게 되셔서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은 김상혁 시인과 문보영 시인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문보영 시인님 지금 그리워요, 반가워요 하시는 분들 사연으로 많이 환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매달 첫날은 정말 좀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두 배가 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9월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도 행운의 어떤 소식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날들로 채우시길 바라고요. 박용례님, 가을에 읽을 책을 사러 서점에 갈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적어도 3권 이상 구입할 예정입니다. 북카페에서 소개해준 책도 구입 예정입니다. 하셨습니다. 큐레이션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책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작가도 많고, 작품도 많고, 책도 많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좀 엄선된 큐레이션이 중요합니다. 북카페가 그런 역할 할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카페인들 사연 보면 영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하고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8745 쓰시는 카페인님, 번쩍 어제부터 비가 제법 내리고 있네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천기 누설을 하나 하시겠다고. 어제가 세상에 제 생일이었지 뭐예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반말 축하를 받으라는 다른 카페인님 압박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와 생일이 같은 유명인으로는 아이브의 장원영이 있습니다. 제가 고작 26살 오빠네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브 장원영님과 같은 날 태어나신 제가 우리 휴대폰 뒷번호만 읽어드리는데 또 동일한 번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전번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고훈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보내신 엽서 뒤에 걸려있죠? 그래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면 이제 8745야 할 뻔했는데 네, 고훈아 생일 축하해. 천기 누설 알려줘서 고마워. 우리 북카페에도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전 세계가 다 아는 그런 비밀이 된 거네. 생일 잘 보냈지? 요즘에는 또 생일, 그 앞뒤로 한 며칠쯤은 또 이렇게 좀그 분위기에 이렇게 훅 흘러서 뭔가 또 세상 모든 것이 다 새삼스럽게 고맙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감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3달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고우나 건강하고, 그리고 또이 운전을 할때그 등장하는 그 버스도 사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엽서로 만들어줬잖아. 보면서 항상, 와, 저 버스에 우리 북카페가 흘러나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운전할 때 항상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그 버스 타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이문세 이적이 함께한 곡 조조할인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292 쓰시는 카페인님 사연 주셨네요. 어제 오늘 사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9월이라는 이유로 공식 가을 시작처럼 느껴지네요. 북카페 들으며 그 좋은 맘에 가을 닮은 국방색 컬러의 단호박죽 끓여보네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끓이는 건100%제 게으름 때문이지만 맛만큼은 우리가 아는 그 달콤 고소한 단호박죽 맛이네요 하셨습니다. 맛있겠어요. 지금 사진도 함께 이렇게 첨부해 주셨는데 이 새알까지 새알심까지 빚어서 넣으셨네요. 정말 제대로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단호박죽의 컬러를 국방색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모든 채소의 그 영양분이 껍질에 많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까지 다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 국방색 단호박죽 너무 좋아 보입니다. 100% 완벽한 음식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주미경님, 병원 신세 지다가 탈출하니 일상이 감사할 뿐이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지금 북카페에 흐르는 음악 하나하나에 마음 실어서 사연 주고 계십니다. 와, 병원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지금 탈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왜 탈출이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의 마음이 됐을지 감히 좀 짐작을 해보면서 감사한 일상 다 정말 소중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북카페가 또 옆에 매일매일 있어 드릴게요. 이서우님, 출근 전에 도서관에 왔는데 9월에 도서관 행사가 많네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꼭 통계상 그렇다고는 하지 않지만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9월, 10월 특히 이럴 때 특히 9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책 행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쫙 주변을 둘러보시면 우리 동네에서 이런 행사도 있네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옥현

0786 쓰시는 카페이님, 문보영 시인님 반갑습니다 하고 잠시 후에 오실 예정이잖아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2년 전에 시인님의 일기 딜리버리를 신청했는데 시인님이 아무튼 전화영어를 쓰게 되었다고 해서 책 발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2년 전에 출판한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의 외전처럼 느끼셨대요. 그리고 수잔과의 케미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인님의 좋은 작품 기다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오시니까 또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수잔은 전화영어 선생님입니다. 아, 이또이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 요것도 가지고 북카페 초대석에 나오신 적이 있죠. 잠시 후 시인들,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에서 또 만나실 수 있고요.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날짜 변경선인데 오늘은 정말 제대로 날짜 변경한 기분이 듭니다. 9월의 첫날이니까 오늘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비행기를 타고 여러 시간대를 가로질러 낯선 나라에 도착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지독한 시차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발은 분명 새로운 영토에 닿아 걷고 있지만 내 안의 생체 시계는 여전히 출발지의 궤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밤낮이 뒤바뀐 피로감 속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어 보지만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 속도를 우리 몸이 온전히 따라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단 머나먼 바다를 건널 때만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8월에서 9월로 달력의 날짜 변경선을 훌쩍 넘은 오늘처럼 계절의 장면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 역시 시차를 겪곤 하니까요. 장렬했던 태양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밀고 들어올 때, 텅 비어있던 일상이 새학기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빽빽하게 채워질 때, 혹은 익숙했던 궤도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홀로 던져졌을 때, 우리의 머리는 상황이 변했음을 투명하게 인지하지만 마음은 익숙한 어제의 시간에 닻을 내린 채 자꾸만 서성거리게 됩니다. 억지로 보폭을 넓혀 쾌적하고 씩씩한 척 흉내를 내봐도 마음의 시차가 만들어내는 뭔지 모를 피로감과 고립감은 좀처럼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팍팍한 세상은 늘 우리에게 즉각적인 적응과 맹렬한 속도전을 강요하지만 마음이 다음 페이지로 온전히 건너가는 일은 결코 방 안에 스위치를 켜듯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시차를 다스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엇박자로 뛰고 있는 내 안의 낡은 시계를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새로운 계절의 온도에 동화되지 못해 덜컹거리는 나 자신을 향해 너그러운 위로를 건네는 투명한 여백이 필요합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여행자가 그곳의 밤낮에 익숙해지기 위해 며칠 밤의 뒤척임을 기꺼이 감내하듯 우리의 마음도 어제의 궤도에서 서서히 빠져나와 새로운 내일의 리듬에 안착하기까지는 얼마간의 헤매는 시간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엇갈린 시간의 틈새에서 길 잃은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고 가만히 기다려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보폭은 새로운 9월의 속도와 묵묵하게 맞춰져 있을 테니까요.

윤종신의 9월 띄워드렸습니다. 여행지에서 겪는 물리적인 시차가 있다면, 뭐 출장이든 여행이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시간대에 도시를 갔다 오면 우리 몸이 알잖아요. 그 시간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리고 계절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9월, 뭐, 새학기 시작한 경우도 있고, 새로운 일 시작한 경우, 혹은 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하던 일을 잠시 접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건강 관리 더 힘써서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럴 때, 나 스스로를 믿어주는 사람이 적어도 세상에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타인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기본값으로 그냥 나를 설정해 두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다. 내가 나를 다그치기도 하지만, 믿어주는 딱한 사람? 그거? 일단 내가 하자. 기본값으로 나는 나를 믿는다. 깔고 가면 조금 더 안심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갑시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7817 쓰시는 카페인님, 9월의 첫날을 맞아 잠시 쉬고 있던 운동하러 왔습니다. 헬스장에서 듣는 북카페도 꽤 괜찮네요 하셨습니다. 와, 운동하시면서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근데 산책하면서 듣는 거하고, 이 조금 빠르게 러닝하면서 듣는 거하고, 또 헬스장에서 듣는 거랑 느낌 좀 다를 것 같은데, 의외로 그 헬스장에서 북카페 들으신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 곳이 아닌가요? 이, 좀 이렇게 하나 더, 한 세트 더, 이렇게 응원합니다. 네, 지금 접으려고 하셨죠? 한번 더. 이렇게 더 지금 또 우리 헬스장 멘트로 한번 했습니다. 자, 김윤진님, 비 오는 9월 첫날 블로그에 독후감을 두 편이나 썼어요. 세상 뿌듯합니다. 독후감을 한 편도 아니고 두 편이나 이 속도로 계속 가실 거예요? 윤진님, 하루에 두 편씩? 근데 이 지금 의지가 충만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블로그에 독후감을 쓰기 시작하신 윤진님 응원하고요. 한상현님은 북카페는 참 너그러워요. 항상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해주잖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쵸. 천천히 가도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서둘러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 북카페가 우리 카페인 분들 그 삶의 속도에 그 밀당을 좀 해드릴게요. 네, 필요할 때는 또 서두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살짝 또 흘렸잖아요. 2026년 4달 남았다고. 달력 지금 4장 하면 끝입니다. 9월은 이미 다 갔어요. 지금 9월 1일이라고 하지만 제 기분은 거의 추석 있잖아요. 연휴 있고 이러면, 아, 금방 갑니다. 분명히 이제 며칠 후에 제가 10월이라고 할 겁니다. 3장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카페인 분들을 좀 재촉하해 드리기도 하니까요. 네, 너무 마음 놓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진수정님, 마음의 시차란 말 와닿네요. 제가 느끼는 이 엇박에 이름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그쵸. 저는 시차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해요, 시차가. 그래, 그리고 이런 시차가 너무 없으면 재미없죠. 약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 혼란기도 있는데, 이름 붙여주고, 그것도 즐기거나 다스리거나 하면 되는 거죠. 카페인님들, 아무튼 오늘 카페인님들이 살고 싶은 속도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루더 이모션스의 Best of My Love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입니다. 김상혁 시인 그리고 오늘 김소연 시인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죠. 문보영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와, 두 분이 오신 김에 또 자리도 이렇게 살짝 바꿔서 앉으셨습니다, 오늘.
3: 네. 여기가 원래 제

0: 제가 예전에 안던 자리여서
1: 바뀌었어요.
0: 오자마자 3점 했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문부영시인님 오셨습니다. 너무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전 지금도 문부영시인님 처음 여기 북카페에 오셔서 우리 나눴던 그 대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던 게 그때 그 안마의자 얘기하시면서
0: 제가요?
1: 도서관에
0: 네.
1: 안마의자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한참 걸려서 간다라는 얘기를
0: 네.
1: 하셨던.
0: 어제도 안마의자 하고 왔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대화가 어떻게
0: 아.
1: 흘러갔냐면, 제가, 아니, 그렇게 안마의자가 너무너무 그, 늘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냥 아예, 뭐, 집에 두시는 건 어때요? 했더니, 집이 좁다고 하셨던가, 뭐, 그래서 그냥,
0: 돈도 없어요.
1: 아, 예, 돈도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서, 너무 재미난 대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도 하고
0: 아,
1: 오셨군요.
0: 네, 그럼요. 중요합니다. 안마의자.
1: 네, 도서관에 가서.
0: 그 공유 오피스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1: 아, 네.
0: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작업실을 선택할 때 안마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1: 아,
0: 네. 그러고 이제 거기를 다니게 됐죠.
1: 그렇군요. 사실 뭐 공유 오피스 도서관만 가시는 건 아니고 먼 길을 돌아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0: 네.
1: 한번 또 북카페에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아이유와 다녀온 다음에
0: 네.
1: 그다음 또 유학을 가셨잖아요.
0: 네.
1: 네.
0: 제가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 계속 해외 살이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의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한국
1: 네.
0: 작가로서 다녀온 다음에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서 더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에
1: 맞아요.
0: 아예 이제 유학을 2년 동안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1: 이제 완전히 다 마무리를 짓고 오신 거예요. 왠지
0: 마무리
1: 또 근데
0: 짓고.
1: 내 힘으로 또 훌쩍
0: 아니,
1: 떠나실 수도 있을
0: 그럴
1: 것 같은
0: 수는
1: 에너지.
0: 없어요.
1: 아, 그쵸.
0: 네.
1: 그렇죠?
0: 마음 동하면 떠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1: 들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나 얽매이지 않는다.
0: 아, 약간 한발 걸쳐놓고 사는 게 심적으로도 편한 것 같아요.
1: 아,
0: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1: 그렇군요. 아무튼 좋은 소식도 많았던 문보영 시인 모시고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 상혁 시인님은 어떠세요? 문보영 시인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앞에.
0: 아, 저는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그런
1: 에이.
0: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같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을 때는 좀 자주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1: 그니까요.
0: 뒤로는 뭐 땡스타그램 이런 화면으로만 계속 보게
1: 막
0: 되었고,
1: 행사하시는 막 이런 그런 모습이나
0: 그리고 이런 어떤 방송을 여기도 나오신 적이 있잖아요.
1: 네.
0: 그때도 이제 저랑은 엇갈려서 아 오셨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던 어떤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뵈니까 아, 너무 반갑고 사인을 받아야 될것
1: 아니
0: 같은
1: 제가
0: 그런
1: 더
0: 느낌이
1: 아, 두
0: 있습니다.
1: 분이 같은 작품을 하는 기분이네요. 그쵸? 네. 자, 두 분이 골라오신 작품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상혁 시인이 골라오신 것부터 볼게요.
0: 네, 저는 수 블랙의 남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에세이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요 분은 법 해부학자이자 법의 인류학자예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건 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많이 관찰한 분이고 여성분인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서
1: 네.
0: 그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 그럼 낭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리나 할머니를 찾아가셨다. 할머니는 전혀 반응이 없으셨고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스코틀랜드 남자는 몇 시간이고 리나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가 쉴 새 없이 손가락을 문지르며 몸을 앞뒤로 흔드는 동안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어느 날 내가 왜 굳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분을 매주 찾아가느냐고 여쭙자 아버지는 그분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대답을 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 들은 대답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이야기를 못 듣는다는 걸 어떻게 알지? 자신의 머릿속에만 갇혀 있어서 그저 대화를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 그분이 외롭고 무섭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아버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계속 리나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고 어머니가 할머니의 상태가 너무 속상해서 차마 볼 수 없다고 결정하셨을 때도 계속 할머니를 보러 가셨다. 나로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면서 홀로 머릿속에 갇혀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이제 우리는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아침에는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꼭 버티고 계셔달라고 말씀드렸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는 공포임이 분명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아버지의 검은색 눈동자는 그 감정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기절할 것만 같았다. 지난 2년 동안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베스가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에도 할아버지의 표정을 본 것이 분명했다. 내 상상이 아님이 분명했다. 엄마, 엄마는 어디 가면 안 될 것 같아. 베스가 말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리나 할머니에 관한 아버지의 추론이 옳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아니면 스스로 대화를 거부하는 침묵만이 흐르는 아버지의 세계에 갇혀 계신 거였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생기자 아버지는 힘을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셨다. 아버지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고 홀로 있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0: 딘 루이스의 How Do I Say Goodbye 듣고 왔습니다. 밤의 책에서 펴낸 수블랙 산문집, 남아있는 모든 것에 담긴 글 낭독으로 만나셨습니다. 1867 쓰시는 카페이님이 왜 사람은 태어나는 건 알아도 죽는다는 건 종종 까먹을까요? 누군가는 언젠가 다 겪어야 하는 순간인데 실감이 나서 슬프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이 에세이는 지금 이 내용은요.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를 내가 보고 그 행동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따라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0: 네.
1: 그래서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 정말 그렇다는 걸 지금 이 수블랙이라는 저자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이죠. 아버지가 잠깐 이제 계세요라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 내가 죽음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0: 네.
1: 순간이었고 그때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날 떠나지 말라라는 눈빛을 보내고
0: 그렇죠.
1: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 이 수블랙이라는 이 해부학자잖아요. 되게 독특한 게 12살 때부터 5년 동안 정육점에서 스스로 일했어요. 어릴 때부터 죽음을 만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켰더니 바로
0: 네.
1: 정육점에 취직해서 5년 동안 계속
0: 5년간?
1: 뼈와 살을 만지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이제 죽음과 자기가 대단히 뭔가 좀 친근감을 느낀다라는 걸 알고 진로를 따라서 쭉 이제 법의학자까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0: 와, 정말 놀랍네요. 삶의 이력이.
2: 그니까요.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일을 했다는 게 어떤 육체, 몸이 말하는 언어를 터득하는 데 어떤 계기가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리고 12살부터 5년이었으면 정말 인생에서
2: 제일
0: 많은
2: 중요할
0: 것이
2: 때.
0: 새로 형성되는 시기에.
1: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다른 부분에 나온 게 어떤 이 저자의 후회도 나오는데요. 죽음과 관련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를 혼자 두었던 걸 되게 후회하는 장면도
0: 네.
1: 있는데 그 장면도 많이 슬프게 좀 와닿았습니다.
0: 이 골라오신 이 부분 중에서 읽어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밑줄 긋게 됐어요.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만 갇혀 있어서 그저 대화를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외롭고 무섭지 않다고
2: 그니까.
0: 누가 장담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은, 그쵸.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안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기도
2: 그니까요.
0: 하잖아요.
2: 그래서 그 아버지 태도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보통 상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0: 네.
2: 이제 아버지는 반대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지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딸이 나중에 그 태도를 배우게 되고,
0: 네.
2: 상대방의 내면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다정한 선택을 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런 게좀 필요하네요. 어차피 어떻게, 어떤 게 진실인지 우리가 확인할
2: 네.
0: 길은 없지만, 그럴 때는 애초에 가장 다정한,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거좀 새기게 되네요.
1: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 이제 수블랙의 경우에는 아버지 눈빛을 보고 깨달았고
0: 네.
1: 그걸 또 아들이 말을 해줬잖아요. 할아버지 곁을 엄마는 떠나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0: 네.
1: 떠났을 때그 말은 못 하셨지만 내가 떠났을 때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를 얼마나 잡고 싶어 했을까? 이 후회가 더 사무치는 것 같아요.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0: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 글을 또쓸수 있었던 것이기도 할것
1: 네,
0: 같고.
1: 맞습니다.
0: 구조신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신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구조신호를 보냈다. 이런 것들, 진짜, 아마 많이
1: 그러니까요.
0: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페이님들.
1: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아까 다정한 선택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안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읽었으니까 이래야
0: 네.
1: 한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 그냥 혼자 있게 두는 게 맞지 않나? 그 마지막 순간을 혼자
0: 정말?
1: 있게 두는 게더 예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의외인데요. 이제 바뀌셨나요?
1: 이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0: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외로움과 슬픔이 들어가니까.
1: 네.
0: 그러니까요. 네.
1: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수블랙도 어머니를 혼자 남겨뒀더라고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순간을 혼자 하고 싶지 않을까 싶다. 돌아보면서 근데 그걸 후회하는 거죠.
0: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미루어 짐작할 뿐인 것인데 자 3637신 카페님 지금 요양원 계신 아빠 생각나고 맞아요. 엄마 임종 지켜드린 게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글이었다라고 하시고요. 최준호님도 아 겉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마음속까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샤샤 알렉스 슬론의 올더 들으면서 2부로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문보영 시인, 김상혁 시인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승혁 님이 그 1부에서 우리 수 블랙의 글 읽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코로나로 면회가 금지돼서 한참 만에 갔더니 입을 꾹 다무시고 말씀을 안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눈물만 흘리시면서 눈빛으로만 신호를 보내시던 기억에 이 상혁 씨님 낭독 들으면서 울컥하셨다고. 이게 다 우리가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겪어야 할 그러니까요. 일인 거잖아요.
1: 그래서 뭔가 그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일단 그냥 듣고 있다고 믿는 게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훗날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0: 후회하지 않은
1: 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2: 저도 신호를 혹시 제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돼요. 되돌아보게 되고
0: 그러네요.
2: 네 어떤 죽음의 장면들이 떠올라서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이 3483 쓰시는 카페인님도 알 수 없으니까 가장 다정한 선택을 한다는 게 마음에 남는다고 네.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문보영 시인이 골라오셨습니다.
1: 네.
0: 오랜만에 북카페에 또 이렇게 작품 두 편 골라오셨는데 고르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1: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재밌게 읽었던 것들 중에서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은을 시인의 회신지연이라는 시집을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EBS에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네. 연락을 받아서 후딱 가져왔습니다.
0: 후딱 가져오셨군요. 좋습니다. 오늘 또 자리에 앉자마자 문보영 시인님이 김상혁 시인님한테 매주 이렇게 작품 골라오는 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막 경탄의 말을 건넸거든요.
2: 아니 근데 뭐 고은 작가님도 있는데.
0: 아니요. 저는 작품을 골라오는 것이 아니니까. 네.
2: 아, 저는 문장 카페 들을 때마다 매주 놀라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시집을 좀 읽어야 되기도 해서 네. 읽는데 그래도 확실히 방송하면서 한 권, 두 권 더 읽게 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서요.
0: 맞아요. 이게 북카페 게스트분들의 보영신님도 하셨지만 네. 그 공통적인 얘기예요. 여기 오니까 더 읽게 되더라.
1: 뜻밖의 교양을.
0: 뜻밖의 교양을 쌓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영신님이 이거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작품 볼게요. 어떤 거부터? 열어볼까요?
1: 나은을 시인의 자가지기라는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사가지기 나하늘 사가지기는 변신술, 둔갑술의 일종으로 통념과 달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처음 이 주제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한 마녀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키가 미세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눈치채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책을 읽으면 작아지고 손잡이가 있는 유리컵 속에 들어가도 될 것 같다. 마녀는 일지를 작성했고 작성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작아져서 13년 차 이후의 기록들은 돋보기나 현미경을 통한 독해가 요구된다. 나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오래 자야 했다. 일지의 마지막 기록이다. 정확히는 식별 가능한 마지막 기록으로 이 다음에 적힌 글자들은 글자라기보다는 작은 점의 연속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 시점에 그는 실종되었는데 후학들 역시 행방이 묘연해진 이들이 대다수이므로 작아지기는 오늘날 연구가 권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무력하게 이 주술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유년기에 꼭 맞는 사이즈를 신어도 신발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

느껴지곤 했다는 공통된 경험을 공유한다. 꼭 맞는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후의 고통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작은 점의 연속처럼 보인다. 작은 점, 작은 고통, 작은 슬픔. 작은 내가 작아지면 나의 슬픔도 같이 작아지고 나의 사랑도 같이 작아진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사랑이라고 여긴다. 다시 커지는 법에 관해서는 단 한 가지만이 알려져 있다.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져 주는 것이다. 이외의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0: 데니 엘프먼의 스토리 타임 띄워드렸습니다. 미눔사에서 펴낸 나하늘 시인의 시집 회신지연에 담긴 시 자가지기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와, 너무 재밌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뭔가 동화나 판타지 설정집을 읽는 것 같았어요. 이 시집 전체가. 자가지기라는 현상이 뭔가 굉장히 진지한 학술적 대상인
0: 네.
1: 것처럼 되게 뻔뻔하게 다루잖아요.
0: 그쵸.
1: 변신술, 둔갑술의 일종이라든가 이 주제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말투 때문에 논문이나 백과사전을 읽는 느낌이 드는데 다
0: 맞아요.
1: 읽고 나면 약간 내면의 고백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0: 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도 또 시가 될수
1: 네.
0: 있구나.
1: 네, 맞아요.
0: 재미있습니다. 네.
1: 이 마지막이 아마 너무 인상적으로 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주는 것 외에는 다시 커지는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런 어떤 규정 같은 거는 비슷한 규정이 많긴 해요. 뭐 같이 늙어가는 게 사랑이고 같은 방향을 봐야 사랑이고 이런 게 있지만 그렇게 툭 말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멋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통과한다.

0: 다음에 여기서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주는 것이다. 이외의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1: 네.
0: 하니까 아 정말로 아 그렇구나 싶어요.
1: 맞아요. 뭔가 비관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왜냐면 방법이 달리 없다. 근데 타인 하나가 같이 작아져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낙관 같기도 하고,
2: 그렇죠.
1: 따뜻한 결말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으로는 그 이외의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1: 아직.
2: 왠지 작아지기 2 나올 것 같아요.
1: 오, 또 이게 또
2: 그래서
1: 연작이 있거든요.
2: 밝혀졌다.
1: 네.
2: 최근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럴 수도 있지
1: 그니까요.
2: 않을까.
1: 다음 시집에서.
2: 네,
0: 혹시?
2: 그렇다면 뭘또 어떤 방법을 얘기하실지
1: 그러니까요.
2: 궁금하고요.
1: 네.
0: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기 자체도 재밌잖아요. 근데
1: 네.
0: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이 작아지기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유년 생활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 네.
0: 이거를 시인이 어쩌려고 하지 하고 궁금해서 더 들여다보게 됐는데 아, 정말 이렇겠구나 싶었던 게 유년기에 꼭 맞는 사이즈를 신어도 신발이 잘 벗겨지곤 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 재밌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어요.
2: 그렇죠.
1: 맞아.
2: 그리고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 돋보기나 현미경을 통한 독해가 요구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힌 글자들은 글자라기보다는 작은 점이 연속처럼 보이고, 또 고통도 그 다음에 고통은 이후의 고통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작은 점의 연속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고통이든 글자든 다 작은 점의 연속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우리를 되게 아현식에 만드는 그런 효과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꼭 맞는다는 게 고통을 수반한다는 게 어떤 맞춰진 거 세상이 요구한 크게 나를 맞추는 일에 대한 이야기처럼
2: 네.
1: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신발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작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게 버거울 때그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원하는 거를 저도 줄이고 뭔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제하면서 적응해 버렸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슬펐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작아지면 여기서 또 이제 내가 작아지면 나의 슬픔도 작아지고, 그런데 사랑도 작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방어 기제에 관한 재미난 시, 슬픈 시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내가 작아지더라도 이것만은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또 목록을 정해둘 수도 있겠네요.
1: 그러니까요.
2: 내가 작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만은 원 세상에 어디든지 킵해둘 수 없나? 이런 거.
0: 요 이야기의 재밌는 점은 뭐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2: 네.
0: 꼭 맞을 때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해
2: 네.
0: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걸로부터 자이든 타이든 벗어나는 방법이 내가 작아지면 어쨌든 고통에선 벗어나잖아요. 근데
2: 그쵸.
0: 고통에서 벗어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도 같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을 좀 어떤 정도 크기를 확보하려면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또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해서,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요런 어떤 회피, 아니면 그냥
1: 해피.
0: 뭐 이런 삶의 방식이 결국은 사랑도 작아지게 만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정적으로 끝내지 않고, 아, 그러면 같이 작아지는 사람 만나면
2: 그니까.
0: 되잖아.
2: 네.
0: 이런 시선이 너무 좋습니다.
1: 맞아요.
2: 그리고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져 주는 것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0: 네.
2: 지금 약간 뭐 좀비처럼 우리가
1: 네.
2: 억지로 한 사람을
1: 나도 이렇게
2: 또,
1: 된 김에 너도.
2: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 어투가. 그래서 다정함이 유지되는 것
1: 네.
2: 같아요. 누가 기꺼이
1: 중요하네요.
2: 나도 함께 작아져 주는 선택을 한다면 가능한 거니까.
0: 네. 그러니까 요 처음에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어떤 예상했던 것과는
2: 네.
0: 되게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메시지를 주면서 마지막에
2: 그러네요.
0: 끝나는 것 같습니다.
2: 시집 전체를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1: 시집 전체도 굉장히 어떤 이런 다른 세상의 어떤 마법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방어 기제랄지 작아지고 싶고 사라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2: 네. 지금 이승영 님이 그럼 우리들은 때때로 작아지기가 필요한 건가요?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0: 네.
2: 이게 누군가와 함께 작아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를 지키기 위해 내가 고통스러워도 이 위치를 그냥 유지해야 될 수도 있고.
0: 네,
2: 이
0: 그렇죠.
2: 크기를 그렇죠? 최준호님은 문체는 딱딱하고 보고서는 사전
0: 응.
2: 같은데 함께 작아지면 작아진 것들을 볼수 있다는 내용의 따뜻함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서 어쩐지 오늘은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1: 그러네요.
2: 것들이 주제 같다고 앞서
1: 정말.
2: 우리 만난 두 시가.
0: 네, 압박이 좀 되는데 다음 시가
2: 다음은
0: 그럴지.
2: 아니어서. 너무 앞서가지
0: 네.
2: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김태호님이 스토리타임 데니엘 풍헌 음악 가위손 같은데 하셨는데 그거 맞았습니다. 네, 이 아마 예전에 보셨으면 그 꿈처럼 남아있는 어떤 그 OST 가락, 제가 가락이란 말 쓰는 것도 저도 참 입에서 안 떨어지는데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선율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번 곡도 여기에 딱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정미나의 작고 작게 띄워드릴게요.

0: 거든요. 현이라는 아이와 혁이라는 아이 둘은 쌍둥이이고 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인호 시집 처음으로 물에 뜨는 시간이 나왔고 그 안에서 한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는 시라서 조금 긴데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낭독 듣고 갈게요.

현과 혁, 조인호. 현과 혁이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우리는 모두 그 둘의 얼굴이 똑같아서 놀랐다. 얼굴이 두 개인 신기한 동물. 현은 어디 갔어? 난 혁인데 현은 지금 여기에 없어. 혁은 어디 갔어? 난 현인데 혁은 지금 여기에 없어. 고아원에서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 모두는 고아원 아이들 중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과 혁, 둘 중 하나는 언제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둘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고 어린 내가 쌍둥이 형제를 목격할 때마다 그 둘은 고아원 뒷산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작은 모닥불 앞에 앉은 그 둘의 뒷모습만을 나는 바라볼 수 있었고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맛있어. 불에 무언가를 구우며 모닥불 옆에 놓인 형제의 검은 봉지가 죽은 고양이처럼 불을 쬐고 있고 키득키득 그 둘이 웃고 있는 것만 같은 등짝, 사내에게 허리띠로 맞던 두 아이의 등짝, 티셔츠를 걷어 올리면 매 맞은 상처들이 붉은 입술을 우우우 벌리며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맛있어, 한꺼번에 짓거려 낼 것 같은 입술들, 불에 댄 입술들. 상처는 쌍둥이 같아서 그 둘의 입술 중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에 그 작은 모닥불과 입술들은 너무 오랜 시간을 침묵했고 흉이 진 자리에 작은 모닥불을 피운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현과 혁이 몇 살인지 알 수 없었다. 어른들은 그 둘을 얘들아 불렀지만 그 둘은 성장이 멈춘 100년쯤 살아본 아이들 같았고 아니면 서로를 번갈아 살아본 것일지도 몰랐다. 어느 날 다른 고아원의 선생님이 찾아와 둘 중 하나를 데려가고 둘 중 하나가 우리와 함께 남았을 때 현은 어디 갔어? 난 혁인데 현은 지금 여기에 없어. 혁은 어디 갔어? 난 현인데 혁은 지금 여기에 없어. 현과 혁, 둘 중 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고아들이 모두 잠든 밤, 그 둘은 언제나 고아원 뒷산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고 작은 모닥불 앞에 앉은 두 아이의 굽은 등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날 밤, 나는 모닥불 가까이 걸어갔고 모닥불이 가까워질 때, 두 아이의 등이 가까워질 때, 그때마다 잠에서 깼지만 그날 밤은 깨지 않았고 그날 밤 모닥불 앞에 앉은 현과 혁의 얼굴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불이 일그러지며 둘 중 하나의 얼굴을 흉내내고 있었다.

0: 창비에서 펴낸 조인호 시인의 시집 처음으로 물에 뜨는 시간에 담긴 시 현과 혁 낭독으로 만나셨고요. 영화 외출 OST에서 조성우의 기억의 굴레 띄워드렸습니다. 와, 지금 허규윤님이 집 창밖에 해가 나는데 혁 시인님의 이야기에 맞춰 해가 열리는 기분이라고 너무 슬프지 말라고 그러나 봐요.
1: 영험하네요, 저.
0: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또 해가 맞춰서 움직일
1: 네.
0: 정도로.
2: 그러니까요.
0: 아, 시가 너무 강렬합니다.
1: 근데 이 시집은 이제 15년 만에 나온 시집이에요. 첫 번째 시집 방독면이 나왔고, 그 이후에 15년 만에 나온 시집인데, 이 해설을 쓴 신영철 평론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딱 꼽아서 말하고 있는데, 15년을 기다려 읽은 조인호의 두 번째 시집은 나를 2000년대 중후반 그 미친 시절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에 대한 어떤 설명 중에 하나가 도덕주의라는 안전핀마저 뽑아버렸고 터질 듯이 보이는 용감한 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도덕주의를 벗어나는 게꼭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훨씬 더덜 신경을 쓰는 어떤 시집이라고 보이고, 오늘 읽은 현과 혁은 그래도 좀 짧은 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보시면
2: 정말
1: 알겠지만
2: 두껍거든요.
1: 역대급, 제가
2: 오,
1: 본 모든
2: 그러네.
1: 시집 중에 가장 두꺼운 시집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길어도 길지 않은 시집이라는 내용 어떤 해설도 들어가 있는데, 길지만 길게 읽히지 않는 시집이라는 말처럼 길수록 오히려 더 재밌는 시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어떠셨나요?
2: 저도 이게 긴 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일단 이야기가 있고, 또이 쌍둥이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저 너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얼굴이 두 개인 신기한 동물, 이렇게
1: 네,
0: 현과 혁을,
1: 처음에.
0: 그쵸, 묘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100년을 산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들은 서로를 번갈아 살아본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표현들도 참 인상적이고요.
1: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어체, 그러니까 대화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너무 잘 반복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 리듬도 너무 좋고, 현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고아원 애들이, 난 혁인데 현은 지금 여기에 없어. 똑같은 아이한테 혁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난 현인데 혁은 지금 여기에 없어 라고 대답하는 게, 이게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다가도 뒤로 가면 슬프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0: 맞아요.
1: 그 쌍둥이 같은 상처와 그
0: 네.
1: 이미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엔 저도 이 대사가
0: 네.
2: 뭔가

0: 어린아이의 천진한 시선처럼 느껴졌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굉장히 쓸쓸해지고 그게 이두 쌍둥이가 같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두 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누구의 상처인지 누구의 입술인지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 없다는 거는
1: 그쵸.
0: 어쩌면 그 둘이 같은 고통을 너무 오래 공유해서 고통의 주인조차 구별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대사도 굉장히 쓸쓸하게 읽히더라고요.
1: 이들이 동시에 거기 있음을 인지하게 될 때는 주로 뒷모습인 거고요.
2: 네, 뒷모습일
1: 그쵸.
2: 때만. 그리고 뒷모습에 어떤 상처가 말하는 듯한 느낌도 있잖아요. 불을
1: 네.
2: 피우면서 이거 먹어봐라 한 사람이 말하면 맛있다, 맛있어라는 이렇게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대화들도 어쩐지 심오하게 느껴지는
0: 맞아요.
2: 그런
1: 맞아요.
2: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인의 말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1: 네.
2: 왜 시를 쓰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제 시집을 끝까지 읽고 시인의 말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유머러스와 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병실에서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인호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축복하신다는데 나는 둘다 해당되니 축복이 너무 많다. 그녀의 농담 한마디가 다시 시를 쓰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그녀의 바다 앞에 서 있다. 라고 말해요. 병실에 계신 어머니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다라는 그게 뭐 실제 현실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1: 네.
2: 시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는 죽음 앞에서 농담을 하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로 상징이 되는 바다 앞에서 시를 다시 쓰게 되는 어떤 결심,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시 전체의 분위기를 또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더라고요.
1: 지금 신희연님은요, 어떤 등은 굳이 훌쩍거리며 들썩이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다 닮지 않았으니까 훗날 이두 아이가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그들의 등이 과거를 뛰어넘는 다른 얘기를, 좀더 나은 얘기를 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연으로 주셨는데, 이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가 끝났는데 길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이뒷 얘기들을.
2: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현과역이 또 나오나 했는데 제 이름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1: 네.
2: 나오진
1: 사실은
2: 않았습니다.
1: 그래서 올라오시는가 했는데,
0: 사심이
1: 아, 사심이
0: 담긴.
1: 짧아서라고
2: 네.
1: 당신이 또 소개하시기 위해서.
2: 왜냐하면 너무 전체적으로 시가 긴 시가 많고 그걸 다 읽을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좀
1: 네.
2: 그나마 짧은 걸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0: 그나마.
1: 자, 지금 너무 놀란다, 놀라고 있다. 시가 참 대단하다라고
0: 맞아요.
1: 이승영님 얘기하셨고요. 김인혜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먹먹해져.
0: 먹먹해졌어요. 현과 혁이 쌍둥이인데 이름 부르면 한 명은 없고 불에서 맛있다, 맛있어 하는 게 서로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불 앞이 둘의 안식처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이제 등짝만 보인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1: 네.
0: 등은 또 이제 허리띠로 맞은 등, 굵은
1: 그렇죠.
0: 상처가 있는 등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는 불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몸이 이제 한 장면 안에서 같이 있게 되지만
1: 네.
0: 한편으로 두 아이가 서로에게 마련해 준그 모닥불이 아주 작은 그리고 임시적인 피난처였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이 둘이라는 면에서 그 아까 작아지는 그 함께 작아지는 그 장면이 전좀또 연관돼서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2: 그렇게 이어주시니까 또제 마음도 편해지고.
0: 아, 다음 시간
1: 네. 아, 흐름을 지금 계속
2: 네.
1: 생각하고 계셨군요.
2: 그리고
1: 네.
2: 같이 맞아주는, 어떻게 보면 같이 항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아는, 정말 그
2: 네.
1: 말하지 않아도 아닐 수 있는
0: 맞아요.
1: 거. 네. 이 시도 참 강렬해서 시집을 펼쳐보고 싶어졌습니다. 15년 만에
2: 네,
1: 시집이라고
2: 성공입니다.
1: 하니까. 네, 좋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에도 마지막 작품도 열어보겠습니다. 막시밀리언 해커의 The Space That You're In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김상혁 시인과 또 문보영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님이 쌍둥이와 함께 살고 있어서 그런지 두 배로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시를 읽으면 아무래도 그시 자체로도 홀릴 때가 있지만 거기서 뭔가 나의 일상을 건드리는 것을 이렇게 만나면 그러면 더좀훅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쌍둥이 같은 어떤 코드가 시에 나오면 우리는 그냥 자동 연상처럼 아 이거 혹시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둘은 한
0: 그쵸.
1: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0: 맞아요.
1: 되잖아요. 그렇게 읽어도 사실 재밌는
0: 그쵸.
1: 시이기도 합니다.
0: 그러네요, 정말. 신수아님, 서로 그리워하는 서로. 이 서로가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위로해주는 마음 오늘 느끼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김미향님은 시 선택, 채택, 비하인드 스토리 듣는 거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예전에 문보영 시인님은 이제 그래서 이시 코너에 좀 초창기에 또 계셨기 때문에
1: 네.
0: 몽상 조상이라고 제가
2: 조상입니다.
0: 몽상을 즐기는 조상인데 그 몽상 조상으로서 그 작품, 낭독할 작품을 채택할 때 어떤 기준이 그때 가장 신경이 쓰였나요?
2: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 들어가서
0: 네.
2: 서재를 이렇게 쭉 보면서 고르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제 방에 잘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0: 책 앞에 서게 하는 거죠?
2: 네,
0: 네, 서가
2: 되게
0: 앞에.
2: 오랜만에.
0: 오, 거기서 딱 느낌이 오는 것들을 이제
2: 네,
0: 골라오신
2: 그런
0: 거고요.
2: 편입니다.
0: 김인혜님, 소개해주신 시집 다 너무 궁금해요. 시집이 오늘 딱 듣고 궁금하다 하면
2: 네.
0: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는. 네.
2: 꼭 사서.
0: 사서, 한번 서점나들이 해보시면
1: 네.
0: 어떨까. 그쵸? 그리고 누차 강조를 해주셨는데 상혁 시인이 아까 읽어주신 조인호 시인의 시집은 지금 골라오신 작품이 가장 짧은 거였고,
2: 네.
0: 아까 스며 얘기를 음악 나가는
2: 들었는데.
0: 사이에 들었는데, 엄청 강렬하고 막그 쇼킹한
1: 네.
0: 느낌의 시들이 많더라고요.
1: 웃다가 울다가 합니다.
0: 예, 네,
1: 네.
0: 그래서 꼭 펼쳐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도 이제 보겠습니다. 보영 시인이 골라오셨죠?
2: 네. 박술 시인의 쟤네 말이라는 시입니다.
0: 네. 쟤네 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2: 쟤네 말.
0: 지명처럼
1: 네,
2: 느껴지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요.
0: 네.
2: 스위스 같은 느낌.
0: 제네바 비슷한.
2: 제네바.
1: 네.
2: 저도 그
0: 제네바
2: 생각했어요.
0: 옆에 있는 어디
1: 네, 무슨
0: 약간.
1: 마을 같고.
2: 네.
0: 네, 그럼. 근데 쟤네 말?
2: 실제로
0: 네.
2: 박술 시인이 이제 독일에서
0: 오.
2: 살고 계시고 번역과 창작을 그곳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0: 아.
2: 그렇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어떤 느낌일지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입안에 침이 고이듯 한국말이 고였다. 지금 입을 열면 모두에게 더러운 것이 튄다. 외국어란 쓰레기를 삼키고서 병에 걸리는 일. 여러 여자를 만나서 너네 나라 말을 짓이겨 발랐다. 나난이 벌처럼 혼자서 집을 짓고 방울뱀처럼 내 가슴을 두드려 보니 한국말로 울기에 좋았다. 사랑이란 나라 말을 몸에서 벗겨내는 일. 삭발을 앞둔 메두사의 심정으로 거울 앞에서 발화를 연습한다. 안녕? 내 이름은 안녕. 이것은 우리말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 쟤네 나라 사람이야. 내 마음도 돌이니?

0: 아침달에서 펴낸 박수신의 시집 오토파일럿에 담긴 시 제네 말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상은의 지도에 없는 마을 띄워드렸어요.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하는 사연들이 많은데요. 또 여기 딱 맞는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읽어주신 부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첫 부분부터
1: 맞아요.
0: 아 모국어라고 하는 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1: 저도 이제 해외 사례를 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첫 문장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한국어가 입에 침이 고이듯 고였다. 한국어로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니까, 그리고 거기 한국어 화자가
0: 그쵸.
1: 없으니까 혼자 제 말을 계속 삼키는 거예요.
0: 네.
1: 또이 시에서 언어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몸 안으로 들어오고 몸 밖으로 나가는 물질처럼 그려진다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외국어도 삼키는 쓰레기이고.
0: 그러니까요. 쓰레기를 삼키고서 병에
1: 병에
0: 걸리는
1: 걸리는
0: 일이란.
1: 일이라고.
0: 네. 와.
1: 결국 어느 언어에도 편하게 속하지 못하는 상황? 근데 이게 비단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한국어 화자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끼리도 벌어질 수
0: 그렇죠.
1: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좀 와닿던 것
0: 이698 쓰시는 카페이님이요. 말문이 막히는 시네요. 하고
1: 맞아요.
0: 사연 주셨거든요. 독일어 공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 16개 관사에 다 의미를 실을 수 있는 욕 나오기 어려운 언어라고. 이 박수신님 시가 왜 독일어처럼 들리는지요. 말로 나오지 않아 안에서 힘겨움이 갇히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타인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배웠다, 익혔다가 아니라 지지기어 발랐다라는 되게 강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0: 그쵸. 진리게 바르는 거는 정말,
1: 네. 그래서
0: 오.
1: 소통이라는 게 뭔가 매끄러운 지적이고 행복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엄청 육체적인 노동인 것처럼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0: 네.
1: 다시 한번 소통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해 보게 되네요.
0: 그러네요.
1: 네.
0: 저는 이게 여행을 가서 잠깐 외국어를 하는 것과 거기서 살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언어를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1: 그렇죠.
0: 지금 이 박솔 시인이 말하는 건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압박으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보영 시인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이 시는 짧고 어떤 분은 뒤가 좀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1: 네.
0: 저는 이게 짧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구멍이 더 많이 보이는 시여서 더

0: 좋기도 했어요. 내 마음을 더 담을 수
1: 맞아, 맞아.
0: 있고, 그리고 아까도 다 말씀해 주신 한국말을 못 쓰는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입안에 침이 고이듯 한국말이 고였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1: 그쵸.
0: 요거는 정말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한국말을 정말 고여본
1: 고요.
0: 자만이, 고여본 자만이 할수 있는 말 아닌가,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 그리고 이런 부분도 참 인상적인데요. 너의 가슴을, 그러니까 내 가슴을 두드려 보니 한국말로
2: 이게
1: 울기에 좋았다.
2: 좋았다.
1: 한국말로 운다라고 하는 것도 그
2: 그니까요. 그
1: 인상적이었어요.
2: 울음이라는 게 사실은 언어가 없잖아요.
0: 네.
2: 그냥 이렇게 우나 저렇게 우나 언어가 없는 건데 타인의 가슴을 두드려 보고서야 한국어로 울었다고 했으니 뭔가 입안에 계속 고여있던 모국어가 타인을 만나면서 의미를 지니게 된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네요. 그 타인은 또 함께 작아진 타인인가요?
0: 모든 걸 그렇게 꼭 연결하셔야.
1: 아, 연결. 저 일부러 강박을 갖는 건 아닌데요. 그 순간 타인이란 말 듣자마자 또 갑자기 앞서 읽었던 그 기록, 몇 사람만
2: 네.
1: 읽은 것 같은 그 기록이
2: 아,
1: 떠오르면서,
2: 역시
1: 네.
2: 부러우십니다.
1: 프로가 아니고요. 네, 공감 많이 되죠. 이게 진짜 뭐
2: 네.
1: 언어와 언어의 장벽을 떠나서 우리 다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자의 모국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소통
0: 그러니까요.
1: 차원에서. 그랬을 때 누군가의 가슴을 두드려보고 그 앞에서 내 모국어로 울기에 좋아다란 말을 한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0: 그러니까 뭐 장르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결이 너무 달라서
1: 그쵸?
0: 대중 사이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읽다 보면은 그냥 고립감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 맞아요.
0: 재밌는 게 방울뱀처럼,
1: 네.
0: 나나니 벌처럼, 그리고 삭발을 앞둔 메두사의 심정.
1: 저 이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메두사가 삭발
2: 어떻게
1: 앞둔
2: 될까요?
1: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0: 그러니까 뭔가 너무 끔찍하지만 내 능력의 모든 것을
1: 신기했어요.
0: 어떻게 보면 벗겨내야 되는 과정인데,
1: 와.
0: 언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1: 네.
0: 언어가 지금 나의 위치, 아니면 지금 내 관계들을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메두사의 머리 같은 것일 텐데, 머리칼 같은,
1: 그쵸.
0: 그걸 벗겨내는 심정이라는 게 공감이 됐습니다.
2: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삭발을 앞둔 메두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1: 네.
2: 언어를 잃었을 때 저도 한국말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때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
1: 아,
2: 같아요.
1: 그쵸.
2: 그래서 파티 같은 데 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1: 아,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에세이에서
2: 아,
1: 예, 그 어디 화장실 가서 오래
0: 아, 맞아요.
1: 계시고 막
0: 네.
1: 이랬던 거.
2: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말은 굉장히 기초적인
0: 맞아요.
2: 자기소개밖에 없는데
1: 그쵸.
2: 그거조차 하고 나면 말이 이제 동나고. 근데 그렇게 언어가 다 동이 났을 때도 누군가에게 정이 생기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통한다는 느낌? 그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 소통이라는 게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겠네요.
2: 네.
1: 얘기 듣다 보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누는 동안 또 반가운 분의 사연이 왔습니다. 김복희 시인님이 노래도 시도 두분 시인도 고은 작가님도 너무 좋네요. 빗소리랑도 어울려요. 라고
0: 네, 아,
1: 이렇게.
0: 김복희 시인님도 좋습니다.
1: 아우,
2: 저도
1: 좋아요. 복희
2: 좋아합니다.
1: 시인님.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문보영 시인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2: 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 떨릴 줄 알았는데 되게 집처럼 제가 이
1: 그러게요.
2: 자리를 사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안하게 또
1: 네.
2: 스트레스도 풀고 가는 것
1: 스트레스 풀고
2: 같아요. 네.
1: 간다고?
0: 다음에는 자리 바꾸지 말고 한번 해보죠.
1: 네, 다시 이 자리로 한번
2: 마이치로.
1: 네,
2: 아,
1: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네. 또 뵙기를 기대할게요. 보영 씨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승현 씨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끝곡 헨의 그런 날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일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을의 발라드라는 타이틀로 서정적인 가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폴란드 가수 안나 게르만의 음성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세냐 빼스냐 가을의 노래.

9월 6일 일요일의 세계 맛깡 첫 곡은 폴란드 가수 안나 게르만이 러시아어로 부른 러시아 로망스 오세냐 빼스냐 가을의 노래였습니다.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 대가수들의 원숙한 노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메르세데스 소사와 뽀초 소사의 듀엣으로 또나다 델 오토뇨, 가을의 또나다 준비했는데요. 또나다는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의 음악 장르라고 하네요. 가을의 노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쿠바의 싱어송라이터 파블로 밀라네스와 피아니스트 추초 발데스가 함께한 디아스 데 오토뇨, 가을의 나날들 이 곡도 이어드립니다.

가수의 중후한 목소리뿐 아니라 기타와 피아노 연주도 이 가수의 음성과 동등하게 소리를 낸두 곡이었습니다. 자, 먼저 들으신 곡, 오스카르 푀블라의 기타 연주가 함께한 메르세데 소사와 포초 소사의 뒤에 곡, 또나다 데로 또오뇨, 가을의 또나다였고요.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곳 멘도사의 아름다운 가을을 담은 곡 들으셨습니다. 이어진 노래는 쿠바의 파블로 밀라네스와 거장 피아니스트 추초 발데스가 함께한 디아스 데 오토뇨, 가을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추초 발데스의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진 노래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추초 발데스는 마치 거인 같은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인데요. 투박하고 큰 손으로 어떻게 이런 섬세한 피아노 터치를 들려주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쿠바의 오마라 포르톤도와 함께한 노래 세니사스, 제 그리고 스페인의 부이카와의 콜라보로 소모스, 우리는 준비했는데요. 추초 발데스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들을 수 있는 두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추초 발데스가 함께한 세니사스, 제였고요. 이어진 곡 부이카와 추초 발데스의 소모스, 우리는 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 또 라틴 음악이네요. 비슷한 제목의 두 곡입니다. 베네수엘라 가수 리카르도 몬타네르의 노래 Déjame llorar, 날 울게, 내버려둬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칼라 모리손의 노래 Déjenme llorar, 절 울게 내버려 두세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베네수엘라가 술리카르도 몬타네르의 De Jame Llorar, 날 울게 내버려둬, 연인과의 영원한 이별을 노래한 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는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칼라모리손의 De Jame Llorar, 절 울게 내버려두세요였습니다. 새 음악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쿠바 출신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입니다. 지금은 멕시코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란시스코 세스페데스의 노래 벤사렌티, 널 생각해 먼저 들으시고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렉스 쿠바의 노래 아모르 엔 라 디스탄시아, 멀어진 사랑 이어드리겠습니다.

쿠바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프란시스코 세스페데스의 노래 펜사렌티, 널 생각해. 스모키한 목소리와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가 멋진 곡이었죠. 이어진 곡은 리드미컬한 기타 연주와 보컬이 어우러진 노래, 알렉스 쿠바의

Amor en la distancia, 멀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브라질의 거장 가수 밀토 나시멘토의 1985년 곡 Encontros y Despedidas, 만남과 이별입니다. 미국의 플루티스트 휴버트 로스의 플루트 연주가 큰 역할을 하는 곡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미국의 재즈팝 가수 멜로디 가르도와 포르투갈 가수 안토니오 잠부조가 함께 부른 Se Magnifique, 정말 멋지다, 참 아름답다라는 제목의 노래까지 보내드립니다.

밀도 나시멘토와 플루티스트 휴버트 로스가 함께한 엔콘트로스 이 데스페디다스 만남과 이별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멜로디 가르도와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잠부조가 함께한 세마니피크였습니다. 노래 제목은 프랑스어인데요. 노래는 영어와 포르투갈어로 불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갱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가을 노래는 루이스 바칼로프가 작곡한 영화 일 포스티노의 주제음악에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곡입니다. 미망게라이, 난 그리울 거예요. 미국의 크로스오버 가수 조시 그로반의 보컬, 클래시컬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영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안토니우 칼로스 조베인이 부르는 사비아입니다. 1968년 조빙이 곡을 쓰고요. 시구바르키가 노랫말을 써서 브라질 국제가요제 출전 우승을 거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상 결과를 놓고 팬들은 말이 많았다 하네요. 함께 출전한 제라우드 왕드레의 곡이 우승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데요. 당시 군부 독재 정권을 비판한 강성의 노래였고 이에 비해서 사비아라는 곡은 현실 도피적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구바르키가 이 곡을 가사를 집필하면서 1843년 시인 곤살비스 지아스가 쓴 망명의 노래에서 상징과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사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네요. 결국 낭만적인 브라질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체제가 변질되며 아름다운 과거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임에도 당시에는 오해를 산 것입니다. 제목 사비아, 브라질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짓바귀류의 새 종이라는데요. 노래소리가 아름답다고 하네요. 2002년에는 브라질의 내셔널 버드, 국조가 되었다죠. 낭독하겠습니다.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내가 있어야 할 땅.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다.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는 곳. 사비아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돌아가면 이젠 사라진 야자나무 아래 그늘에 누우련다. 이젠 피지 않는 꽃을 꺾으련다. 그리고 사랑을 하련다. 그 사랑이 내가 소망한 적 없는 밤들을 몰아내고 해 뜨는 날을 예고할지 모르니까.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헛된 것만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웠던 숱한 계획들, 결국 나 자신을 속이려 했던 시도들,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망상들, 나 자신을 잃어버리려고 이리저리 냈던 길들, 널 잊기 위해 시도한 모든 것, 하지 않은 모든 것이 그저 헛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시쿠 부알키가 부르는 메우 까루 하미구, 친구에게입니다. 1976년에 발표한 동명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 망명 죽이던 극작가 아구스투 보알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를 가사로 대신한 곡입니다. 이 서사는 경쾌한 삼바 선율과 생생히 대비됩니다. 정치적 이유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 암울한 시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노랫말 중간에 까샤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사탕수수로 만든 브라질의 증류주로 매우 독한 술이라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친구야, 자네를 보러 가지 못해 미안해. 마침 지인 중에 자네가 있는 곳에 가게 돼서 내 얘기를 녹음한 테이프를 대신 보낼게. 여긴 지금 축구 경기가 한창이지. 어디서나 삼바가 울려 퍼지고 있고 쇼루 그리고 로큰롤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해가 나는 날도 있지.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긴 여기 상황이 한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다는 거야. 속이고 이 뒤통수를 치지 않으면 버티는 것조차 힘들지. 고집과 오기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 느는 게 술뿐이지만 가샤샤 한 방울도 아쉬울 때가 많아. 누구도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에 자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는데 서글픈 향수를 자극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 그래도 자꾸 얘기하게 되네. 여긴 갈수록 사는 게 팍팍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고개라도 버려야 할 판이지. 살아날 구멍을 찾으려고 악으로 버티거나 위약을 떨거나 애꿎은 담배만 피워대지만 이 꽁초 하나조차 아쉬울 때가 많지. 누구도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자네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통화료를 생각하면 그것도 사치지. 자네에게 이곳의 현실을 낱낱이 얘기하고 싶다. 애가 타는데 여긴 갈수록 사는 게 막막해. 억지 미소로 본심을 감추고 올가미 같은 거래도 받아들여야 하고 끝없는 굴욕을 하나하나 씹어 삼켜야 하지.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요즘 이 우체국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 자네만 괜찮다면 내가 산 얘기 녹음해 보낼게. 마리에따가 자네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네. 세실리아와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달래. 프란시스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랑코 바티아토가 부르는 라쿠라, 치유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영화감독, 화가로 이탈리아에서 명망 높은 바티아토가 1996년에 발표한 차작곡이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데요. 노랫말 대상은 부모만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연인, 형제, 나아가 우리와 우리 내면의 자아에 바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랫말이 역전된 기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곡은 1996년 이탈리아 음악상이 수여하는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을 건강 염려증으로부터 지켜줄게요. 오늘부터 품게 될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불평등과 기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당신의 천성이 반복해서 저지를 실패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당신의 슬픔과 요동치는 감정으로부터, 당신의 강박적인 집착으로부터 당신을 건져줄게요. 나는 테네시의 들판을 헤매고 있었어요. 내가 어쩌다 그곳까지 흘러갔는지 나도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내게 줄 하얀 꽃 한 송이도 없는 건가요? 나의 꿈은 독수리보다 더 빨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난 무엇보다 침묵과 인내를 당신에게 줄 거예요. 우리 함께 세계의 근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요. 사랑의 향기에 몸이 취하면 8월의 잔잔한 바다조차 우리의 감각을 잠재우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머리카락을 한편의 노래처럼 엮어줄게요. 나는 세상의 법칙을 알고 있으니 당신에게도 알려줄게요. 당신이 늙지 않도록 중력의 흐름을, 공간과 빛을 뛰어넘어 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병에서 치유될 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기에 나는 당신을 보호하려 해요.

0: La storia siamo noi, nessuno si senta offeso. Siamo noi questo prato di aghi.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부르는 라 스토리아, 역사입니다.
0: Siamo noi queste onde nel mare. Questo rumore che rompe il silenzio.
1: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니 누구도 불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늘 아래 바늘도 친 초원과 같은 존재들. 역사는 우리 이야기니 배려합시다.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되죠. 우리는 바다의 파도에 떠밀리는 존재들. 파도 소리는 침묵을 부수지만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다 그렇게 산다고. 모두가 서로를 해코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집안에 함께 모여 서로 가까이 할 때 우린 비로소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문 앞에 멈춰서는 법이 없죠. 기어코 문턱을 넘어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동시에 줍니다. 우리에겐 이길 수 있는 힘, 동시에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택하고 갈 때가 되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찾아내야 한다고.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백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을 건네는 법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역사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멈추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부모 그리고 자식입니다. 떠나겠다고요? 잘 가요. 역사의 길엔 피난처는 없습니다. 되돌아설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접시에 올린 밀빵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이슬란드의 아우스게르가 부르는 디리디데이다테크는 죽음과 같은 침묵에 깃든 영광입니다. 아우스게르가 2012년에 발표한 동명의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그가 직접 작곡을 했고요. 노랫말은 시인이자 작사가인 그리고 아우스게르의 아버지 에이나르 게오르그 에이나르손이 썼습니다. 아우스게르가 노랫말 대부분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네요. 내용은 삶이 힘겨워 지친 아들 또는 딸에게 같은 길을 먼저 헤쳐나갔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보내는 응원의 말입니다. 응원을 풀어내는 이 언어가 시적이고요. 물론 철학적, 신비주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을 떠올리게 만들죠. 낭독하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어깨 너머로 우리가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자. 우리를 옥죄는 사슬을 풀자. 악몽을 채운 악몽에서 걸어나가자. 유령들이 휘청이며 맴도는 그곳에서 거대한 것들도 하잘 것 없는 먼지의 입자들도 햇빛을 굶기던 그곳에서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보자. 죽음과 같은 침묵 속에서도 영광은 깃드는 법이다. 따뜻한 손길이 감싸는 꿈의 한복판에서 더 멀리 더 높이 새날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한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느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앞으로 올 모든 것, 이미 지나간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제 문을 두드리자. 확신이 버티며 감싸주는 현실의 문을 온 힘을 다해 열어젖히자. 허기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데즈레스가 부르던 Voyage, Voyage, 여행, 여행입니다. 프랑스 신트팝을 대표하는 가수 데즈레스가 1986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후 2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지금도 이 가끔 차트의 모습을 드러내는 메가 히트곡이죠. 노랫말은 제목 그대로 여행, 세계 여행이 소재인데요. 고대 화산, 유럽,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후지산, 인도까지 두루 아우르죠. 하지만 낭만적으로 느껴진 이 여행을 뒤로 여행, 이 여행이 뒤로 가면서 실제 여행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초월의 과정임이 드러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고대의 화산 분화구와 바람의 융단 사이의 창공을 날개들이 미끄러지듯 날아간다. 그 여행이 영원하길. 구름에서 늪지대까지, 스페인의 바람에서 에콰도르의 빗물까지 높이 날아 여행하길. 도시를 넘어, 치명적인 생각을 넘어, 바다를 보라. 밤보다 낮보다 멀리 떠나는 여행, 사랑의 경이로운 영지로 떠나는 여행이 되길. 인도의 성스러운 강물을 타고 가는 여행, 부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말길. 겐지스강 또는 아마존강을 넘어서 흑인종, 시크교도, 황인종의 땅을 지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왕국을 넘어서, 사하라의 모래 언덕을 넘어서, 후지산에서 피지 제도까지 여행, 여행하길. 멈춰선 안 된다. 철조망 위로, 폭격당한 마을들 위로 넘실거리는 바다를 볼 일이다. 여행, 여행하길. 그리고 부디 돌아오지 말길.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바랄레스가 부르는 Canción de Otoño, 가을의 노래입니다. 스페인 싱어송라이터의 1982년 곡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전경을 바라보며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을 토로하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린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텅 빈 거리가 점으로 사라지는 해가 하루를 잿빛으로 물들이며 날 슬프게 한다. 난로불의 온기 속에서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바람이 낙엽을 끌고 다닌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하늘의 참새는 빗줄기를 맞으며 어설프게 날고 둥지 속 제비들은 말없이 밤의 끝자락에 앉아있다.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발코니 아래에서 천천히 오가는 우산들, 주방에서 들려오는 시계바늘 소리, 잿빛에 물든 가을 날들이 날 슬프게 한다.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너, 내 삶의 전부인 사람, 봄철의 산들바람, 세상을 밝히는 빛, 내가 오길 기다리며 아파하고 있을 너, 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내 생각에 한숨 짓고 있을 너.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우루과이의 호르헤 드렉슬레르가 부르는 세야 아무려나입니다. 2001년 발표곡이고요. 스페인어로 세야, 아무려나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인데요. 될 대로 되라 경우 이 체념의 뉘앙스가 짙어서 아무려나를 택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 표현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고속도로를 달려 중간 지점까지 왔다. 수많은 갈림길을 지나왔다. 나의 동전은 이미 허공에 날렸다. 아무려나. 굴곡 많았던 시절, 홍역 같았던 지난날. 아무려나. 너의 미소를 깃발처럼 내세운 채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피지 못한 불운이라 해도 받아들이련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계속되는 시련 같은 건 없다. 행복의 매뉴얼도 없다. 내 삶에 봄이 떠나며 남긴 영수증을 뒤적이고 내 몫에 행운이 다했음을 알겠다. 지갑 속 너의 사진을 보며 아무려나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련다. 믿고 싶은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아도 좋다. 치고 들어오는 바람결에 나의 노래를 풀어놓는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0: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리아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여요? 헤어도 찰떡이고 피부에 광이 반짝반짝. 와, 패션까지 퍼펙트. 오늘 미모 무슨 일이에요?
3: Really? 고마워요, 이샤씨. 칭찬 받으니까 너무 좋다. I felt so good after 이샤's warm words.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요.
2: 진짜? 오예. 그럼 이따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약속이에요. 근데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칭찬 한마디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날카로운 말 한마디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3: That's right. Words really do have great power. So let's make an effort to say many kind and beautiful words to each other. 한국인들, 어제도 오늘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You're doing amazing. 우리 이샤도 오늘 정말 멋져요. Hello, I'm Aria from EXIN here to share warm words with you.
4: Hi, I'm Isha from EXIN, here to bring you words of

0: 둘, 셋,
1: Ready, action!
0: 안녕하세요, 엑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스페셜 DJ 엑슨의 이샤.
1: 스페셜 DJ 엑슨의 아리아입니다.
0: 예.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스트레이키즈의 잘하고 있어였습니다.
1: 오.
0: 노래 자체가 너무
1: 맞아요.
0: 계속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1: 저는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0: 진짜요?
1: 네.
0: 네, 아리아 씨, 또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1: 그렇죠?
0: 혹시 나를 가장 힘나게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약간 제가 늘었다 아니면 잘했다라는 말들 들었을 때 내가 조금 인정받는 기분도 듣고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이샤신은요?
0: 저는 아무래도 예쁘다는 말이 제일 좋지 않을까.
1: 예뻐요, 예뻐요.
0: 역시 예쁘다는 말은 들어도 안 질리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알아주거나, 아, 이렇게 네가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다, 수고했다,
1: 그쵸, 그쵸.
0: 약간 이런 류의 말들을 들을 때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들이
1: 맞아요.
0: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서운하다 이런 거 있어요?
1: 서운한 게 제가 뭐 노력했는데 인정 못 받을 때? 그때는 좀 서운한 것 같아요.
0: 난 그거 서운해요. 아리아 씨 맨날 장난으로 나 언니한테 관심 없어 맨날 이러거든요. 그거 약간 한 번씩 서운하단 말이에요. 언니는 관심을 주는 게 좋아요.
1: 그래요. 관심 많이 많이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버릇 같은 게 있잖아요. 아리아 씨 그런 거 있어요? 말버릇이나 뭐
1: 저는
0: 리액션?
1: 뭐 대화했을 때

0: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소리 많이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또 스콜 많이 하는 것
1: 거의
0: 같은데.
1: 스컬병이야, 이 정도면.
0: 맞아.
1: 아니, 저번에 깜짝 놀랐던 게, 아리아가 발라드를 듣다가도 갑자기 막 감미롭게, 라, 하는데, 스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0: 네, 이거
1: 스컬은.
0: 약간 나쁜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뭐뭐 하면 비님한테도 말하면서
1: 네.
0: 제가 어 비님 스컬 이렇게
1: 맞아.
0: 하는데 비님 그러더만 어 얘는 뭐지 이렇게 하면서 저다
1: 맞아.
0: 모시더라고요.
1: 저는 요즘 느낀 게 약간 저희 비하인드나 이런 영상을 보면 제가 약간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0: 엄청 많이
1: 쓰더라고요.
0: 쓰는 것 같아요.
1: 저의 나름의 시간 벌기인 것 같아요. 약간, 아, 지금도 약간이야. 그러니까 다음 말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약간 이러면서 좀 정리를 한 템포 하고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약간 그러면, 이거 봐요. 약간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평소에 서로에게 많이 하는 잔소리가 있다면?
0: 저는 일단 이샤시한테 하는 잔소리는, 아, 언니, 립밤 좀 발라요, 제발.
1: 너무 명확해.
0: 피 난다, 피. 립밤 발라요.
1: 이말 듣자마자 저도 생각난 게이 말이거든요. 아리아가 지금 한 4년 내내 저에게 립밤을 얘기하고 계신데, 에.
0: 제발 좀 발라요 하면 알았어 빠를게 하면서 안 발라.
1: 억울한 게 바른 거예요. 바른
0: 에헤이.
1: 때도 있어요.
0: 에헤이.
1: 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나는 마음을 전할 때 보통 말로 직접 이야기하는 편이다. 아니면 vs 쑥스러워서 행동으로 전하는 편이다.
0: 저는 말로는 잘 표현 못하고 보통은 멤버들이든 가족이든 말잘안 하고 제가 행동으로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샤신은요?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말로 이걸 직접 표현하기는 좀 낯간지러운 느낌도
0: 그쵸.
1: 있고, 그래서 그냥 약간 무심한 척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0: 다 말로 표현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1: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제일 약간 오글거려 하는 타임이 한 번씩 막 촬영 같은 거 하다 보면
0: 맞아.
1: 진지하게 서로에게 막,
0: 한마디. 오 마이
1: 와!
0: 갓!
1: 그
0: 도망가고
1: 순간,
0: 싶어요.
1: 그건 감동의 도가니가 아니라 그냥 다들,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돼? 막 이런
0: 솔직히 약간
1: 느낌이어가지고.
0: 고통스러워요. 어우, 나는 진짜 못하겠어요.
1: 맞아. 그러면 행동으로 뭔가를 한다면 뭘 하는 것 같아요?
0: 저는 뭐 지금 생각난 거 하나가 빵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가 뭐빵 보면 그 빵을 사서 나눠 먹던가 약간 이런 거좀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빵 나오면 그거 갓나랑 공유해야겠다라는
1: 그
0: 생각?
1: 약간 그런 거? 뭔가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저희는 약간 그 당사자 빼고 나머지 멤버들끼리 좀 모아서 사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멤버들이 그래도 좀 세심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 평소에 이 멤버가 이거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다. 이런 것들을 사소한 걸 되게 기억하고 있을 때가
0: 맞아요.
1: 많더라고요.
0: 기억해서, 아, 다음에 생일 선물 살때 이게 말아야지 하면서 기억하다가 이제 저희끼리 상의했을 때 이게 공유하는 거죠, 각자.
1: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좀 귀여운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에는 또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와,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그래 하는 시간,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전해보자면요.
0: 아이고.
1: 자, 해보세요.
0: 네, 이사 씨 오늘 굉장히 예뻐요.
1: 된장이요?
0: 아, 굉장히. 오늘 머리 딴 머리
1: 네.
0: 오랜만에 본것 같은데 진짜 잘 어울리고 오늘 네, 너무 예쁜 것 같고 오늘 DJ로서도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파이팅!
1: 오, 감사합니다. 한 1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 같은데? 그러면 저도 보답으로 한마디 해드릴게요.
0: 오 마이 갓.
1: 요즘 아리아 씨또 이렇게 마냥 막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우리 와가지고, 이렇게 또 DJ로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대견스럽고,
0: 그렇군요.
1: 이 말을 하는 지금 약간 소름이 끼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1: 네, 한국인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0: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대화님과 함께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세븐틴의 아낀다.
0: 그리고 화사의 So Cute까지 이어집니다.

0: 네, 오늘의 한국어는 가까워지다 입니다.
1: 가까워지다 has several meanings. It can mean that the distance from one place to another becomes shorter, that the interval between times or dates becomes shorter, and that people become more affectionate and close with each other. In English, it's similar to the expression to get closer.
0: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 할게요.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 어서오세요.
1: Welcome! Nice to meet you!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처음 뵙겠습니다.
1: 부탁드립니다.
2: 네. 아, 역시 첫 만남 좀 어색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아이돌 한국어의 스페셜 DJ를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 살짝 기분이 약간 홀리하달까요? 그래서 혹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제가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0: 네.
2: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1: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0: 네,
2: 며칠밖에 안 되셨잖아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2: 그런데도 계속 해오신 것처럼 네, 자연스럽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군요.
1: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네.
0: 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가까워지다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거침없이 먼저 다가가는 편이세요? 아니면 상대방이 좀 다가와주길 기다리시는 편이세요?
1: Do you tend to approach people without hesitation or do you prefer to wait for them to come to you? 오,
0: 어떠세요?
2: 좀 다가와 주세요. 제가 말을 이끌어 나가는 재주는 별로 없어서.
0: 네.
2: 네. 누구한테 처음으로 보자마자 이렇게 먼저 말 거는 거 잘 못해서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좀 멍하니 앉아 있고.
1: 그죠, 그죠.
0: 맞아요.
2: 저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음악 심사 같은 거 보러 가게 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잖아요.
0: 네.
2: 그러면 저희 업계가 아니라 다른 업계에 뭐 예를 들어 춤을 잘 추는 분도 계시고
1: 그죠.
2: 아니면 뭐 기자분도 계시고
0: 네.
2: 그러면 뭐 한 30분 뒤에 시작하면은 미리 오신 분들끼리 가만히 그 방 안에서 초면들끼리 한 20분 30분 앉아 있을 때도 있는데
0: 네.
2: 저는 그런 데서 뭐 아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런 거 못 하고 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어색함을 참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1: 아니,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다가가지 못해요.
2: 네.
1: 저도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리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2: 혹시 실수할까 봐.
1: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저도 이 중에서 따지자면 다가주길 기다리는 편인데 어떻게 저희 셋이 영원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지.
1: 끊임없이 기다리기만.
2: 오늘은, 아니, 근데 네. 두 분은 막 무대 위에서 춤추고
0: 네.
2: 막 노래하고 랩하고
1: 맞아요.
2: 그러면 되게 적극적인 성격일 줄 알았는데
0: 무대 한정이더라고요.
1: 네,
0: 또 내려오면 그렇구나. 저희도 약간 아 근데 스몰 토크는
2: 네.
0: 좀 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기는
1: 맞아요.
0: 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싶

0: 존댓말을 섞으시더라고요.
1: 반조인데.
0: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라고 리액션이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아, 뭐 이렇게 한다던가. 저는 절대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가는 중인데 가끔씩 차 뒤에서 듣고 있다가
1: 어머머.
0: 왜 반말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1: 어머머머.
0: 한번 들은 적이
1: 진짜요?
0: 있었고. 근데 저는 좀 친근하게 느껴지면 네, 존댓말이 살짝 내려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렇군요.
1: 약간 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2: 저도 반전대?
1: 응.
2: 말을 엄청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멤버들끼리도 처음에 친해졌을 때, 약간, 얘기하면서, 아, 나 오늘 약간 머리를 안 감았다. 이런 사소한 것도 공유했을 때, 우리는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1: 우리 꽤나
2: 약간
1: 친할지도?
2: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느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1: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새로 알게 된 친구랑 이제 처음에 뭐밥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 메뉴를 고를 때 약간 눈치가 조금 보일 때가
0: 맞아요.
1: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편해지고 그냥 말없이 너뭐 먹을래? 난 이거 먹을래? 약간 이런 사이가 됐을 때, 우리 좀 친해졌구나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1: 그렇다면 진짜 가까워진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2: How do you act around people you become close with? 어떠세요?
0: 같이 뭐 차를 타고 가거나 뭐 공간에 있을 때 저보고 선곡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좀 공식적인 선곡이 있고 매우 사적인 선곡이 있거든요.
1: 뭔지 알것
0: 네.
1: 같아요.
0: 제가 듣고 싶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음악을 틀 때가 되면 좀 가까워졌구나. 네, 느껴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좀잘 보여야겠다. 좀 멋있는 곡을 선곡해서 날좀 돋보여야겠다. 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친해지면 그냥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악 같이 듣고 뭐 깔깔 웃고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1: 좋은
2: 그래요.
1: 것 같은데요. 아리아 씨는요?
2: 저는 약간 그렇게 막 친하지 않았을 때 억지로 텐션 올려서 말 걸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방 말이 없어도 아 내가 좀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이렇게 말 만들어서
1: 맞아.
2: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좀 친해지면 저도 약간 조용히 있는 거 편하게 느껴요. 그래서 조용히 있어도 부담감이 느끼지 않을 때, 아, 좀 친해졌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1: 너무 공감되는 포인트입니다.
2: 그죠, 그죠.
1: 네. 그럼 저희와 조금 더 가까워진 대원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2: 발견!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1: 네, 대원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가져오셨나요?
0: 오늘은 음악이 주제이기보단 영화 주제로 한번 그리고 배우 주제로
1: 오.
0: 가져와 봤는데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막 설명하고 이런 게좀 어색할 것 같아서 좀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생각하다가 요즘 영화관에서 오디세이가 참 핫하지 않습니까? 네.
1: 맞아요.
0: 근데 그 주연이 맷 데이먼이고,
1: 네.
0: 그리고 맷 데이먼이 그동안 주연한 영화들 중에, 음악으로 상당히 유명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맷 데이먼이 출연한 명작 영화들의 OST 한번 골라봤습니다.
2: 너무
1: 기대됩니다.
2: 좋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엄청난 인기몰이 중인데요.
0: 네.
1: 이 영화를 보신 거죠?
0: 네,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놀랐는데요.
2: 오.
0: 첫 번째는 그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1: 오,
0: 제가 쓴 책.
2: 축하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진짜요?
0: 네.
2: 대박.
0: 근데 보통 초반에 많이 팔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인들도 많이 사주고 해서 초반에 순위가 막 올라가요.
1: 오.
0: 근데 오디세이 각본집을 절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1: 와.
0: 아, 지금 오디세이가 난리구나. 예, 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집 앞에 영화관이 있는데요.
2: 네.
0: 거기 그렇게 사람 많은 걸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2: 진짜요?
0: 웬만하면 뭐한 20명, 30명 정도가 이렇게 널찍이 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있고 그랬는데,
1: 네.
0: 이번에는 그잘 보이는 가운데 쪽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있더라고요.
2: 와.
1: 아니, 저희도 이 영화 개봉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싶어서 둘이서도 보러 가자고 얘기는 했는데 또 이제
2: 맞아요.
1: 시간이 안 맞아서 아직은 못 봤단
0: 워낙
1: 말이에요.
0: 바쁘시니까. 네.
1: 어떠셨어요?
2: 맞아요.
0: 되게 흥미진진했고요. 정말 길어요.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데.
2: 오.

0: 저는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혹시나 지루하면 2시간 넘는 그 시간을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
1: 네.
0: 정말 시간이요. 너무 빨리 가서 전혀 2시간 넘는다고 생각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재밌었습니다.
2: 저도 보고 싶어지네요.
0: 꼭 보세요.
1: 네,
0: 재밌습니다.
1: 진짜 저희도 꼭 봅시다. 이 오디세이 영화의 인기와 함께 주인공 맷 데이먼의 연기도 엄청난 호평을 받는 중이라고
0: 네.
1: 하던데요. 혹시 맷 데이먼이 출연한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가 있으실까요?
0: 정말 많죠. 예를 들어, 굿윌 헌팅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윌 헌팅으로 나오는데, 수학 천재예요.
1: 네.
0: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천재. 이 친구가 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그런 천재가 멘토를 만나서 인생이 좀 달라지는 그런 얘기도 있고,
1: 네.
0: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있었고, 오션스 일레븐, 뭐, 리플리, 그리고 제 세대 때는 그 본 시리즈를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네, 다섯 편이나 나왔을 정도로 진짜 인기가 많았던 첩보물인데, 이것도 재밌었고, 아, 뭐,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2: 그쵸,
0: 네.
1: 그쵸. 저도 인터스텔라랑 오펜하이머도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오디세이도 꼭 보고 싶어지는데,
2: 맞아요.
1: 또 빨리 영화를 찾아보면서 음악을 듣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슬슬 오늘의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만나볼게요.
0: 듣고 계신 곡은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라는 곡입니다.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맷 데이먼이 주연으로 출연을 했죠. 잠깐 줄거리를 되짚어 보자면 화성에 혼자 남겨진 우주 과학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구가 아니고
2: 그쵸.
0: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속에서 작은 기지를 세우고 거기서 감자 같은 것도 기르고
2: 감자요?
0: 과학자니까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존기를 재밌게 그리고 나중에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재밌는 음악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엔딩 크레딧, 그러니까 자막 올라갈 때
2: 네.
0: 그때 흐르는 곡이 바로 이 I Will Survive인데 이 영화에는 장면과 노래 제목을 엮은 그런 선곡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딘가를 우주에서 타는 그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2: 네.
0: 그 연료인가 그런 걸로 쓸 만한 게 없어서 아마 무슨 되게 위험한 원자로 같은 걸 싣고 막할 거예요. 근데 이게 뜨겁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면 거기에 핫스터프라는 곡이
1: 아,
0: 쓰인다던가.
1: 말 그대로.
0: 네. 근데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에 재밌는 디스코 음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또 웃게 되고. 이렇게 음악으로 재미를 줘가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장면들이 꽤 나오는데,
2: Interesting.
0: 네. 아마도 I will survive, 살아남을 거야. 라는 뜻이니까 아마 마션이랑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선곡이 된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디스코 리듬을 사용하고 있는데 1970년대 후반에 대중음악계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그게 전해졌을 정도로 디스코 열풍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 열풍의 중심에 있었고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디스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잊을 수가 없고요. 1997년에 가수 진주 씨가 난 괜찮아로 뭐 번안 혹은 뭐 리메이크 해서 한국어로 불렀었는데 이게 진주 씨의 네,
1: 네.
0: 가장 유명한 곡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이들 노래방에서 불러가지고 네, 저희 세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곡입니다.
2: 와.
1: 이 노래는 저는 옛날에 춤출 때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노래만 들으니까 완전 디스코고 신나고 그냥 그런 느낌이 다였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화성에서 감자와 디스코? 약간 영화가 엄청 궁금해지는
2: 맞아요,
1: 엔딩 크레딧
2: 맞아요.
1: 곡인 것 같아요.
0: 네. 유머가 섞여 있어서 너무 진지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3: 네, 좋습니다. 저도 이 영화 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세요.
0: 네. 이 음악을 듣자마자 갑자기 물에서 이렇게 가만히 떠 있던 맷 데이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게 떠오른다, 그럼 이제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제 세대 때는 이 보은 시리즈가 정말 크게 인기가 있었고요. 보은 시리즈의 엔딩 장면에는 항상 이 음악이 흘렀습니다. 모비의 Extreme Ways라는 곡인데요. 네. 모비는 전자음악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듀서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샘플링을 그렇게 잘해요.
1: 아~
0: 그러니까 샘플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음악에서 부분을 따와서 좀 조절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한다던가 편집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건데 그런 샘플링으로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고요. 이 음악도 부분 부분 이런저런 샘플링이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본 시리즈는 기존의 첩보 영화랑 조금 달랐어요. 물론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주로 이제 007이었죠.
1: 아, 첩보 영화면 그쵸, 그쵸.
0: 거기에서는 첩보원들이 막 수트 같은 거 차려입고요.
1: 네.
0: 그리고 자동차가 변신도 하고.
2: 우와.
0: 뭐 총 같은 것도 멋있게 나오고.
2: 대박.
0: 그랬는데 본 시리즈부터는 좀 그런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그냥 막 수건 하나 둘러가지고 막 육탄전 벌이고. 굉장히 로우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계가 좀 변해가는데 이제 그런 평론가의 평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제 세대는 맷 데이먼을 네, 이 본 시리즈로 가장 많이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렇게 두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왕곡으로 노래 들어볼게요. 대원님,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0: 네, 그러면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그럼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영화관으로 달려가고 싶은 DJ 이샤와
1: 맷 데이먼의 영화를 진짜 보고 싶은 DJ 아리아 and
2: 옛날 이야기만 해서 조금 창피해지는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맷 데이먼 영화 속 음악을 주제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님이 준비해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2: Johnny 듣고 계신 곡은 엘리어 스미스의 Miss Misery라는 곡인데요. 엘리어 스미스는 주로 인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포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애정했던 그런 싱어송라이터인데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이 음악이 삽입이 됐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 스미스한테도 대표곡이 됐고 또 영화하면 바로 떠오르는 추억의 음악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Good Will Hunting은 아마 본 시리즈와 함께 맷 데이먼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그러니까 신인이었던 맷 데이먼이 드디어 모두가 아는 그런 얼굴이 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천재예요. 뭐 수학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과목에서 그냥 책 한번 읽으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고 멋진 장면이죠.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게 이 학계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난제인데 어디 한번 너희들이 풀어볼래? 라고 과제를 내주고 복도 칠판에 그 과제를 써놓죠. 근데 이 윌 헌팅, 맷 데이먼이 그걸 그냥 단숨에 풀어버립니다.
0: 와, 멋있다.
3: 네. 진짜 멋있다.
2: 그래서 그 천재성을 알아본 교수님이 데리고 수학 난제들을 풀어가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성격이 좀 안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또 반항하고 어른들을 깔보고 자기가 워낙 똑똑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를 보듬어주는 어떤 심리학자이자 멘토인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같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되게 따뜻한 드라마인데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니까 혹시 안 본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 저도 지금 엘리엇 스미스 노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2: 그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음악 마니아들의 분위기는 좀 어땠냐면 한창 얼터너티브 록이라고 해서 너바나, 뭐 라디오헤드 이런 밴드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의 음악적인 특징이 가사가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거든요.
3: 맞아요.
2: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들이 우울하고 강렬한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방에서 약간 울고 있느냐.
3: 약간
2: 그게 그 당시에
3: 느낌.
2: 좀 X세대들의 음악적 풍경이었는데 좀 강렬한 사운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감성을 대표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죠. 그래서 이 우울한 포크 음악을 들으면서 다 같이 막 음악 감상회실에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앉아있던 모습들이 좀 떠오릅니다.
3: 이렇게 좋은 가수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볼게요.
2: (목소리) 듣고 계신 곡은 My Funny Valentine 전주 듣고 계신데요. 이제 곧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잘 주목해 보시면 My Funny Valentine 맷 데이먼 실제 목소리입니다. 네, 맷 데이먼이 직접 부른 곡인데 이게 영화 리플리의 장면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맷 데이먼은 리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로 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인 척하는 그런 연기를 맡았는데 자기가 그 되고 싶어하는 상대 역은 주드로가 맡았습니다. 근데 그 주드로가 재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워낙 뭐 피아노 조율사였을 거예요 원래. 그래서 건반도 좀 치고.
3: 시군요.
2: 네, 그래서 재즈를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좀 잘 보이려고 같이 무대에 서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My Funny Valentine입니다. 배우가 직접 불렀기 때문에 맷 데이먼을 상징하는

0: 음악 장면이어서 맷 데이먼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네, 그런 씬인데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1: 아니 연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노래까지 이렇게 하시면 너무 사기 아닌가요? 이거는?
2: 다 가드셨어.
1: 진짜
0: 연습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 어, 그러실 것 같아요.
0: 근데 노래도 어떤 의미에선 연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네. 수단의 맞아요. 차이지 그런 부분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배우들이 노래 장면을 소화했는데 되게 그럴듯하게 멋있는 네,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와, 근데 저도 평소에 재즈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끝나고 아, 약간
0: 분위기 좋죠.
1: 네, 찾아 듣고 싶은 노래인 것
2: 맞아요,
1: 같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약간 슬프게 불렀습니다만 그윽하게 네, 네. 그렇게 소화를 했습니다만 실제 가사를 보면 좀 재밌기도 해요. 여기서 My Funny Valentine의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발렌타인이란 인물을 얘기하는 건데 당신은 뭐 그렇게 잘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하지만 아 당신한테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1: 완전 사랑이네요.
0: 그렇죠. 찐사랑이죠. 그래서 My Funny Valentine입니다.
2: 오, 가사를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0: 네. 가사를 같이 알고 들으면 더 재밌습니다.
2: 네. 그럼 대화님의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게요.
0: 네,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오디세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2: 그렇죠.
0: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루드비히 고란손의 세이렌이라는 곡인데요. 루드비히 고란손이 이 연주곡의 네, 음악감독, 작곡가인 거죠. 주로 이 놀란 감독과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테넷이라던가 뭐 오펜하이머 같은 음악도 루드비히 고란손이 맡았고요. 원래 놀란 감독은 예전에는 그 한스 짐머라는 음악계 거장이 있는데 그분하고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루드비히 고란손으로 갈아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두 사람이 세트로 묶여서 많이 언급이 되고요. 오디세이에 보면 세이렌 장면이 있습니다. 세이렌은 바다 위에서 선원들을 유혹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홀리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죠. 근데 되게 그 오디세이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자기가 이 노래를 듣고 싶은데 귀를 막기가 싫으니까 나를 묶어달라.
1: 목 발려 들어가게? 네,
0: 그쪽으로 못 가게.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막 소리를 치면서 자기를 꼭 저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 안 가게 되고 예, 이 노래만 듣고 살아남게 되거든요. 예, 그 장면에 삽입된 곡입니다. 그 대사들도 상당히 멋있고요. 이렇게 세이렌 장면도 그렇고 외눈박이 거인 장면도 그렇고 거대한 칼을 든 어떤 군인들하고 싸우는 장면도 그렇고 진짜 무슨 신밧드의 모험 보는 것처럼
2: 대박.
0: 어드벤처들이 아주 멋있게 펼쳐지거든요.
1: 네.
0: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쉴 새 없이 재밌더라고요.
2: 진짜 진짜 보고 싶네요.
0: 네.
2: 네, 한번 곡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그럼 이렇게 세 곡 더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원곡으로 들어볼까요?
0: 맷 데이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맷 데이먼의 My Funny Valentine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항공이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정산소.
2: 장항동 정산소. It's a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3: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보내주세요. 아이돌 한국어 SNS EBS FM Korean에서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1: 오늘의 음악 감별사 심판은 바로 저 이샤이고요.
2: 오호.
1: Yeah. 아리아님과 대한님은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2: 아, 각오요? 저는 솔직히 대화님이랑 이렇게 대결 자신이 별로 없지만
1: 진짜요? 자신을 가져요.
2: 일단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3: 이게 제가 여러 번 해봤잖아요. 오래된 네. 코너라.
2: 네.
3: 근데 심판의 성향에 따라 이게 승패가 갈리더라고요.
1: 아~
3: 그래서 캠든 마카야 씨는 제가 심판 성향을 좀 알고서
1: 네.
3: 네, 준비를 했었는데
1: 맞춤으로
3: 두 분의 성향을 제가 아직 몰라서 네. 몇 번 좀 해봐야겠습니다.
2: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네.
1: 좋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도민 GOH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날이 너무 좋아져서 자전거를 오랜만에 탔어.
2: The weather got so nice that I rode my bicycle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1: 오.
2: 와우.
3: 네.
1: 어떠세요? 두 분은 자전거 평소에 좀 타시나요?
2: 한국 와서는 못 탔는데 인도에 있을 때는 자주 탔었어요.
1: 오.
2: 좋아하기도 하고.
3: 저는 집 앞에 그 양재천이 있었거든요.
2: 어? 저희도 양재천.
1: 저희 회사가 양재천 앞이어가지고.
3: 아, 그러시구나.
2: 네. 자주 가요.
3: 아, 저는 지금은 이사했는데.
1: 아,
3: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달리는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2: 맞아요.
3: 다 같이 있고요.
1: 네네네.
3: 거기서 타면 한강까지 이어지거든요.
2: 맞아요.
3: 탄천으로도 갈 수 있고.
2: 네.
3: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2년 동안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자전거 탔었어요.
2: 대박.
1: 엄청 즐겨 타시네요. 네.
3: 여름에는 햇빛 때문에 좀 힘든데. 가을쯤? 아, 정말 좋죠.
2: 맞아요,
3: 진짜
2: 완전.
3: 기분 좋죠.
2: 봄 때도 엄청
3: 맞아요.
2: 예쁘죠. 네.
1: 저는 제가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2: 아, 진짜요?
1: 네. 안타깝게도 자전거를 못 타는데, 저희 멤버 중에 한나가 맨날 날씨만 좋으면, 맨날, 아, 자전거 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그 바람을 맞으며 약간, 우와, 자유롭다! 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만, 못 타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2: 제가 가르쳐 줄게요.
1: 괜찮아요?
2: 완전.
1: 저 잘 활동할 수 있는 거 맞죠?
2: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샤 씨는 할 수 있어요.
1: 진짜요?
2: 네.
1: 그렇다면 한 5년 뒤쯤에 도전해보는 걸로 할게요.
2: 알겠습니다.
1: 혹시 그럼 두 분은 이 사연을 듣고 생각나는 네. 노래 지금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2: 저는 소울님의 Ride라는 노래인데요. 가사도 네. 들어보면 어디야, girl, let's ride a bik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곡은 제가 연습생 때도 네. 연습을 많이 했던 곡이라서 진짜 가사가 좋다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딱 여기 맞는 것 같아서

0: 그렇다면 저에게 어필해 주세요. 오늘의 승리를 위해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1: 네.
0: 네.
1: 어디야, girl, let's ride a bik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0: 오, yeah. 오, so sweet한데요?
1: 감사합니다. 이런 곡인데요. 되게 chill하고 chill한 분위기라서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들으면서 한강 이렇게 양재천도 이렇게 네. 타고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천곡으로 골랐습니다.
0: 제가 실로폰을 쳐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딩동댕을 드릴게요.
1: 오.
0: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원님은요?
2: 네.
1: 저 떨립니다.
2: 아, 저도 비슷한 곡인데요.
1: 아, 진짜요?
2: 네, 왜냐면 라이딩이 들어가서.
1: 그죠.
2: 김동률 씨하고 이상순 씨가 같이 만든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1: 네.
2: 베란다 프로젝트라고.
1: 오.
2: 그니까, 김동률 씨 하면은 좀 진지하고 장중한 그런 발라드를 부르는 사람으로 인식돼 있었는데, 네. 좀 가벼운 음악 프로젝트가 하고 싶었는지 베란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잠깐 활동했었는데, 거기에 바이크 라이딩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1: 네.
2: 들어보면 아마 만난 지 얼마 안 된 썸 타는 사이인 것 같아요.
1: 아~
2: 네, 땀 흘리는 모습도 예쁘고 약간 그런 네,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같이 자전거 타는 커플 자전거 이야기거든요.
1: 그래서 두근두근.
2: 네, 이렇게 좀 날이 좋아서 뭐 자전거 오랜만에 탔다는 그 얘기가 좀 예뻐 보여서.
1: 그죠.
2: 네, 제가 그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0: 그럼 일단은 딩동댕 드릴게요.
2: 네. 캠든 마카야 씨는 아주 냉정했거든요.
0: 진짜요?
1: 아, 진짜요?
2: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땡쳤는데.
1: 어머.
2: 이샤 씨는, 네, 좀 여리다.
0: 아, 맞아요. 네,
2: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열심히 어필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혹시 무례할 수 있지만 네. 한 소절 부탁은 안 되겠죠?
2: 안 됩니다. 제가 노래하는 거 정말 창피하게 생각해서 잘 못해요.
1: 냉정하시네요.
0: 아, 그래요?
2: 네.
0: 아, 약간 마이너스 5점. 장난이고요. 아, 근데 약간 두 분 다 이유가 너무 이 사연과 맞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연인과의 썸 이런 약간 두근두근한 자전거 데이트냐 아니면 이제 친구들끼리 약간 야, 한강 나와! 이런 프리한 플러팅이냐의 선택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두 분 다 너무 좋았지만 이 중에 승자를 고르자면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오늘의 승자는 대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2: 아, 이건 실력으로 승부한 건 아닌 거죠?
0: 네, 약간의 네, 뭔가, 정?
2: 네, 이겨도 개운치하는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두 분의 추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덕분에 마음에도 쏙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1: 어머.
0: 세상에. 네. 대환님은
2: 시간이 참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저희와 함께한 이 첫 시간 어떠셨나요?
2: 아,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2: 캠든 마카야님이 떠오르지도 않네요.
1: 아, 진짜요?
2: 아이, 농담이고요.
1: 네. 마카야님 되게 힘들게 하셨나 봐요.
2: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네,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1: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윈터의 여름의 속도 들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죠. 그리고 독서의 계절. 난 책장 펼치기도 귀찮다 하셨던 분들, 이번 가을은 책이랑 친해져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무려 만 개가 넘는 독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무작정 책만 파는 것도 아니고요. 야외 도서관에서 바람도 쐬고, 밤에는 운치 있게 서점 데이트도 하고, 평소 좋아했던 작가와 숫다도 떨고, 책을 핑계로 즐길 거리가 꽤 많다고 하네요. So why not fall for reading this fall? 책장을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두 시간 동안 마음에 쏙 드는 영어 표현 하나 건져가시면 좋겠습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Sandro Cavazza, Lean On Me.
1: 'Cause every time I'm feeling low, I'm swinging it up till I'm good to go. It don't have to be complications.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9월 4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르 책 즐겨 읽으시나요? 저는 어릴 땐 소설 위주로 읽었었고요. 학창시절에는 이런 탑기어 매거진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잡지 위주로 좀 읽었어요. 그러다가 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심리학이나 과학, 자기개발 도서 이런 거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강아지 심리 파악도 못하고 살도 찌고 이렇게 됐네요. 자, 제가 추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 어릴 때는 소설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창의력을 많이 기를 필요가 있고, 또 영어 배울 때는 저는 사실은 사진 많은 잡지를 정말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글로만 되어 있는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고요. 자, 한 분 모셔야죠. 지금은 영어 교재를 쓰시지만 왠지 복수극 소설 쓰라고 하면 영화 한 편 나올 것 같은 일산 JK 롤링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Wow, what an introduction.
0: 일산 JK 롤링.
1: Oh, no, Sam, but I am not a writer.
0: Hey,
1: I don't have that kind of creativity. In fact, I heard that you enjoyed writing.
0: I do.
1: It's amazing, like creative writing. I'm not a creative writer.
0: 아, 근데 저는 쓰다 보면은 쓰다가 어느 순간 거기서 끝나 있어요. 중간쯤에. 갑자기 힘들어져요.
1: But at least you started.
0: Yeah. Okay.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2 million last year, South Korea's medical tourism is picking up real momentum. Beyond plastic surgery and dermatology clinics, tourists are now making pit stops at local pharmacies for vitamins and over-the-counter meds, turning K-health care into a staple of the travel itinerary.
0: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며 의료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물론 약국에서 영양제와 상비약을 구입하는 이른바 약국 쇼핑까지 K-헬스케어가 새로운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For the first time ever, domestic K-pop concerts are going green by recycling stage power and cutting back on disposable items in a push for carbon neutrality. However, compared to the major carbon reduction breakthroughs,

0: Of overseas artists, South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go with no standardized guidelines yet in place.
1: 국내 K-POP 공연에서 무대의 전력을 재활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시도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해외 아티스트들의 탄소 감축 성과에 비해 국내는 아직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초기 단계입니다.
0: Legendary two-time Oscar-winning actor Anthony Hopkins has hit a high note as a composer in his late 80s. Bringing a lifetime of self-taught orchestral compositions to light, his debut classical album has officially stolen the show on the UK official classical chart.
1: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두 차례 받은 전설적인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80대 후반의 나이에 작곡가로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독학으로 작곡한 관현악곡들을 모아낸 첫 클래식 앨범이 영국 오피셜 클래식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As more people struggle to catch enough Z's, the sleep tech market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help you get a solid night's sleep is taking off fast. Beds, once just a spot to sleep, are now morphing into high-tech sleep assistants that analyze and fine-tune your sleeping habits.
1: 수면 부족과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첨단 기술로 숙면을 돕는 슬립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었던 침대도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첨단 수면 도우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As foreign patient numbers topped 2 million last year, South Korea's medical tourism is picking up real momentum. Beyond plastic surgery and dermatology clinics, tourists are now making pit stops at local pharmacies for vitamins and over-the-counter meds, turning K-healthcare into a staple of the travel itinerary.
1: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며 의료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물론 약국에서 영양제와 상비약을 구입하는 이른바 약국 쇼핑까지 K-헬스케어가 새로운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K-의료 관광을 넘어서 이제는 K-헬스케어, 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도 그렇고요. 이제는 뭐 동네 약국까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인다고 하네요.
0: Sam, yeah. I feel like every couple of months there's another K something.
1: I know. 진짜 그런 것 같아요.
0: K, what else is there? K shoes, K, I mean, K glasses.
1: 남은 게 있나요, 이제?
0: I don't know. Right. Okay. So this is really exciting for Korea because mm-hmm. it's a lot of business. Did you know that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in Korea topped 2 million last year?
1: Wow.
0: And that was up about 72% from the previous year. 72%.
1: 와, 이거는 뭐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까이 갔네요.
0: Yeah.
1: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수 201만 명 돌파 지난해. 그래서 전년 대비 71.9%면 와, 이거는 어느 정도일까요, 진짜?
0: This is okay, so let me divide this.
1: Right.
0: There are preferences. So for dermatology clinics, Chinese patients are like the top, 35%, and Japanese patients 30%. Plastic surgery, this was interesting. Japanese patients accounted for nearly half at 42%.
1: Wow.
0: I did not know this. I thought the majority of them were Chinese.
1: I know. 그러니까 국가별로 따지면 일단은 중국이 30.8%로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진료과별로 선호가 좀 뚜렷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반을 차지한다. 저도 사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0: I thought so too.
1: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강남역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좀 있는데 그쪽에 가면 돌아다니는 분들
0: Yeah. Oh, yeah.
1: And then they all spoke You know,
0: yeah,
1: Chinese.
0: Yeah,
1: so
0: they're like bandaged
1: figure,
0: up.
1: Yeah.
0: And yeah, yeah, it's so true.
1: 그런데 생각과는 또 다르게 일본인들이 또 절반 가까이 그쪽을 또 차지하고 있다.
0: Yeah.
1: 제가 뭐 이거는 TMI일 수 있는데 제 예전에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뭐 약국이든 뭐
0: yes.
1: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의료 진료를 받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중간에 이제 중개 역할을 해주고
0: yeah.
1: 그런 걸 하셨는데

0: 돈을 굉장히 잘 버시더라고요.
1: I'm
0: 그래서
1: sure.
0: 그때도 그게 벌써 꽤 됐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겠네요. 이쪽
1: Absolutely.
0: 비즈니스가.
1: Yeah. And you know, now it's extending to pharmacies. People are loving Korean pharmacies. And so, you know, when you go to Myeongdong, there's like a big pharmacy sign. And you know, when we go to Japan, people love the Japanese
0: That's true.
1: pharmacies.
0: That's
1: It's
0: true.
1: like now, Korea, move on over. Korea is getting on the
0: Wow.
1: bandwagon.
0: 이게 약효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약을 볼때 디자인도 약간 보거든요. 이상하게. 근데 또 한국 약들이 그런 것도 되게 잘 해놓잖아요. 네.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foreign patient numbers topped 2 million last year, South Korea's medical tourism is picking up real momentum.
0: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며 의료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as foreign patient numbers topped 2 million last year 이라고 했는데 탑한다는 것은요. 뭔가를 돌파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의료 관광 시장이 지금 is picking up real momentum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 Yeah.
0: 왜또 픽업을 썼네요?
1: Yeah, to pick up momentum. It's like, well, the momentum is basically where it's motion, right? It starts small and then it gets faster and faster and it's just like keeps going on its own.
0: 탄력, 뭐 가속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1: That's right. So pick up real momentum means that it's really kind of like picking up the speed, growing, gaining more popularity. Yeah.
0: 아, 그러니까 픽업이 약간 게임 같은 거네요. It's almost like picking up the pace, right?
1: Yes.
0: 어떤 속도가 붙는다라고 할때 우리는 게인만 생각을 했는데 픽업이라는 표현도 쓴다는 게
1: That's
0: 굉장히
1: right. Yeah,
0: 특이합니다.
1: pick up the pace means hurry up, speed it up.
0: Okay, so 여기서는 탄력을 막 받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1: Beyond plastic surgery and dermatology clinics, tourists are now making pit stops at local pharmacies for vitamins and over-the-counter meds, turning K-healthcare into a staple of the travel itinerary.
0: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물론 약국에서 영양제와 상비약을 구입하는 이른바 약국 쇼핑까지 K-헬스케어가 새로운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 굉장히
1: Oh,
0: 좋아하잖아요.
1: yeah.
0: 레이싱하고 이런 거
1: Of
0: 좋아하다 보니까
1: course.
0: 오늘 뭔가 이렇게 보이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 I thought about you.
0: Right? Tourists are now making pit stops at local pharmaci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Sam,
0: 네.
1: you tell me what a pit stop is.
0: 피스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동차 레이싱 이런 거막 경주 같은 데서 보면
1: Yeah.
0: 중간에 뭐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뭔가 정비를 할 수도 있고 막
1: Tires.
0: 타이어스를 바꿀
1: Yeah.
0: 수도 있고 중간에 윙윙윙 하면서
1: Yes.
0: 바꾸거든요, 뭔가를. 근데 빨리 들어갔다가 뭔가 다시 또 나왔다가 또 거기 꼭 멈춰야 돼요. 무조건 가거든요.
1: Yeah. So, very similar to your explanation of a pit stop is
0: 이제 경주 같은 데서. 근데 여기서는 느낌 자체가 이런 local pharmacies에 잠깐 들려준다.
1: Yeah.
0: 이제 들려준다. 그것도 가준다. For vitamins and over-the-counter meds라고 돼 있습니다.
1: 야. Yeah.
0: 자, vitamins는 당연히 우리가 뭐 비타민으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 meds 중에서도 over-the-counter meds는 어떤 종류의 약일까요?
1: Okay, sometimes we just say OTC, over the counter. So it is really you have the prescriptions that you get from the doctor. These over the counter meds, you don't need a prescription. You can just walk into a pharmacy and get maybe a pain reliever.
0: 아, 그냥 뭐 무슨 진통제가 필요하다든가 머리가 좀 아프다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는
1: We don't
0: 거잖아요.
1: need to go to the
0: 그냥
1: doctor.
0: 카운터에서 그 카운터 위로 좀 이렇게 주세요. 이런 느낌이네요.
1: Oh, I have an upset stomach. What do you have?
0: I mean,
1: There you go.
0: right, you don't have to go to the doctor's office, right, for
1: No,
0: that.
1: no.
0: So, over-the-counter meds는 사실 OTC라고도 부릅니다.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약, 반대는 prescribed than meds가 있겠죠. Alright, very nice.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s foreign patient numbers topped 2 million last year, South Korea's medical tourism is picking up real momentum. Beyond plastic surgery and dermatology clinics, tourists are now making pit stops at local pharmacies for vitamins and over-the-counter meds, turning K-healthcare into a staple of the travel itinerary.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Wildson with I Am Better Off.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For the first time ever, domestic K-pop concerts are going green by recycling stage power and cutting back on disposable items in a push for carbon neutrality. However, compared to the major carbon reduction breakthroughs of overseas artists, South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go with no standardized guidelines yet in place.
0: 국내 K-POP 공연에서 무대 전력을 재활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시도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해외 아티스트들의 탄소 감축 성과에 비해 국내는 아직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콘서트장에.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탄소 배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K-pop 콘서트에서도 탄소를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1: I think this is fantastic.

0: 15대가요.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래도 관객들이 막 스태프가 또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탄소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력도 많이 쓰겠고요.
1: Yeah, and you know when you're at a concert, you're thirsty. You want a drink. So you know now they're thinking of swapping disposables for tumblers, recycling stage power, and having these travel via QR codes. You know a lot of things to make it a little bit more sustainable.
0: 그래도 좋은 뭔가 무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대 전력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럭이 와가지고 그런 그게 이제 ESS 발전기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쓰고 뭐 일회용품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한다든가 좀다 같이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1: Great idea.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For the first time ever, domestic K-pop concerts are going green by recycling stage power and cutting back on disposable items in a push for carbon neutrality.
0: 국내 K-pop 공연에서 무대 전력을 재활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시도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처음인 게 for the first time ever이라고 나왔어요. Domestic K-pop concerts are going green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Go green이라는 말이 정말 정말 많이 들리는 것
1: Oh,
0: 같아요.
1: everywhere, everywhere. And the whole word green has taken on a new meaning, meaning it's eco-friendly, right? So if you go green, which is the standard pairing, it means that you are doing whatever you can to be environmentally friendly.
0: 뭔가 친환경적인 뭐 행동을 한다든가 뭔가 제품을 만든다든가 모든 게다 go green이라고 볼수
1: Right,
0: 있겠네요.
1: exactly. So you can have green products, you can recycle solar power, reduce disposable items, things like that.
0: 뭔가 green 하면 자연 같잖아요.
1: It is
0: 느낌이.
1: nature.
0: So go green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become eco-friendly 한다는 것을 조금 더좀 캐주얼하게 바꾼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disposable items를 굉장히 cutting back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cut back on은 뭔가를 줄이다.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냥 items가 아니라 disposable items는 어떤 제품들일까요?
1: The word dispose means to throw away after use. So disposable means that you use it one time and you throw it away.
0: 그냥 버리는 거네요.
1: 그러니까
0: 일회용품 같은 거죠.
1: That's it.
0: Right. So dispose of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를 버리다인데 거기서 나와서 disposable 할수 있는 items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회용품 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recyclable items랑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Absolutely.
0: 재활용이 안 되니까.
1: Yes,
0: 아, 오케이.
1: that's right.
0: 바로 이제 한번 하고 버리는 거니까 뭐될 수도 있겠지만 재활용이 아, 결국에는 이거는
1: Oftentimes they don't.
0: 왜냐면 안에 막 지저분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However, compared to the major carbon reduction breakthroughs of overseas artists, South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go with no standardized guidelines yet in place.
0: 다만 해외 아티스트들의 탄소 감축 성과에 비해 국내는 아직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초기 단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이런 또 노력이 많이 있지만은요, South Korea는 still has a long way to go라고 했습니다.
1: Yeah. Isn't there a Korean expression, 갈 길이 멀다? Oh my
0: Exactly.
1: goodness, yeah. It's so, I've heard this a lot. I've heard this a lot. And then when I thought of this expression, I thought, oh, there's a perfect Korean expression for that. And so basically, you've made some progress. It's not that you started just from the very beginning, you're already in it. But you still have a long way to go means we are far from finished. We are far from reaching the goal.
0: There's still so much to be done.
1: There is still much to do.
0: 아, 뭔가 해야 되는 게 여전히 많이 있다. 물론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So, a long way to go. Have a long way to go. 이러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오, 선생님,
1: 갈
0: 너무
1: 길이.
0: 점점 좋아지는
1: I
0: 거
1: know a
0: 아니에요?
1: little Korean.
0: 잘하는 거
1: 한국말
0: 아니에요?
1: 조금
0: 아,
1: 해요.
0: 조금 해요.
1: 네.
0: 그래서, 아, 참고로, 이 콜드플레이라는 그룹 있잖아요. 거기는 공연하면서 태양광, 그리고 관객들이 이제 자전거를 막 타면서 직접 전기를 또 만든대요.
1: That
0: 정말 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 is... wow,
0: 여전히
1: that's a workout.
0: 조금 가야 될 길이 있네요.
1: We do.
0: 그렇습니다.
1: You do.
0: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For the first time ever, domestic K-pop concerts are going green by recycling stage power.

0: 정상에 올랐습니다. 독학으로 작곡한 관현악곡들을 모아낸 첫 클래식 앨범이 영국 오피셜 클래식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다 아실 겁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의 연쇄살인마, 그렇죠? 저는 항상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이제는 클래식 작곡가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요?
1: Oh, Anthony Hopkins 할아버지, I love him so much. And in fact, I stumbled upon his Instagram a few times. And I was like, yo, what is he doing these days? And he's like playing classical music on the piano. And I thought, he is a genius.
0: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도 약간 무서웠어요, 지금. 뭔가 공포스러웠어요.
1: So true. So he's 89 years old, and he started playing the piano at four, age four.
0: Wow.
1: And he's like he's kind of self-taught.
0: 아니,
1: he's a self-taught composer.
0: 정식 레슨도 아니고요.
1: Yeah.
0: Okay.
1: Yeah. And so now he has released an album that features 12 of his original orchestral pieces.
0: 와, 지금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이미 10대 시절부터 독학으로 심지어 작곡을 이어왔다고 하고요. 이번 앨범이 지금 60여 년간 틈틈이 써온 이런 그 자작 관현악곡 12곡을 담았다고 합니다. 진짜 못하는 게 없는 분인가 봐요.
1: I mean, and you know, making the album, there were world-renowned classical musicians that got together just for him. And one of my favorite conductors, Gustavo Dudamel. Dudamel. He was the conductor for LA Philharmonic, and now he is the conductor director for the New York Philharmonic, and they made this album all together.
0: Wow.
1: So we're talking about not just like, you know, like a little orchestra here. We're talking about the best of the best got together and they made the album with him.
0: 아, 이거는 그냥 취미로 만든 거구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진짜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막 음반 제작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He is now 89.
1: He's almost 90.
0: Wow.
1: Sam.
0: 네?
1: Doesn't it give you hope for the
0: 그러니까요.
1: future? It's never too late.
0: Age is only a number.
1: We still have our dreams.
0: Oh yes.
1: Okay.
0: 뭐 글 써 봐야겠어요.
1: Okay.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Legendary two-time Oscar-winning actor Anthony Hopkins has hit a high note as a composer in his late 80s.
0: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두 차례 받은 전설적인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80대 후반의 나이에 작곡가로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작곡가가 composer 되겠죠. 그거로서 hit a high note 했다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high note를 hit 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고음을 딱 치면서 부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1: Okay, just much like when you hit a high note, you know, when Whitney Houston, I Will Always Love You, and she's like, you, and she does that high note. It's like, if you can do that, it means, wow, you're good. You're good, right?
0: 그쵸, 그쵸.
1: So just much like that, if you hit a high note, basically in your career, it's kind of like a major achievement. It is a really standout moment in your career.
0: 거의 피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Yeah.
0: You just reached your peak 이런 느낌. 거의 최고조를 딱 찍는 느낌.
1: That's right.
0: 와, 작곡가로서,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Bringing a lifetime of self-taught orchestral compositions to light, his debut classical album has officially stolen the show on the UK official classical chart.
0: 독학으로 작곡한 관현악곡들을 모아낸 첫 클래식 앨범이 영국 오피셜 클래식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입니다. 자, 가장 놀라운 건 뭐예요? 바로 self-taught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Self-taught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 어디 뭐 수업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1: No, 그쵸? that's right. You teach yourself.
0: Right.
1: So you don't have formal lessons. You don't go to school.
0: Right.
1: You're self-taught.
0: Self-taught.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1: It's almost
0: like a picking up the language, right?
1: Yeah.
0: 그냥 어디 학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싹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천재.
1: It's genius.
0: 천재죠?
1: It is genius.
0: okay.
1: It is. He's a multi-genius.
0: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1: Yeah.
0: 네. So self-taught은 독학으로 배운 독학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is debut classical album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고로 클래식 음악이 아니고요. 원래는 영어에서는 classical music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게 지금 has officially stolen the show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steal the show 예전에 쌤이 한번 얘기했죠.
1: That's right. Mm-hmm. Okay, you are the center of attention.
0: Right.
1: But the idea is that like you expect a famous musician mm-hmm. to have to kind of steal the
0: Why?
1: Show, but he stole it from them.
0: Uh-huh.
1: And now the spotlight is on him.
0: So steal the show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주목받는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원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받았을 때
1: That's
0: 특히나
1: it.
0: 진짜 훔쳤다라고 표현하네요. Mm-hmm. So steal the show or maybe steal the spotlight 같은
1: right.
0: 거 쓰게 되면 주목을 받다, 가장 돋보이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Legendary two-time Oscar-winning actor Anthony Hopkins has hit a high note as a composer in his late 80s. Bringing a lifetime of self-taught orchestral compositions to light, his debut classical album has officially stolen the show on the UK official classical chart.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Jason Derulo with Kiss the Sky.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s more people struggle to catch enough Z's, the sleep tech market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help

0: you get a solid night's sleep is taking off fast. Beds, once just a spot to sleep, are now morphing into high-tech sleep assistants that analyze and fine-tune your sleeping habits.
1: 수면 부족과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첨단 기술로 숙면을 돕는 슬립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었던 침대도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첨단 수면 도우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인 만큼 또 중요한 게 또 숙면의 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침대가 뭐 알아서 뒤척임도 챙겨주고 뭐 아침에 잠도 깨워주고 뭐 이제 이런 기술까지 나왔다는 겁니까?
0: Yeah. 와. Yeah. So, you know, people have a lot of insomnia, but also people who sleep don't feel very rested
1: right.
0: when they get up. They feel still tired.
1: 애매하게 자는 거죠.
0: Yeah. So, now we have the rise of sleep tech. Yeah. So technology is helping us kind of analyze when we reach our deep sleep. You know, what is our breathing, our heart rate.
1: 아, 무섭네요, 이제는.
0: It tracks everything. So there's a bed. There's a bed that does all of these things. And also, when it's time to wake up, the bed kind of slowly raises. Like, you know, in a hospital, it like raises up so that you gently get up.
1: Isn't that 만화, crazy?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슥 침대가 올라가가지고 바닥에 탁 돼가지고 누가 옷 입혀주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현실화되고 있네요.
0: I think we are coming to that point.
1: 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I have a sensor on my back, so soon as I just lie down, I just fall asleep right away.
0: Really?
1: Yeah. How about you?
0: What kind of sensor?
1: 뭐, 아니, 그 말이 한국에서 등 센서 있다고 해요. 센서가 있어서 바닥에 붙으면 그냥 바로 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0: I didn't get that.
1: 쌤은 혹시 등 센서 있으세요?
0: Okay. Kind of.
1: Kind of?
0: Kind of, okay. yeah. Right. I fall asleep pretty well.
1: Alright. 자, 침대에 진짜 과학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As more people struggle to catch enough Z's, the sleep tech market,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help you get a solid night's sleep, is taking off fast.
1: 수면 부족과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첨단 기술로 숙면을 돕는 슬립 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요. 이번 기사가 너무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as more people struggle to catch enough Z's라고 합니다. 사람들 일단 struggle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to sleep이라고 쓰면 될 걸 여기 catch enough Z's라는 게 나왔네요.
0: Yeah.
1: Right.
0: I mean Z's is just like it's really kind of Z.
1: Okay,
0: which means you're like sleeping. Like, you know, that sound.
1: 만화에서 보면
0: Z.
1: 하고 그게 표기가 되잖아요.
0: Right,
1: 그래서
0: right.
1: 아마 많은 분들도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catch some Z's라고 하면 잠을 좀 자다라는 실제 뜻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sleep tech market이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help you get a solid night's sleep. 근데 우리가 뭔가 a good night's sleep이라는 건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는 good이 아니라 solid하다라고 했네요.
0: You can use this word. Now this is interesting. It's solid is the opposite, is not liquid,
1: okay.
0: basically, in science. But it's used in a variety of ways. And what it means is that it could be good quality, it could be strong performance, it can be dependable, well-built.
1: Okay.
0: So depending. So a solid night's sleep means like good quality sleep.
1: 아, 그러니까 이, 여기서 solid는 뭔가 단단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0: no.
1: 뭔가 제대로 된 이런
0: yes.
1: 느낌이네요.
0: If it's a solid plan, it means it's a well thought out plan.
1: 아, 그러면 누군가가 he does solid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잘한다는 뜻인가요?
0: He does very good quality work.
1: 아, 오케이. Right. So 여기서 solid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뭔가 퀄리티가 좋은이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So a good or a solid night's sleep이라고 하면 푹 자는 숙면, 제대로 잔 어떤 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taking off 하고 있다, 정말 잘 뜨고 있다,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했네요. 연결해 볼게요.
0: Beds, once just a spot to sleep, are now morphing into high-tech sleep assistants that analyze and fine-tune your sleeping habits.

0: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었던 침대도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첨단 수면 도우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침대들이 이제 예전 침대들이 아니에요. 뭔가로 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beds are now morphing into high-tech sleep assistants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가로 변한다고 하면 쌤, 우리가 보통 뭐 change into, yeah. 뭐 turn into, 뭐 transform into 같은 걸 쓸 텐데 뭔가 무슨 사이파이 영화에서처럼 morphing into 하고 있대요.
1: Yeah. It's like a caterpillar morphing into a right. butterfly. Mm-hmm. It's idea of change. It's a gradual change and transformation. But it's like very kind of smoothly changing mm-hmm. into. It's almost like you're taking a different shape.
0: Right. 뭔가 모양 자체가 바뀌는 느낌?
1: Yeah.
0: 그렇죠?
1: Yeah.
0: 뭐 기능이 물론 바뀌긴 하겠지만. Mm-hmm. So, 그러면 여기서 morph into 한다는 거는 솔직히 뭐 turn into, transform into나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Right. Mm-hmm. 근데 왠지 저는 morph를 듣잖아요. Morphing? 그러면 사이파이 영화에서 무슨 괴물이 막 갑자기 더 큰 괴물로 morph into 한다든가 yeah. 이런 게 생각이
1: Or
0: 나서
1: Or a human morphing into a monster.
0: Oh, please. Yeah. 무서워요.
1: Yes.
0: 그래서 뭔가로 변해가다 바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첨단 수면 도우미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뭘 해줄까요? That analyze and fine-tune your sleeping habits라고 했어요. Analyze는 분석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I fine-tune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Fine-tune. Do we say like we fine-tune an engine?
0: Mm.
1: I guess you could.
0: Oh, yes.
1: I guess you could. But normally it is with instruments.
0: Mm-hmm.
1: Yeah, you fine-tune. Like, you know, with a piano right. or a, you know, violin.
0: Mm-hmm.
1: You're making small, careful adjustments to make it sound better.
0: Right.
1: Mm-hmm. And that is the whole idea of fine-tuning something.
0: Wow.
1: So you can fine-tune mm-hmm. your speech, a product, an engine.
0: Mm-hmm.
1: Make small adjustments to make it really perfect.
0: Okay.
1: Yeah.
0: So 뭔가를 고친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좀 major 뭐 문제 problems를 먼저 고치고 이것저것을 다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
1: That's it.
0: Fine tune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 진짜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So 원래 fine이라 I'm fine, thank you. 그 fine이 아니라 굉장히 좀 미세한이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fine dust라든가
1: yeah, fine
0: 뭐
1: dust, that's
0: 이런
1: right.
0: 식으로 mm-hmm. 뭐 fine sand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발음이라고 하는 게 영어 발음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fine tuning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장도 많이 써보고 뭐라 그럴까요? 문법도 많이 공부하고 이런 걸 큰 걸 굵직한 걸 하다가 마지막에 fine tune을 해주면 발음으로
1: Amazing.
0: 좋겠죠?
1: Excellent advice.
0: Okay.
1: That's awesome the way you said that. Yeah, I agree with you 100%.
0: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s more people struggle to catch enough Z's, the sleep tech market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help you get a solid night's sleep is taking off fast. Beds, once just a spot to sleep, are now morphing into high-tech sleep assistants that analyze and fine-tune your sleeping habits.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pick up momentum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pick up이라고 하는 거 속도가 붙는다는 느낌. So 탄력을 받다, 가속도가 붙다.
1: The sales picked up momentum after the commercial aired.
0: 광고가 나간 뒤로 매출의 가속도가 붙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방금 하긴 했지만 fine tune 한다는 것은 크게 바꾼다는 느낌이 아니라 미세하게 조정하다, 다듬다가 되겠죠.
1: I need a few more minutes to fine tune my presentation.
0: 발표 자료를 조금만 더 다듬을 시간이 필요해. 조금 미세하게 다듬어야 돼. 자, self-taugh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업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학한, 스스로 익힌.
1: I'm self-taught when it comes to video editing.
0: 오, 영상 편집은 내가 혼자 독학해서 익힌 거야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뭐 자동차 레이싱에서나 볼 수 있었던 pit stops는 실제로 잠시 들르는 곳이나 휴식처를 말하기도 합니다.
1: Let's make a quick pit stop at the gas station.
0: 주유소에 잠시 들렀다 가자. 그래서 make a pit stop이라고 묶어서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1: Mm-hmm.
0: 자, 그리고요. A good night's sleep or a solid night's sleep이라고 하면 푹 자는 밤잠, 숙면을 얘기를 하죠.
1: I feel great after a solid night's sleep.
0: 푹 자고 났더니 컨디션이 진짜 좋다. 뭔가

0: 기분이 좋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 방금 이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You have a long way to go. Right? A long way to go라고 하는 거. 뭔가 갈 길이 멀다.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이죠.
1: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efore I speak fluent English.
0: But you'll get there someday. 막
1: One
0: 이런
1: day.
0: 느낌. So 영어 유창하게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어라는 문장입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1.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Billy Joel with Piano Man.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0: 만나요.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 공포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이 나오고 미스터리 하면서 오컬트적이고 피가 튀고 동양 귀신, 서양 귀신 할것 없이 암튼간에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 중에서 아주 특별한 기법으로 우리 심장을 더 쫄깃하게 만든 작품 이야기인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샘은 공포 영화 이런 거, 호러 무비스 같은 거 좋아하세요?
1: No.
0: 자, 지금 표정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1: You know I love watching movies. I mean, most of the genres I love, except for horror. I cannot watch it. It gives me nightmares.
0: 계속 생각나고 막 그러는군요.
1: Yeah,
0: 꿈도
1: like
0: 나오고.
1: if I see a really scary image, like I cannot. The scariest thing that I think I watch was Sixth Sense.
0: Sixth Sense. Well.
1: But even that, I had to cover my eyes. And my ears.
0: 손가락 사이로 보잖아요.
1: Slightly, very slightly.
0: 저는 사실
1: How about
0: 공포
1: you?
0: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1: You
0: 좋아하는데
1: do.
0: 언젠가부터 이게 너무 좀 무뎌지더라고요.
1: It
0: 그래서
1: does.
0: 이제는 뭐 이쯤 나오겠구만. 쟤하고 쟤는 이제 틀렸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막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는 공포 게임이 나옵니다.
1: 오.
0: 공포 게임은요. 점프 스케어스 알죠?
1: No.
0: 진짜 하다가 정말 공중에 붕 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1: Oh,
0: 깜짝
1: how can
0: 놀라서.
1: you play that kind of game? That would give me, I could not
0: 어떤
1: sleep.
0: 사람들은 그걸 VR로 합니다.
1: Oh my
0: 완전히
1: gosh.
0: 가상현실에서.
1: You know, can you
0: 아무튼,
1: imagine, like, even if I had a nice sleeping mattress,
0: right.
1: I couldn't sleep.
0: 그러네요. 솔리드한 슬립이
1: No,
0: 필요한데,
1: I
0: 큰일
1: couldn't do
0: 났어요.
1: it.
0: Alright,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The camera move that changed horror forever.
0: 공포 영화의 공식을 바꾼 카메라 무빙. 공포 영화 하면 흔히 뾰족한 칼을 든 살인마나 기괴한 모습의 괴물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영화사에서는 특정한 캐릭터가 아니라 오직 카메라 움직임 하나만으로 관객을 공포에 떨게 만든 전설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거장 샘 레이미 감독의 1981년작 이블 데드입니다. 이 시리즈를 대표하는 시그니처는 괴물도 무기도 배경도 아닙니다. 바로 특유의 카메라 앵글과 움직임이죠. 나무 사이를 미친 듯이 뚫고 지나가고 창문을 깨부수며 들이닥치더니 사람의 입속으로 그대로 날아드는 듯한 카메라. 이 연출 기억나시나요? 사실 조스나 할로윈 같은 고전 공포 영화에서도 카메라가 괴물이나 살인자의 시선을 대신하는 기법은 자주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블 데드의 카메라 연출은 기존 공포 영화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기사에서 바로 그 독특한 영화 기법의 세계에 만나볼게요.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이블 데드가 다른 호러 영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들어볼게요.
1: What distinguishes the Evil Dead shot from others in horror is that its perspective remains hidden. You never see the evil force behind the camera the way you eventually do in Halloween. The purpose of Raimi's shaky camera is less to clarify a scene than to introduce chaos, disorientation, and terror. The pulsating camera accelerates at a pace that suggests something beyond human. It's not giving you the vantage of a monster, it is the monster.
0: 이블 데드의 카메라가 다른 공포 영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시선의 정체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로윈처럼 결국 살인마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죠. 샘 레이미가 흔들리는 카메라로 보여주려 한건 상황의 설명이 아니라 혼란과 공포였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을 넘어서는 속도로 질주하는 카메라, 단순히 괴물의 시선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자체가 괴물인 겁니다. 와, 이게
1: It is the
0: 카메라가
1: monster.
0: 진짜 이 스토리 자체가 공포 영화입니다, 지금.
1: I'm sorry. I do not want to see this movie.
0: 지금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요.
1: No, thank you.
0: 아, 제가 원래 이렇게 몰래 꼬셔가지고 공포 영화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1: no.
0: 안 되겠네요.
1: No.
0: 이 진짜 영화는 진짜 카메라가 하드캐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hat distinguishes the Evil Dead shot from others in horror is that its perspective remains hidden.
0: 하지만 이블 데드의 카메라가 다른 공포 영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시선의 정체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영화들도 무섭긴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만 what distinguishes the Evil Dead shot from others in horror 이라고 했는데요. distinguish 한다는 것은 뭔가 차별을 둔다는 느낌이 되겠죠. 구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That its perspective remains hidden.
1: Already, I'm sorry. So, perspective remains hidden.
0: Right.
1: So basically, you may not understand what's going on, but basically, the camera acts like it's a monster. It is the monster.
0: Right.
1: It is the evil thing.
0: Okay.
1: So it like, so your the way you see. What is in front of you i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monster.
0: Right.
1: You actually have to see this to really feel this.
0: So 카메라가 막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다른 뭐 괴물이 어떤 사람을 막 쫓아가거나
1: yes.
0: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 monster든 뭐 ghost든 그것의 perspective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1: Yes.
0: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victims를 보게 되는 거네요.
1: Okay. So, but we don't see him. So it remains hidden.
0: Right.
1: So it means that the camera, it's the, right. the monster is the camera.
0: Uh-huh. So I mean, unless the monster, the camera is looking in the mirror, right?
1: Right.
0: 그거 아니면 볼 수가 없으니까.
1: Yes.
0: So perspective, 여기서 시점은 그 뭐랄까요? 공포 영화의 괴물 같은 거.
1: Yes.
0: 그것의 시점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게 remains hidden, 숨겨져 있는 상태로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1: Yeah.
0: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죠. 연결해 볼게요.
1: You never see the evil force behind the camera the way you eventually do in Halloween.
0: 카메라 뒤에 있는 악의 존재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결국 살인마의 실체가 드러나는 영화 할로윈과는 전혀 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So you never see the evil force. 여기서 evil force라고 하는 게 악의 존재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자, 연결할까요?
1: The purpose of Raimi's shaky camera is less to clarify a scene than to introduce chaos, disorientation, and terror.
0: 샘 레이미가 흔들리는 카메라를 사용한 목적도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방향 감각의 상실 그리고 극도의 공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죠. 라고 했습니다. 자, 잠깐 좀 grammar를 잡자면 less to clarify 그 다음에 than to introduce chaos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less to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좀 사실 핵심이 아니다. Right? So scene을 clarify 확실하게 만드는 거 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그건 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than to 뒤에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introduce chaos 그리고 disorientation이었습니다. 그거를 소개한다.
1: Okay, the way you can understand this expression is if you've ever been to an amusement park
0: right?
1: and you ride the spinning ones, the spinning, it just spins, and then you come out and how do you feel?
0: You feel dizzy.
1: You feel dizzy
0: yeah.
1: and you feel kind of confused. You lose your balance. And that is the whole idea of disorientation. It's like you lose your sense of direction and you're kind of like, whoa, like confused.
0: Okay. 아, 그러면은 뭔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So disorientation이라는 것은 뭐 혼란이라든가 방향 감각 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1: Yeah.
0: 목적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pulsating camera accelerates at a pace that suggests something beyond human. It's not giving you the vantage of a monster. It is the monster.
0: 요동치는 카메라는 인간의 움직임을 넘어서는 속도로 질주합니다. 단순히 괴물의 시선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자체가 괴물인 겁니다. 우, 그죠? 막 쫓아가면서 흔들려요. 그죠? Pulsating 한다는 게 요동치는이 되겠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얘는 사람이 아닌데
1: yes.
0: 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So it's not giving you the vantage of a monster. It is the monster. 그거 자체가 monster이다 했는데요. The vantage. 여기서 vantage는 뭘까요?
1: It comes from the word vantage point.
0: Okay.
1: Meaning it's a certain viewpoint. Mm-hmm. So if you're standing at a certain area and you have a nice vantage point, it gives you a clear view of something.
0: Ah.
1: But in this context, the vantage of a monster, it is not giving you the perspective or the viewpoint from a monster.
0: Mm-hmm.
1: It is the monster.
0: 그 자체가.
1: 그, yeah, that's
0: okay.
1: it.
0: 그럼 여기서 vantage라는 게 어떻게 보면 perspective. Perspective, the point of view.
1: His point of view.
0: 이런 식으로 mm-hmm. 해석이 mm-hmm.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So 이거는 monster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monster이다. 그래서 쌤이 지금 intonation을 it is the monster 이라고
1: yes.
0: 했네요.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What distinguishes the Evil Dead shot from others in horror is that its perspective remains hidden. You never see the evil force behind the camera the way you eventually do in Halloween. The purpose of Raimi's shaky camera is less to clarify a scene than to introduce chaos, disorientation, and terror. The pulsating camera accelerates at a pace that suggests something beyond human. It's not giving you the vantage of a monster. It is the monster.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Here's New Hope Club with Start Over Again.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 Camera Move That Changed Horror Forever. 공포 영화의 공식을 바꾼 카메라 무빙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작 이블 데드 3부작 트릴로지에서 이 카메라는 주로 브루스 캠벨이 연기한 주인공 애쉬를 향해 사정없이 돌진합니다. 애쉬를 쫓아가며 공포에 몰아넣고 때로는 공중으로 내던져 버리기도 하죠. 애쉬를 찾는 것처럼 좌우로 미친 듯이 카메라를 정신없이 휘저대기도 하고요. 당시 관객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이 독특한 카메라 연출은 이후 코엔 형제의 영화를 비롯해 영화계 전반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창적이고 소름 끼치는 촬영 기법 뒤에는 제작진의 눈물겨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의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탄생한 이 카메라 기법,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들어볼게요.
1: As with so many low-budget horror innovations, the jittery camera was a product of necessity. Working with less than $400,000, the original Evil Dead was the obsession of its day. Raimi couldn't afford a Steadicam, so he invented an Unsteadicam, bolting a camera to a 2-inch by 6-inch wood plank and having crew members run with it as fast as they could.
0: 이 흔들리는 카메라는 사실 거창한 기술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탄생했죠. 40만 달러도 안 되는 제작비로 영화를 만들던 샘 레이미는 스테디캠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언스테디캠을 직접 만들어냈죠. 카메라를 나무 판자에 고정하고 제작진에게 있는 힘껏 달리게 한 겁니다. 와, 진짜 영화를 찍으려면 뭐... 정말 창의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 창의력도 있어야 되지만.
1: Wow. I think when you don't have the money, you know,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s, right? There's that expression. It's like, if you need to do something, you will invent it.
0: 이게 이가 없으면 뭐 잇몸으로 뭐 한 먹는다?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돈이 모자라면, 버짓이 없으면 뭔가 새로운 거라도 만들어서 멋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 Yeah.
0: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with so many low-budget horror innovations, the jittery camera was a product of necessity.
0: 저예산 공포 영화에서 탄생한 수많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그렇듯 이 흔들리는 카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As with라는 게 나오는데 as with 뭐뭐뭐 하면 뭐뭐와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o many low budget horror innovations들과 마찬가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low budget horror innovation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low budget means that you don't have a lot of money.
0: Mm-hmm.
1: So we hear like low budget films,
0: right.
1: Okay, independent films, mm-hmm. low budget.
0: Mm-hmm.
1: Now, horror innovation, so you think of technology mm-hmm. and innovation.
0: Right,
1: but
0: right.
1: basically what it's saying is that they are inventing things because right. they have no money.
0: 와, 돈이 없으니까 yeah. 결국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low budget, 진짜 말 그대로 저예산입니다. 그리고 horror innovation. Innovation은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니까 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를 뭔가 바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봐야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겠죠.
1: Mm-hmm.
0: 자, 그러면서 the jittery camera was a product of necessity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jittery 한 것은 어떤 좀 움직임을 얘기를 할까요?
1: Okay, so it is shaking, but it is a kind of nervous shaking.
0: Mm-hmm.
1: And also we describe like when you have too much caffeine,
0: mm-hmm.
1: when you have drink too much coffee,
0: right.
1: and people who are sensitive to mm-hmm. caffeine mm-hmm. can feel jittery, as we say.
0: 뭔가 덜덜덜 떨리잖아요.
1: It's a little bit of shaking. Like, yeah, your hands are kind of like, shaking.
0: Right.
1: Okay. So that is the idea of jittery.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shaking이랑 비슷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Mm-hmm.
0: 그렇죠? So jitter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덜덜 떨리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camera 이거가 결국에는 이 necessity라고 하는 거가 꼭 필요한 일, 불가피한 일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네요.
1: Mm-hmm.
0: 자, 연결해 볼게요.
1: Working with less than $400,000, the original Evil Dead was the obsession of its day. Raimi couldn't afford a Steadicam.
0: 40만 달러도 채 되지 않는 제작비로 영화를 만들던 레이미 감독에게는 현재 옵세션 같은 저예산 영화에도 쓰인 스테디캠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이 옵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저예산으로 꽤 흥행에 성공한 공포 영화인데요. 이제 한국에도 최근 개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옵세션보다 훨씬 전에 나온 거잖아요. Yeah. Evil Dead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를 하기를 The original Evil Dead was the obsession of its day라고 표현했네요.
2: That's right. Of its day, which really means at the time, at the time. So, but it's not simply at the time.
0: Right.
2: We're comparing it from with Evil Dead and Obsession.
0: Right, right.
2: So they're making that comparison, and it is at that time. Uh-huh. It was like the obsession of its time.
0: 현재 obsession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있었다면 마치 지금의 obsession처럼 저예산이었던 그런 영화가 바로 Evil Dead였다.
2: That is
0: 이렇게
2: correct.
0: 뭔가 비교를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2: So he invented an unsteady cam, bolting a camera to a 2-inch by 6-inch wood plank and having crew members run with it as fast as they could.
0: 그래서 아예 unsteady cam을 직접 만들어냈죠. 카메라를 폭 2인치, 길이 6인치의 나무 판자에 단단히 고정한 뒤 제작진에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힘껏 달리게 한 겁니다. 이런 천재적인 생각을요. 그죠? 카메라를 볼트를 한 거예요. 이 우드 플랭크에다. 플랭크라고 하는 게 판자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카메라맨들이 다 했네요. 다 했어.
2: You know, I mean, they better be good runners.
0: Right.
2: Yeah. I
0: 인간보다 더 빠르게.
2: Seriously.
0: Right.
2: Yeah.
0: 아,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더 리얼하게 무서운 영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2: As with so many low-budget horror innovations, the jittery camera was a product of necessity. Working with less than $400,000, the original Evil Dead was the obsession of its day. Raimi couldn't afford a steady cam. So he invented an unsteady cam, bolting a camera to a 2-inch by 6-inch wood plank and having crew members run with it as fast as they coul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2: Let's listen to a song by Lady Gaga and Bradley Cooper from the movie A Star is Born. It's Shallow.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The Camera Move That Changed Horror Forever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블데드는 수십 년간 여러 시리즈로 이어졌고 제작비 역시 수백만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 흔들리는 카메라 기법, Shaky Camera는 다큐멘터리의 생생함과 사실감을 살리는 데 주로 활용됐는데요. 이제는 대형 블록버스터나 최첨단 액션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촬영 방식이 됐습니다. 최신 이블데드 시리즈에서도 원작에 대한 오마주로 이 쉐이키 카메라 연출을 다시 선보였다는데요. 최첨단 촬영 기술과 드론까지 활용하는 요즘 이블데드의 쉐이키 카메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볼게요.
1: The latest Evil Dead brings back a high-tech version of the shaky camera, but dutifully. It's a nod to the roots, but not much more. The previous movie, Evil Dead Rise, offered a more playful homage. It opened with a familiar shaky camera racing through woods and over water in a way that is far too fast and airborne to be pulled by two hustling crew members. Then comes the punchline. It's a drone.
0: 최신작 이블데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쉐이키 카메라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원작에 대한 오마주 그 이상은 아니었죠. 전작 이블데드 라이즈는 좀 더 재미있었습니다. 숲과 물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익숙한 쉐이키 카메라. 그런데 사람이 들고 달리기엔 너무 빠르고 심지어 공중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곧 드러나죠. 실은 드론이었던 겁니다. 네.
1: 아하.
0: 이제는 글쎄요. 그러니까 더욱더 멋있는 장면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예전의 느낌을 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1: Oh, for sure.
0: 솔직히. 예. 그래서 공포감이라는 게 더 이제 약간 어색해야 있는 것 같거든요. 저의 느낌에는.
1: Well,
0: 공포영화 전문가로서 말하건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1: Okay.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latest Evil Dead brings back a high-tech version of the shaky camera, but dutifully. It's a nod to the roots, but not much more.
0: 최신작 Evil Dead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shaky 카메라를 다시 선보입니다. 원작에 대한 오마주이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오마주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0: 얼마 전에 하메쉬라는 단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지금 여기에는 이 구간에는 어떤 그런 단어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1: Right.
0: 보이는 게 It's a nod to the roots라는 게 보입니다.
1: Okay, that's right. A
0: Right.
1: nod to. So, a nod to something is basically kind of a subtle acknowledgement, kind of a reference to something.
0: 뭔가 인정해주는 느낌인가요?
1: 인정, 인정.
0: Okay.
1: That's right. And to the roots, meaning the original.
0: 뿌리네요, 뿌리.
1: It is.
0: 원래 예전에 그 기존에 Evil Dead 뭐 시리즈가 있었다면, 아, 그거에 대해서, 아, 끄덕 하면서 인정.
1: That's it.
0: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마주처럼 의역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Right.
0: Right. So, not to the roots라고 얘기를 하면 이 뿌리에 대한 오마주, 뭐 기원을 기리는 의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단지 그거일 뿐이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e previous movie, Evil Dead Rise, offered a more playful homage.
0: 전작 이블 데드 라이즈는 좀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오마주를 선보였는데요. 오, 여기서는 드디어 그
1: 아,
0: 단어가 나왔네요.
1: yes.
0: Alright, so more playful homage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1: So when you think of the word homage, you feel like it's very serious, it's very respectful. But here it says it's a more playful homage. So instead of being serious and so respectful and, you know, like, I pay homage to this thing, it's more lighthearted, it's a little bit more humorous, not as serious.
0: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엄청나게 전설적인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오마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자체를 굉장히 그냥 사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있게끔
1: Yes.
0: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들어가게끔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 Perfect.
0: So playful 하다는 것은 좀 유쾌한 재미있는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오마주는 이제 발음을 할때 앞쪽에 강세를 주면서 homage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t opened with a familiar shaky camera racing through woods and over water in a way that is far too fast and airborne to be pulled by two hustling crew members. Then comes the punchline. It's a drone.
0: 영화는 익숙한 쉐이키 카메라가 숲과 물 위를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고 달리기에는 너무 빠르고 심지어 공중까지 날아다니죠. 그리고 곧 반전이 드러나죠. 바로 드론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Right to be
1: Right.
0: pulled by two hustling crew members라고 합니다. hustling 하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1: It's like they're like, you know, hustle and bustle.
0: Aha.
1: They're like,
0: Hustle and bustle,
1: you know,
0: yes.
1: running and like here and there
0: 그럼
1: and
0: 굉장히
1: everywhere.
0: active하다는
1: Oh,
0: 뜻일까요?
1: yes.
0: Okay. So, 막 활동적인 그런 crew members들이 당겼다고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then comes the punchline. 이러면서 it's a drone이네요. 라고 짜잔 보여주는데, 자, 여기 지금 punchline이 나옵니다라고 했어요.
1: Okay.
0: punchline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스탠드업 코미디라든가 이런
1: Yeah.
0: 데서 뭔가 한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1: Because you know, we both love stand-up comedians,
0: Yes.
1: right? And they always have a punchline. And this is the final line that makes the joke. So it is like they're leading up the story or the joke, and finally, bam, that's the punchline. And that's what makes it funny.
0: 아, 그러니까 뭔가를 빌드업 하면서 답은 말안 해주다가, 그러다가, 빵! 하고 한 번에 터지는 결정적인 한 방. 원래는 보통 이제 개그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그한 방이 그 드론이라는
1: Drone.
0: 팩트가 한 방이네요.
1: That's right.
0: Okay.
1: You know what I was thinking about the punchline? I was thinking 하루 한 문장, 하루에 한 문장. We always have Mayu's punchline.
0: 마지막에, 요즘에는 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The
1: Okay.
0: punchline이 더
1: Or we have a
0: 많아요.
1: punchline.
0: 네. Alright,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The latest Evil Dead brings back a high-tech version of the shaky camera, but dutifully. It's a nod to the roots, but not much more. The previous movie, Evil Dead Rise, offered a more playful homage. It opened with a familiar shaky camera racing through woods and over water in a way that is far too fast and airborne to be pulled by two hustling crew members. Then comes the punchline. It's a drone!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Imagine Dragons with Believer.

0: Deep Dive Daily, The Camera Move That Changed Horror Forever 함께하고 계십니다. 샘 레이미 감독의 손에서 태어난 이 역동적인 카메라 기법은 이제 공포 장르를 넘어 영화 연출의 하나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흥행한 공포 영화 바바리안에서도 이 기법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고요. 올해 개봉한 으스스한 흉가 호텔 영화 호컴에서도 툭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줌 스케어 장면에 샘 레이미의 카메라 숏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호컴의 다니엘 메카시 감독은 어린 시절 이블 데드 2를 보며 연출에 영감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40여 년 전 돈 없는 청년 감독이 나무판자에 카메라를 묶고 달렸던 그 절박한 시도가 오늘날 영화계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마지막 파트에서 만나보시죠.
1: The filmmakers who grew up watching Raimi's frenetic camera are now regularly employing his innovation. What began as a resourceful tool for an artist with meager resources has evolved into an essential part of the film vocabulary. The demons unleashed by the evil dead have taken over.
0: 샘 레이미의 역동적인 카메라를 보며 자란 영화인들이 이제 그의 독창적인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감독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촬영법이 이제는 영화 연출의 중요한 언어가 된 겁니다. 이블 데드가 풀어놓은 악령들이 이제 영화계를 장악한 셈이죠. 뉴스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거 자체도 하나의 스토리 같아요.
1: It is.
0: 네, 그 자체가.

0: 우리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filmmakers who grew up watching Raimi's frenetic camera are now regularly employing his innovation.
0: 샘 레이미 감독의 역동적인 카메라 연출을 보며 자란 영화인들이 이제는 그의 혁신적인 기법을 꾸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많이들 이제 아무래도 보고 새로 자라겠죠, 그렇죠?
1: Yeah, sure. 네,
0: 그래서 the filmmakers who grew up watching Raimi's frenetic camera 라고 했는데 frenetic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 정신없고 부산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들이 이제는 are now regularly employing his innovation이라고 했습니다. employ 한다는 거가 실제로 활용하거나 뭔가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Mm-hmm. 이제는 그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hat began as a resourceful tool for an artist with meager resources has evolved into an essential part of the film vocabulary.
0: 가진 게 많지 않았던 한 감독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촬영 기법이 이제는 영화 연출의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은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뭔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1: No money.
0: Yeah.
1: Yeah. What do you have?
0: Yes.
1: You don't have anything.
0: Right. So what began as a resourceful tool for an artist?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Yeah. When something is resourceful, it means that you are dealing with problems and you'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with very limited resources.
0: Okay.
1: So this it was a resourceful tool because he didn't have much money.
0: Right.
1: So he did what he could. And then it became a tool.
0: Right. 그 shaky camera를 얘기를 하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지를 좀 발휘를 해서 만든 도구를 a resourceful tool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결국에는 뭘로 evolve가 됐을까요? An essential part of the film vocabulary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 왜 어휘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1: That's right. That's a good question. You're probably like film vocabulary. I mean, this is not like a certain expression, but it's used in a way to describe that it became part of kind of the film industry. Like the way people talk about film or a certain technique. It could be a style, a certain lighting vantage, all of those things. So he kind of set the example for future horror movie directors
0: 완전히 뭔가
1: to follow.
0: 그러니까 영화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뭐 말 그대로 뭐 실제 뭐 어떤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중요한 파트가 되어버렸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야 이거 무슨 shaky camera? What is
1: shaky,
0: it?
1: Yeah,
0: 이랬는데 이제는 뺄 수가 없는 film vocabulary. 한마디로 영화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든가 영화 연출의 언어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1: That's it.
0: 아주 중요해졌다. 결국 그거네요.
1: That's
0: 영화 인더스트리에서.
1: Essentially, that's what it means.
0: Right. Okay, so film vocabulary라고 하는 것은 영화 연출의 언어, 뭐 영화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 뭐 수단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볼게요.
1: The demons unleashed by the evil dead have taken over.
0: 이블 데드가 풀어놓은 악령들이 이제 영화계를 장악한 셈이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것도 무섭네요.
1: This is kind of scary.
0: 뭔가 원래 항상 이런 악마들은요. Unleash 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 yes.
0: 뭔가 풀어놓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는 그렇게 The Evil Dead에 의해서 Unleashed가 된 뭐 풀어놓은 혹은 뭐 촉발된 그런 demons들은 taken over 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1: Okay.
0: 자, 뭔가를 take over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1: So he says the demons have taken over. I mean, they're not saying literally that the demons have taken over.
0: Right.
1: But this sort of filming, like that camera, the shaky camera, have taken over.
0: Right.
1: And if you take ove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have full control. Basically.
0: Right, right.
1: Yeah.
0: 뭔가 장악해버리는
1: like
0: 거잖아요.
1: Dominating, yeah.
0: Okay. So 지금 이 shaky camera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쓰이고 저기에서도 쓰이고 다 쓰이잖아요.
1: Maybe in different forms,
0: right.
1: but still the concept is there.
0: 맞아요. 컨셉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어도 그래서 그게 이 세상, 이제 세상까지는 아니겠지만 the film industry라든가 이런 곳을 take over 했다는 것은 장악해버렸다.
1: Yeah.
0: 다 쓰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참고로 남의 일을 take over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인계를 받는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1: Yes, you can.
0: 오, taking over the world.
1: Taking,
0: yeah,
1: taking over the world. Yeah. Maybe our show will one day take over the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이블데드가

0: 미친 듯 흔들리는 카메라로 공포 영화를 영원히 바꿨다는 거 알아?
1: 뭐? 난 그게 원래부터 계획된 것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0: 아, 스테디캠 살 돈이 없어서 카메라를 나무판에 묶고 있는 걸로 어떻게든 해낸 거래.
1: 혹시 알아?
0: 뭐?
1: 너의 형편없는 패션 감각이 언젠가 라디오 진행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이 될지.
0: 이거 욕이야 칭찬이야?
1: 몰라.
0: 나 혼란스러워. 네, 지금 욕이었죠? 네. 아니 근데 또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형편없는 저의 패션 센스가 오히려
1: know.
0: 그게 오히려 그게
1: of course.
0: 촌스러움을 통해서 뭔가 승화하는 거죠.
1: Oh, absolutely. Yeah. You never know.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있는 걸로 어떻게든 해낸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할까요?
1: They made do with what they had. They made do with what they had.
0: 자, 이거는 딱 들으면 make do?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공부하면은
1: confusing.
0: 동사가 왜 make도 있는데 왜 또 do가 나왔을까?
1: Right.
0: 엄청 헷갈리게 될 것 같아요.
1: All right. So make do with is an expression that means you get by with what you have.
0: Mm-hmm.
1: It's not what you want.
0: Okay.
1: It's not an ideal situation,
0: mm-hmm.
1: but you don't have it, so you make do with it.
0: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이 있는데 꼭 필요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있는 거라도 어떻게든 아쉬운 대로 좀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버텨야 될 거잖아요.
1: Yeah.
0: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1: Here's an example.
0: Mm-hmm.
1: Because you know I like to cook.
0: Yeah.
1: But this is how what oftentimes it is used to make do with what you have.
0: Mm-hmm.
1: So you want to cook something mm-hmm. and you have all the ingredients.
0: Mm-hmm.
1: Oh, but you forgot the one ingredient.
0: Uh-huh.
1: So what you do is, all right, we'll just have to make do with what I have.
0: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금이 없어요. 그럼 간장으로 뭔가.
1: Oh, okay, for example.
0: 약간 짜게 한다든가.
1: 고추장 없어요. 고추장으로
0: 그럼 뭘로 해요?
1: 아,
0: 저는 지금 뭘로 해야 되지? 이랬는데. 아, 알겠습니다.
1: Yeah.
0: 자, 그러면은 뭔가 완벽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좀 임시 방편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아쉬운 대로 버티거나 하는 것을 make do with라고 할 수 있겠고
1: yes.
0: 사실 어떻게 보면 whatever I have, what I have
1: mm-hmm.
0: 이런 것으로 뒤에 추가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1: True.
0: Right?
1: Yeah. Yeah.
0: So make do with what I have로 알아두면 더 좋겠네요.
1: That's right.
0: Alright.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그 크리스틴 쌤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뭔가 그 원래 계획된 거의 일부인 줄 알았다 이게 나는 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계획의 일부 아니면 뭐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쓸까요?
1: Well, you would say something like this is actually part of the plan.
0: Part of the plan.
1: Part of the plan.
0: Okay.
1: Now this is interesting and you have to know the nuance.
0: Mm-hmm.
1: So sometimes we say this like, you know,
0: mm-hmm.
1: It's unexpected.
0: Right.
1: So you're kind of panicking.
0: Uh-huh.
1: Like, you're like, oh my God, what's it going to happen? Don't worry, don't worry. It's all part of the plan.
0: Part of the plan.
1: It's all part of the plan.
0: Even if it is not.
1: Yeah, even.
0: 원래 계획한 게 아니어도, 아, 원래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1: Yes.
0: Oh, okay. So, part of the plan이라고 하면 원래 계획의 일부 혹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Correct.
0: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2: Did you know the Evil Dead changed horror movies forever with its crazy shaky camera?
1: What? I thought that was just part of the plan.
2: They couldn't afford a steady cam, so they strapped the camera to a wooden plank and made do with what they had.
1: Well, who knows?
0: Hmm?
1: Maybe your terrible fashion sense will accidentally start a trend among radio hosts someday. Who knows?
2: Is that a compliment or an insult? I'm confused.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이베스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디오와 땡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내려 반갑습니다.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시즌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즌1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잘해주셔서 이렇게 두 번째 시즌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시즌2는 뭐가 다른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앞선 100K 구동사 시즌1 때는 workout와 같은 그런 사용빈도가 높은 구동사들 중에서 일반 동사를 뿌리로 하는 그런 구동사들을 좀 만나봤다면 시즌2에서는 branch out, water down, sober up 어떠세요? 앞에 동사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특수한 동사를 뿌리로 갖고 있는 그런 구동사들을 모아서 좀 만나볼까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동사가 약간 생소한 그런 구동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단어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짜리 구동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get around to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look up to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단어 세 개짜리 구동사 군도 후반부에 함께 좀 만나보는 것이 우리 이번에 시즌2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유용한 구동사들만 엄선을 하고 또 선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구동사 100 시즌2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구동사는 무엇을 강화한다거나 보강을 한다는 의미로 쓰는 구동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 좋아하시나요? 자, 고기 중에서 소고기를 뭐라고 하나요? 소고기. beef라고 하죠? 스테이크는 이제 그건 좀 메뉴 이름이고요. 그 beef라고 하잖아요. 소고기를. beef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올라간다는 단어 up 이렇게 beef up 이렇게 붙여버리면 힘이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뭘 강화한다거나 보강하다의

의미로 이제 쓴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좀 근육을 키운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범위가 많이 확장돼서 뭔가 뭐 보안 같은 걸 강화한다거나, 뭐 정책이나 뭐 조직 이런 걸 보강한다거나,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그런 그 사용하는 맥락 자체가 뭐 비즈니스 관련된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어떤 언급을 할때 그런 맥락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 beef up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추가가 아니라 강화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바로 뒤에 어떤 그 목적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상황에 많이 쓰냐면요, 보안 강화 이런 맥락에 참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Security, 이 단어를 목적으로 많이 취한다는 얘기예요. 자, 공항의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다 그런다면요, They beefed up security at the airport. 이렇게 하면 공항에서 뭔가 보안 검색을 강화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they는 뭐 공항 관계자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킨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So they beefed up security at the airport. 이렇게. Beefed up security. 자, 그 구조로 한번 보시고. 자, 또 하나는 팀을 보강하다의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뭐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뭔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들여온다든가 하는 등의. So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이라고 하면 우리 다 좋은데 마케팅 팀이 좀 약한 것 같아. 그 팀을 좀 보강하자. 그런 의미로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 이렇게 팀을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security만 쓰지 말고 거기다 system까지 붙여서 뭔가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이런 의미로 한번 써볼게요. The company beefed up its security system after the data breach. 이것까지 붙여볼까요? data breach 함께 좀 알아둘게요. breach는 뭐가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 고객 정보 유출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data breach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에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주어 다시 한번. The company beefed up its security system after the data breach. 오케이. 자, 그다음에 beef up 자체를 수동태로 쓸 수도 있어요. The server was beefed up to handle more traffic이라고 하면 워낙 사용자들이 많아서 그 서버가 보강되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o the server was beefed up to handle more traffic. 그렇죠? 교통 소통량에도 traffic을 쓰지만 뭐웹 traffic 같이 이렇게 웹에서 접속자나 사용자의 숫자나 사용량을 traffic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문장이 되실 거예요. The server was beefed up, 수동태죠? To handle more traffic.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구동사는 항상 뒤쪽에 부사 힘을 줍니다. 여러분, 교환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은 제가 그 음영으로,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놨어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교환 꼭 다운로드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They beefed up security at the airport. They beefed up, 그다음 주죠. Security at the airport. At the airport. 오케이. 그다음,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 자, 노란색 부분의 강세.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 Marketing team.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 그다음, The company beefed up its security system after the data breach. The company beefed up its security system after the data breach. 자, 마지막. The server was beefed up to handle more traffic. 자, 한번 더요. The server was beefed up to handle more traffic.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꼭 한번 입으로 나오시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영작을 해 보면서 매듭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우리말로 드리면 영어로 한번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항의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다. 가세요. 그렇죠? They beefed up security at the airport. 좋습니다. 자, 우리는 마케팅 팀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 Okay.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 Very nice. 자, 그다음 회사는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에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갈게요. The company beefed up its security system after the data breach. Okay. 마지막 문장 갑니다.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버가 보강되었다. 갈게요. The server was beefed up to handle more traffi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핵심 구동사 100 시즌 2의 첫 번째 구동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beef up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잘 쓰실 수 있게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뭔가 미팅을 우리가 한참 진행을 하다가 정해진 시간이 다 이제 돼서 우리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하시나요? 마무리하다, 매듭 짓다, 뭔가 좀 하던 일을 잘 정리하고 끝내다, 뭐 가름하다. 우리말에도 참 다양한 버전들이 있네요. 자, 영어에서는요, 이 구동사 하나로 이 모든 말이 다 해결이 되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wrap up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이 선물을 누구한테 줄때 여러분 그냥 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거를 wrapping paper, 포장지로 싸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wrap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뭔가 매듭 짓는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 wrap up이라고 하면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정착돼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업무 환경이라든가 일상 회화에서 이제 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저 슬슬 좀 끝내야 될것 같은데 이럴 때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Wrap up, wrap up, 그렇죠? 자, W 발음은 거의 발음이 안 되고 R 발음 wrap up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예문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그 구동사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어떤 목적어가 주로 오는지 그 밑줄을 좀 쳐드렸거든요. 교환 꼭 다운로드 같이 해서 출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wrap up the meeting. 그렇죠? 미팅하다 말고 우리 저기 시간 다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회의 마무리합시다. 이럴 때 Let's wrap up the meeting. Let's wrap up the meeting. 이럴 때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하다가 마지막에 요약을 한번 쫙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다면 I wrapped up my presentation with a summary. Summary 하면 요약이잖아요. 그래서 쭉 발표하고 마지막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이 이거, 이거, 이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요약했다. 그럴 때 I wrapped up my presentation with a summary. 그러면 wrap up의 목적어가 뭐예요? Presentation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뭔가 대명사라든가 불특정한 어떤 것을 지칭하는 명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넣는 경우가 많죠. Let's wrap things up now. 그러면 뭔가를 하다가 이제 우리 서서히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정리합시다. 약간 이럴 때 그냥 이걸 things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저것을 그냥 things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Let's wrap up things now 해도 되긴 되는데 더좀더 자연스러운 어순이 중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So let's wrap things up. Let's wrap things up now. 이제 좀 정리 서서히 시작합시다. 이런 의미. 자, this를 넣어볼까요? 이런 대명사는 반드시 구동사 중간에 넣어야 되죠. Wrap up this 이렇게 넣습니다. 대명사는 반드시 wrap this up 구동사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거 5시 전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5.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5. 이렇게 대명사를 중간에 넣은 버전도 연습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노란색으로 칠해드렸죠. Let's wrap up the meeting. Wrap up the meeting. 마찬가지로 힘을 쥐어주시고 P가 경화돼서 빱, 빱 이런 느낌 나죠? Let's wrap up the meeting. 그 다음에 과거 시제로 I wrapped up, wrapped up, wrapped up my presentation with a summary. I wrapped up my presentation with a summary.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합시다 문장. Let's wrap things up now. Wrap
things up

Let's wrap things up now. Let's wrap things up now. Up now. Up의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five.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five. 세 군데 힘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five.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우리말로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금 문장들을 안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wrap up 써서. 자, 회의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럴 때. Mm-hmm. Let's wrap up the meeting. Very good. 그 다음에 나는 전체를 요약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Okay. I wrapped up my presentation with a summary. 좋네요. 이제 좀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영어로 가요. Let's wrap things up now. Bingo. 그 다음에 이거 저기 5시 전에는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5.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wrap up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배워봤는데 저도 오늘 마지막 인사를 이 wrap up을 써서 해볼게요. 저희도 방송 중에 많이 쓰는 말인데 Okay, time to wrap it up. Time to wrap it up. 이렇게. 아이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많이 쓰거든요. 네. Time to wrap it up, everyone.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구동사 시간 되셨길 바래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꼭꼭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살다 보면 조금 무료하거나 좀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띄우고 싶은 혹은 좀 활기를 불어넣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말,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양념을 부르는 말 중에 spi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spice? 예전에 그 영국 그룹 중에 Spice Girls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단어인데, 이 spice가 원래는 양념이나 이제 향신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얘를 동사로 씁니다. 그 뒤에다가 위로 올라가는 up 부사를 붙여버리면 spice up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원래 이제 음식에 양념이나 향신료를 넣어서 좀 맛을 가미한다든가 이제 뭐 풍미를 더한다 이런 의미로 원래 썼던 말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영어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분위기, 대화, 혹은 우리 삶, 혹은 일상 루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자극적으로 만든다,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의미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spice up, spice up 많이 쓰는 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구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분위기를 좀 띄운다는 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있을 때랑 없을 때 그 분위기 차이 아시죠? 다 같이 만났는데 정막이 흐르는 그런 조용한 데서 얘기하는 거랑 배경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spice up the mood 이럴 때 많이 써요. 분위기를 좀 띄운다는 의미로 He tried to spice up the mood with the music. 하면 그 친구가 음악을 좀 틀어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했다. 이럴 때 the mood를 목적으로 붙여서, 그러니까 mood랑 붙여서 연습을 하세요. Spice up the mood, spice up the mood.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근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0: 하기로 했다. 자, 그 다음에 it을 대명사는 중간에 넣어야 되니까 넣어볼게요. Let's spice it up a bit. 뭔가를 봤는데 아, 색상이 좀 약간 좀 어둡지 않나? 채도를 좀 올릴까? 좀 밝게 뭔가 뭐 이펙트를 좀 줄까? 뭐 약간 뭐 디자인 같은 거볼때 이거 약간 좀 활기를 더 줘보자 이런 의미로 Let's spice it up a bit. Let's spice it up a bit. 이렇게 뭔가 그런 상황에 쓸 수도 있습니다. Spice it up 이런 의미로. 자, 그 다음에 전략을 이제 좀 보강하자, 개선하자의 의미로도 쓸 수도 있어요. 뭐 전략의 활기를 불어넣자는 차원으로 We need to spice up our strategy. 이 전략으로는 안될것 같아. 이거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네. So we need to spice up our strategy. 그래서 목적어가 strategy.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 루틴을 좀더 활기차게 만든다의 의미로도 쓸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you can spice up your daily routine. 이렇게. 우리 구동사 100을 하루에 하나씩 듣고, 낭독하고, 그것을 인증하고, 같이 스터디하시는 분들과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러면 일상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화이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하고 계신 거냐면, spice up your daily routine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 일과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 뭐로? 우리 구동사 100으로. 예. You can spice up your daily routine. 이런 문장도 좋네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힘을 주면 되는지 여러분 PDF 교환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He tried to spice up the mood with some music. He tried to spice up 이렇게 되죠? Spice up the mood with some music. 그 다음에 let's 힘좀 주세요. Let's spice it up a bit. Spice it up, spice it up. 여는 spice it up a bit, spice it up a bit 이렇게. 그다음에 we need to spice up our strategy. strategy 발음이 참 어려워요. strategy. we need to spice up 강세 뒤에 spice up our strategy. 그다음에 you can spice up your daily routine. routine 뒤쪽 힘주고 routine. You can spice up your daily routine.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 명작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기 우리말을 드릴 테니까 그걸 그대로 영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장. 그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했다. 으흠. He tried to spice up the mood with some music. 오케이. 약간만 더 활기를 줘보자. 영어로. Let's spice it up a bit. Okay. 우리는 전략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We need to spice up our strategy. Okay. 자,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Okay. You can spice up your daily routine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spice up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spice up 할수 있는 그런 동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Okay, well,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1: (목소리)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에 단단하게 우리가 한번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잘 알고 계시는 nothing 그리고 no one에 대한 거예요. 모두 부정문에 쓰이는 거겠죠? 자, 도전 문장 드려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He did nothing. He did nothing.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는 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결국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 He did nothing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영어 구조로 그는

do anything. 이라고 하겠죠? 자, he did not do 까지만 보면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어떤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He does not do 하면은 그는 요즘 평소에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는데 과거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때 그거 안 했다 라고 한다면 does not이 아니라 did not을 쓰게 되거든요. So he did not do 하면 그는 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anything. Anything을 붙이면 됩니다. He did not do anything. 그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좀 밍밍한 문장 같아요. 즉,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난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not anything을 합친 nothing. Nothing이라는 한 단어로 좀 더 임팩트 있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He did nothing. 자, 그 대신에 아까 했던 he did not 할 때 not은 쑥 빼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있었던 그 not하고 anything을 합친 게 nothing이거든요. 그래서 he did not do nothing 하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not을 두 번씩이나 쓰게 되면 뭐 그랬다는 건지 안 그랬다는 건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he did까지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이란 말을 넣어야 됩니다. he did nothing이라고 해야 그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나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Not anyone을 합쳤을 때 no one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did not see anyone 하면 나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되는데 나는 그 누구도 못 봤어요 라고 말한다면 I saw no one. I saw no on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과거형이라는 거 그리고 보다 라는 것의 긍정으로 I saw 라고 한 다음 not anyone을 합친 no one만 붙여주면 더 임팩트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he did nothing.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I saw no on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ot anything이 합친 게 nothing. Not anyone 합친 게 no one. 아시겠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He did nothing. 난 아무도 못 봤죠. I saw no one. Okay, then see you next time.

0: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1: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me once again.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도 큰 소리로 같이 말씀해 보시면서 영어의 뼈대를 좀 더 단단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아볼 표현은요. 긍정문에 쓰이는 some 그리고 부정문에 쓰이는 any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2: There was not anyone in the car.
1: 네. 자, 있다, 없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there is not 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2: There is a mic.
1: 근데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2: there is not a mic
1: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손에 잡히는 물건에 대해서 있다, 없다 말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떤 문제거리 혹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다, 없다라고 할 적에도
2: there is not
1: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말해볼게요. 자, 없어요 하면 there is not인데 없었어요 라고 하면 there was not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안에 그 어떤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일단 없었어요, 있지 않았어요,
2: there was not,
1: 그 누구도 자동차 안에 anyone in the car 라고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부정문에서 쓰이는 any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있지 않았다 라고 하니 부정이 되는 거죠. 이때 not가 들어가게 되고 그 누구도 라고 할 땐 anyone이라고 하게 됩니다.

Not anyone. 그 누구도 뭐뭐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돼요. There was not anyone in the car. 굳이 anyone이란 말을 넣는 이유는 단 한 사람도라는 걸 강조할 때 이렇습니다. There was not anyone in the car. 반대로 차에 누군가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anyone이 아니라 이건 긍정문이거든요. Someone을 쓰게 됩니다. There was someone in the car. There was 있었어요. Someone 누군가가 in the car 그 자동차 안에. There was someone in the car라고 하죠. 이렇게 not만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There was not someone in the car.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수 없어요. 이때 some은 any로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any라는 말이 not하고 친하기 때문이에요. not과 some은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래서 not과 any로 바꿔줘서 there was not anyone in the car 또는 더 짧게 there was no one in the car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뭔가를 샀어요. We bought something. 뭔지 모르지만 뭔가 하여튼 샀어요, 우리가. 근데 반대로 어떤 것도 하나도 안 샀어요라고 한다면 We did not buy anything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정문에서 any가 쓰인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뷰 타임. 차 안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There was not anyone in the car.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단단히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여러분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 단어를 제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건 바로 still. still 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반대말 표현도 알아볼게요. 오늘의 도전 문장 드립니다. 그 여자는 이제 여기에 살지 않아요. She does not live here anymore. She does not live here anymore. 라고 하면 그녀는 이제 여기에서 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anymore 또는 any longer, any longer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still 이라고 하면 아직도, 여전히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뭐뭐 하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반대의 뜻으로 not anymore, not anymore 가 쓰인다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를 좋아합니다. 라고 한다면 I like him 에다가 still를 붙여서 I still like him. I still like him. Do you still like him? 너는 아직도 그 남자를 좋아하니? Do you still like him?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좋아하나요? Do you still like her? Oh yes, I still like her.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still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말하게 되면 여전히 변함없이 아직도 뭐뭐를 뭐뭐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I still like him, I still like her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뜻을 완전히 바꿔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일단 I like him을 부정문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것은 do not이 될 겁니다. I like, I do not like. I like, I do not like. 이렇게 반대의 뜻이 되죠. I do not like him 하면 나는 원래 그 남자를 안 좋아해. I do not like him. 더 짧게 I don't like him. I don't like him. 그런데 뒤에 anymore 또는 any longer를 붙이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라는 뜻이 돼요.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그냥 I don't like him 하는 거하고 I don't like him anymore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싫었다는 말이냐? 아니면 과거에는 좋아했는데 이젠 아니라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I do not like him anymore. I do not like him any longer 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여기에서 아직도 일하나요? 할 때 Does he still work here? Does he still work here? 자, I나 you 혹은 we, they 또는 여럿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가리킬 적에는 he, she 같은 경우 이때 do he, do she 라고 하지 않고 does he, does she 라고 해야 맞거든요. 자, 그가 그렇습니까? Does he work here? 여기서 일하나요? 근데 아직도 일하나요? Does he still work here? 라고 했을 때 아, 이제는 여기서 일하지 않아요. No, he does not work here anymore. 라고 하시면 됩니다. He나 she에 대해서 말할 적에 does not 이라고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녀는 여전히 여기에서 살아요. She still lives here. 그녀는 이제 여기에서 살지 않아요. She does not live here anymore. Okay, see

real reaction. I didn't see that coming. I didn't see that coming. Ooh, I didn't see that coming. 과연 무슨 뜻일까요? I didn't see that coming. 무엇이 오는 걸 못 봤다. 관용구죠. I didn't see that coming. It's an idiomatic expression. I didn't see that coming. 그것이 오는 걸 내가 못 봤다.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놀라움이나 충격을 표현하는 아주 캐주얼한 표현인데요. 뭐 사건, 행동, 결과가 너무 예측 불가능해서 전혀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I didn't see that situation coming. 이걸 줄여서 I didn't see that coming. I didn't see that coming. 주로 that의 좀 강조를 좀 약간 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I didn't see that coming. Ooh, I didn't see that coming. 그건 예상하지 못했다. 그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I didn't see that coming. 아주 이렇게 놀라운 상황들이 참 많은데 아주 긍정적인 놀라움. They're giving us a bonus this year. 와, 우리 회사에서 보너스 준대. 웬일이야.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0: 오디오 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2: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1: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걸으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EBS 캠페인, 가족관계.
4: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이 될까요?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라지만 일방적인 하소연은 고민 상담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날이 선 가족과 마주치고 대화하는 상황부터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이따 보자는 식으로 상대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제를 돌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정도로 상대와 나의 감정을 분리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상대의 기분마저 늘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골은 조용했다. 집에 있으면 진공 상태 같은 절대적인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뒤집은 모래시계처럼 소리가 비워질수록 마음이 채워졌다.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 일상의 작은 행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물을 보글보글 끓여 달걀을 삶고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식사 준비를 했다. 아삭아삭 씹는 재료의 식감을 느끼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음미했다. 천천히 느리게 먹었다. 해가 일찍 잠드니 우리도 일찍 잠들었다. 침대에서 휴대폰은 하지 않았다. 몸의 리듬을 자연의 시간에 맞췄다. 삶이 단순하니 마음도 단순해졌다. 고다혜 작가의 책 32 맨땅에 헤딩하듯 전원생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앨런 실베스트리의 음악 I'm Forrest Gump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가을 느낌으로 우리 보라 화면에 새로운 또 배경 그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음악 흐르는 동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못 보셨다면 다음 음악 나갈 때또 보라 화면도 좀 챙겨주셔도 좋겠고요. 보이는 라디오는 반디 앱 혹은 또 PC로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푸른 향기에서 나온 고다혜 작가의 책 32, 맨 땅에 헤딩하듯 전원 생활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참 행복한 풍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삶을 단순하게 꾸려서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다시 살필 수 있는 여유, 들여놓는 거, 그런 것들을 이책 읽는 내내 좀 떠올려 봤습니다. 고다혜 작가님은 방송 리포터로 15년간 활동을 하셨대요. 얼마나 바삐 생활을 하셨을까 책에서도 좀 느껴졌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으로 먹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죠. 맨 땅에 헤딩하듯 정말 이 제목 그대로 그렇게 시골로 훌쩍 떠나서 삶을 다시 일구기 시작한 겁니다. 뭐 시골에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거나, 뭐, 가족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서울 토박이로 계속 살다가 새로운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기분으로 새롭게 내 삶을 디자인하겠다 마음 먹고 시골 살이를 시작하죠. 집도 짓고, 이제 포클레인으로 고구마를 캐고, 여기 쓰신 그책 속의 표현에 따르면 그 풀들이 만든 환장의 콜라보. 너무 재밌었는데? 풀들이 만든 환장의 콜라보 속으로 풍덩 뛰어드신 셈입니다. 뭐, 옆집 사람뿐만이 아니라 옆집 닭과도 이제 안면을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골살이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아, 이분은, 이 고다혜 작가님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훅 뛰어들어서 내 삶으로 들여놓는 그런 행동력을 가진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도예가로, 원래는 그 소비자였죠. 처음에는 그릇, 이런 거 사고 하던 소비자였다가 취미 삼아 이제 도예를 하다가 처음 도예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그 물레판이잖아요.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그 물레판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막 현실 속에서도 계속 그 물레판이 돌아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상이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홀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3년 전부터는 집 근처 5분 거리에 도예 공방을 내고 거기서 그릇도 팔고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이러면서 도예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농사도 지으시면서 텃밭 농사도 그렇게 살고 계신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삶에 들여놓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손 닿는 쉬운 곳에 있는 선택이 아닐 때도 진짜 이 책의 제목처럼 맨 땅에 헤딩하듯이 훅 뛰어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삶의 용기를 좀 얻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 아, 참, 삶이 틀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나는 자꾸만 나의 꿈이나 나의 몸은 그틀 밖으로 삐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맞추지? 하시는 분들. 이책 읽으시고 좀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다혜 작가님을 달항아리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북카페 카페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저 달항아리를 빚어서 북카페로 선물 보내주셨는지를 그 배경을 또알수 있어서 더 흥미롭게 읽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달항아리는 또 다른 우리 카페인 두 분이 보내주신 꽃들을 품고 지금 우리 북카페 테이블 위에 있죠. 북카페에 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랑아리도 보내주셨던 작가님이시기도 해서 더 반가웠습니다. 이제 다랑아리님이에요. 그렇게 북카페에서는 별명으로 부르겠습니다. 8405 쓰신 카페인님, 문장 카페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온전히 그녀가 되어봅니다. 아, 온 우주가 나를 지원하고 있네요. 편안한

이 문장 카펫으로 읽고 싶은 부분이 참 많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카페 오프닝으로는 또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소리 감각을 또 떠올리게 하는 지점들이 있으면 그쪽을 좀더 선택하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소리, 보글보글 뭐 이런 것들,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삶의 여유를 다시 보여주는 그 지점. 읽어드렸어요. 좋으셨다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수영님, 12시 반에 출근하신대요. 그 전에 잠깐 들을게요. 30분이지만 깊은 쉼이 될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시간 될때 잠깐 북카페에 들어오셔서 잠시 머물다 가셔도 좋습니다. 놓친 방송 있으면 우리 북카페 재방송도 있고 또 다시 듣기도 있고 하니까 챙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5182 쓰시는 황재성님, 헌싹님. 새싹이었었던 시절을 엽서에 담아주시면서, 북카페가 너무 귀찮게 하는데 내가 그래 해주마! 하면서 이제 지금은 너무너무 이벤트 참여를 잘하시는 헌싹이라고 고백하셨던 분이시죠? 재성님, 어제 불현듯 너무 나태한 휴직 기간을 보낸 듯해서 도시락을 싸서 동네 뒷산에 가야지 마음먹었답니다. 다행히 마음먹은 걸 지키는 중입니다. 도착지가 호명호수라고 하네요. 호수에 가면 호수 사진을 보내드리려 했으나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이제 정말 가을인가 봐요. 하늘이 이쁘네요. 하셨습니다. 호수 가는 길을 이렇게 사연으로 담아주신 것도 좋습니다. 호수에 잘 도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도 진짜 북카페에 오는데, 와, 가을 냄새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마법 같네요. 어떻게 한 2주 만에 이렇게 되지? 놀랍습니다. 아마 더 변화의 순간들이 하루하루 다가오겠죠? 꼭 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선의 살랑살랑, 그리고 선우정아가 부른 뒹굴뒹굴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 두곡 들으시면서 송태종 님이 문카랑 잘 어울리는 곡들 같아요. 기분이 느껴져요. 정확히는 기분이가 느려지네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이 오늘 고다혜 작가님의 책에서 깔아드린 그 문장 카페부터 쭉 이어지죠. 그리고 저는 거기까진 간파 못했는데, 우리 비타민 피디님이 또이 라임도 맞춘 거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문카에 보면 물을 보글보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삭아삭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조원선의 살랑살랑,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이렇게 여기까진 몰랐어요 지금. 그래서 북카페 그쵸 바게트 피디님, 저 북카페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와 이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북카페 너무 중독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치료할 필요가 있나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경희님, 9월 3일 목요일 바로 제 생일입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일찌감치 홈페이지에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작년 생일 때 반말 축하 사연 꼭 올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필 토요일 주말이었어요. 올해는 다행히 평일이라 드디어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냅니다. 매일 북카페에서 고은 작가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아, 지금 지난해부터 1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경희야, 1년 기다렸어. 그치? 아, 이번에 평일이어서 또 우리 숙성 방송도 좋지만 또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경희 생일을 반말 축하할 수 있게 돼서 나도 난 너무 좋고, 지금 이 사연 보고 사실 얼마 전에 경희가 우리 북카페에 보내준 그 엽서와 함께 또 함께 보내준 그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편지 겹겹이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도 함께 써서 보내줬잖아. 그거 한번 다시 꺼내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울 뻔했어. 지금 여기 보면 정오가 되면 저는 늘 라디오를 켭니다. 창원 주파수 104.3에 맞추고 집안 가득 북카페의 목소리가 퍼지도록 볼륨을 높입니다. 하면서 아, 4장의 엽서 이렇게 보내줬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엽서를 그렸었는지 이렇게 쫙 과정도 함께 담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더 채워서 더 빛나는 축하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써줬었는데 이거 다 요약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이 느껴져서 나도 경희 생일 꼭 챙겨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경희야, 우리 내년에도 또 생일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어. 경희 사연 가끔 잘 보고 있고 오늘 또 이번 한주또 9월 이 가을 사실은 1년 전체 다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자주 만나. 북카페에서 사실은 자주가 아니라 매일 만나고 있지? 그리고 2113 쓰시는 카페이님. 101장 우수상 선물을 어제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후 4시쯤 도착했어요. 주소 손글씨 예쁘고 정겹고 선물 하나하나 좋았어요. 우리 또 카페인 굿즈도 같이 보내드렸잖아요. 필통 오늘 바로 쓰고 있고 시집은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읽으려고요. 시제가 적힌 탁구공은 차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니 아주 예쁜 장식이 됐어요. 연필은 글귀가 지워질까봐 못 쓰겠어요. 사실 나도 북카페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만들어주신 굿즈는 나도 전시 중이야. 사실은 그 에코백만 몇번 아껴서 들고 이게 닳아버릴까봐 나도 물통도 뭐 이게 잘못 쓰겠고 연필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써볼까? 나 사실 물건을 아껴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아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 마음 뭔지 알것 같다. 글귀가 지워져서 못 쓰겠어요 하는 마음. 저 지금 반말 섞어서 했죠? 지금 반말 축하하다가 여기로 와서 아, 반말과 지금 존댓말의 경계가 갑자기 무화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시죠? 네, 축하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재님, 인터넷 서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의 새 책이 내일 출간된다는 거 봤어요. 내일 사서 주말 동안 읽을 계획입니다.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작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제책 얘기하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책, 테니스 나무. 저의 10번째 소설이고요. 장편 소설인데, 내일 출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는, 예약 구매가 가능하고요. 내일 이제 출고가 되는데, 저도
책 표지 딱 받았을 때도 막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책에 이제 추천의 글도 보통 또 이제 부탁하고 싶은 작가분들께 부탁을 해서 봤는데, 책이 출간되기 전에 그 원고를 먼저 보시잖아요. 담아주신 글 보고도 막 심쿵했고, 심쿵한 순간들을 참 많이 넘어서 쓴 책입니다. 만나게 된 책인데,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서점에 올라가 있으니까 카페인분들 구경 많이 가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소설은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다뤄봤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의 사랑만 똑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긴 하나 삶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저에게도 좀

시간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며 살고 있는데요. 늘 같은 시간에 리폼 클럽에 가서 같은 방,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자정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루 일과죠. 그렇게 시계바늘보다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일상을 꾸려가던 필리어스 포그가 여행이라는 일탈을 감행하게 된 건 신문에 난 기사 때문입니다. 세계 일주에 드는 시간 80일.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증기선, 열차를 이용하면 80일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이 아침 신문 기사를 두고 리폼클럽 회원들과 할 수 있다 없다 설전을 벌이던 그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필리어스 포그는 80일이면 충분하다는 쪽이었죠. 그렇게 갑작스레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시작합니다. 전 재산인 2만 파운드까지 걸고 말이죠. 줄베르네 작품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괴짜에 가까운 인물 필리어스 포그가 전 세계를 초단위로 계산하며 이동하는 모습을 긴장감 넘치게 따라갑니다. 모든 여행이 그렇듯 아무리 철두철미한 포그라고 해도 여행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결국 그는 도착 시간인 8시 45분에서 불과 5분 늦은 8시 50분이 되어서야 런던역에 도착합니다. 여행도 내기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러나 줄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날은 영국 시간으로는 여행의 80일째 되는 날이 아닌 79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필리어스 포그는 런던에서 아시아를 지나 태평양을 건너 동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여행을 했죠. 그래서 동쪽으로 경도 15도를 이동할 때마다 시간이 1시간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포그는 자신도 모르게 24시간을 벌었던 건데요. 자신이 하루 전에 도착했다는 걸 깨닫고 내기 장소로 달려가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등장하는 순간은 작품의 재미와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결정적 장면이 됩니다. 줄 베른이 이 작품을 썼던 시기는 1872년. 날짜 변경선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1884년의 일이니 줄 베른이 작품을 쓸 당시 날짜 변경선이란 개념이 존재했다면 포그가 그 선을 넘는 순간 시계의 날짜를 바꾸지 않았다는 장면이 곡선처럼 작품에 담기지 않았을까 상상도 해봅니다. 어떤가요? 어릴 적 읽었던 80일간의 세계일주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지 않으세요?

0: Look into the sun as a new day's rise.
1: 울타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OST에서 호세 곤잘레스의 음악 Stay Alive 띄워드렸습니다. 이 음악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만 딱 이렇게 들으면 이 영화 속 이미지들이 그 울타의 모험이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일간 카페인 줄베르네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 소설 얘기를 전달을 해봤는데 잘 어우러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포그, 필리어스 포그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죠. 사실 내기에 그렇게 전 재산을 다 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포그는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80일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날짜 변경선을 지나면서 이 날짜를 하루 뒤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실제 런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79일 만에 도착한 셈입니다. 이 필리어스 포그와 그리고 그가 이 여행을 함께 하면서 만났던 인물들 얘기 너무 흥미로운데 이 책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거든요. 3483 쓰시는 카페인님. 월요일에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월요일 생각났던 80일간의 세계일주 이야기가 나오니 너무 반갑네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직 이름만 들어보고 읽어보진 않았어요 하셨다면 한번 줄베르네 80일간의 세계일주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경희님 아까 정경희님 제가 반말 축하해드렸잖아요. 경희야 경희야 계속 이렇게 했는데 같은 이름이라서 저에게 축하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효과가 있군요. 아 반말은 참 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카페인 분들은 반말 축하 인사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반말 축하를 딱 온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프 버튼을 안 눌러서 그 다음 사연까지 반말이 막 이렇게 섞여 들어가고 이랬는데 목요일이 주로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월화

수목 생방송을 쭉 이어가다가 목요일쯤 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수요일에 초대석도 있고 막 이러니까 목요일이 되면 그냥 뭔가 내집 같고 편해서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더 저도 이게 약간 눕방 느낌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 버튼이 잘안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문영주님, 지금 5학년 아들이 어젯밤 열이 나서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라디오를 못 켜놓고 앱을 켜놓고 이어폰 꽂고 듣고 있어요. 고은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니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들, 내일은 꼭 학교에 갔으면 좋겠네요. 아들 이름은 오예도입니다. 하셨습니다. 오예도님, 내일은 꼭 학교 갑시다. 아픈 거 이제 뚝, 네. 빨리 회복하고 내일은 학교에 뚜벅뚜벅 더 상쾌해진 걸음으로 걸어갑시다. 왠지 반말하고 싶어요. 어떡하지? 지금 신청도 안 하셨는데. 살짝 해볼게요. 예도야, 빨리 나와서 내일 학교 가자. 그냥 해봤습니다. 용기 내서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듣고 가시죠.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어제부터 김영사에서 펴낸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여행자로 살아온 태원준 작가에게는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초능력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모두가 슈퍼히어로는 아니지만 저마다 특출난 생계형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생활의 달인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방영할 수 있겠는가. 손끝 감각만으로 식자재를 똑같은 무게로 소분하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엔진 소리만 듣고 자동차 모델명을 맞히는 정비사도 있다. 한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까닭에 굳은 살 박이듯 자연스레 몸에 밴 경이로운 능력과 기술은 그들에게 일종의 삶의 자부심이다. 같은 관점에서 여행이 직업인 나는 오랜 기간 여행을 다니면서 길찾기 능력이 점점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행하다 보면 낯선 도시에 던져지는 일이 일상다반사라 본능적으로 도착과 동시에 도시 규모와 구조를 파악한 뒤 구획을 나눈다. 가이드북 초반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도시 개요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진달까? 이동할 때마다 그 무형의 지도를 언제든 꺼내보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빈다. 영화로 연출한다면 내가 거리를 걷다 멈춰 고개를 들 때마다 하늘에 빼곡하게 지도가 나타나는 식이다. 슈퍼히어로급 초능력은 아니니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 라는 뜻의 미세하다를 붙여 미세초능력 정도로 해두자. 유사시에 발동하는 소소한 필살기도 몇 개 있다. 예를 들면 5분 전력질주 같은 것이 있다. 다리에 고성능 폭주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급할 때 자주 써먹는다. 가령 기차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역까지 거리가 1km나 된다면 그 즉시 폭주 기능을 발동한다. 이건 미술관 입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도 요긴하다. 앞선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날릴 뻔한 환승을 이 필살기로 몇 번 성공했으니 수백만 원을 아껴준 고마운 능력이다. 단 지속성이 5분 남짓이라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할 땐 무용지물이다. 화장실 참기 필살기도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무료 화장실이 지천인 대한민국에서야 쓸일 없는 기술이지만 물을 건너는 순간 얘기는 달라진다. 개발이 더딘 나라의 경우 공중 화장실을 찾는 것도 일이거니와 위생 상태도 큰 문제다. 심지어 유럽은 몇천 원씩 돈까지 받는다. 더욱이 여행 중엔 긴 이동이 많으니 생리현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늘어놓고 보니 순전히 제 자랑이다. 그러나 초능력을 지닌 슈퍼맨도 크립토나이트 앞에선 꼼짝 못하고 심장이 약한 아이언맨도 아크 원자로를 제거하면 껍데기인 마당에 미세 초능력을 지닌 내가 어찌 완벽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사소한 불친절에 의기소침해져 여행의 즐거움을 깎아먹기도 하고 덤벙거리는 구석이 있어 자잘한 물건을 곧잘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여행이 내게 심어준 특별한 능력은 평범한 여행길을 색다른 여행길로 도약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프로클레이머스의 I'm Gonna Be 500 Miles 듣고 왔습니다. 여행 작가 태원준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고 있습니다. 지금 또 EBS 세계 테마 기행에 이번 주또 나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많은 카페인 분들이 책도 듣고 또 얼굴도 보고 이렇다고 사연을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여행 부스럭이라는 글 읽어드릴게요. 여행 초창기에는 애써 별걸 다 배낭에 넣어왔다. 박물관에 갈 때마다 박물관 이름이 새겨진 연필을 샀고 도시 풍경이 담긴 엽서 구매는 필수였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관광 안내소에서 무료 배포하는 지도나 지역 안내서도 모았다. 맥주를 좋아해 세계 각국의 맥주 병뚜껑도 쓸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죄다 짐이라는 생각에 하나씩 포기했고, 웬만한 지역 맥주도 다 마셔본 까닭에 뚜껑도 더 늘리지 않았다. 개중 아직도 살아남은 건 냉장고 자석 마그넷이다. 여행지에서 본 마그넷의 유혹을 뿌리칠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예나 지금이나 이 작은 물체가 여행자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마그넷이 극도로 섬세하고 수준 높은 예술품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작 갓난아이 손바닥만한 작은 공간에 국가명이나 도시명, 국기와 랜드마크, 특산물을 빈틈없이 빼곡히 채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대량으로 찍어낸 양산형 마그넷이라 할지라도 꼼꼼하고 완전 무결한 종합예술에 가깝다고 본다. 더군다나 뒤에 달린 조그만 자석 덕분에 냉장고를 비롯해 이런저런 생활용품에 착 달라붙어 일상에서 쉽게 눈에 띈다. 20년 넘게 세상을 떠돌며 내가 사들인 마그넷이 1,000개가 넘는다.

이제는 하도 많이 쌓여 적당량의 상징적인 마그넷만 냉장고에 붙어 있다. 이따금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식사하는데 어머니는 냉장고에 들러붙은 세 개를 바라보며 종종 물었다. 저 국기가 어느 나라 거지? 내가 알바니아라고 답하면 어머니는 아 맞다. 저기 수도에서 엔진의 모녀와 며칠을 보냈잖아. 그 창문만 턴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도시도 참 예뻤는데 라고 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나는 어머니가 종일 주방을 드나드는 동안 세계 곳곳을 추억하시겠구나, 마그넷을 보며 매일 다시 여행하는 기분을 내시겠구나 생각했다. 내가 그러했듯이. 아주 사적인 기념품을 하나 더 끌어오자면 바로 영수증이다. 종이 노트에 뭘 끄적이며 여행하던 시절, 나는 노트에 붙인 뒤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요량으로 늘 영수증을 챙겼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여전히 작은 지퍼백을 들고 다니며 영수증을 입수하면 그 안에 접어넣는다. 습관 같은 이 행동이 나중에 꽤 큰 재미를 안겨주는 걸 알고 있기에 빼먹지 않는다. 한국에 돌아온 뒤 일상에 치여 마음속이 스트레스 찌꺼기로 부대낄 때면 비교적 최근에 다녀온 나라의 영수증 지퍼백을 열어본다. 시시콜콜한 구매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득 소소한 행복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잠시나마 그 찰나로 돌아가 여행하는 기분도 든다. 유일한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 잉크가 점점 옅어져 무슨 내용을 인쇄했는지 알아내기가 좀 채 어렵다는 점인데 그마저도 딱히 아쉽지는 않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알아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면 이제 그 여행은 놓아줄 때가 되었다는 말이니까.

읽기 기쁨 이렇게 어제와 오늘 김영사에서 펴낸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행의 초능력 얘기도 읽어드렸고 그리고 여행의 부스러기 얘기도 읽어드렸습니다.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은 그 미세 초능력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남편이 도로 설계를 하는데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이 도로는 몇번 도로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간호사인데 길 가다 병원만 봅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은 일부러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참 놀랍죠. 이것 또한 미세 초능력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마 길 가다가 이것만 보여요 하시는 것들 있을 거예요. 그거 무엇인지 사연으로 주시면 또 오늘 2부에서 나눠볼 얘기까지 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667 쓰시는 카페인님은 늦은 반짝 가시면서 시어머님을 기차역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와서 출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오나 봐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가을이 오나 봐요. 그래서 우리 북카페 오늘 또 보라 그 화면도 벌써 가을빛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음악 나갈 때마다 모니터 보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노란색 그 벽, 노란 벽, 그리고 또그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는 제 모습,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요. 가을의 빛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현진님, 저희 딸도 감기예요. 전복죽 끓여 먹었어요. 아프면 꼭 전복죽이랑 미역국을 해달라고 하고 잘 먹으면 엄마는 안심이 돼요. 집안일이 이제 끝나서 앉아서 잠깐 앉아 쉬면서 북카페 들으니 좋아서 움직이기도 싫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현진님, 움직이기 싫을 때는 북카페에 꼭 붙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귀만 열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따님, 지금 감기, 아파서 전복죽, 미역국 먹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안심되는 마음 뭔지 알것 같습니다. 요 따님, 감기도 빨리 낫기를 바랄게요. 감기 뚝! 입니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님 와 계실 겁니다. 바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인간에게 도로는 다른 세계와의 연결이자 통로죠. 그러나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에게는 어떨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인간에게 익숙한 길이라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띠가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따라가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미미님도 워낙 길 위에 미미잖아요.
1: 그렇죠.
0: 오토바이를 몰고 또 이게 떠나는 날을 항상 꿈꾸고, 또 평소에는 이제 그 길 위로 오가면서 또 출퇴근을 하고, 그쵸?
1: 네, 저에겐 너무 익숙한 주제인데요. 이 책이 환경 전문 저널리스트 벤 골드파브의 책이고요. 제목이 크로싱입니다.
0: 네.
1: 넘나드는 거죠, 오가면서.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네. 개발과 이동의 시대, 도로 생태학은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 도로 생태학이라는 표현이 그간 한국에서 많이 쓰이진 않았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그 도로와 자동차의 이동이 네. 주변의 동식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요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0: 와, 근데 보통 우리 그냥 한국에서 어디 도로가 새로 생겼다, 뭐 어떻게 좀 뚫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태에 관심이 많잖아요.
1: 그렇죠. 뭐 이주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그렇죠. 주거 문제라든지
0: 맞아요.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도로 생태학이라고 하는 걸 딱 붙여놓으니까 이 학문은 좀 더 큰 거, 더 그리고 근원적인 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좀 건드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이크를 타면서 만났던 여러 풍경들이 떠올랐는데 바이크는 고속도로, 즉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주로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도에 가면 왕복 2차선 도로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네. 생각보다 그쪽 길까지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길에 그 끝쪽에 실선이 있잖아요.
0: 네.
1: 오른쪽 끝에.
0: 네.
1: 거기까지가 식물들이 이미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종종 나무가 같이 치기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헬멧 바로 위로 나뭇가지들이
0: 네,
1: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도로에 사람들이 줄어들면 결국 식물들이 이곳을 다 점유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1: 그쵸?
0: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하면 식물들이 이제 딱 드리워서.
1: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도로 생태학이라는 말은 하버드대학교 경관 생태학자 리처드 포먼이라는 사람이
0: 네.
1: 대중화시켰습니다. 이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비슷한 의미의 말이 있대요.
0: 네.
1: 우리의 농담처럼 그 독일어는 말과 말을 이어붙여서 합성어로
0: 네.
1: 세상에 있을 법한 장면들을 다 말로 만들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도로 생태학이라는 의미도 독일어에는 이미 있었는데 이 리처드 포먼이라는 사람이 네. 어느 날 그 숲을 찍은 위성사진을 본 거예요.
0: 네.
1: 그 위성사진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강이 흐르기도 하고 뭐 동물의 이동 경로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건물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본인이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경관 생태학자니까
0: 네.
1: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0: 네.
1: 요건 왜 이렇게 생겨 있고 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로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평소엔 잘 눈에 안 들어왔다가 왜 눈에 들어왔냐면 이 도로는 왜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본인이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0: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도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군요.
1: 네.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없었지? 이걸 탐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0: 네.
1: 도로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0: 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오는

0: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 그렇죠.
0: 그것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좀 놀랍게 느껴지는 게 너무 당연시하잖아요. 사실 도로가 거기 있는 거. 뭐 그냥 도로가 있구나 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 리처드 포머는 그걸 또 연구 주제로 삼았던 거네요.
1: 네. 그런 도로 생태학이라는 용어와 학문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0: 네.
1: 연계된 여러 가지 조사들과 탐구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이 책의 그 서문에 소개된 아주 인상적인 연구가 있어요. 생물학자 찰스 브라운의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폐허가 된 세상에서도 쥐, 바퀴벌레, 삼색제비는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류가 멸망해도 쥐랑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삼색제비는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0: 이게 처음 들어봐요.
1: 이게 좀
0: 삼색제비는.
1: 의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40년 동안 네브래스카주에 한 200곳 넘는 삼색제비 둥지의 털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경로로 그 삼색제비의 질병들이 만들어지고 확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삼색제비와 도로 생태학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0: 신기하네요. 삼색제비가 도로생태학과
1: 네.
0: 만난다.
1: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교량들이 있잖아요. 다리들.
0: 네.
1: 거기를 보는데 삼색제비들의 둥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상황일까, 본격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네브래스카주 서부에 있는 삼색제비 한 98%가 도로에서 반경 15m 안에서
0: 네.
1: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도로 주변은 새들이 살기가 좀 위험한 장소잖아요.
0: 네.
1: 그 지나다니다가 차량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0: 그렇죠.
1: 있고, 우리가 로드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걸 그 연도별로 조사하다 보니까 삼색제비의 로드킬 발생 건수가 수십 년 동안 매년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0: 네.
1: 좀 의아하죠. 반대로 좀 도로가 생기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로드킬이 늘어나야 되는데
0: 그렇죠.
1: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이제 어떤 변인이 있었을까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첫째, 뭐 제비 자체의 총 개체수가 줄었나?
0: 네.
1: 그러면 로드킬의 그 수요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건 비율의 문제니까. 아니면 그런 그 제비를 죽어 있는 제비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그 사체를 가져가는 어떤 청소동물, 즉, 독수리의 수가 많이 늘었나?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건가?
0: 흔적이 없어, 우리가 몰랐다.
1: 그렇죠. 아니면 뭐 도로의 교통량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인들을 찾아봤는데 변인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0: 그럼 뭐죠?
1: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알게 된게 있는데, 와,
0: 네.
1: 전 충격이었어요. 차에 치여서 죽은 제비들의 날개 길이를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그물로 잡은 새들의
0: 네.
1: 평균치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날개의 새들은 장거리 멀리 날아가는 데는 적합한데,
0: 네.
1: 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를 피해서 막 급선회하기에는 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긴 날개 제비들이 그 도로라는 환경 때문에
0: 네.
1: 진화의 결과로 줄어든 겁니다.
0: 와. 그래서 이분이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실 때이
1: 네.
0: 찰스 브라운이 40년 동안 이 삼색제비 둥지 털을 조사했다는 얘기를 하셔서 전또 나름 40년간, 역시 너무 놀라운 그 기간이잖아요.
1: 네.
0: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또다 보이는 거군요.
1: 그렇죠.
0: 이 진화의 역사까지.
1: 그러니까 이 도로 생태학이 어떤 그 삼색제비의 경우에는 종의 진화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종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물학자들 얘기로는 그긴 날개를 갖고 있던 삼색제비와
0: 네.
1: 지금 살아남은 짧은 날개를 갖고 있는 삼색제비는 형태적으로 같은 새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거의 새로운 종의 탄생을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0: 도로 덕분에 이렇게
1: 네.
0: 새로운 종이 생겼어요.
1: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0: 너무 강렬한 얘기를 지금 들려주셨는데 아마 음악 듣고 와서도 또 재미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 분들은 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도로가 바꾼 생명의 풍경 얘기 지금 살짝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거 떠올리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걷다가 뭐, 차 타고 가다가 로드킬 장면 그 흔적 한 번쯤은 다 보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1: 그렇죠.
0: 이동하시다가.
1: 매일 차량을 운전하시는
0: 네.
1: 분이라면 아마 한 번도 못본 분은 없을 거예요.
0: 맞아요.
1: 생각보다 굉장히 빈도수가 높게 일어나거든요.
0: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도로가 많고 늘어나고 있고 한데 오늘은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된것 같습니다. 해야 할 얘기를요.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1: 네, 죽은 새를 노래한 곡입니다. 스웨이드의 로드킬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갈게요.

0: 인문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미님이 골라온 책은 벤 골드파브의 책 크로싱입니다. 곰출판에서 편했고요. 조은영 번역가 번역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삼색제비의 진화에 인간의 개발이 관여한 내용을 들려주셨는데 너무 놀랍다고 지금 허규윤님 사연이요. 자연 선택과 진화의 현대 예시네요. 핀치새보다 어마어마하네요. 한국 최상위 포식자가 족제비인 이유 중에 도로가 많아진 것을 드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서식지 단편화 설명할 때 가끔 쓰는데 그게 진화로도 연결되는 거겠네요. 하셨습니다.
1: 이게 영향이 늘 양쪽으로 동시에
0: 네.
1: 미치더라고요. 이 책에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굉장히 헷갈리기도 했는데
0: 네.
1: 뭐 이런 거예요. 어느 도로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0: 네.
1: 그럼 로드킬이 안 생깁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애초에 동물들이 건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괜찮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동을 못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근친 교배를 하게 돼서 그 경쟁력이 약해져서 퇴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0: 네.
1: 거예요. 그 이게 한 장면에 늘 양쪽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0: 그러네요. 참 진수정님 지금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져요. 지금 종의 진화에 인간이 이렇게 관여를 하다니요.
1: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힘을 갖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가 너무 소중하네요. 이렇게 알기까지가.
1: 그렇죠. 네.
0: 네.
1: 3895님께서도 길이 밀리면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로드킬 보고 나면 반성해요. 우리가 그들을 죽게 했구나 싶어서요.
0: 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도로가 뭐 사실 오늘날의 일은 아니잖아요. 인류가
1: 그렇죠.
0: 살아오면서 여러 형태의 길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비하기에 너무 속도도 규모도 엄청나게 좀 달라지긴 했으니까.
1: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관찰과 연구를 하기에 충분한 이제 뭐 관측 장비 같은 것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말씀처럼 길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고,
0: 네.
1: 본격적으로 도로를 깔았다고 하는 게 로마 문명이잖아요.
0: 네.
1: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기원전 100년경 로마에서 도로가 완공된 직후부터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불순물들이 호수로 흘러들어가서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만들면서 호수 생태계엔 이미 변화가 일어난 거죠.
0: 네.
1: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편백나무를 공격하는 침입성 곰팡이가 있는데 트럭 외 바퀴에 우리 타이어 보면 홈이 있잖아요.
0: 네.
1: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 곰팡이가 세계 곳곳에 안 가는 데가 없다라는
0: 오.
1: 거예요.
0: 세상에.
1: 그런가 하면
0: 네.
1: 코끼리를 공격할 정도로 무자비한 붉은 열 다미 개미는 벌목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잖아요.
0: 네.
1: 그 도로를 따라서 기존에 길이 없을 때보다
0: 네.
1: 60배나 빠른 속도로 저녁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0: 와.
1: 계속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죠. 도로라는 게 인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0: 그러네요.
1: 거기서 퍼져나와서 그 환경에 또 적응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무스였던 것 같은데
0: 네.
1: 그 무스가 뭐라 그럴까? 만성 미네랄 결핍을 겪는데요. 그래서 그 섭취를 해야 돼요.
0: 네.
1: 어디서 섭취하느냐?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죠.
0: 네.
1: 그걸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0: 아, 와. 우리는 그 무스 먹으라고 뿌리는 건 아닌데.
1: 그렇죠.
0: 이렇게 영향을 또 받네요.
1: 네.
0: 이용해서. 오.
1: 이렇게 포장도로가 미국 면적 전체로 보면 1%밖에 안 되는데
0: 네.
1: 그 도로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도로 영향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한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숲의 한 70%가
0: 네.
1: 그 도로 영향권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0: 아, 지구 숲의 70%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1: 사실
0: 이 비율이.
1: 대다수라고 봐야 되죠.
0: 네.
1: 인간이 아예 가지 못하는 동토층을 제외하면
0: 그렇죠.
1: 대부분의 숲이 도로의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0: 도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인간만이 아니다. 김주영님, 삼색제비의 진화가 정말 놀라워요. 도로가 많아서 편리하다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인간들의 당연한 행위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놀랍습니다, 정말.
1: 3724님께서도
0: 네.
1: 거의 매일 운전하는데 제주도로에서 로드킬, 고양이, 족제비 종종 봅니다.
0: 아, 그쵸. 예, 많이. 아마 사례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보면 많이 발견이 될 겁니다.
1: 이게 도로가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들에게는 너무 이질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다새는요, 아스팔트 도로가 햇빛에 반짝일 때
0: 네.
1: 이걸 푸른 바다로 착각해서 그냥 내리꽂히는 경우들도 있대요. 이
0: 그럴
1: 정도로
0: 수
1: 우리랑
0: 있죠.
1: 감각의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죠.
0: 네.
1: 이런 그 감각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제 소설 작품도 작가가 소개하는데, 한국에도 소개돼 있고 예전에 필독서로도 읽혔던 책인데,
0: 네.
1: 워터십 다운의 11마리 토끼라는 이제 소설에서 토끼가 도로를 처음 마주했을 때
0: 네.
1: 이거 뭐냐 이거 뭐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묘사한 대목이 나와요. 검고 매끄럽고 두 제방 사이로 곧게 흐르고 그것 때문에 온통 소음과 공포로 세상이 채워졌다. 이제 알겠다. 나는 여기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다.
0: 아무튼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다양한 생물들에게.
1: 근데 그 도로가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또 빼놓는 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0: 네.
1: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매해 4만 명이 목숨을 잃어요. 도로에서. 이게,
0: 사고로.
1: 예,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힘으로 그런 생명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0: 네.
1: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0: 네.
1: 우리도 자동차보다는 힘이 약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향이 얼마나 앞으로 커질 거냐. 지금까지, 전 세계에 깔린 도로의 길이가요,
0: 네.
1: 6,40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6,400만. 근데, 2050년까지 얼마가 더 깔릴 거냐? 2,400만 킬로미터가 더 깔릴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깔린 도로의 한40% 정도가 더 깔린다는 거예요. 이건 결정되어 있는 미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로가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 아, 그럼 도로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0: 있지만 이건 이미 그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도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1: 그렇죠.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뭐, 가끔 산책하고 이런 정도 아니라면 보통은 좀더 최단 거리, 직선 거리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길은 계속 뚫릴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사실.
0: 그렇죠. 다행인 건 뭐냐면,
1: 네.
0: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도로 생태학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도로가 더 늘어나기 어려운 정도로 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도로 생태학이 발전하면서 뭐 곰을 위한 육교라든지, 거북이용 터널이라든지, 또 원숭이가 숲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도로를 건너갈 수 있게 그물 밧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도로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알려지면
1: 네.
0: 앞으로 2,400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생기는 걸 막을 순 없지만 그 도로가 생길 때 다른 생명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적용될 수는 있겠죠.
1: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건물 지을 때도 진짜 오래전에 지은 건물들 내진 설계 기준 지금처럼
0: 아,
1: 그렇게
0: 그렇죠.
1: 꼼꼼하게 반영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새로 생기는 건물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규제가 있고 반영해야 되는 것처럼 길도 어차피 길 도로를 안 뚫을 순 없지만 도로가 생길 때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다른 생물 종들과 함께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넣는 식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 같네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세계 곳곳에서
1: 네.
0: 그런 도로 생태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때로는 환경운동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야생동물 재활 도우미일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많은 생명들, 뭐 카피바라라든지 제왕나비라든지 이런 생명들의 현장까지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속속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분량이 한 550쪽 정도로
1: 맞아요.
0: 다소 두껍게 나올 수밖에 없긴
1: 네.
0: 합니다.
1: 네, 꼼꼼하게 다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 입장에서는. 박현진님, 강원도로 여름 휴가를 가는데 새벽 도로에 고라니가 죽어 있어서 전화로 신고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로드킬 도로를 지날 때 밤에는 라이트를 켜서 알려주거나 빵빵 경적을 울려서 동물들에게 알리며
0: 아,
1: 지나갑니다.
0: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1: 아, 내가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바로 소통은 못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0: 네. 김민정님께서 저 올해까지 도로공사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 할때 보면 큰산몇 개가 없어지는 걸볼 때, 고속도로 공사 중단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1: 아, 그쵸. 이 도로 공사 관련 일을 하시니까 더 이런 사례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0: 근데 좀 따뜻한 얘기를 또 전해드리면.
1: 네.
0: 어떤 동물은요, 도로변에 와서 출산을 한대요.
1: 아.
0: 왜냐하면 도로엔 인간이 계속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포식자가 거기에 안올 거니까 여기 와서 출산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로에서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가 탄생하긴 합니다. 그리고 로드킬이 많이 벌어지니까
1: 네.
0: 그런 로드킬 된 동물을 먹으려는 동물들이 또 거기에 모여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네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1: 네.
0: 사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생태계 이런 것들이 도로 주변에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1: 와, 진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단정 짓긴 좀 어렵네요.
0: 종잡을 수가 없죠.
1: 네.
0: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아, 막 로드킬 생각하면서 안타깝고 막 계속
1: 인간이
0: 쪼그라들고
1: 잘못했고, 이렇게.
0: 예, 그렇게 읽는데 또 생명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가능성을 또 보여주니까
1: 네.
0: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위아래를 오가게 만드는 책입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와,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삼색제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로에 와서 출산하는 그 동물까지.
0: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이 너무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제
1: 네.
0: 이런 것들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인간의 힘이 뭐 그렇게 다 그들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겸손함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4478 쓰시는 카페인님, 인간이 깐 도로가 6,400만 킬로미터인데 어찌 동물들에게 죽음의 울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도로는 주거 지역을 나누기도 해서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더 도로 근처의 소음과 매연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4478님 거의 이 책을 읽으신 것 같은데,
1: 아.

0: 연령 6교, 과연 저걸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하셨대요.
1: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옛날엔 이런 게 없었잖아요.
0: 그쵸.
1: 우리도 요즘 가다 보면 이제 생태도로라고 해서 위에 난걸 보게 되는데
0: 맞아요.
1: 그 생태도로도 굉장히 다양하대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모든 생명을 하나로만 했는데
0: 네.
1: 이제는 뭐 양서 파충류를 위한 생태도로. 여기는 생각해 보면 양서 파충류는 좀 축축해야 될것 같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겠죠. 그런 곳을 또 만들어서 해주고
0: 와,
1: 이런 게 점차
0: 네.
1: 세분화되고 발전하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0: 와, 서로 그 만났을 때 민감한 그 종들이 만나지 않도록,
1: 그쵸.
0: 그쵸?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생태라는 이름으로 너무 하나로 다 이렇게 몰아버리면, 되게 똑똑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1: 네, 조금 신나는 도로를 부른 곡 가져왔고요. 페퍼톤스의 해안도로입니다.
0: 듣고 갈게요.

울트라 오렁들이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벤 골드파브의 책 크로싱입니다. 이승현 님이 지금 오랜만에 본방으로 이제 미미님 방송 요 시간을 네. 사수한다고 하시면서 미미님 오토

0: 스팟이파이 운전하면서 듣는 플리를 지금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해안도로라는 곡.
1: 아, 역시 이심전심이네요. 딱 걸렸습니다.
0: 와, 아, 정말요. 좋아하는.
1: 실제 바닷가 도로를 탈때
0: 아, 요
1: 듣죠.
0: 해안도로를? 아,
1: 그럼요.
0: 그렇군요. 네.
1: 제가 또 이런 그 무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0: 아.
1: 이런 거에 또 집착하기 때문에 맞는 노래들을 찾아서 듣죠.
0: 그럼 만약에 뭔가 계획이 좀 어그러져서 해안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 너무 아닌 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귀에.
1: 아, 그럼 바꿔야죠.
0: 그럼 멈춰서서 그냥 곡을 바꾼다?
1: 네, 왜냐하면 기분이 중요하니까요.
0: 아, 음악을 따라가는 거군요, 우리
1: 그렇죠. 그래서
0: 기분이.
1: 제가 밤에 이렇게 도시에서 탈때
0: 네.
1: 듀스를 자주 듣습니다.
0: 어, 듀스.
1: 뭔지 감이 오시죠?
0: 네, 어떤 느낌인지. 네, 추구미가 뭔지 알것 같습니다. 자, 밤에 도시에서 오토바이 타시는구나, 가끔은.
1: 네.
0: 네.
1: 최상철님께서는 평소 다니던 도로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0: 아,
1: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진짜 지금 이 책이 500쪽 가까운, 이런 그 5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인데, 여기 담긴 얘기들을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1: 그렇죠. 저도 생태도로 정도 외에는
0: 네.
1: 이렇게까지 빠르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들이
0: 네.
1: 나름대로 그 도로에 또 적응해서 살아가고
0: 그렇죠.
1: 있다니. 너무
0: 맞아요.
1: 놀랍습니다.
0: 근데 뭐 가끔 보면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도 있잖아요. 막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렇게 그 신호등 다
1: 네네.
0: 보면서 너무 인간처럼 그 인간이 만들어둔 체계에 이미 적응해가지고 30 멈춰 섰다가 초록불 되면 건너가고 이런 거 그거 보고 아 귀엽다 뭐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만 요 정도로만 접근했던 세계가 있었다면 아마 이책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규모가 너무 달라요. 김민정님 도로공사 할때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이 도로에 측 또는 배수로 농수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경사로를 설치해서 탈출을 도와주는 시설도 있습니다.
1: 맞아요. 이런 시설 필요하죠. 왜 예전에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0: 네.
1: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빠졌을 거잖아요.
0: 그쵸.
1: 그때 그래서 뭐 기르던 소, 뭐 개, 이런
0: 오.
1: 동물들이 그냥 인간의 공간에 막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동물들은 그런 수로에 빠졌을 때 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0: 아.
1: 네, 되게 안타까운
0: 진짜,
1: 장면들, 사진들 봤던 기억이 납니다.
0: 설계부터 그런 걸 고려한다라는 얘기 흥미로웠고요. 자, 이 책에서 우리가 또 요건 꼭, 분량이 정말 상당하지만 요건 꼭좀 봤으면 한다라고
1: 네.
0: 하는 게 있다면요.
1: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0: 네.
1: 미래의 얘기입니다.
0: 미래.
1: 네. 앞서 나눈 이야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벌어진 일이잖아요.
0: 네.
1: 책 후반부에 가면 미래의 도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드킬 자체는 이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그 로드킬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0: 네.
1: 거꾸로 어떤 동물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그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사실 알수 있는 상황도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자는 계속 어떤 하나의 상황과 장면을 일방향으로 보지 말고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서 그 삼색제비의 진화,
0: 네.
1: 이게 언제 그렇게 진화했는지도 그런 도로에서의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식의 기회 요소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게 미래의 도로를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0: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또 우리 삶에 계속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을 테고요.
1: 네, 맞아요.
0: 제도화할 때도 그렇고.
1: 그래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0: 네.
1: 도로의 해악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반대로 도로 생태학에 기여할 수도 있다. 네.
0: 그렇죠.
1: 어떻게 기여하냐면
0: 네.
1: 어쨌든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도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죽음이나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할때
0: 네.
1: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처럼 참여한 사례들이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일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0: 네.
1: 뭐 오늘 본 로드킬에 어떤 뭐 동물이 모였는지 어디에서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하는 거죠.
0: 네.
1: 근데 이게 과거에는 직접 막 써서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0: 그쵸.
1: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자료

0: 자료를 굉장히 많은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1: 와, 그리고 거기 참여해서 그렇게 기록에 나의 경험을 넣어주는 사람들도 되게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이게.
0: 그렇죠. 내가 한편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하는
1: 그렇죠.
0: 어떤 참여를 하는 거니까요. 요런 이제 상황들을 시민 과학이라고 부르고,
1: 시민과학.
0: 네. 그렇게 참여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시민 과학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1: 네.
0: 실제로 이런 참여 연구 과정에서 몰랐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됐대요. 예를 들면, 여름철에 암 거북들이 산란지를 향해서 굉장히 느리게 걸어가는데
1: 네.
0: 이게 어느 계절에 어떤 시기에 집중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되기도 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캥거루 로드킬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절정을 일으킨대요. 캥거루가 그 보름달 빛 때문에 착시를 일으켜서 활동성이 높아지는 건데,
1: 네.
0: 이런 시간대까지 우리가 알게 된 거는 그 도로를 그 시간에 지나가는 이런 시민들의 참여 데이터로 알게 된 거죠.
1: 진짜 이게 정말 이 수많은 어떤 낯선 동물들 곁에도 항상 인간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요. 어디 가도 빈대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암거북이 산란지를 향해서 어느 계절에도 그렇게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
0: 그리고 그걸 아는 걸 넘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까지 하는데요.
1: 네.
0: 그 미국에서 사슴의 그길 위에서의 충돌이 매년 썸머타임이 끝난 직후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제 막 다채롭게 조사를 해보니까 썸머타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도 한 시간 늦어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사람들의 퇴근 차량 이동 시간하고 흰꼬리 사슴이 도로에 나오는 그 황혼역의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1: 네.
0: 오히려 썸머타임을 상시로 실시해서 야간 운전을 조금 줄이면 매년 운전자 33명과
1: 네.
0: 사슴 3만 6천 마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1: 와, 그러면 퇴근을 한 시간 앞당기란 얘기네. 그쵸?
0: 그런 해안이 있군요. 아, 거기까지 생각 못 했네.
1: 여러모로 좋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썸머타임 이런 거 됐고. 그냥 상시, 네, 퇴근, 그냥 일정하게 하자. 겹치니까 지금 저기 흰꼬리 사슴하고.
0: 저 정말 지금 깜짝
1: 네.
0: 놀랐습니다. 해안입니다, 해안.
1: 괜찮죠? 지금 굉장히 밑줄 긋는 마음이 되신 것 같고요. 아, 진짜 생명을 살리는 과정이 인간이 베푸는 시혜 이런 게 아니라 사고를 줄인다는 면에서도 같이 사는 거죠.
0: 그렇죠.
1: 우리도.
0: 그리고 이제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더 도움을 줄 거냐면, 인간의 그런 참여는
1: 네.
0: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인간의 지각력에 한계가 있어요.
1: 아.
0: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1: 그쵸.
0: 예를 들면 저도 바이크 타고 다니면, 특히 여름에는 벌레를 굉장히 많이 죽이게 되거든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1: 네.
0: 세차할 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붙어
1: 맞아요.
0: 있잖아요. 근데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그게 제 헬멧이나 자켓에 붙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율주행차에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고,
1: 네.
0: 레이더가 있고, 이걸 종합하는 라이더라는 이런 주변 감지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눈보다 훨씬 예리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1: 네.
0: 인간의 참여로는 알수 없었던 그런 갖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또 열리는 겁니다.
1: 자율주행차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이런 지점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0: 그러니까요.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
1: 네.
0: 해봤는데, 실제로 학술지 네이처에서 추정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도로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 또 도로 주변을 이동하는 소형 포유류들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드킬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 인간이 어떤 우리의 한계인 그 시력으로 어떤 걸 확인하고 처리하기 전에
1: 네.
0: 자율주행차의 탐지기가 뭐 늦은 밤에도 그런 생명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차량을 멈춘다든지 뭐 옆으로 우회한다든지 피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진짜 그런 가능성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는 진짜 차그 운전하고 가다가 동물들을 막 치기도 했대. 어떻게 그렇게 있었다더라? 이게 감지가 안 돼가지고 인간이
0: 야, 인간 참
1: 그러니까
0: 원시적이었구나.
1: 약간 어떻게 직접 부딪힐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
0: 그렇죠.
1: 기술이 그냥 굉장히 상용화가 된다면.
0: 맞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기술도 발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생명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발전하고, 정말
1: 그쵸.
0: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1: 권수현님은 지금 강화 인근에서 고라니와 마주쳤다는 사연 주셨습니다. 빵빵! 이렇게 살짝 눌러도 도망치질 않더라고요. 뒷차들은 영문도 모르고 빵빵빵빵!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자 슬슬 피하던 고라니가 기억이 납니다. 피하지 않아서 정말 놀랐거든요. 바로 휙 달려나갈 줄 알았고요. 생각해보니까 고라니가 도로 위 자동차에 익숙해져서 이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셨다고요.
0: 네, 아마도 예측하고 예상하신 내용이 맞을 겁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1: 익숙해져가지고,
0: 네.
1: 경적 소리에도 이제 반응하지 않는.
0: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생태 변화보다 도로의 변화가 훨씬 빨라가지고 이걸 동물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1: 그쵸.
0: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적응하고 피하기도 하는데 도로는 어느 날 바뀌잖아요. 동물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감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1: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0: 네.
1: 골라오신 곡은요?
0: 먼 미래에는 이 노래의 장면보다는 말씀처럼 인간과 생명이 공존하는 장면이면 좋긴 하겠는데, 박효신의 야생화를 골라봤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의 책은 개발과 이동의 시대, 도로 생태학은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말하는 책입니다. 벤 골드파브의 크로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지금 많은 카페인 분들이 자율주행차 생기면 어떨까요, 저럴까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고 계신데, 이게 로드킬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1: 앞서 계속 반복해왔듯이
0: 네.
1: 양쪽으로 다 영향을
0: 아,
1: 미치겠죠.
0: 양쪽으로 다.
1: 예. 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0: 네.
1: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나르는 것보다 상품을 운반하는 데 훨씬 많이 쓰일 거라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그렇죠.
0: 네.
1: 인명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자율주행차는 쌀 거잖아요.
0: 네.
1: 트럭 기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공장이나 물류창고는 더 멀리 가서 더먼 거리를 운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자율주행 트럭은 그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밤에도 고속도로를 달릴 거라는 거죠.
0: 그렇죠.
1: 생각해보면 야생동물에게는 밤이 그나마 도로의 위험으로부터
0: 아,
1: 안전한 시간이죠.
0: 인적이 드물어지는
1: 네.
0: 시간이니까
1: 그런데 이제는
0: 그랬는데.
1: 밤에도 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닐 거니까 밤도 난 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0: 그렇죠. 지금 우리 자율주행차가 그 작은 그 벌레들까지 감지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벌레 감지할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밤 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1: 네.
0: 어떡하죠?
1: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미래니까
0: 그렇죠.
1: 우리가 더 나은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저자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0: 네.
1: 결국 어떤 방향이어야 되냐? 코로나 시기 때, 왜 인류의 활동이랑 이동이 멈췄던 때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때 여러 세계 곳곳에 사진들도 나왔는데,
0: 막다 하늘 맑아지고
1: 그렇죠.
0: 탄소 배출량 줄고 막 이랬잖아요.
1: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사자떼가 포장도로 위에서 햇볕을 쬐기도 했고, 그래서 네이처지가 그런 현상들을요,
0: 네.
1: 인류 일시 정지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리고 이게 도로 생태학 역사상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실험이었다고 저자는 평가합니다.
0: 인류 일시 정지. 아, 실험. 의도하지 않은 실험. 진짜 지구 전체가 실험장이 된 거네요.
1: 그렇죠. 그때 뭐 코스타리카에서는 로드킬이 사실 완전히 멈췄고요.
0: 네.
1: 또 미국의 메인주에서는 봄철에 그두 배나 많은 개구리와 도룡뇽이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이것도 해피엔딩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사람들의 교통량과 이동이 이전처럼 돌아왔잖아요.
0: 네.
1: 그때 우리의 이동은 급격하게 달라지는데 동물들은 행동 지연 그 효과라고 해서 바로 적응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황을 모르니까.
0: 그렇죠.
1: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났네? 여기 적응을 못

0: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없을 때 그 느긋하게 갓길에서 먹을 거를 먹고 이랬던 생명들이 회복 시기 이후에 더 많이 생명을 잃기도 했다는 거예요.
1: 참 이거 어떻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긴 하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그냥 예전 방식 그대로 돌을 내고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계속 이 책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1: 마음을 못 놓겠어요.
0: 문장이 너를 띈다.
1: 맞아요. 계속.
0: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 500쪽이 넘는 책을 읽어나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진전된 얘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1: 네.
0: 요즘에 그 생태육교 만들 때 콘크리트나 강철이 아니라 플라스틱 모듈로 만든대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 서식지 같은 게 네. 기후변화 때문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쉽게 분해해서 저쪽으로 가서 재조립한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런 생태육교가 많이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다 보니까
1: 네.
0: 뭐 대륙밭쥐 같은 작은 생명은 아예 그 생태육교 위에 돌무더기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생명의 공간과 보금자리로 그 생태육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1: 아, 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도 좋고 누군가의 집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나마 뭔가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이야기인데 아, 사실 오늘 얘기 이 정책 만드는 분들도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0: 그러게요.
1: 이게 뭔가 저 예상 못한 그렇죠. 예상 못한 어떤 부분들까지도
0: 그렇죠.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건데 말씀처럼 그 생명의 반응과 대응이라는 것이
1: 네.
0: 우리가 다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늘 다른 걸 상상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겸손함.
1: 맞아요.
0: 두 가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그냥 안착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는 태도는 좀 고쳐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읽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박혜정 씨. 박혜정님, 내가 갑자기 박혜정 씨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아니 지금 제 단호한 어떤 그래
0: 인간에 대한 화가 나셨나요?
1: 아니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갑자기 박혜정 씨라고 했습니다. 혜정님 놀라셨죠? 네. 자, 점과 선과 새라는 그림책 소개를 보다가 라디오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유리창으로 인한 새들의 죽음 얘기예요. 자연과 사람의 공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0: 네.
1: 아, 그렇죠. 유리창에 새들이 또 부딪히는 얘기도 워낙 우리 또 많이 알고 있긴 하나.
0: 요즘에 그래서 이런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1: 맞아요.
0: 예전보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미경님, 차가 짐승들도 감지해서 정차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전도 잘 봐야 되는데
1: 네.
0: 아마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의 감각은 다른 차나 사람을 알아보는 데 집중해서 발전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여기까지는 아마 네.
0: 이런 방향으로 오려면 도로 생태학을 기반해서 여러 생명들도 그 도로에 지나가는 생명들의 샘플 같은 걸 넣어서 더 잘 감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도 발전돼야 되겠죠.
1: 그렇죠. 자, 오늘 얘기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너무 흥미로웠던 나머지 아까 또 우리 카페인님께 뭐 박태근 씨 뭐 이런
0: 식으로 네, 갑자기 아마 박혜정님의 성함은
1: 네.
0: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1: 혜정님. 자,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애냐의 더 메모리 오브 트리스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先生、韓
1: はい。
0: 国のように日本にも地域ごとに、様々な郷土料理がありますよね。
1: そうですね。私の場合、ちょうど今年の夏に、久しぶりに群馬県にちょっと旅行に行ったんですね、家族で。で、そこの名物である水沢うどん。すごく美味しかったですね。
0: そうですか。群馬県ね、もう、郷土より、향토요리、もう、아주 전통적인 요리 하면은, 水沢うどん、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선생님, 그럼 水沢うどんって、特徴っていう
1: 特
0: か、
1: 徴ですね。結構透明感があって、すごい、綺麗な感じですよね。で、食べ
0: そう
1: て
0: です
1: も
0: か。
1: すごくツルツルしてて美味しいんですけども、日本三大うどんの一つ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ることもあるんですよ
0: そう
1: ね。
0: ですか。이게 일본의 3대 우동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요. 이 면발이 굉장히 쫄깃하면서도요. 이면 자체가 좀 약간 투명한 듯한 느낌? 그 정도로 이렇게 투명감도, 투명하진 않겠지만, 좀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추룩하고 매끈하게 입에 들어가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群馬현. 가면은 반드시 미스사와 우동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가서 먹고 싶다 하실 거는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향토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징검다리
1: 郷土料理。
0: 郷土 料理 향토 음식 즉그 지역 전통 음식
1: 奥深い。
0: 奥深い 하면은 심오하다 깊이가 있다.
1: 地域色。
0: 지역식, 지역색, 즉그 지역의 특색을 말하고요.
1: 手。
0: 태라고 하면은 손이잖아요. 이게 손 외에 일손도 될수 있고 또는 수단이라든가 방법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출장지에서 만날 수 있는 그곳의 전통 음식에는 그 지역만의 역사 또는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향토 음식을 소재로 다양한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今日の会話です。
2: 郷土料理って奥深いよね。
3: 何？いきなり。どっか出張先で食べたの？
2: 出張行くたびに思うんだけど、地域色が豊かだよね。
3: そうだね。僕なんてさ、これを知らないようでは、ここでの営業はうまくいかないよ、なんて言われたことあったよ。
2: へえ。確かに出張行く前に郷土料理とか調べておくのも手かもね。
3: 雑談とかでも使えるからね。どこのが美味しかった？
2: それは甲乙つけがたいな。どこも多種多様でよかったよ。
3: そういえば、今度、韓国出張だったよね。韓国の郷土料理も教えてよ。
2: それは任せといて。
1: 10ページ、言葉の温度。何々ようでは。
0: 동사의 기본형 또는 나이가 붙는 꼴에 요, 대와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요, 어떤 상태 또는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요, 대와는요, 그렇게 하는 상태라면 그렇게 해서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남해다, 좋지 않다 또는 고마루, 난감하다, 이런 표현이 이어집니다.
1: 上田さん、初日から遅刻するようでは困りますよ。
0: 上田씨、初日から첫날부터遅刻するようでは、자、그러한 상태라면, 그래서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해서야 困りますよ. 곤란하죠? 안 되죠?
1: 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
0: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뒤에 遅刻するようでは, 이 됐네. 이런 식의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이 대화를 쓰는데. 자, 2번.
1: 코츠 츠케 가타이.
0: 코, 오츠, 츠케 가타이. 이 코, 오츠, 갑, 을. 이거는요. 둘 이상의 대상이 모두 다 뛰어나서요. 어느 한쪽이 갑이고 어느 한쪽이 을이다. 즉, 더 낫다고 말하기 힘들 때,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1: この前の企画はどっちも素晴らしい出来でしたよね。
0: 지난번 기획안은 기획은 너찌모 둘다 스테키나 데키 되시다요네. 데키라고 하는 건요.

0: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진 완성품, 완성작이었어요 하는 겁니다. 좀 직역하면 어색하니까 그냥 정말 둘다 훌륭했죠.
1: そうでしたね。部長も甲乙つけがたいって悩んでましたよ。
0: 맞아요. 부처모 코우츠 츠케가타이떼 츠케가타이토 나얀데마시타요. 그래서 토가 읏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그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부장님도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며 나얀데마시타요. 나얀데이마시타요. 고민하셨어요. 코우츠 츠케가타이 하면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화문 함께 보시죠.
1: 郷土料理って奥深いよね。
0: 郷土料理、향토 음식은 奥深いよね。정말 깊이가 있는 것 같아.
1: 何いきなり、どっか出張先で食べたの？
0: いきなり、이거는 갑자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何いきなり、아니 갑자기 왜 그래? どっか, どっか는 どこか, 어딘가, 어디 이런 뜻으로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出張先で 食べたの? 어디 출장 갔다가 먹어본 거야?
1: 응, 出張行くたびに思うんだけど、地域色が豊かだよね。
0: 旅に、뭐뭐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出張行くたびに思うんだけど、 출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기쇼크가 유타카다요. 네, 지역색, 즉 지역마다 개성이 정말 풍부하더라. 지역의 특징이 풍부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1: そうだね。僕なんてさ。これを知らないようでは、ここでの営業はうまくいかないよ、なんて言われたことあったよ。
0: 맞아. 나는 말이야, 코레오 시라나이오 데와, 이걸 모르면 그랬는데, 시라나이오 데와 직역을 하면은요, 이거를 네가 말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뒤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냥 모르면 어떻게 된다 하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이 대화를 쓰는데, 이걸 모르면은 고고대로 애교와 여기서의 영업은 우마쿠 이카나요. 잘안될 거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1: へえ、確かに出張行く前に郷土料理とか調べておくのも手かもね。
0: 아, 그렇구나. 뭐 정말 출장 가기 전에 교도 요리, 토카, 향토 음식 같은 거를 시라베테 오크, 뭐뭐 해두다, 미리 뭐뭐 해둔다, 미리 알아두는 것도 테 카모네, 테 카모 시레나이네가 축약된 꼴이죠.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 좋은 방법일 것 같네.
1: 雑談とかでも使えるからね。どこのが美味しかった？
0: 雑談 직역을 하면 잡담이지만 이거는 비즈니스에서는요, 사소한 이야기, 담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좋죠? 뭐 이런 식의 담소를 나누는 거. 그래서 담소를 나눌 때도 츠카에루 가라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디 음식이 맛있었어?
1: ええ、それは、甲乙つけがたいな。どこも多種多様でよかったよ。
0: 타슈 다요. 이거는 종류나 모양이 다양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딱, それは 코우츠 츠케가타이나. 그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 뭐 どこ 뭐 어디든 다양하다 이거죠. 개성도, 그다음에 맛도 모든 게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역을 해 보았습니다. 어디든 다양한 개성과 매력이 있어서 요 같다요. 다 좋았어.
1: そういえば、今度、韓国出張だったよね。韓国の郷土料理も教えてよ。
0: 아, 그러고 보니 콘도 이번에 다음번에 오는 거죠? 다음에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지? 한국의 향토 음식도 좀 알려줘.
1: それは、任せといて。
0: 마카세 토이테라는 건요, 마카세 테 오이테, 나한테 맡겨둬라고 할때테 오이테가 토이테 이렇게 축약돼서 발음된 겁니다. 하이소리대와 의미를 考えながら 뭐또 요거 聞いてください.
2: 郷土料理って奥深いよね。
3: 何？いきなり。どっか出張先で食べたの？
2: 出張行くたびに思うんだけど、地域色が豊かだよね。
3: そうだね。僕なんてさ、これを知らないようでは、ここでの営業はうまくいかない。

0: 12페이지 오늘의 한자.
1: 자, 오늘의 한자 깊을 심. 심해.
0: 신카이. 신카이와 우주よりも 미치の世界が広が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1: 신카이 심해는 우주よりも 우주보다도 미치の世界が広がっている.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심해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도 많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の世界が広がっている ということですね. 자, 이어서 깊어지다라고 할 때는
0: 深まる. 相手の話を丁寧に聞くことで信頼が深まります.
1: 상대의 이야기를 丁寧に 聞く. 丁寧に 정중하게 주의 깊게.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면은 신뢰가 深まります. 신뢰가 깊어집니다. 신중하다, 조심성이 많다라고 할 때는
0: 요진부카이.
1: 요진에 붙어서 후카이, 깊다라는 게 요진부카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0: 彼は 요진부카이 人だから 미스ったりはしないでしょう.
1: 그는 신중한 사람이니까 미스ったりはしないでしょう. 실수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거예요.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자, 그 첫 번째는요.
1: 무시카에스.
0: 무시카에스. 무스라고 하는 게 찌다. 그러니까 다시 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일을 다시 꺼내다, 지난 이야기를 다시 문제 삼다라고 할 때, 무시카에스라고 합니다.
1: 뭐, 過ぎたことなんだから, 今更 蒸し返さ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
0: 아, 뭐, 쓰기다고도 난다から,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이마사라, 이제 와서, 무시카에서나くてもいいじゃない. 다시 꺼내지 않아도, 다시 문제 삼지 않아도 되잖아.
1: ごめん。でも誤解は解いておきたくて。
0: 아, 미안해. 하지만 誤解は 解いておきたくて, 誤解を 解く라고 하면은 오해를 풀다. 오해는 解いておきたくて, 풀어두고 싶어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もう過ぎたことなんだから、今更蒸し返さ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ごめん。でも誤解は解いておきたくて。
0: 자, 이어지는 두 번째는요.
1: 虫がすかない。
0: 무시가 스카나이 직역을 하면은요, 벌레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벌레, 무시, 지난번에 우리가요, 무시가 이 뻔뻔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표현 배웠습니다. 이때 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벌레, 이 벌레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왠지 이유 없이 정이 안 간다, 왠지 마음에 안 든다,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1: 난데 사토우산토와 거리를 오크노?
0: 왜 사토시랑은 거리를 두는 거야?
1: 悪い人じゃないんだけど、どうも虫が好かなくて。
0: 아,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너무 왠지 무시가 스카나くて 그냥 정이 안 가. 주는 거 없이 미워.
1: まあ、相性ってあるからね。
0: 아이쇼라고 하는 것은 궁합이 맞거나 성격이 맞다 이럴 때 아이쇼가 이, 아이쇼가 와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쇼 때 아루카라네. 뭐 그냥 성격이 맞고 안 맞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1: なんで佐藤さんとは距離を置くの? 悪い人じゃないんだけど、どうも虫が好かなくて。 まあ、相性ってあるからね。
0: 자, 일본어 이 관용적 표현 중에는요, 굉장히 무시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몸 안에 있는 그 벌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무시를 쓰는데, 무시가 이, 그리고 무시가 스카나이 잘 기억해 두세요. 하이, 미나상 다이헨, 오스카레 사마데시타.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1: 皆さん、 こんにちは。 9月 4日 金曜日、 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 進行のワンミリョンです。
2: セラクトールです。
1: 今日のタイトルは、
2: 一生持ちはしましたか？
1: 돌덩매는 一生持ち 행사는 하셨어요? 先生は純君、息子さんが 1歳を迎えた時に、
2: 韓国でお祝いをされたんですか？そうですね。やっぱ韓国に住んでますので、ただ家族と本当に親しい親戚だけで、食事会みたいな感じをしましたかね。あ、そうですか。あの、何でしたっけ、トルジャビー。はい。行こうと、トルジャビーもしたんですけれども、息子はですね、筆ですね。おお。はい。ということで、 学者になりたいんでしょうかね。先生の後を継いだ。学者になると、ハーフで。
1: 붓을 집었다고 하는군요, 돌잡이 때.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돌잡이라고 하는 돌잔치에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일본에도 과연 이런 문화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징검다리입니다.
2: 고부사타시테오리마스.
1: 고부사타시테오리마스. 이거는요,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오랫동안 내가 연락을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쓰는 표현인데, 일상,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일상 대화 속에서도 쓸 수 있고, 편지라든가 문자 등에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2: 빙빙.
1: 빙빙. 원기왕성한 모양, 또는 기력이 아주 정정한 모양, 뭐, 싱싱합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빙빙. 이라는 표현 쓰고,
2: 이쇼모치.
1: 이쇼모치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일본에서 돌잔치, 즉 한 살 되는 돌잔치에서 아기가 한 대, 막 1.8kg 정도 된다는데요. 한 대 정도 되는 떡을 메고요. 걷게 하는 행사를 이쇼모찌라고 합니다.
2: 갸나키.
1: 갸나키. 갸나키라는 거는요, 우는 건데 어떻게. 갓난아기가 왜 자지러질 듯 우는 거 있잖아요. 아주 시끄럽게 우는 것을 갸나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돌잔치 때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 떡을 메고 걷게 하는 전통 풍습이 있습니다. 교노카이와 요코 기이테 구다사이.
3: 財前さん, ご無沙汰しております. お元気ですか?
4: 예, おかげさまで. 高橋さんもお元気そうで.
3: おかげさまで, ピンピンしております. そういえば、 お孫さん1歳になりましたよね。
4: そうなのよ。さすが高橋さん、よく覚えてるわね。
3: いえいえ、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衣装持ちはしましたか？
4: ええ、ちょっと待ってね。 見て、 ギャン泣きかと思いきや余裕の笑顔。
3: ええ、お世辞抜きですごいです。 ほとんどの赤ちゃんは泣いたり嫌がったりしますよね。
4: そうよね。たくましさに驚かされたわ。
3: 1.8kgのお餅を背負ってるとは思えない歩き方ですしね。
2: 18ページ、言葉の温度。 何々と思いきや
1: 명사또는보통형의접속을해서뭐뭐라생각했더니또는뭐뭘줄알았는데즉앞서예상했던것과는다른결과가나오는거이럴때씁니다
2: 昨日の試合見た?ハラハラしたよね。
1: ハラハラする、ちょまちょまはだ。じゃ、おぜ、경기봤어?あー、정말ちょまちょまやっち?
2: 入れられたと思いきや、オフサイドでなんとか逃げ切れたよね。
1: 入れる、넣った、入れられた。그러니까、골을먹었다。싶었는데、オフサイドで、オフサイド로즉옵사이드반칙판정이나서난또가간신히니게키레다요네니게키르직역을하면이가끝까지도망치다라는겁니다이것도끝까지도망치다라는것은여기서어떻게든간신히도망쳤잖아즉위기를넘겼다경기에서간신히위기를넘겼다고하는것은아슬아슬하게이겼다지지않았다이런뜻이되겠죠그래서옵사이드판정이나서아유간신히위기를넘겼잖아
2: 나니나니느끼대
1: 나니나니느끼대명사에느끼대를붙이면은요무엇무엇을빼고무엇무엇을제외하고라는뜻입니다
2: 오스시갔다けど와사비느끼대좋았다っけ
1: 초밥을샀는데와사비느끼고추냉이는빼는거맞지
2: 結構会話ではサビ抜きっていうふうに言うことも多いですね
1: 와를빼고요사비느끼라고하면은이사비라고하는게와사비를뜻하는겁니다
2: 와사비苦手だからありがとう
1: 내가와사비苦手だから고추냉이잘못먹거든고마워왜고추냉이쓴도하나니크르코에쓴아주코가이렇게쏟으시오잖아요그맛을싫어하는사람들은와사비오누이떼다베르와사비를좀빼고자기가뭐간장에살짝찍어서먹는다이런경우도많아서그럴때는와사비느끼또는요뭔가샌드위치같은것을주문할때요양파는빼주세요라고하고싶을때있잖아요그럴때는
2: 타마네기느끼
1: 타마네기느끼또는타마네기와누이떼ください이런표현을쓰시면되겠습니다본문함께보시죠
2: 財前さん、ご無沙汰しております。お元気ですか?
1: 財前

0: 연락을 못 드렸네요.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셨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사시부리 데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사시부리 데스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그런 뜻인 반면에 고부사타시테오리마스라고 하면은 제가 연락을 오랫동안 못 드렸습니다. 요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오かげさまで. 다카시산모 오겐키소데.
0: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카시 씨도 오겐키소데, 오겐키소다 좋아 보이시네요.
1: 오かげさまで 빈빈しております. そういえばお孫さん 1歳 になりましたよね.
0: 빈빈스러, 아주 활기차다,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마고산 손주분이 한 살이 되었죠?
1: そうなのよ. さすが高橋さん. よく覚えてるわね.
0: 그래요. 아, 사스가 다카시, 역시 다카시시네요. 요구 오보에테르와네. 아니, 그런 걸다 기억하고 있었군요.
1: 이에이에, 오메데토우고자이마스. 이쇼모치와시마시타카?
0: 아니요, 저별 말씀을요. 축하드립니다. 이쇼모치와시마시타카? 이쇼모치, 돌덕매는 이쇼모치 행사, 이거나 하셨어요?
1: 에, 쪼또 마테네. 미테, 갸안나키카토 오모이키야 여유노 에가오.
0: 아이, 그럼요. 쪼또마떼네? 잠깐만요 하면서 뻔하죠. 이 상황에서 뭐 했겠습니까? 사진 찾는 거잖아요, 전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전화를 찾으면서 아, 미떼? 이것 좀 보세요. 갸안나키카토 오모이키야. 갸안나키카토 오모이키야. 자지러지게 울줄 알았더니 여유노 에가오. 아유, 오히려 태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1: 에, 오세지 느끼데 すごいです.
0: 어세지, 빈말, 거칠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빈말은 빼고, 즉, 빈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네요.
1: ほとんどの赤ちゃんは泣いたり嫌がったりしますよね.
0: 대부분의 아기들은, 즉, 아기들 대부분은 울거나 이야기하러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1.8kg 애기한테 그,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그걸 메고 걷게 하니까, 울거나 뭐 싫어하거나 하는데,
1: そうよね. たくましさに驚かされたわ.
0: 다쿠마시,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다쿠마시 사니, 씩씩한 모습에 오도로카 사레타와, 정말 놀랐어요. 자, 오도로이타와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쿠마시 사니 오도로이타와, 와타시가 오도로크. 자, 오도로이타와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놀랐어 라는 건데요. 오도로카 사레타와라고 하면은요, 그러한 행동이 나를 놀라게 했어 라는 뜻으로, 일본어라고 하는 언어가 갖는 특징 중에 이렇게 수동 표현을 써가지고 나타낸,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 다쿠마시사니 오도로이타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도로카 사레타와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나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오도로카 사레타와입니다.
1: 1.8kg의 오모치를 背負ってるとは思えない歩き方ですしね.
0: show 하면은요, 짊어지다, 매다라는 뜻의 대화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어체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쇼우를요, 세오우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오우. 가장 기본적인 건요, 세오우 이거, 세오우를 쇼우라고 하는 것이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8kg의 오모치를 쇼테르 또한 오모에나이 아르키카타 데스시네. 1.8kg나 되는 떡을 쇼테르, 메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그런 아르키카타, 그런 걸음걸이, 그럴 만큼 잘 걷네요. 라고 하는 거죠. 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聞いてください。
2: 財前さん、ご無沙汰しております。お元気ですか？
3: ええ、おかげさまで。高橋さんもお元気そうで。
2: おかげさまで、ピンピンしております。そういえば、お孫さん、1歳になりましたよね。
3: そうなのよ。さすが高橋さん。よく覚えてるわね。
2: いえいえ、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一升餅はしましたか？
3: ええ、ちょっと待ってね。見て、ギャン泣きかと思いきや、余裕の笑顔。
2: ええ、お世辞抜きですごいです。ほとんどの赤ちゃんは

0: 20페이지 오늘의 간지.
1: 오늘의 한자는 싫어할 혐, 기분,
0: 기겐. 彼は 기겐가 悪いと 黙り込んでしまうんです.
1: 그는 기겐가 悪いと 기분이 상하면은 黙り込んでしまうんです. 黙り込む, 입을 꾹 다물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기분이라고 할 때요, 기겐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정, 몸짓 등 밖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좋고 나쁨, 요거를 기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실증, 넌더리.
0: 이야케. 아키라의 자만바나시니 이야케가 사시테 사이킨 쪼또 교리오 오이테르노.
1: 아키라의 자만바나시, 자기 자랑에 이야케가 사시테 아주 질려버려서 요즘 쪼또 교리오 오이테르노, 거리를 좀 두고 있어. 좋고 싫은 것 또는 편식이라고 할 때는
0: 스키키라이. 子供の頃は好き嫌いが激しかったですね。
1: 어렸을 때는 편식이 아주 심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0: 환대 이것과 발음이 똑같은 이쇼 평생이라는 것을 연관 지어서 이쇼 다베모노니 고마라나이 요니 평생 먹을 걱정 없이 살기를
1: 이쇼 스고야카니 스고세르 요니 という 願いが 込められています.
0: 평생 스고야카니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込められています. 담겨 있습니다.
1: 当日は約 1.8kg の大きな餅を風呂敷などに包んで背負わせ
0: 행사 당일에는 1.8kg 가량의 오키나 모치 커다란 떡을 후로시키 보자기에 싸서 세오와세르 아이의 등에 짊어지게 한 뒤에
1: 立ち上がったり 歩いたりする様子を家族で見守ります.
0: 일어서거나 걷는 모습을 가족들이 미마모르 가족들이 함께 지켜봅니다.
1: 赤ちゃんが転んでも厄落としになるとされ、むしろ縁起が良いと言われています.
0: 아기가 넘어지더라도 약우오토시 액대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그 넘어질 때 액대움을 한다 해서 액운을 떨쳐내는 것으로 여겨서 무시로 오히려 앵기가 요이도 이와레테이마스. 앵기가 요이, 앵기가 이, 길조다, 운이 좋다. 길한 징조라고 합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 미라산 다이에,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皆さん こんにちは。 9月 5日 土曜日、 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 進行のウォンミルンです。
2: セラクトールです。
1: 今日のタイトルは、
2: 冷蔵庫に人が入る？
1: 冷蔵庫へ사람이들어간다고？ 今年の夏は本当に暑かったですよね、先生。そうなんですよね、本当に。それで日本ではですね、人が入れる冷蔵庫、
2: まで登場した。そうですね。そうなんですよね。これ私もあの記事で読んでびっくりしていて、結構ユニークな内容だったので、これおそらく温先生教材のトピックに使うかなとか、ちょっと想像してたんですけどね、まさにその通りでしたね。いやこれはですね、見た時あら、これはなんだろ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やはり想像しますよね。冷蔵庫とか人が入れる冷蔵庫があったら、これは涼しいだろうな、冷たいだろうなとかですね、思います。じゃあ、
1: 냉장고에 정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할까 이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바로 그 상상을 상품화시킨 게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시죠.
2: 기비사오마스.
1: 기비사오마스 하면은 상황 또는 조건 등이 전보다 더욱 심해지다, 더 힘들어지다. 기비시, 기비사면 엄격함이 더해진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죠.
2: 물가가 가가때 가계의 부담은 기비사를 増しています.
1: 물가가 上がって 물가가 올라서 가계의 부담은 가계 부담이 기비사를 増しています. 더욱 커졌습니다. 그 부담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2: 着想を得る
1: 하면은 아이디어 또는 힌트 등을 얻다, 발상이 떠오르다라는 뜻으로
2: 伝統的な日本の着物の生地から着想を得てデザインしたものです.
1: 전통적인 일본의 기모노노 키지, 기모노 키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천 원단을 말합니다. 일본 기모노의 원단에서 착소오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어서 디자인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일본 기모노의 원단을 보면은요, 굉장히 화려한 것도 많거든요. 그 원단 자체에 들어간 무늬, 문양 같은 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디자인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
2: 스바야크.
1: 스바야크 하면은 빠르게, 재빠르게 또는 신속하게란 뜻으로.
2: 스바야크 대응してくれて 助かったよ. 아리가토.
1: 스바야크 대응してくれて 助かった. 신속하게 대처해줘서 정말 도움이 됐어, 살았어, 이런 뜻이죠. 고마워, 아리가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냉장고에 사람이 들어간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볼까요?
2: 人が 入れる 냉장고가 있다라 이노니 또 聞くと 冗談のように 思えるかもしれません.
1: 人が 入れる 냉장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 또 聞くと 라고 하면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冗談のように 思える, 冗談, 농담이죠. 농담처럼 思えるかもしれません.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농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2: しかしそのような発想を商品化した人間冷蔵庫が日本で誕生し SNSでも大きな話題となっています.
1: 그러나 그러한 하소오 쇼힌카시다, 쇼힌카스루, 상품화하다, 즉 상품으로 만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발상을 상품으로 만든 닌겐 레소고, 인간 냉장고가 일본에서 생겨나서 SNS에서도 오키나 와다이토나테이마스,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 年々 기비사오마스 모쇼노나카데 가이하츠사레타 닌겐 레소고와.
1: 자, 낸낸 이거는 해마다라는 뜻으로, 해마다 기비사오마스, 더욱 심해지는 모쇼노나카데, 모쇼 이거는 폭염을 말하죠. 더욱 심해지는 폭염 속에서 개발된 인간 냉장고는
2: 마치데 요크 미카케루 레이토 쇼핀노 지도 판매기카라 デザインの着想を得たものです。
1: じゃあ街で거리에서よく見かける흔히볼수있는冷凍食品の自動販売機냉동식품자판기에서그디자인의아이디어를얻어착소を得た아이디어를얻은것즉얻어만들어졌습니다
2: 装置の内部は15度に保たれており
1: 保つ유지하다保たれる유지되다유지되게끔하다라는거잖아요그래서장치내부는15도로유지되며
2: 中に入って座ると約5度の冷風が頭や首、肩、背中に吹きつけます
1: 자안에들어가서앉으면은약5도5도가량의아주차가운바람이머리와목그리고세나카등에훅기츠게마스훅기츠게르라고하면은요이거는세차게불다즉분사됩니다샥하고나온다는거죠
2: わずか10분ほどで全身を素早く冷やす仕組みになっており
1: 불과10분10분정도면은전신온몸을素早く冷やす아주빠르게식힐수있는仕組みになっており구조로되어있어서
2: 建築現場や工場など暑さを避けられない環境で働く人たちの暑さ対策として期待されています。
1: 建築現場、건설현장이라든가工場、工場등暑さを避けられない環境、避ける、피하다。그러니까더위를피하기힘든환경에서働く人たちの暑さ対策。그런곳에서일하는사람들의이더위대책、즉、폭염대책으로기대されています。기대를모으고있습니다。자、공장이라고할때、工場라고했잖아요。이건또다른읽는방법이있는데、工場라고읽을수도있습니다。자、工場라고읽을지、工場라고읽을지、工場로읽었을때、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목소리)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이신이이.
2: 오, 이신이이. 말 그대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그래서 한결 같은 마음. 그래서 이신이이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본문 제목이 됩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한결같이
3: 이신이이
2: 이신이이 업종 직종
3: 항예
2: 항예 요거 이제 발음 유의해야 되죠.
3: 我也刚才想说不能读成行业只工作这方面的话呢用的是行
2: 그렇죠. 항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업종이라든가 어떤 분야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항예 저거 항 항예 탐복하다 감탄하다
3: 佩服
2: 佩服 佩服, 지키다, 고수하다,
3: 坚守,
2: 坚守, 일생, 한평생,
3: 一辈子,
2: 一辈子, 평생 바쁘게 살다,
3: 忙一辈子,
2: 忙一辈子, 평생 고생하며 살다,
3: 辛苦一辈子,
2: 辛苦, 이제 고생하다죠, 辛苦一辈子, 설령, 뭐뭐 하더라도,
3: 就算怎么怎么样,
2: 그래서 뒤에 예가 보통 나옵니다, 就算, A, 예, 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우수안, 그래서 설령 못 먹을 때 지우수안, 이렇게. 부귀영화.
3: 다후다구이.
2: 다.

0: 富大贵.
1: 저희 한국语是用的是 富贵荣华.
0: 对对对对对, 부귀영화. 어. 근데 중국에서는 대복대귀.
1: 네, 还有我们用荣华富贵也用.
0: 아, 荣华富贵.
1: 对对对.
0: 그렇게 쓸 수 있군요. 영화부귀.
1: 对对对.
0: 예, 그렇죠. 그래서 大富大贵. 뭐뭐라고 할 수 있다, 뭐뭐인 셈이다.
1: 算是什么什么.
0: 네, 算是, 그러니까 뭐뭐라고 할 수 있어. 네, 算是 성공하다.
1: 成功.
0: 成功. 계약이 성사되다.
1: 成功签约.
0: 네, 成功签约. 签约가 이제 서명하다죠. 계약서에 서명하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다. 签约. 심란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1: 신乱.
0: 에이, 신乱라. 乱. 복잡하다. 용서할 만한 점이 있다. 정상을 참작할 만하다.
1: 情有可原.
0: 情有可原. 情有可原. 그대로 아, 그럴만해. 情有可原다. 기회.
1: 기회.
0: 기회. 기회를 잡다.
1: 抓住 기회.
0: 抓住. 잡다죠. 抓住 기회. 기회를 놓치다.
1: 错过 기회.
0: 错过 기회. 이직하다. 직장을 옮기다.
1: 跳槽.
0: 跳槽. 높은 연봉.
1: 高薪.
0: 高薪. 창업하다.
1: 创业.
0: 创业. 딴 마음을 먹다. 딴 생각을 하다.
1: 아, 这跟我们的题目有点不一样啊.
0: 对.
1: 아, 三心二意.
0: 그러니까 이제 이신이이 딱 한결같은 마음.
1: 맞아.
0: 일관성 있게. 근데 이제 요거는 딴 마음을 먹거나 딴 생각을 해서 3과 2가 나와요.
1: 네. 三心二意.
0: 예, 마음은 세 개, 뜻도 두 개.
1: 맞아.
0: 예, 그럼 뭐 곱하기 하면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三心二意. 머무르다.
1: 呆.
0: 呆. 대단하다. 굉장하다.
1: 厉害.
0: 예, 厉害, 厉害. 충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1: 不够.
0: 不够. 인재를 스카우트하다.
1: 와.
0: 와. 원래 와는 파다죠.
1: 네.
0: 네,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인재를 싹 빼오는 거.
1: 是的.
0: 그걸 연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재를 스카우트하다. 와.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一个人能在一个行业干几十年，真让人佩服。是啊，能坚守自己的工作一辈子。 就算没有大富大贵，也应该算是一种成功。嗯，我就不行，我才工作几年，心就开始乱了。也算情有可原，现在的机会太多了，跳槽去高薪公司，自己创业，很容易让人三心二意。你就不一样。
0: 你在这家公司待了十五年，也很厉害啊！哈哈，我这个人能力不够，没人挖我。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몇십 년을 일한다는 건 정말 존경스러워.一个人能在一个行业干几十年，真让人佩服。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한 사람이 能在一个行业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업종을 얘기할 때는 항. 그래서 이거 항에 간几十年. 오, 몇십 년. 십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十几年이 아닙니다. 几十年.
1: 几十年.
0: 几十年.
1: 基本上我们一个人的人生也不过就是能工作的这生也就只有几十年.
0: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이 보통 이제 일하는 기간이 뭐 그렇게 따지면 几十年 정도 일하는 거죠. 우리가 几百年을 일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1: 几十年，这让人佩服。佩服，确实是洪老师，我们这个时代，还有我们爸爸妈妈的时代，确实是在一个行业，一般都会在一个行业工作几十年。对，没错，
0: 没错。但现在的年轻人好像不一定哦。对，不一定，不一定。我也是，你也是，我们这个中文教育行业。 我们大概几十年了，几十年了吧？对吧？啊，我们不容易啊，不容易。 그러게, 평생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면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어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1: 是啊，能坚守自己的工作一辈子，就算没有大富大贵，也应该算是一种成功。是啊，能坚守自己的工作。
0: 坚守, 지키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속해서 나간다라는 얘기죠. 自己的工作一辈子, 한평생 자신의 일을 그렇게 꾸준히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就算, 뭐뭐라고 설령, 没有大富大贵, 아주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그렇죠? 예, 인가에수안시 뭐뭐라고 할 수 있죠? 이종 성공,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您同意不同意？
1: 我同意。
0: 我觉得还是同意。
1: 我同意，因为我们毕竟是受时代的影响比较大。
0: 对对。
1: 可是我觉得现在的孩子们，他们不觉得是成功，
0: 是
1: 他们反而觉得，啊，你好像你们有很大的遗憾。
0: 嗯嗯。
1: 因为年轻人他们这里试一试，那里试一试，这个也做一做，那里也做一做，他们觉得尝试了很多新东西。
0: 时代变了，
1: 时代变了，
0: 시대가변했어요。
1: 对，
0: 어쩔수없습니다。난안돼일한지몇년안됐는데벌써마음이흔들리기시작했어。
1: 嗯，我就不行，我才工作几年，心就开始乱了。
0: 그러니까最近的年轻人就是这样。
1: 对，
0: 我就不行啊，난안돼我才工作几年，일한지몇년되지도않았어요。이제겨우몇년됐는데心就开始乱了，마음이복잡해져요。
1: 啊，没意思。
0: 是不是一直在这儿呢？还是继续下去？
1: 是
0: 还是
1: 要不要换个地方啊？
0: 对对对，换个那个自己的环境啊。
1: 对对对。
0: 啊、그럴만해요즘은기회가너무많잖아연봉이더높은회사로이직하기도하고직접창업하기도하고그러다보면다른생각을하기쉽지
1: 也算情有可原现在的机会太多了跳槽去高薪公司自己创业很容易让人三心二意
0: 그러니까요예算뭐뭐라고할수있습니다情有可原的말그대로情有可原그럴만해그럴수있어
1: 能够啊就是这个情况能够让我们原谅和理解这样的事情
0: 对 对, 对
1: 其实也不算完全同意的感觉
0: 그러니까이제완전히 100% 는아니지만거의리지해다
1: 对可以理解的
0: 可以理解的이해할수있어요정도죠그러니까情有可原的그정도는나도받아들일수있어왜이렇게现在的机会太多了요즘은기회가너무많습니다太多了跳槽이직하는거다른회사로가는거跳槽요게이제사실은원래이槽가음식을담아놓는
1: 마和牛그렇죠吃饭的饭碗
0: 그러니까이제말이나소가소의밥그릇뭐이렇게생각하면되겠죠
1: 对对对
0: 이걸바꾸는거죠그렇게표현을합니다그래서跳槽去高薪公司높은연봉회사로이직을하거나아니면自己创业직접창업을하거나很容易뭐뭐하기쉽습니다让人사람들로하여금三心二意다른마음을갖게하기가쉽지너는달라이회사를15년째다니고있잖아정말대단해
1: 你就不一样你在这家公司待了十五年也很厉害呀。
0: 十五年也不短呢、啊。人生有几个十五年
1: 你说的对呀、啊、人生有几个十五年
0: 对对
1: 真正能工作的也不过就是两三个十五年吧。两三个都不到两个十五年。
0: 对对对工作的时间长一点的话还是三十多年。
1: 三十多年。
0: 四十年有是有但不多。
1: 不多。
0: 不多。
1: 就是我们爸爸妈妈那个时代可能。
0: 对对。对
1: 很早就二十对二十岁出头就开始工作了
0: 对二十几岁开始一直到基本上六十那三十几年
1: 对
0: 三十几年对没错你就不一样너는달라你在这家公司이회사에서待了머물렀다그러니까여기서일했다十五年十五년이나있었잖아얘很厉害정말대단해하하나는능력이부족해서나를스카우트하려는사람이없는거야
1: 하하我这个人能力不够啊没人挖我
0: 그러니까요하하我这个人나는能力不够啊나는능력이부족해요我这个人能力不够没有人아무도없어요뭐할사람挖我나를뿅빼갈사람스카우트할사람이없다没人挖我좋습니다자10쪽볼까요해설보겠습니다첫번째페이프탐복하다감탄하다우리언니정말대단해아이를키우면서일하는데최근에는승진도했어
1: 真佩服我姐她一边带孩子一边工作最近还升职了
0: 그러니까요真佩服대단합니다감탄스럽습니다누가我姐우리언니가她一边带孩子이때带孩子는이제아이를돌본다라는의미로봐야되죠뭐아이를데리고간다가아니라돌본다带孩子一边工作일하면서아이도돌보고最近过得최근에升职了不容易哦
1: 不容易而且最近在韩国这个女性工作的环境越来越好了
0: 对
1: 对吧
0: 确实
1: 所以说才会有这样的情况
0: 对옆집사람정말대단해매일 5km 를달려
1: 我佩服我邻居，他每天坚持跑五。

0: 공리.
1: 워 페이프 워 린쥐. 린쥐가 그대로 이웃이 되는 거죠. 집사람 대단합니다. 다 매이티엔 날마다 쨍치 꾸준히 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오 5공리, 5km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달립니다.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해.
0: 我佩服他一个人能把那么难的事搞定。
1: 워 페이프 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요. 뭐냐면 다 이걸 혼자 能把那么难的事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那么难的事 搞定 해결을 했습니다. 오, 搞定了 해결했다. 해결해놨다. 搞定 정말 대단해요. 두 번째입니다. 坚守 지키다 고수하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오래된 집을 수십 년 동안 지키며 살아오셨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사하려 하지 않으셔.
0: 我爷爷坚守那个老房子几十年，说什么也不肯搬走。
1: 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我爷爷坚守 할아버지가 坚守 지킵니다. 무엇을? 那个老房子 그 오래된 집 几十年 아, 이 几十年 그러니까 오래된 집을 수십 년 동안 살면 집이 비록 무생물이지만 감정이 교류가 되죠.
0: 是的。
1: 못 움직입니다. 说什么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무엇을 말해도 说什么也不肯 搬走 搬 옮기다 그러니까 이사하다죠. 그래서 이사하지 않으셔. 그는 그 작은 서점을 무려 35년 동안이나 지켜왔다.
0: 他坚守那个小书店整整35年了。
1: 다坚守 그대로 유지하다 버티다. 那个小书店 그 작은 서점을 整整 뭐딱 맞춰서 整整 35년了 35년 동안을 딱 지켜왔다. 그녀는 자신의 취미를 꾸준히 이어가며 매일 피아노 연습을 절대 거르지 않는다.
0: 他坚守自己的爱好，每天练琴，雷打不动。
1: 그러니까요. 다坚守 뭐 역시 꾸준히 해가고 있습니다. 自己的爱好 자신의 그런 취미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每天练琴 그대로 이제 练琴이면은 피아노 연습이 되는 거죠. 练琴，雷打不动 그대로 절대 중간에 쉬지 않고 雷打不动
0: 是，我们说一个人有一个爱好，或者是一个人坚持在做一个什么事情的时候，我们常常会用这种比喻，雷打不动。
1: 雷打不动.
0: 比如说他每天背100个汉语单词，雷打不动。
1: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雷打不动은 어떠한 일을 매일 꾸준히 할때 많이 쓰는 말. 그래서 雷打不动. 자, 11쪽입니다. 心灵鸡汤.
0: 蝴蝶看不见自己翅膀的颜色，但人们都知道它有多美。
1: 蝴蝶 나비가 나왔습니다.
0: 哎，在比喻我们自己是吗？
1: 对，没错，没错，没错。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一个人能在一个行业干几十年，真让人佩服。
3: 是啊，能坚守自己的工作一辈子，就算没有大富大贵。也应该算是一种成功。
2: 嗯，我就不行，我才工作几年，心就开始乱了。
3: 也算情有可原，现在的机会太多了，跳槽去高薪公司，自己创业，很容易让人三心二意。
2: 你就不一样，你在这家公司待了15年。也很厉害啊。
3: 哈哈，我这个人能力不够，没人挖我。
1: 怎么说怎么说 이렇게말해요12쪽입니다능력도중요하지만마음이흔들리지않는게더중요해
0: 能力重要，但心里不乱更重要。
1: 오능력중요중요하죠능력이그런데단그런데心里不乱마음이흔들리지않는겁니다更重要더중요합니다그는 대학 졸업 후 줄곧 이 일을 해왔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0: 他大学毕业后就一直干这行，没换过。
1: 他大学毕业后，大学毕业，대학 졸업 后그 후에 이直 계속해서 干这行 이 일을 이 업종에서 계속 일해왔습니다. 没换过，换过 바꾼 적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오래 일하지 않았어도 이직하고 싶어해.
0: 现在的年轻人没干多久就想跳槽。
1: 现在的年轻人 요즘 젊은이들은 没干多久 얼마 일하지 않았는데도 想 뭐뭐하고 싶어요. 跳槽 이직하고 싶어합니다. 한 가지 일을 10년 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0: 一件事坚持十几年不容易。
1: 一件事 한 가지 일이죠. 坚持十几年 10년을 넘게 10여 년 넘게 하는 것은 不容易.

0: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높은 급여만 부러워하지 마.
1: 别光羡慕别人的高工资。
0: 비에 꽝 시엠모 몸몸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엠모 부럽다죠. 비에랜더 다른 사람의 까공즈 높은 급여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딴 마음을 먹다, 딴 생각을 하다.
1: 三心二意。 그럼 题目不一样, 题目是一心一意。
0: 그렇죠. 이신이인데, 여기서는 조금 그 느낌대로 말해서는 뭔가 조금 더 이런 한결 같은 거 말고 다른 것을 위해 공부하는.
1: 想这个想那个。
0: 对对对对对, 没错, 스님.
1: 哎呀，你怎么又刷起短视频了？
0: 我找灵感。哎呦，这老板下午就要，你还这么三心二意的？好好好好。 我现在就关掉。哎，上班的时候在中国这叫摸鱼。啊，摸鱼，单机타는거。对对对，그렇습니다. 단어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계속 넘겨가며 보다.
1: 촉촉촉，刷，刷刷刷刷刷。
0: 짧은 동영상 쇼폼。短视频。短视频。 영감 아이디어。灵感。 영감이죠. 아, 灵感. 꺼버리다。关掉。关掉。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EBS 중국 중국어.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대화문의 제목은요.
2: 巨沙成塔.
1: 오, 巨沙成塔.
2: 要是不看这个字的话,
1: 对.
2: 可能听起来不知道是什么意思.
1: 아, 对对对, 没错, 没错. 글자를 보지 않으면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但是有教材的话.
1: 是, 是. 자, 쥐, 모이다죠.
2: 对.
1: 沙, 모래.
2: 沙子.
1: 沙子, 모래. 成, 뭐뭐가 되다, 이루어지다. 다, 탑. 그러니까 모래를 모아서 탑이 되다. 탑을 쌓다.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쥐샤 정타 티끌 모아 태산. 자, 첫 번째 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모래를 모아 탑을 쌓다.
2: 쥐샤 정타.
1: 달리다, 달리기, 구보.
2: 跑步.
1: 跑步, 跑步, 跑步. 跑가 달리다죠. 자극을 받다.
2: 受刺激.
1: 受 받다고요. 刺激 그대로 자극이죠. 그래서 受刺激 그대로 자극을 받다. 얼마 전.
2: 前阵子
1: 그대로 얼마 전. 前阵子 오르다.
2: 爬
1: 등산하다.
2: 爬山
1: 계단을 오르다.
2: 爬楼
1: 계단.
2: 楼梯
1: 숨차다, 헐떡거리다.
2: 喘
1: 심하다, 대단하다.
2: 厉害
1: 깜짝 놀라다.
2: 吓着.
1: 자, 이때 발음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着, 吓着. 이렇게 어쩐지, 과연, 그러기에.
2: 怪不得
1: 열심히 하다, 착실하다.
2: 认真
1: 근육량.
2: 肌肉量
1: 그대로 근육량. 肌肉量 낮다.
2: 低
1: 꾸준히 하다, 지속하다.
2: 坚持
1: 공부를 꾸준히 하다.
2: 坚持学习
1: 坚持 다음에 나오는 동작을 꾸준히 하다. 예측하다, 아마 못 먹을 것이다.
2: 估计
1: 이렇게 해서
2: 特别常用.
1: 그렇죠.
2: 我估计还得两天.
1: 그러니까 我估计还得两天. 아마 두 달이 아니라 이틀. 예, 좋습니다. 회복하다.
2: 恢复
1: 건강을 회복하다.
2: 恢复健康
1: 체력을 회복하다.
2: 恢复体力
1: 健康 体力 건강 체력. 근육 운동을 하다.
2: 练肌肉.
1: 조금 전에 그 근육 양이 肌肉량이었죠.
2: 肌肉量.
1: 네, 그러니까 肌肉가 근육이고 练이 이때는 연습하다.
2: 对.
1: 뭐 운동하다. 그래서 练肌肉 뭐뭐과 같다.
2: 等于什么什么什么.
1: 모으다, 저축하다.
2: 存
1: 건강보험.
2: 健康保险
1: 그대로 건강보험입니다. 健康保险.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3: 开始跑步了，这是受什么刺激了？哈哈哈，真是受刺激了！我前阵子爬楼梯喘得厉害，把自己给吓着了。嗯，怪不得现在这么认真。对呀。 虽然每天跑的不多，但健康这种事本来就是聚沙成塔。我感觉你肌肉量不低，坚持一两个月，估计就能恢复。希望如此吧。老人家总说，年轻时练肌肉就等于给老年存健康保险，没想到这就用到自己身上了。嗯。
4: 看来我也得好好练肌肉了。달리기를
1: 시작했다고 무슨 자극이라도 받은 거야?
2: 아,你开始跑步了，这是受什么刺激了？啊，开始跑步了，跑步，
1: 달리기죠. 오,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开始跑步了，这是受什么刺激了？
2: 네, 我们一般人都有这种感觉。
1: 그렇죠. 달리기 可以偶尔一次跑步，但是你要是坚持跑步，跑步这个很难呐。这肯定是生活上有了什么改变。 对对对对对没错所以才会受什么刺激了受什么刺激了这是朋友之间才会讲的话对对对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얘기죠. 야, 무슨 자극이라도 받은 거야? 뭐 힘든 일 있었어? 뭐 몸이 안 좋아? 뭐 이런 거. 这是受什么刺激了? 하하하. 제대로 자극받았지.
5: 真是受刺激了。真是受刺激了。
1: 哦, 그랬군요. 开始跑步了。那平常这个人好像不太运动，不太锻炼，但是开始跑步了。
5: 受什么刺激了呢?好像意外啊。对对对。
1: 그러니까 受什么刺激了呢? 어, 얼마 전에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너무 차서 깜짝 놀랐어.
5: 我前阵子爬楼梯喘得厉害,把自己吓着了。
1: 어, 그러니까요. 我前阵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은 아닙니다. 이건 前阵子는 얼마 전에 爬楼梯, 계단을 이렇게 올랐어요. 천천히. 그런데 문제는 오호 喘得厉害. 喘이라는 말은 이제 숨이 차는 거. 이렇게 숨이 차는 거 말하죠. 그래서 喘得厉害. 숨을 너무 많이 차는 거죠. 계단을 올랐을 뿐이에요.
5: 对对对.
1: 不是跑,就是爬楼梯.
5: 爬楼梯.
1: 但是喘得厉害. 어, 把自己, 나 스스로를 给吓着了.
5: 吓着了.
1: 깜짝 놀랐어.
5: 我怎么会这么弱?
1: 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5: 我怎么身体这么差?
1: 뛰어올라가고 걸어서 천천히 계단을 올랐는데, 不行了,不行了. 어, 그러니까. 真受刺激了, 그죠? 제대로 자극받았죠? 아, 그래서 요즘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5: 怪不得现在这么认真.
1: 그러니까요. 怪不得, 어쩐지, 과연, 어쩐지, 现在这么认真. 그래서 요즘 그렇게 열심히 달리기를 시작했구나? 달리기를 했구나? 这么认真? 认真 정말 진지하다. 이러니까

0: 다인가이 뭐뭐일 겁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이징따오 지하 门口 그대로 문 앞이죠. 아마도 집 앞에 도착했을 것이다. 인가이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사장님이 이 새로운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
1: 估计老板不会同意这个新方案。
0: 왜什么呢? 굳이 아마도 老板不会同意하지 않을 것이다. 저거 신방안. 是不是 花很多钱的项目?
1: 老板不同意的肯定大部分跟钱和发展有关系。
0: 费用的问题. 但是, 反正,
1: 应该看得远一点吧，有的时候。
0: 对, 没错. 자, 19쪽에 보겠습니다. 신灵鸡汤.
1: 让人察觉不到的体贴才是真正的体贴。啊，这个太微妙了，
0: 这很难呐。很难呐。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좀 약간 티내고 싶잖아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잘한 거야, 뭐 이렇게.
1: 所以我一般给别人的体贴都是很容易看到的。
0: 当然。 让人察觉不到는 말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다, 찾지 못하다. 무엇을? 体贴. 그런 친절함, 배려죠. 라는 자제보다도 体贴, 그러한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없는 배려야말로 자의식, 真正的 体贴,
1: 真正的体贴.
0: 진정한 배려라고 할수 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开始跑步了，这是受什么刺激了？
3: 哈哈哈, 真是受刺激了，我前阵子爬楼梯喘得厉害，把自己给吓着了。 怪不得现在这么认真。对啊，虽然每天跑得不多，但健康这种事本来就是聚沙成塔。我感觉你肌肉量不低，坚持一两个月，估计就能恢复。希望如此吧。老人家总说，年轻时练肌肉就等于给老年存健康保险。 没想到这就用到自己身上了。看来我也得好好练肌肉了。怎么说怎么说
0: 이렇게 말해요. 20쪽입니다. 고작 몇 분이라도 매일 하는 운동을 얕보지 마.
1: 别小看每天只运动几分钟。当然，不管是运动，学语言也是。
0: 天天学几分钟也可以。没错，要是我们这汉语每天能练上十分钟、十五分钟，也是很了不起的事情。很了不起。天天做到哦。雷打不动。别小看，야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别 小看, 매일 只 운동, 운동을 하는데 几分钟, 운동 고작 몇 분이라도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别 小看, 야 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정말 커.
1: 时间长了效果真的很大。时间长了
0: 시간이 오래되면 효과가 정말 크다. 真的很大.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질 걸.
1: 现在不动以后身体会不舒服.
0: 当然，现在不动，不动 그대로 움직이지 않다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후 앞으로 身体 그 건강이나 몸이 회부舒服 불편하다.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身体会不舒服. 좋은 습관은 조금씩 길러지는 거야.
1: 好习惯是一点一点养成的.
0: 아, 이 문장 참 좋네요. 그대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好习惯, 좋은 습관이죠. 말 그대로 好习惯, 좋은 습관. 一点一点, 조금씩 양成的. 한 번에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一点一点 양成的. 길러지는 것이다.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1: 现在不运动，将来总得付出代价。现在不运动
0: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不运动 将来啊, 앞으로 언젠가는 总得 아무튼 뭐뭐를 해야 합니다. 付出代价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付出代价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티끌 모아 태산
1: 聚沙成塔
0: 聚沙成塔 작은 모래알도 모으면 탑을 이룰 수 있다는 탑을 쌓을 수 있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나 성과가 꾸준히 쌓이면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省杯咖啡钱能省几个钱?
2: 几个

0: 钱，我算了算，一年下来好几千呢。
1: 那也太慢了吧，不如投资。
0: 哎呀，聚沙成塔嘛，先存了再说。
1: 그렇죠.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0: 是的。
1: 投资有可能，就能够拿到大的成功，但是呢，还有等着大的失败呀。
0: 对对对，这个跟成功这个相应的是它的这个风险，
1: 对，风险大。
0: 对，风险大。
1: 단어보겠습니다. 아끼다.
0: 省，
1: 省느리다.
0: 慢，
1: 慢.뭐뭐만못하다.
0: 不如什么什么，
1: 不如투자하다.
0: 投资，
1: 投资모으다저축하다.
0: 存。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EBS 중국 중국어.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乐.
5: 호호.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6: 早市.
5: 아, 早市.
6: 很多北方人翻译是早市.
5: 早市, 그렇죠.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6: 어, 您听过是吗?
5: 아, 听过. 근데 보통 早市. 그대로 早, 아침이죠.
6: 早上,市.
5: 시장.
6: 네,
5: 그래서 그걸 줄여서 早市. 그대로 보통 우리가 이제 야시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봐요.
6: 네.
5: 새벽에 일찌감치 열리는 시장, 새벽 시장.
6: 是的.
5: 早市. 아, 요 또 새벽 시장은 또 새벽 시장의 그 색깔이 야시장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6: 没错，在中国甚至有南方的朋友专门到北方来。 逛早市，对，南方夜市比较多，对夜市多，好看，但是北方的话应该早市，对，因为我们北方睡得早，晚上，我晚上不出去玩，天气比较冷，对，所以晚上不行，对，但南方的话晚上大家出去玩很热嘛，对，很热，所以他们早晨都在睡觉，对，没错，
5: 새 단어 보겠습니다. 새벽 시장,
6: 早市,
5: 早市. 구경하기 좋다, 둘러보기 좋다.
6: 好逛.
5: 好逛. 그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뭐하기 좋다가 好逛. 둘러보다. 그래서 구경하기 좋다, 둘러보기 좋다. 好逛. 거리를 구경하다.
6: 逛街.
5: 예, 逛街. 야시장을 둘러보다.
6: 逛夜市.
5: 예, 逛夜市. 夜市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야시장. 바퀴, 원을 그리며 한 번 도는 횟수.
6: 圈.
5: 圈. 한 바퀴 돌다.
6: 转一圈
5: 이제 돌다. 한 바퀴 둘러보다.
6: 逛一圈哎这个圈真的大家很常用圈出去看一圈哎对咱们出去走一圈啊走一圈
5: 이렇게 보통 이제 얼화를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6: 北方人常用얼화.
5: 对 그래서 圈 그대로 한 바퀴를 얘기합니다. 잠시 후 조금 뒤.
6: 稍后
5: 북적이다 왁자지껄하다.
6: 热闹
5: 热闹

0: 북적이는 곳에 가서 함께 어울리다.
1: 서울러너.
0: 네, 서울러너. 이거 이제 그 가서 같이 어울리는 거. 서울러너. 아, 우리 같이 있지.
1: 왜 이래, 왜 이래.
0: 서울러너.
1: 네. 네.
0: 구경하다.
1: 칸 르너.
0: 약간 요거는
1: 这个有两种情况，一种就是说大真的出去就是看一看外面别人的生活呀，别人的这个市场啊，就是大家玩啊。看热闹。但还有一种情况，这个韩国语怎么说？
0: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구경은 뭐 싸움 구경이 제일 할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뭔가 지금
1: 왁자지껄한看热闹，看热闹，看别人的热闹，其实这个
0: 다른 사람.
1: 但是一般是负面的情况。
0: 对对对，不太好的负面的。 부정적인 어떤 뜻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1: 幸亏。
0: 얼른 서둘러 급히.
1: 赶紧。
0: 만두 교자.
1: 饺子。
0: 네, 饺子。 솥에서 나오다 요리가 완성되다.
1: 추구.
0: 추구. 냄새가 좋다. 향기롭다.
1: 香。
0: 香。 전병 호떡.
1: 馅饼,
0: 馅饼,
1: 儿화, 馅饼,
0: 그죠, 馅饼 해도 좋습니다. 보통 근데 馅은 북방에서는 거의 뭐,
1: 都儿化.
0: 니 시완전 아가馅아,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 많이.
1: 白菜馅啊,
0: 对对对,
1: 什么猪肉馅啊，牛肉馅啊.
0: 对, 아침 식사.
1: 早餐,
0: 早餐, 조찬이죠, 早餐. 호텔.
1: 酒店,
0: 酒店. 조식권.
1: 早餐券.
0: 哎, 요거 早餐.
1: 券，嗯，但是其实很多人发音是早餐券，券，嗯，네
0: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对对对.
0: 실제로, 근데 정확한 발음은
1: 券，券。
0: 정통의 진짜 오리지널,
1: 地道.
0: 아이, 地道. 현지 그 지역,
1: 当地.
0: 当地. 손해보다,
1: 损失.
0: 损失. 뭐 대수라고 별거 다냐?
1: 算什么？算什么呀？算什么？这个发音很重要，不能算什么。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算什么呀？算什么呀？算什么？ 이렇게 발음하면 좋습니다.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才几点啊？你怎么起这么早？听说这边的早市很好逛。 我想去逛一圈。这样啊，等我一下，我也去，给我5分钟。稍后到了早市。哇，这么热闹，幸亏跟你出来了。是吧？赶紧谢谢我。你看，饺子出锅了，真香。那边那个馅饼，看着也很不错。
3: 今天早餐就在这儿吃吧。那酒店的早餐券怎么办？来都来了，为了吃地道的当地早餐，损失个早餐券算什么？지금
0: 몇 시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1: 才几点呢？你怎么起这么早？哦，才几点啊？几点？
0: 겨우 몇 시라고 이제 몇 시인데 이르다는 얘기죠. 자에 지이대나. 니怎么起这么早? 지 그대로 일어나다. 여기서는 이제
1: 起床.
0: 그렇죠. 起床. 잠에서 깨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니怎么起这么早?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起这么早? 이 근처 새벽 시장이 볼만하다고 해서 한 바퀴 둘러보려고.
1: 听说这边的早市很好逛，我想去逛一圈。听说
0: 뭐뭐라고 들었다. 这边的早市 여기에 早市 새벽 시장이 很好逛. 오, 둘러볼 만하다. 둘러보기 좋다. 好逛, 很好逛. 我想去逛一圈. 저 선생님이 아까 圈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또 약간 얼화나서 逛一圈. 이렇게 그래서 逛一圈 내가 한번 쑥 들러보려고. 오, 그래? 잠깐만, 잠깐만, 나도 갈래, 5분만 줘.
1: 这样啊，等我一下，我也去，给我5分钟。
0: 그러니까요. 这样啊, 그래? 그렇다고? 等我一下, 날 좀 기다려주세요. 我也去,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갈 거예요. 给我5分钟, 나에게 5분만 기다려주세요. 한 다음에 보면은 그 밑에 괄호가 있죠, 선생님. 조금 후에 새벽 시장에 도착해서.
1: 稍后到了早市.
0: 稍后. 약간의 시간,
1: 对对.
0: 짧은 시간, 조금 후 바로 到了早市, 새벽 시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정말 사람 많네. 너 따라 나.

0: 나오길 잘했어.
1: 哇，这么热闹，幸亏跟你出来了。
0: 그렇죠. 당연하죠.
1: 早上起来，有的时候外面的路上的人不太多，但是去
0: 对。
1: 了早市以后，
0: 哦，
1: 哦，那边人很多，
0: 人都在这里。
1: 而且有很多小摊，
0: 예,
1: 特别
0: 맞아.
1: 有意思。
0: 아, 이게 근데 이제 어스는 날씨가 더울 때보다는 좀 추울 때. 이제 음식 파는 데서 막 연기 막
1: 所以我觉
0: 올라오고.
1: 得这个洪老师就是对东北比较了解，东北的早市很有名。
0: 很有名，很有名。
1: 最近很多南方的小女孩很喜欢到北方去，东北去逛早市。
0: 对，而且早市什么都有，
1: 而且便宜，
0: 哦，
1: 好吃。
0: 夜市主要是吃的，
1: 对，
0: 但是早市什么都有，
1: 什么都有，蔬菜啊，肉啊，
0: 衣服、服装都有，
1: 对，
0: 鞋子都有，
1: 有点不像话，很特别，
0: 都
1: 很
0: 有
1: 特
0: 都
1: 别。
0: 有，这个东西比较全，
1: 比较多，
0: 夜市还是以吃为主，
1: 吃为主，以玩为主。但
0: 对。
1: 是早上起来这个，特别是早餐也很好吃。
0: 没错，没错，哇，这么热闹，哦，이렇게哇，북적북적，幸亏다행이다，跟你出来了，야너따라나오기를잘했어，다행이야，幸亏跟你出来了，그렇지，얼른 나한테 고맙다고 해，
1: 是吧？赶紧谢谢我啊！
0: 是吧？赶紧谢谢我，赶紧얼른谢谢我，나한테 고맙다고 해，봐，만두가 막 나왔네，맛있는 냄새야。
1: 你看，饺子出锅了，真香！
0: 야, 이때가 최고야.
1: 哎呀，
0: 연기 확, 예, 소 뚜껑 땅에 연기 확.
1: 哦，那种感觉实在是太有活着的感觉。
0: 맛 없을 수 없는 음식,
1: 没
0: 이때,
1: 错，
0: 예.
1: 而且特别是有生活的感觉。
0: 对。你看,饺子出锅了，出锅，哦，드디어 솥에서 나왔습니다. 真香啊，香，哦，이 냄새 좋은데. 저기, 저 전병도 맛있어 보이네. 오늘 아침은 여기서 먹자.
1: 那边的那个馅饼看着也很不错，今天早餐啊就在这儿吃吧。
0: 那边，就，那边那个馅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병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먹는 전병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전병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밀가루 반죽 안에 먹을 게 있는 거, 소가 있는 거.
1: 对，有点像韩国的那个 hotdog，但是它里边是不是糖，是肉和菜。
0: 对，肉和菜，예, 그쵸, 고기나 채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야채들이. 看着很不错，오, 좋아 보이는데, 今天早餐, 오늘 아침은요, 早餐, 여기서 在这儿吃吧, 여기서 먹자. 그럼 호텔 조식권은 어떡하고?
1: 那酒店的早餐券怎么办呢？
0: 아,
1: 哎
0: 그렇죠.
1: 呀，可惜
0: 酒
1: 啊，
0: 店供给免费给，不是免费
1: 不
0: 的，
1: 是免费的，
0: 他那个
1: 对，
0: 就住宿费的都包括
1: 包
0: 进
1: 括
0: 去，
1: 在里边了。大家不要以为是免费的。
0: 对，那酒店的早餐券怎么办呢？还是舍不得他呀？야,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된 현지 아침 식사를 위해서라면 조식 쿠폰 하나 손해 보는 게뭐 대수냐?
1: 来都来了，为了吃地道的当地早餐。损失个早餐券算什么？
0: 그러니까요. 来都来了，哎，여기까지 왔는데 来都来了，요것도 참 많이 쓰여지는 고정 격식 같은 표현입니다.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라이더 라이러, 웨이러 치 디다오다, 제대로 된 정통의 땅디 자찬.
1: 这个不一样啊！
0: 아이, 그 자찬券 당연히 포기해야 돼.
1: 这个酒店的很多酒店都差不多，
0: 酒店都是一样，西餐。
1: 特别是越高级的酒店，
0: 对。
1: 越雷同。
0: 牛奶，还有橙汁，面包，
1: 面包，对，就这些东西，最
0: 还
1: 多
0: 有
1: 给一个面条
0: 一
1: 什
0: 些
1: 么
0: 几个
1: 的，
0: 菜，
1: 对。
0: 几个包子。
1: 但真正地道的是当地的市场。
0: 当然。그래서 为了地道的当地早餐，그 현지 음식 아침을 보고, 오호, 损失가 손해를 봅니다. 早餐 券, 조식권 뭐 손해 보는 건 算什么呀?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26쪽의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싱크홀 다행히 운 좋게. 집을 나서기 전에 우산을 챙겨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방금 그 폭우에 흠뻑 젖을 뻔했어.
1: 幸亏出门前带了把伞，不然刚才那场大雨肯定把我浇透了。
0: 幸亏다행히 出门前외출하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带了 把伞，带伞，그죠 우산을 챙기기를 다행이야. 幸亏 出门前 带了 把伞。 不然안 그랬으면 깡차에 나장따위그 폭우죠. 막 한꺼번에 비가 퍽 따위 肯定 분명히 把我 浇透了。

0: 뼈 그대로 그냥 물을 훅 뿌려서 젖은 거죠. 쟈오 타올라. 이때는 이제 터우가 완전히 흠뻑 젖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됩니다. 충전기가 고장 날 줄은 몰랐어. 보조 배터리를 가져오길 잘했네.
1: 没想到充电器坏了，幸亏咱们还带了充电宝。
0: 没想到啊, 没想到 充电器 그대로 충전기죠. 坏了, 坏, 고장나다. 幸亏咱们还带了, 우리가 다행히 뭐를 가져왔죠? 带了 充电宝, 그 充电宝. 보조 배터리가 되는 거죠. 充电宝. 그 중고차 안 사길 잘했어. 안 그랬으면 크게 손해볼 뻔했어.
1: 幸亏没买那个二手车，不然亏大了。
0: 幸亏 다행이다. 뭐뭐를 안 해서. 没买 사지 않았어. 나거 二手车 중고차를 안 사길 잘했어. 不然 아니면 亏大了. 손해 크게 볼 뻔했어요. 亏大了. 두 번째, 손실, 손해보다. 이 정도 돈을 손해본 게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损失这点钱对他没影响。
0: 损失这点钱, 요 정도의 돈, 这点钱이 많지 않은 돈, 좀 크지 않은 돈, 这点钱对他, 그에게는 没影响,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화재 때문에 그의 재산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1: 因为火灾，他的财产损失了不少。
0: 因为火灾, 그대로 화재죠. 화재. 타더 자이찬, 그의 재산이 损失了, 손해를 보았습니다. 不少, 적지 않게 손해를 입었다. 이번 투자로 25만 위안을 손해보았다.
1: 这次投资损失了25万。
0: 这次 投资, 이번 투자로 损失了, 손실이 났습니다. 얼만큼? 25만, 25만 위안. 27쪽입니다. 신링지탕.
1: 死不是生的对立，而是它的一部分。
0: 알고는 있는데 참 쉽지 않죠. 生死好像是反义词，但是不，其实不是。对，也有人说生是死的兄弟，可能就是这个意思，是吗？都是人生的一部分。一部分。对。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才几点啊？你怎么起这么早？听说这边的早市很好逛。
3: 我想去逛一圈。这样啊，等我一下，我也去，给我5分钟。稍后到了早市。哇，这么热闹，幸亏跟你出来了。是吧？赶紧谢谢我。你看，饺子出锅了，真香。那边那个馅饼，看着也很不错。 今天早餐就在这儿吃吧。那酒店的早餐券怎么办？来都来了，为了吃地道的当地早餐，损失个早餐券算什么？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28쪽입니다. 油条하고 烧麦는 빼놓을 수 없지.
1: 油条和烧麦也不能少。
0: 그렇습니다. 油条,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油条和 烧麦, 이것도 맛있어요. 烧麦.
1: 烧麦也好吃.
0: 네. 也不能少.
1: 这个烧麦和饺子其实都是面皮和馅儿，但是不知道为什么味道就是不一样。不一样。有意思哈.
0: 对, 没错. 콩물과 함께 먹어야 더 맛있어.
1: 和豆浆一起吃才香.
0: 원래 이제 油条이 저 豆浆이 이렇게 찍어 먹는 거죠.
1: 对对.
0: 그러면 좀더 맛있죠. 그래서 豆浆, 콩물, 이치치, 같이 먹어야 자이香, 그래야 맛있지. 아침에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나.
1: 早上吃碗热面，一天都有精神。
0: 早上, 아침에 吃完热面, 热面 따뜻한 국수죠. 一天都精神, 아주 하루 종일 기운이 납니다. 精神, 精神. 이집앞에줄이너무길어저집으로가자
1: 这家门口，这家店门口在排长队，去那家吧。
0: 这家店门口，그들这家店门口，이가게이집앞이죠문앞이죠在排长队，排队긴줄을서있기때문에去那家吧。평범한음식이지만새벽시장에서먹으면유난히맛있어
1: 虽然是普通的东西，但是在早市吃就是香。
0: 虽然 A， 但是 B， 普通的东西。 일반적인 평범한 음식이지만 但是在早市吃 새벽시장에서 먹으면 就是香 맛있어요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여기까지 왔는데 기왕 왔으니 온 김에
1: 来都来了，看都看了，吃都吃了，
0: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선생님，这景点门票好贵啊，要不别进了。来都来了，进去看看吧。哎，这里边呢就几个假山，太不值得了。哎，发个朋友圈，那让大家。
0: 避雷呀！啊，这个很有意思啊！避雷，避雷这个词也很值得讲一讲，洪老师。对，没错，没错，没错。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1: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0: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을의 발라드라는 타이틀로 서정적인 가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폴란드 가수 안나 게르만의 음성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세냐 빼스냐, 가을의 노래.

9월 6일 일요일의 세계 음악 여행 첫 곡은 폴란드 가수 안나 게르만이 러시아어로 부른 러시아 로망스 오세냐 빼스냐 가을의 노래였습니다.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 대가수들의 원숙한 노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메르세데스 소사와 뽀초 소사의 듀엣으로 또나다 델 오토뇨 가을의 또나다 준비했는데요. 또나다는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의 음악 장르라고 하네요. 가을의 노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쿠바의 싱어송라이터 파블로 밀라네스와 피아니스트 추초 발데스가 함께한 디아스 데 오토뇨 가을의 나날들 이 곡도 이어드립니다.

가수의 중후한 목소리뿐 아니라 기타와 피아노 연주도 이 가수의 음성과 동등하게 소리를 낸두 곡이었습니다. 자, 먼저 들으신 곡, 오스카르 푀블라의 기타 연주가 함께한 메르세데 소사와 포초 소사의 듀엣 곡, 또나다 데 로또오뇨, 가을의 또나다였고요.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곳, 멘도사의 아름다운 가을을 담은 곡 들으셨습니다. 이어진 노래는 쿠바의 파블로 밀라네스와 거장 피아니스트 추초 발데스가 함께한 디아스 데 오토오뇨, 가을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추초 발데스의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진 노래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추초 발데스는 마치 거인 같은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인데요. 투박하고 큰 손으로 어떻게 이런 섬세한 피아노 터치를 들려주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쿠바의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함께한 노래 세니사스, 재 그리고 스페인의 부이카와의 콜라보로 소모스, 우리는 준비했는데요. 추초 발데스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들을 수 있는 두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추초 발데스가 함께한 세니사스, 제였고요. 이어진 곡, 부이카와 추초 발데스의 소모스, 우리는 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도 라틴 음악이네요. 비슷한 제목의 두 곡입니다. 베네수엘라 가수 리카르도 몬타네르의 노래 Déjame llorar, 날 울게, 내버려둬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칼라 모리손의 노래 Déjenme llorar, 절 울게 내버려 두세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베네수엘라가 술리카르도 몬타네르의 Déjame llorar, 날 울게 내버려둬. 연인과의 영원한 이별을 노래한 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는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칼라모리손의 Déjenme llorar, 절 울게 내버려두세요 였습니다. 음악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쿠바 출신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입니다. 지금은 멕시코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란시스코 세스페데스의 노래 벤사렌티 널 생각해 먼저 들으시고요.

쿠바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프란시스코 세스페데스의 노래 펜사렌티, 널 생각해. 스모키한 목소리와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가 멋진 곡이었죠. 이어진 곡은 리드미컬한 기타 연주와 보컬이 어우러진 노래, 알렉스 쿠바의 Amor en la distancia, 멀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브라질의 거장 가수 밀토 나시멘토의 1985년 곡 Encontros y Despedidas, 만남과 이별입니다. 미국의 플루티스트 휴버트 로스의 플루트 연주가 큰 역할을 하는 곡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미국의 재즈팝 가수 멜로디 가르도와 포르투갈 가수 안토니오 잠부조가 함께 부른 Se Magnifique, 정말 멋지다, 참 아름답다 라는 제목의 노래까지 보내드립니다.

밀톤 나시멘토와 플루티스트 휴버트 로스가 함께한 엔콘트로스 이 데스페디다스 만남과 이별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멜로디가르도와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잠부조가 함께한 세마니피크였습니다. 노래 제목은 프랑스어인데요. 노래는 영어와 포르투갈어로 불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갱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가을 노래는 루이스 바칼로프가 작곡한 영화 일 포스티노의 주제음악에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미망게라이, 난 그리울 거예요. 미국의 크로스오버 가수 조시 그로반의 보컬, 클래시컬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0: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안토니오 칼로스 조베인이 부르는 사비아입니다. 1968년 조빙이 곡을 쓰고요. 시구바르키가 노랫말을 써서 브라질 국제가요제 출전 우승을 거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상 결과를 놓고 팬들은 말이 많았다 하네요. 함께 출전한 제라우드 왕드레의 곡이 우승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데요. 당시 군부 독재 정권을 비판한 강성의 노래였고 이에 비해서 사비아라는 곡은 현실 도피적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구바르키가 이 곡을 가사를 집필하면서 1843년 시인 곤살비스 지아스가 쓴 망명의 노래에서 상징과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사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네요. 결국 낭만적인 브라질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체제가 변질되며 아름다운 과거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임에도 당시에는 오해를 산 것입니다. 제목 사비아, 브라질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짓박이류의 새 종이라는데요. 노래소리가 아름답다고 하네요. 2002년에는 브라질의 내셔널 버드, 국조가 되었다죠. 낭독하겠습니다.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내가 있어야 할 땅.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다.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는 곳. 사비아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돌아가면 이젠 사라진 야자나무 아래 그늘에 누우련다. 이젠 피지 않는 꽃을 꺾으련다. 그리고 사랑을 하련다. 그 사랑이 내가 소망한 적 없는 밤들을 몰아내고 해 뜨는 날을 예고할지 모르니까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헛된 것만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웠던 숱한 계획들, 결국 나 자신을 속이려 했던 시도들,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망상들, 나 자신을 잃어버리려고 이리저리 냈던 길들, 널 잊기 위해 시도한 모든 것, 하지 않은 모든 것이 그저 헛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시구 부알키가 부르는 메우 까루 아미구, 친구에게입니다. 1976년에 발표한 동명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이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 망명 중이던 극작가 아구스투 보알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를 가사로 대신한 곡입니다. 이 서사는 경쾌한 삼바 선율과 생생히 대비됩니다. 정치적 이유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 암울한 시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노랫말 중간에 까샤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사탕수수로 만든 브라질의 증류주로 매우 독한 술이라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친구야, 자네를 보러 가지 못해 미안해. 마침 지인 중에 자네가 있는 곳에 가게 돼서 내 얘기를 녹음한 테이프를 대신 보낼게. 여긴 지금 축구 경기가 한창이지. 어디서나 삼바가 울려 퍼지고 있고, 쇼루 그리고 로큰롤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해가 나는 날도 있지.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상황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다는 거야. 속이고 이 뒤통수를 치지 않으면 버티는 것조차 힘들지. 고집과 오기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 느는 게 술뿐이지만 가샤샤 한 방울도 아쉬울 때가 많아. 누구도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에 자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는데, 서글픈 향수를 자극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 그래도 자꾸 얘기하게 되네. 여긴 갈수록 사는 게 팍팍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고개라도 버려야 할 판이지. 살아날 구멍을 찾으려고 악으로 버티거나 위약을 떨거나 애꿎은 담배만 피워대지만 이 꽁초 하나조차 아쉬울 때가 많지. 누구도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자네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통화료를 생각하면 그것도 사치지. 자네에게 이곳의 현실을 낱낱이 얘기하고 싶다. 애가 타는데 여긴 갈수록 사는 게 막막해. 억지 미소로 본심을 감추고 올가미 같은 거래도 받아들여야 하고 끝없는 굴욕을 하나하나 씹어 삼켜야 하지.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요즘 이 우체국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 자네만 괜찮다면 내가 산 얘기 녹음해 보낼게. 마리에따가 자네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네. 세실리아와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달래. 프란시스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고. 그럼 잘 있게 나.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랑코 바티아토가 부르는 라쿠라 치유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영화감독, 화가로 이탈리아에서 명망 높은 바티아토가 1996년에 발표한 자작곡이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데요. 이 노랫말 대상은 부모만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연인, 형제, 나아가 우리와 우리 내면의 자아에 바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랫말이 역전된 기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곡은 1996년 이탈리아 음악상이 수여하는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을 건강 염려증으로부터 지켜줄게요. 오늘부터 품게 될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불평등과 기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당신의 천성이 반복해서 저지를 실패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당신의 슬픔과 요동치는 감정으로부터, 당신의 강박적인 집착으로부터 당신을 건져줄게요. 나는 테네시의 들판을 헤매고 있었어요. 내가 어쩌다 그곳까지 흘러갔는지 나도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내게 줄 하얀 꽃 한 송이도 없는 건가요? 나의 꿈은 독수리보다 더 빨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난 무엇보다 침묵과 인내를 당신에게 줄 거예요. 우리 함께 세계의 근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요. 사랑의 향기에 몸이 취하면 8월의 잔잔한 바다조차 우리의 감각을 잠재우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머리카락을 한편의 노래처럼 엮어줄게요. 나는 세상의 법칙을 알고 있으니 당신에게도 알려줄게요. 당신이 늙지 않도록 중력의 흐름을 공간과 빛을 뛰어넘어 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병에서 치유될 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기에 나는 당신을 보호하려 해요.

0: La storia siamo noi, nessuno si senta offeso. Siamo noi questo prato di aghi.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가 부르는 라 스토리아, 역사입니다.
0: Siamo noi queste onde nel mare. Questo rumore che rompe il silenzio.
1: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니 누구도 불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늘 아래 바늘도 친 초원과 같은 존재들. 역사는 우리 이야기니 배려합시다.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되죠. 우리는 바다의 파도에 떠밀리는 존재들. 파도 소리는 침묵을 부수지만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다 그렇게 산다고. 모두가 서로를 해코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집안에 함께 모여 서로 가까이 할 때 우린 비로소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문 앞에 멈춰서는 법이 없죠. 기어코 문턱을 넘어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동시에 줍니다. 우리에겐 이길 수 있는 힘, 동시에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택하고 갈 때가 되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찾아내야 한다고.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백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을 건네는 법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역사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멈추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부모 그리고 자식입니다. 떠나겠다고요? 잘 가요. 역사의 길엔 피난처는 없습니다. 되돌아설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접시에 올린 밀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이슬란드의 아우스게르가 부르는 디리디데이다테그는 죽음과 같은 침묵에 깃든 영광입니다. 아우스게르가 2012년에 발표한 동명의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그가 직접 작곡을 했고요. 노랫말은 시인이자 작사가인 그리고 아우스게르의 아버지 에이나르 게오르그 에이나르손이 썼습니다. 아우스게르가 노랫말 대부분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네요. 내용은 삶이 힘겨워 지친 아들 또는 딸에게 같은 길을 먼저 헤쳐나갔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보내는 응원의 말입니다. 응원을 풀어내는 이 언어가 시적이고요. 물론 철학적, 신비주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을 떠올리게 만들죠. 낭독하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어깨 너머로 우리가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자. 우리를 옥죄는 사슬을 풀자. 악몽을 채운 악몽에서 걸어나가자. 유령들이 휘청이며 맴도는 그곳에서 거대한 것들도 하잘것없는 먼지의 입자들도 햇빛을 굶기던 그곳에서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보자. 죽음과 같은 침묵 속에서도 영광은 깃드는 법이다. 따뜻한 손길이 감싸는 꿈의 한복판에서 더 멀리 더 높이 새날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한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느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앞으로 올 모든 것, 이미 지나간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제 문을 두드리자. 확신이 버티며 감싸주는 현실의 문을 온 힘을 다해 열어젖히자. 허기는 더 깊어져도 더 가까워진 세계가 있을 것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데즈레스가 부르는 Voyage Voyage, 여행 여행입니다. 프랑스 신트팝을 대표하는 가수 데즈레스가 1986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후 2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지금도 이 가끔 차트의 모습을 드러내는 메가 히트곡이죠. 노랫말은 제목 그대로 여행, 세계 여행이 소재인데요. 고대의 화산, 유럽,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후지산, 인도까지 두루 아우르죠. 하지만 낭만적으로 느껴진 이 여행을 뒤로 여행, 이 여행이 뒤로 가면서 실제 여행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초월의 과정임이 드러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고대의 화산 분화구와 바람의 융단 사이의 창공을 날개들이 미끄러지듯 날아간다. 그 여행이 영원하길. 구름에서 늪지대까지, 스페인의 바람에서 에콰도르의 빗물까지 높이 날아 여행하길. 도시를 넘어, 치명적인 생각을 넘어, 바다를 보라. 밤보다 낮보다 멀리 떠나는 여행, 사랑의 경이로운 영지로 떠나는 여행이 되길. 인도의 성스러운 강물을 타고 가는 여행, 부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말길. 겐지스강 또는 아마존강을 넘어서 흑인종, 시크교도, 황인종의 땅을 지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왕국을 넘어서 사하라의 모래 언덕을 넘어서 후지산에서 피지 제도까지 여행, 여행하길. 멈춰선 안 된다. 철조망 위로, 폭격당한 마을들 위로 넘실거리는 바다를 볼 일이다. 여행, 여행하길. 그리고 부디 돌아오지 말길.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바랄레스가 부르는 Canción de Otoño, 가을의 노래입니다. 스페인 싱어송라이터의 1982년 곡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전경을 바라보며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을 토로하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린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텅 빈 거리가 점으로 사라지는 해가 하루를 잿빛으로 물들이며 날 슬프게 한다. 난로불의 온기 속에서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바람이 낙엽을 끌고 다닌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하늘의 참새는 빗줄기를 맞으며 어설프게 날고 둥지 속 제비들은 말없이 밤의 끝자락에 앉아있다.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발코니 아래에서 천천히 오가는 우산들, 주방에서 들려오는 시계바늘 소리, 잿빛에 물든 가을 날들이 날 슬프게 한다.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너, 내 삶의 전부인 사람, 봄철의 산들바람, 세상을 밝히는 빛, 내가 오길 기다리며 아파하고 있을 너, 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내 생각에 한숨 짓고 있을 너.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우루과이의 호르헤 드렉슬레르가 부르는 세야 아무려나입니다. 2001년 발표곡이고요. 스페인어로 세야, 아무려나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인데요. 될 대로 되라 경우 이 체념의 뉘앙스가 짙어서 아무려나를 택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 표현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고속도로를 달려 중간 지점까지 왔다. 수많은 갈림길을 지나왔다. 나의 동전은 이미 허공에 날렸다. 아무려나. 굴곡 많았던 시절, 홍역 같았던 지난날. 아무려나. 너의 미소를 깃발처럼 내세운 채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피지 못한 불운이라 해도 받아들이련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계속되는 시련 같은 건 없다. 행복의 매뉴얼도 없다. 내 삶에 봄이 떠나며 남긴 영수증을 뒤적이고 내 몫에 행운이 다했음을 알겠다. 지갑 속 너의 사진을 보며 아무려나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련다. 믿고 싶은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아도 좋다. 치고 들어오는 바람결에 나의 노래를 풀어놓는다. 누구든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듣기를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이 될까요?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라지만 일방적인 하소연은 고민 상담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날이 선 가족과 마주치고 대화하는 상황부터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이따 보자는 식으로 상대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제를 돌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정도로 상대와 나의 감정을 분리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상대의 기분마저 늘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3: 난 입으로 하는데.
2: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3: All in one
2: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일본어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와타시모 이마 기타.
0: 나도 지금 왔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1그룹 동사와 2그룹 동사의 과거형인 타형을 배웠는데요. 3그룹 동사인 크루와 스르의 과거형도 배워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3그룹 동사인 크루와 스르의 과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합격!

0: 合格, 合格.
1: 합격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合格, 합격인데요. 합격하다는요?
0: 合格する.
1: 合格する라고 하면 됩니다. 합격을 하다는요?
0: 合格をする.
1: 合格をする라고 하면 되겠네요. 합격이 나왔으니 불합격도 궁금해요.
0: 不合格.
1: 不合格라고 하면 됩니다. 연락.
0: 連絡, 連絡.
1: 연락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렌라크. 연락하다.
0: 連絡する.
1: 렌라크스르. 연락을 하다.
0: 連絡をする.
1: 렌라크오스르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소한 작은.
0: 小さな, 小さな.
1: 사소하다 작다가 아니라 사소한 작은 이렇게 나왔어요. 치사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치사히 작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가 있었는데요. 치사히 그리고 치사나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치사히는요, 작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고요. 치사나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가 있으니까 나 형용사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치사나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명사를 수식할 때만 사용하거든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연체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 치사나로 찾으면은 사소한 작은이라는 뜻이 나온답니다. 싸움,
0: 겐카, 겐카,
1: 겐까, 싸움입니다. 싸우다,
0: 겐카스르,
1: 겐까스르, 싸움을 하다,
0: 겐카오스르.
1: 겐까오스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막 이유 없이 싸움을 걸때 있잖아요. 싸움을 걸다,
0: 겐카오우르.
1: 겐까오우르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르는 직역하면 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걸어온 싸움에 상대할 때는요?
0: 겐카오 카우.
1: 겐까오 가우라고 합니다. 이때 가우는 사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부정을 나타내는 응답사죠?
0: 응.
1: 응, 해야 됩니다. 짧게, 응, 그러면 응이라는 거고요. 응이라고 하면 부정을 나타낼 때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제대로, 똑바로.
0: 잔또, 잔또.
1: 잔또, 제대로, 똑바로란 뜻인데요. 아침밥은 제대로 챙겨 먹으세요.
0: 朝ごはんはちゃんと食べてください。朝ごはんはちゃんと食べてください。
1: 여러분, 아침밥 제대로 챙겨 먹고 계시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입, 말.
0: 그치, 그치.
1: 굳지, 입 혹은 말이란 뜻입니다. 굳은 약속은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0: 그치 약속.
1: 굳지 약속으라고 합니다. 굳지 약속은 그대로 약속으라고 해요. 그래서 굳지 약속으라고 하면 굳은 약속. 욕, 악담은요?
0: 悪口.
1: 와르구찌라고 합니다. 나쁘다라고 할때 와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있었는데요. 어미 이 떼버리고 복합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땡땡 붙여가지고 와르구찌라고 하면 욕 혹은 악담이란 의미예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전하다.
0: 伝える, 伝える.
1: 스타에르 이 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상그룹 동사의 과거형을 배워볼게요. 여러분, 상그룹 동사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뭐였죠? 크르, 오다, 스르, 하다.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있었는데요. 이 상그룹 동사인 크르와 스르도 과거 완료의 조동사 타에 연결할 때는요. 이 그룹 동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요. 여러분, 과거 완료의 조동사 타, 그리고 우리가 8월에 배웠던 접속조사 태, 원래는 어디에 연결해야 된다?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룹 동사, 상그룹 동사 모두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데 예외적으로 1그룹 동사만 음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뭐다? 동사 마스형. 그런데 1그룹 동사에서만 음편 현상이 일어났어요. 음편 현상은 몇 개의 종류가 있었죠?

0: 들었습니다. 이음편, 초음편, 발음편 이렇게 세 개의 음편 현상이 있었고요. 1그룹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그로 끝난 경우에는요. 동사 마스형이 아니라 마지막 음절 크그를 이음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음편. 우쭈르로 끝난 동사는요. 마지막 음절 이 우쭈르를 초음으로 바꿔요. 그래서 초음편. 누붐으로 끝난 경우에는요. 이 마지막 음절 누붐을 발음으로 바꿔요. 그래서 발음편. 그런데 발음편인 경우에는 타테보다는 다테가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하죠. 그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스로 끝난 경우에는 원래대로 동사 마스형 연결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끄 가다 라는 뜻의 왔다입니다.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크르 동사 마스형은요. 키잖아요. 그래서 키에 타 연결해서 키다. 하나 더 있죠? 하다는요.
1: 스르
0: 했다.
1: 시다
0: 시다, 했다. 라는 의미예요. 스르의 동사 마스형은 시입니다. 이 뒤에 타 연결해서 시다, 했다가 되었어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가고 싶던 회사에서 합격 연락이 왔어.
1: 이키타카타 가이샤카라 고카크노 렌라쿠가 키타요. 이키타카타 가이샤카라 고각의 연락이 왔어요.
0: 이키타카타 가이샤카라 가고 싶던 회사에서라는 표현이죠. 이끄 가다 희망 욕구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타에 연결합니다. 이키타이 가고 싶다 과거 형태는요 어미를 까따로 바꿔요. 이키타카타 이 보통형의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키타카타 가이샤카라 가고 싶던 회사에서 고카쿠노 렌라크가 기타요 합격 연락이 왔어. 크루 오다, 기타, 왔다. 뒤에 종조사 요는요, 강조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사소한 일로 친구와 싸움을 했어.
1: 小さなことで友達と喧嘩をした。
0: 小さなことで、사소한 일로, 작은 일로 라는 표현입니다. 小さな, 여러분 이거 활용한 거 아니고요. 치이사나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항상 명사를 수식하는 연체사라고 불리는 품사의 단어예요. 그래서 치이사나 고또데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이때 되는요 이유 원인을 나타내죠. 도모다치토 친구와 겐카오시다 싸움을 했어. 싸움을 하다 겐카오스르 싸움을 했다 과거 형태는요 스르는 싯다. 외우면 되겠습니다. 동사 마스형에 타 연결하면 됩니다.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운댄스르 운전하다, 준비스르 준비하다, 뱅교스르 공부하다와 같은 동작성 명사 뒤에 스르가 연결된 형태의 동사도 스르 활용, 즉 타에 연결할 때는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운전하다, 운전했다,
1: 운転した
0: 준비하다,
1: 준비する
0: 준비했다,
1: 준비した
0: 공부하다,
1: 勉強する
0: 공부했다.
1: 勉強した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상그룹 동사인 스르의 과거를 나타낸 조동사 타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강변을 산책하다.
1: 川沿いを散歩する
0: 가와조이오 강변을 산보스르 산책하다. 산보 동작성 명사 뒤에 스르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우리 타 연결해 볼까요? 강변을 산책했다.
1: 川沿いを散歩した
0: 가와조이오 산보시다. 스르를 시다로 바꾸면 되죠. 근처 강변을 산책했다.
1: 近くの川沿いを散歩した
0: 치카쿠노 가와조이오 산보시다. 오늘 아침에 근처 강변을 산책했다.
1: 今朝近くの川沿いを散歩した
0: 캐사, 오늘 아침이란 뜻이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처 강변을 산책했어요.
1: 今朝早く起きて近くの川沿いを散歩しました
0: 캐사, 오늘 아침에 하야쿠 오키테, 일찍 일어나서라는 표현이죠? 오키르, 일어나다. 이 그룹 동사입니다. 뒤에 접속조사 테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키테, 일어나서 치카쿠노 가와

0: ごめん、待った？
1: 全然、私も今来た。
0: リンさんはまだ？
1: まだ。リンさんにちゃんと連絡したよね。
0: 今日のこと口でも伝えたし、LINE でも連絡したよ。
1: 来た来た。あれ、リンさんだよ。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지유와 스즈키가 왕링을 기다리고 있어요.
3: 고멘, 맞다.
2: 고멘, 미안, 맞다, 기다렸어? 라는 표현이죠. 맞지, 기다리다. 일그룹 동사예요. 일그룹 동사의 과거형은요? 우쯔르로 끝난 경우에는 초근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맞다. 끝을 내리면 기다렸다. 끝을 올리면 맞다, 기다렸어? 가 되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고멘, 맞다.
2: 이어서 보면요.
3: 응, 젠젠. 와타시모 이마 키타.
2: 아니, 젠젠, 전혀. 와타시모, 나도 이마 키타, 지금 왔어. 키타 나왔습니다. 오다는 쿠르, 왔다는요, 키타. 동사 마스형에 타 연결하면 됩니다. 쿠르의 동사 마스형은 키예요. 여기에 타 연결해서 키타, 왔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응, 젠젠, 와타시모 이마 키타.
2: 이어서 보면요.
3: 린 산와 마다?
2: 린상와 마다. 링싱은 아직이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린 산와 마다?
2: 이어서 보면요.
3: 응, 마다. 린 산이 잔또 렌락 시다요네.
2: 마다. 아직이야. 린산니. 링씨에게 잔또 제대로 렌라크시다요네. 연락했지? 라는 표현이에요. 렌라크스르, 연락하다. 과거 형태 만들고 싶어요. 스르를 과거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다가 됐어요. 렌라크스르, 연락하다. 렌라크시다, 연락했다. 뒤에 요네,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렌라크시다요네, 연락했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응, 맞아. 린 산이 잔또 렌락 시다요네.
2: 이어서 보면요.
3: 응, 今日のこと口でも伝えたし、LINE でも連絡したよ。
2: 긍정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겨우 놓고 또 오늘 일 그치 데모 지다했다시 그치 데모 말로도라는 표현이에요. 그치 뒤에 대는요 도구 수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치 데모 말로도 지다했다시 스타일을 전하다라는 의미의 이그룹 동사. 과거를 나타내고 싶어요. 타 연결하려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지다했다, 전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시 연결해요. 우리 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다했다시 전했고 라인 데모, 라인으로도 라인 뒤에 대두요. 도구수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렌라크시다요, 연락했어. 렌라크스르, 연락하다. 렌라크시다, 연락했다. 뒤에 종조사 요는요, 강조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응, 今日のこと口でも伝えたし、LINE でも連絡したよ。
2: 이어서 보면요.
3: 아, 来た来た。あれ、リンさんだよ。
2: 아, 기타 기타. 아, 왔다 왔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크루의 과거형은요, 기타. 벌써 외우셨죠? 기타 기타. 왔어 왔어 라고 하는 의미네요. 아래 저기 린 산다요? 린 씨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아, 来た来た。あれ、リンさんだよ。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ごめん、待った？
1: 全然。私も今来た。
0: リンさんはまだ？
1: まだ。リンさんにちゃんと連絡したよね。
0: うん。今日のこと口でも伝えたし、LINE でも連絡したよ。
1: 来た来た。あれ、リンさんだよ。
2: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3: 레디레디
2: 레디, 레이디, 숙녀라는 뜻이고요.
3: 젠틀맨 젠틀맨
2: 젠틀맨, 젠틀맨, 신사라는 뜻이에요.
3: 커플 커플
2: 커플, 연인, 커플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레디라고 할때 중간에 이가 없고 대신 끝에 자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이라고 할 때는 가운데 초금이 있는 점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레이디 숙녀,
3: 레디,
2: 젠틀맨 신사,
3: 젠토르망,
2: 연인 커플,
3: 커플을.
2: 랜덤 박스 지식, 도쿄의 명물 몬자야키 이름에 숨겨진 이야기.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명물 몬자야키는요, 물기에 갠 밀가루 반죽에 각종 채소와 해산물, 고기 등을 섞어 철판 위에서 구워 먹는 색다른 음식이에요.
3: 네, 맞습니다. 몬자야키라는 이름은 에도시대 말기에서 메이지시대 초기, 의자가 부족했던 시절에 어린이 글자놀이에서 유래했는데요. 당시 종이가 귀해서 아이들이 옛날 문방구이자 구멍가게인 다가시야에서 철판을 종이 삼아 묽은 반죽으로 글씨를 쓰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구워 먹곤 했는데요. 이처럼 철판 위에서 문자를 익히던 모습에서 문자구이라는 뜻의 모지야키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것이 오늘날 몬자야키로 이어졌습니다.
2: 아이들의 놀이이자 간식으로 시작했던 몬자야키는 시대가 흘러 양배추, 떡, 명란, 치즈 등 다양한 재료가 더해지며 도쿄를 대표하는 명물 음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체험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EBS 시작은 여기
4: EBS 초급 중국어.
3: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師.
3: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하시죠. 복습 많이
5: 살 길이다.
3: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다시 듣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친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야.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거 발음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습해드릴게요. 친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 하나, 둘, 셋.
5: 朋友正在录视频.
3: 진행형.
5: 正在.
3: 녹음하다, 녹화하다.
5: 录.
3: 영상.
5: 视频.
3: 저 지금 믿기 힘드시겠지만 20페이지 복습한 겁니다. 20페이지. 좋아요. 맞춘 거 맞죠, 여러분? 그럼 하나 더 할래요. 나 사진 한 장만 찍어줘.
5: 帮我拍张照吧.
3: 한 번 더.
5: 帮我拍张照吧.
3: 이렇게 1분 정도 복습을 하려고 싶어요.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두 문장이 잘 입 밖으로 나오신 분들만 너 휴대폰 배터리 얼마나 남았어?
5: 네 手机 还有多少电?
3: 어떤 분들은 지금 니와 쇼지밖에 안 들린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다 해결됩니다. 어휘량이 중요하죠. 단어부터 볼게요. 어머니 이치라이 카인샤. 우리 왕 선생님께서 24페이지 휴대폰 발음 교정을 좀 또 해주세요. 쇼지 쇼지 아니죠?
5: 쇼지.
3: 오유는 어우예요. 굳이 한글로 표기하면 쇼지가 아니라 셔우지예요. 들어볼게요.
5: 쇼지.
3: 그렇죠. 쇼지. 쇼우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반삼성이죠. 듀얼성이니까. 라오시 쇼지 같은 성조입니다. 자, 아직.
5: 하이.
3: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이는 정말 뜻이 많습니다.
5: 真的有很多意思.
3: 진짜 많은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증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아직의 뜻이 있습니다. 동사 앞에 쓰이겠죠? 아직도 먹니?
5: 还在吃.
3: 진행형 짜이를 쓰셨어요. 짱짜이 같은 말로 짜입니다. 다시 들어보실래요?
5: 还在吃.
3: 아직도 마시고 있니?
5: 还在喝.
3: 이렇게 말이죠. 얼마 몇?
5: 多少.
3: 오, 그 유명한 얼마예요?
5: 多少钱?
3: 그렇죠. 뭐 정찰제, 백화점 같은 데서는 쓸 일이 없겠지만 뭐 장터에서는 쓸 수 있겠죠. 多少钱? 그렇습니다. 혹시 몇이라고 써 있으니까 몇 아시는 분도 있나요? 지, J-I 삼성 한번 들어볼까요?
5: 지.
3: 검색해보셨나요? 그것도 몇이에요. 차이가 뭘게요? 10 미만은 지, 10 이상은 多少.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배터리.
5: 电.
3: 오, TV.
5: 电视,
3: 컴퓨터,
5: 电脑.
3: 그래요. 그 电, 전기입니다. 배터리라고도 쓰입니다. 오, 도착하다 한 글자로.
5: 到.
3: 그럼 도착하지 않는다. 不到.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뜻이 아니라 어디 어디에, 뭐뭐에 미치지 못하다. 들어볼게요.
5: 不到.
3: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본문 통해서 같이 외울 거예요. 본문 아직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라디오 청취하시기 전에 30% 이런 거 중국어로 아십니까? 퍼센트.
5: 百分之.
3: 百分之가 아니라 百分之. 그럼 30%.
5: 30%.
3: 이렇게 갑니다. 얼른.
5: 간진.
3: 삼성, 삼성이니까 역시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간진 이게 아니라.
5: 간진.
3: 부사예요. 부사는 동사 앞에 쓰입니다. 얼른 먹어.
5: 간진 치.
3: 얼른 와.
5: 간진 라이.
3: 아, 선생님 근데 어쩌죠?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안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둘만 하고 있는데. 다시 얼른 사용하세요.
5: 간진 용.
3: 얼른 들으세요.
5: 간진 팅.
3: 그렇죠. 사실 간진보다 중요한 게 그 뒤에는 동사예요. 어휘량이 뒷받침이 돼야 이 간진을 쓸 수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뭐 빨리 오세요, 快만 쓰지 마시고요. 그래요. 충전하다.
5: 충전.
3: 비슷하지 않나요? 발음이 충전, 충전, 충전. 총, 충분하다 할 때 그 총입니다. 마압소사.
5: 티엔나.
3: 하늘이시여. 티엔나. 앞에 나의 워더를 집어넣어서 워더 티엔나.
5: 对,我们也这样说,我的天啊!
3: 저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저처럼 워더 티엔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뜻의 특성상. 선생님은 티엔나, 워더 티엔나 둘 중에 뭘 더 많으셨나요?
5: 아... 我说过比较懒.
3: 아,
5: 그래서
3: 게으르다고요.
5: 티엔나.
3: 짧은 걸 좋아하십니다.
5: 네.
3: 우리 왕 선생님은 깜빡하다.
5: 왕.
3: 보통 이 뜻의 특성상 까먹었다를 많이 쓰겠네요.
5: 忘了.
3: 그렇습니다. 몸에 지니다, 가져오다, 휴대하다.
5: 带.
3: 챙겼다.
5: 带来.
3: 带来. 아니면 이제 라이를 빼고 그냥 러만 집어넣어서 带了.
5: 带了.
3: 러의 부정은 뿌예요, 메이예요? 하나, 둘, 셋.
5: 메이.
3: 그렇죠. 메이 뒤에 러 쓰면 안 돼요. 안 가져왔다.
5: 메이带.
3: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올레자 집어넣어서 메이带来 해도
5: 可以다.
3: 괜찮습니다. 좋아요. 충전기.
5: 충전器.
3: 한 번 더.
5: 충전器.
3: 여러분 휴대하고 계시는 보조 배터리 있죠? 네, 그거는 이제
5: 충전宝.
3: 그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보물 할 때 보자라 보시면 됩니다. 충전宝. 괜찮죠,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보문 보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이치 라이팅이샤.
6: 第三课. 你手机还有多少电?
7: 你手机还有多少电?
6: 不到10%了。那赶紧充电吧。天哪，我忘带充电器了。你手机还有多少电? 不到10%了。那赶紧充电吧。 天哪，我忘带充电器了。
3: 여러분 먼저 발음해 보실래요? 이제 보셔도 돼요. 대화문 너 휴대전화 해보세요. 이 세 글자만 하나 둘 셋.
5: 你手机.
3: 삼성 삼성이니까 왕 선생님처럼. 니 올라가야죠. 네, 쇼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 일성이니까 이 쇼는 반삼성이에요. 니 쇼지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들어볼까요? 문장.
5: 니 쇼지 还有多少电?
3: 하나하나 볼게요. 니 휴대폰.
5: 니 쇼지
3: 아직 있다.
5: 还有.
3: 그렇죠. 하이는 부사니까 동사 앞에 있어야죠. 여기서 남아있다로 의역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전기.
5: 多少电?
3: 그렇죠. 10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배터리가 남았어? 그 GDN이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5: 是的.
3: 네, 그래서 多少电을 세 글자를 한 단어로 외우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요 多少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오, 10%도 안 남았어. 잘 보세요, 여러분. 한국어로는 10%도 안 남았어. 안 남았어가 뒤쪽에 있잖아요. 중국은 앞에 옵니다.
5: 不到10%了.
3: 러가 여기 왜 있게요? 하나, 둘, 셋.
5: 변화?
3: 변합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다오 땡땡러 하면은 땡땡도 남지 않아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를 중국어로
5: 10%.
3: 이야, 그럼 10%도 안 남았으면 그 핸드폰이 빨간색 모양이겠네요. 그 배터리 모양이, 그죠? 야, 그럼 얼른 충전해.
5: 나 간진 충전바.
3: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그러면이란 접속사 나. 이 나도 기억하세요. 그럼 먹어. 그럼 오세요. 그럼 얼른 충전해. 한 번 더.
5: 나 간진 충전바.
3: 마압소사.
5: 天哪.
3: 워더 집어넣어서 할까요?
5: 我的天哪.
3: 너무너무 중요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까먹다, 잊다, 왕, 챙기다, 따이 따로따로 외웠죠? 와우, 한 단어로 암기하세요. 챙기는 걸 깜빡했다, 왕, 따이, 땡땡, 러, 이 패턴입니다. 나, 충전기 챙기는 걸 깜빡해서.
5: 我忘带充电器了.
3: 좀 놀아볼까요? 나, 핸드폰 챙기는 걸 깜빡해서.
5: 我忘带手机了.
3: 같이 하시죠. 나 책 챙기는 걸 깜빡했어. 시작.
5: 我忘带书了.
3: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게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본문 엄청 잘 들릴 거라 확신합니다.
7: 你手机还有多少电？不到百分之十了。那赶紧充电吧。天哪，我忘带充电器了。你手机。
6: 还有多少电?
7: 不到百分之十了。那赶紧充电吧。天哪，我忘带充电器了。
4: EBS 초급 중국어
3: 26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 설명 안 들어도 하실 것 같은데요? 20% 남았다. 하나, 20% 중국어로 시작.
5: 20%.
3: 그럼 20%가 채 안 남았다. 기억나십니까? 본문에 있는 거 활용해서 하나, 둘, 셋.
5: 不到20%了.
3: 저 같으면 왕 선생님처럼 저렇게 부다오 땡땡러를 외웠었을 것 같아요. 네, 어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부다오 에일러 이렇게 외우는 거죠. 좋습니다. 오, 임무는 80% 완료했다.
5: 任务 완성了80%.
3: 임무 중국어로
5: 任务.
3: 아이고 어렵네요. 알발음 런 아니고 더 혀를 뒤로 보내서 任务 한번 더.
5: 任务
3: 완성했다.
5: 완성了.
3: 이성경성 아하 들려야죠. 완성了 아니에요. 완성了 이거 중요합니다. 지구 표면은 70%가 물이야. 사실이잖아요.

0: 아니라 디티오 한 단어, 샹미 한 단어입니다. 치유하지 마시고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지구 발음 다시 한번.
1: 地球.
0: 그렇죠. 지구 위는 70%가 물이야. 이게 직역인데 의역하면 표면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1: 嗯哼.
0: 한번 들어볼게요.
1: 地球上面70%是水。
0: UI 사이에 에 넣으세요. 슈이가 아니라 쉐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百分之 배웠잖아요.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1: 我们经常用百分之百呢。
0: 여러분, 맞춰보세요. 百分之百. 이거 뭐예요, 그럼?
1: 100%?
0: 100%예요.
1: 네.
0: 100%야, 이렇게.
1: 现在他100%在睡觉。
0: 아, 걔 지금 100% 자고 있을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맞아요.
0: 한국어랑 똑같네요.
1: 음흠.
0: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게. 제가 이래서 중국어를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100%. 기억하세요. 얼른.
1: 赶紧.
0: 너무 늦었으니 얼른 자.
1: 太晚了，赶紧睡觉。
0: 잠자다 두 글자로.
1: 睡觉。
0: 여러분, 문제 드립니다.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1: 睡。
0: 쉐이. 좋습니다. 타이 뒤에 러 생략 가능한데 보통 많이 붙어요. 타이 땡땡 러 이것도 필기하시고요. 늦었다 완 기억하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됐어 너무 늦었어. 시작.
1: 太晚了。
0: 제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밖에 비가 와요.
1: 外面下雨。
0: 위 아니고 샤우. 입술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샤우 이거예요. 얼른 들어가.
1: 赶紧进来。
0: 어? 라이가 왜 이성이 아니고 경성이죠? 찐 뒤에 있으면 이 라이는 방향보호라 그래서 경성입니다. 들어가다 할 때도 찐취 이게 아니라 경성으로
1: 进去。
0: 이것도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을 와이미엔 혹은 와이비엔도 되니까 BIAN도 함께 검색하세요. 와이비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는 어떤 걸 배울까요? 오면 이시나이 카인샤. 바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왕따이 땡땡러. 예문만큼 좋은 게 없죠. 나 깜빡하고 열쇠를 안 챙겼어.
1: 我忘带钥匙了。
0: 그녀로 바꿔볼까요? 그녀는 깜빡하고 열쇠를 안 챙겼다. 같이 하시죠. 시작.
1: 他忘带钥匙了。
0: 열쇠를
1: 钥匙。
0: 钥匙 요거 필기하시고요. 누나 혹은 언니 다 되죠? 지갑을 중국어로
1: 钱包。
0: 갑니다. 누나는 깜빡하고 지갑을 안 챙겼어.
1: 姐姐忘带钱包了。
0: 우리 왕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지혜제는 언니가 되는 거고 제가 이 발음을 하면 누나가 되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요. 여동생은 깜빡하고 핸드폰을 안 챙겼어요?
1: 妹妹忘带手机了。
0: 아이고 여권을 깜빡했다. 정말 끔찍합니다.
1: 我忘带护照了。
0: 별표하세요. 护照 무조건 내야 됩니다. 护照. 오, 비행기를 탈수 없었다.
1: 没能坐上飞机。
0: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 may 능도 기억하세요. may 능은 완료 부정이죠, 선생님. 할수 없었다죠.
1: 是的。
0: 그렇습니다.
1: 선생, 你忘带过护照吗？
0: 아, 没有. 저한테 지금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냐고 말씀하시네요.
1: 嗯哼。
0: 없습니다. 没有 하면 됩니다.
1: 我
0: 니나?
1: 忘带过。
0: 지금
1: 큰일 났어요。
0: 왕 따이 뒤에 꾸어를 쓰셨어요. 그게
1: 네。
0: 경험이에요. 해본 적이 있냐는.
1: 嗯哼。
0: 네, 있다고요?
1: 真的。
0: 어디서요?
1: 仁川，
0: 아, 인천에서. 그래서 홀라이나.
1: 有人送给我，
0: 아,
1: 送来了。
0: 어떤 사람이 보내줬대요.
1: 네，
0: 한국인이죠?
1: 맞아요。
0: 역시 한국인은 친절합니다.
1: 是的。
0: 그래요. 여기 근데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할때 그냥 쪼 페이지 아닙니까, 선생님? 샹이 왜 있는 거죠, 선생님? 샹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1: 坐上的话表示结果。
0: 아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렵죠. 동사 뒤에 샹이 있으면 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성을 강조하는 결과 보호입니다.
1: 음흠.
0: 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통째로 암기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메이쪼어가 아니라 메이넝 쪼어샹 페이지를 이 지금 여섯 글자를 통째로 암기하는 거죠. 아주 좋은 암기 공부법입니다. 메이넝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没能坐上飞机。
0: 좋습니다. 동사 뒤에 샹은 위가 아니다. 이것도 필기하시고요. 결과 완성을 강조하는 결과 보호입니다. 좋아요. 그는 숙제를 안 가져와서 선생님께 혼났다.
1: 他忘带作业，被老师批评了。
0: 혼내다를 중국어로
1: 批评。
0: 근데 빼이를 쓰면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혼남을 당했답니다. 앞에 뭐 타가 빠진 거겠죠? 타 빼이. 타 넣어서 해볼게요.
1: 他被老师批评了。
0: 이 빼이 구문도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표현한 거를

0: 좀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우리는 교수님들이 대학교에서 학생 여러분, 학생분들 이러잖아요. 중국은 뭐라 그러죠?
1: 동学们。
0: 아, 동급생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쉐만, 뭐는 복수죠. 얼른 숙제하세요.
1: 동学们，赶快做作业。
0: 간진, 자매품으로
1: 赶
0: 간콰이,
1: 快。
0: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콰이, 그래요. 얼른 먹어, 간진 吃吧. 좋아요, 콰이 됩니다.
1: 快吃吧！
0: 좋습니다. 누나는 물건을 쉽게 잃어버려요.
1: 姐姐容易丢东西。
0: 띠우 아니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잃어버리다 발음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 하나 둘 셋.
1: 丢。
0: 띠우, 그렇죠. 원래는 쉽단 뜻이에요. 롱이. 근데 이 롱이 뒤에 어떤 말들이 오면 뭐뭐 하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1: 嗯哼。
0: 물건을
1: 东西。
0: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문장.
1: 姐姐。容易丢东西。
0: 그는 키가 대략 1m 80이에요. 대략이 중국어로
1: 大概。
0: 1m 80은 2m 80가 아니라 그냥 2m 8이에요, 여러분.
1: 对，我刚来韩国的时候，也觉得哦，不一样哦。
0: 달라요, 그죠? 우리
1: 嗯哼。
0: 입장에서 이게 1m 8cm로 보이거든요. 1m 8cm는 0을 집어넣어야 돼요. 2m 08 이런 식으로.
1: 没错。
0: 네, 기억하세요. 키를 중국어로.
1: 身高。
0: 그래요. 비슷한 말로 뭐 个子도 있습니다.
1: 是的，
0: 네, 个子. 킬로그램을 중국어로.
1: 公斤，
0: 나 80kg야.
1: 我80公斤。
0: 와, 꿈의 몸무게입니다.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1: 是吗？
0: 않으시겠지만. 네. 여러분,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 다 맞아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手机还有多少电？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散。
1: 不散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시반 정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이에요. 어제 토익 시험 잘 보셨나요? 이제 어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에 충실하게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이 경쟁자가 많을 때 겸손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감이 좋아요.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처음부터 그러면은 저는 그 말하는 분 무서워요. 저 생각보다 기대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학생이 점수가 좋게 나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이 또 풀고 또 내가 쉬면 남도 바본가요? 남도 쉽죠.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자. 알았죠?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우니까 혼자 막 괴로워하지도 말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 주십시오. 우리 교재 41쪽입니다. Part 1, 2.

0: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Some men are storing stationery in a cabinet.
1: B.
2: Some men are looking at a document.
1: C.
2: One of the men is wiping a bookcase.
1: D.
2: One of the men is using a desktop computer.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A man is buttoning his jacket.
1: B.
3: A man is placing a briefcase beside a desk.
1: C.
3: A man is gazing out through a glass door.
1: D.
3: A man is reaching for some documents.
1: Part 2. Number 7.
4: Where should I go to renew my parking permit?
1: A.
2: No, it took about 6 weeks.
1: B.
2: That's a vintage postcard.
1: C.
2: There's an online portal.
1: Number 8.
3: What kind of surface are you considering for the reception counter?
1: A.
4: Something that resists scratches and stains.
1: B.
4: I reviewed the internship announcement.
1: C.
4: The path behind the office is newly paved.
1: Number 9.
2: Shouldn't that receipt be filed in the October folder?
1: A.
3: He has a pleasant speaking voice.
1: B.
3: I can refill those coffee cups.
1: C.
3: It's dated September 14.
1: Number 10.
4: You might want to refresh your interior design portfolio.
1: A.
2: I've already included several recent projects.
1: B.
2: No. She's still the branch operations director.
1: C.
2: The system upgrade should finish quickly.
1: Number 11.
3: Who's taking the boxes of inventory off the delivery truck?
1: A.
4: We're waiting for the warehouse supervisor.
1: B.
4: Because the outdoor concert was cancelled.
1: C.
4: No, I'm not thirsty.
0: 잘 들어보셨나요? 1번부터 같이 보시죠. 남자들이 지금 문서 하나를 같이 보고 있어요. 이럴 때 정답은 B번, Some men are looking at a document. 이게 정답이고요. A번 보면 Some men are storing stationery in a cabinet. 캐비넷에 문구류를 정리해 넣고 있다, 보관해 넣고 있다 이랬는데 캐비넷도 안 보이고 문구도 뭐 그렇게 보이지 않죠. 앞에 있는 게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문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고 storing이 확실히 틀렸죠. 정리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C번, one of the men is wiping a bookcase. 책장을 닦고 있다. Wiping 틀려 있고요. 또 bookcase를 닦는 게 전혀 아니죠. 그리고 지금 D번 보면 One of the men is using a desktop computer. 사진에 데스크탑 컴퓨터가 없어요. C번의 bookcase도 사진에 없어요. 캐비넷도 사진에 없고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B가 정답이고요. 보고 있다가 들리면 답이 잘 돼요. Looking at, examining, browsing, 최근에 모두 이런 동사가 들려서 정답이었습니다.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Some men are storing stationery in a cabinet.
1: B.
2: Some men are looking at a document.
1: C.
2: One of the men is wiping a bookcase.
1: D.
2: One of the men is using a desktop computer.
0: 2번 유형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Reaching for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되죠. D번, A man is reaching for some documents. 정답이고요. A번, A man is buttoning his jacket. 하면은 재킷 단추를 채우고 있다. Buttoning 하는 모습이 없고요. 재킷도 보이지 않습니다. B번, A man is placing a briefcase beside a desk. 책상 옆에 서류 가방을 놓고 있다 그랬는데 전혀 아니고요. Briefcase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C번, A man is gazing out through a glass door 했는데 유리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고 있다. Glass door가 사진에 없어요. 그래서 밖을 내다보는 사진도 아닙니다. 정답은 D번이죠.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3: A man is buttoning his jacket.
1: Bean.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2, 7번 보시죠. 첫 부분을 잘 들어이죠. Where should I go to renew my parking permit? 자, 이럴 때 보면은 내 주차 허가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죠? Where should I go? 이게 포인트죠. To renew my parking permit. 이렇게 끊어 읽으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정답은 C죠. There is an online portal. 온라인 포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봐. 웹사이트로 가봐, 이메일 확인해봐, 이런 게 모두 답이 잘 되죠. 그래서 거기 온라인, 웹사이트, 이메일 등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진짜 시험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C가 정답입니다. A번 보면 No 하면 벌써 땡 틀렸습니다. 어디? 그러는데 예, 아니요. 이 논리가 안 되죠.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It took about 6 weeks. 약 6주 걸렸다. 상관없고요. That's a vintage postcard. 그 오래된 엽서라 그랬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A와 B 같은 문제는 어느 때 답이 될 수 있는지는 아래 그 키포인트 아래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에 있으니까 자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Where should I go to renew my parking permit?
2: A.
3: No, it took about 6 weeks.
2: B.
3: That's a vintage postcard.
2: C.
3: There's an online portal.
0: 8번입니다. What kind of surface are you considering for the reception counter? 어떤 종류의 그 지금 표면을 당신은 고려하고 있죠? 이 리셉션 카운터를 위해서. 이 표면이라 그랬지만 이게 그 카운터의 표면이니까 상판이라고 번역하셔도 좋아요. 그렇죠? 어떤 상판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때 답은 A번 Something that resists scratches and stains. 이 긁히는 거나 얼룩을 잘 그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걸 저항을 잘하는 그러한 거면 좋겠어요. 이 표면이 자꾸 긁히고 얼룩지고 이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튼튼하고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A번이 정답. 그리고 B번은 I reviewed the internship announcement. 제가 인턴십 공고를 검토했다. 아무 상관 없고요. C번 The path behind the office. 사무실 뒤쪽 길이 is newly paved. 새로 포장됐다.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파트 2 한다고 파트 2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Paved가 과거 분사죠. 이런 단어 앞에 빈칸이 나오면 newly 이런 식으로 부사 ly로 끝난 단어가 ed로 끝난 단어를 수식을 많이 하는 거. 이게 파트 5에 또 출제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8번 들어볼까요?
4: What kind of surface are you considering for the reception counter?
2: A.
1: Something that resists scratches and stains.
2: B.
1: I reviewed the internship announcement.
2: C.
1: The path behind the office is newly paved.
0: 9번입니다. Shouldn't that receipt be filed in the October folder? 그 영수증은 10월 폴더에 보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답이 C인데요. It's dated September 14. 아, 이거 9월 14일로 날짜가 매겨져 있는데 9월에 해야지. 이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좀 부정의 대답이죠. 사실을 정정해 주는 9월이야, 10월이 아니라 이래갖고 C가 정답이고요. A번은 He has a pleasant speaking voice. 그는 아주 유쾌한 그런 그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 목소리는 말하는데 듣기 좋아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죠. 지금 질문과는. 그리고 B번. I can refill those coffee cups. 제가 그 커피 잔을 다시 채울 수 있다 그랬는데 전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9번 문제 다시 듣죠.
3: Shouldn't that receipt be filed in the October folder?
2: A.
4: He has

0: a pleasant speaking voice.
1: Bean.
0: I can refill those coffee cups.
1: Sing.
0: It's dated September 14.
2: 자, 그러면 10번 같이 보시죠. You might want to refresh your interior design portfolio. 당신은 인테리어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새로 정리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A번, I've already, 동그라미, already included several recent projects. 제가 벌써 최근 프로젝트 몇 개를 포함시켰죠. 그러니까 이미 업데이트 했어요. 이런 식으로 A가 답이에요. 이게 나중에 우리 다른 세트 파트 2에도 already 이게 들려서 정답인 게 나오고요. 최근 시험에도 이게 나왔어요. 이제 물론 기본은 실력으로 푸세요. 근데 이 시험에 변수가 항상 있어요. 앞에 감독자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저 옆에 학생이 시끄럽게 해서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잘 못 알아들었다고 이제 답을 안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때 already 들리는 게 있으면 빨리 골라야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최고예요. A번이 정답. B번은 no. She's still the branch operations director. 그는 아직 지점 운영 책임자라 그랬는데 상관없고요. She가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이 질문에는 you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의문사 시제 인칭에 주의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알았죠? C번 the system upgrade should finish quickly.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금방 끝날 겁니다. 아무 상관없죠. 정답은 A번입니다. 10번 문제 다시 듣죠.
3: You might want to refresh your interior design portfolio.
1: A.
4: I've already included several recent projects.
1: B.
4: No, she's still the branch operations director.
1: C.
4: The system upgrade should finish quickly.
2: 11번입니다. Who's taking the boxes of inventory off the delivery truck? 누가 배송 트럭에서 재고 상자들을 내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트럭에서 꺼내 내리니까 off를 쓴 거예요. 거기서 가져오는 거죠. 꺼내서. 그럴 때 We are waiting for the warehouse supervisor. 우리는 창고 책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내리고 있죠? 아직 내리지 못하고요. 감독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감독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정답. 그리고 B번 Because the outdoor concert was cancelled. 야외 콘서트가 취소됐기 때문에 Because는 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C번 No, I'm not thirsty. 저는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했는데 No가 벌써 틀렸죠. 누구냐 그러는데 예, 아니요. 논리가 안 되죠.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할 수 없다. 단 이런 표현이 있죠. 뭐뭐 하는 거 어때? 그리고 How about? 이런 거. 뭐뭐 하는 거 어때? 이런 거는 Yes, No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토익은 Yes, No로 정답이 잘 안 나와요. Sure. Sure를 더 좋아해요. 토익의 성향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후 질문이기 때문에 아래 제가 보너스에 이 후에 대한 대답이 꼭 사람만이 아니라 팀, 컴퍼니, 디파트먼트 등의 조직이 나와도 답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총정리해드렸어요. 이제 제가 욕심이 있어서 이걸 좀 많이 넣어드리면 이제 편집부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지금 잘려서 이 정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알았죠? 저도 좀 아픔이 있어요. 아무튼 11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Who's taking the boxes of inventory off the delivery truck?
1: A.
3: We're waiting for the warehouse supervisor.
1: B.
3: Because the outdoor concert was canceled.
1: C.
3: No, I'm not thirsty.
2: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가세요. 거기 토익킹 자료실이 있죠. 거기 200선 계속하고 있죠. 91번입니다. 91번. Work alongside the manager. 관리자와 함께 일하다. 그럴 때 new staff work alongside the manager. 새로운 직원들은 매니저와 함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문장 같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요. staff가 복수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works가 아니에요. work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끔 요즘은 아니겠지만 이 시상식에서 스태프들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틀린 말이에요. 스태프가 이미 직원들이에요. 여러 사람들. 그래서 스태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스태프에게 감사합니다. 이래야 올바른 거죠. 그죠?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부터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an assistant manager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매니저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이게 대리로 중요하죠. 대리. 대리라는 뜻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어시스턴트 집어넣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썼는데 대리로 암기하세요. Ask an assistant manager for help. 그래서 대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시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virtual reality devices. 가상현실 기기가 보통 있죠. 그래서 sales of virtual reality devices rose 하면 rose가 본동사예요. 그러면 가상현실 기기 매출이 늘었다, 올랐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increase substantially, 상당히 증가하다, 이렇게 됐는데, sales increased substantially,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 여러분, 늘었다 할때또 dramatically 이런 것도 있죠. dramatically, sharply 이런 게 이제 매출이 오르다 할때 많이 쓰이는 부사입니다. Over the past several years, 지난 몇년 동안에 걸쳐서 이 over 대신에 for를 써도 되죠? 이게 시험에 종종 나와요. over 집어넣는 거. 현재 완료랑 또잘 어울리죠. Demand has grown over the past several years. 지난 몇년 동안에 걸쳐 수요가 늘었다.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 이 over나 for를 썼을 때 지난 몇 년간, 예를 들어 for the past year 하면 1년 전부터 지금까지야. 1년 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도 포함이 돼서 1년이 되지 그 과거 1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와 잘 어울린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a brand new week of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Monday?
1: 네, 오늘은 page number 38에 영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싱, 의리, 액션, 사랑 다 들어간 영화 뭐가 있을까요?
0: 혹시 The Fast and the Furious
1: exactly. 바로 그 우리 말로는 이게 제목이 이제 바뀌어요. Mm-hmm. 그래서 한국어 제목으로는 분노의 질주. 라고 합니다.
0: Yes.
1: 영화에서는 The Fast and the Furious라는 영화죠. 보셨어요, 영화?
0: Yes. 아하. I think I've watched all of them.
1: Oh, really? Yeah. 이게 초반에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Mm. 자동차 문화와 뭔가 액션을 잘 섞어 놨기 때문에 네.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이 영화를 이제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0: Oh.
1: 너무 재밌기도 하고 더 재밌는 건 mm-hmm. 영화 보고 나오면 또 친구들끼리 이 얘기를 엄청 하잖아요.
0: Yes.
1: 주차장에 mm-hmm. 자동차들이 붕붕붕 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0: Oh, wow.
1: 진짜 뭐 차가 막히고 막 거의 엄청난 페노미넌으로 자리를 잡은 영화였어요.
0: Yeah.
1: 그리고 이거는 조금 TMI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폴 워커 기억나시나요?
0: 네.
1: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죠.
0: 네.
1: 지금은 세상을 떠난 배우지만 그 나중에 제가 샌디에고 쪽으로 잠깐 이사를 가서 한 5, 6년을 미국에서 더 살았는데
0: yeah.
1: 그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폴 워커랑 같이 논 기억이 한번 있어요.
0: Oh my gosh.
1: 그래서 집에서
0: yeah.
1: 몇 명, 한 3, 4명이서 놀면서 얘기를 했는데 mm-hmm. 엄청난 할리우드 배우잖아요.
0: Oh my
1: 그런데도
0: gosh.
1: 너무 humble하고
0: oh.
1: 그냥 옆에서 손톱 깎고 있고 뭐 자동차 레이싱 보면서 얘기하고
0: uh-huh.
1: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여서 사진을 막 찍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0: yeah.
1: 아, 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0: 네. Yeah.
1: 그래서 그 영화의 첫 번째 무비 서머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0: Sounds good. All right, here is today's movie summary, The Fast and the Furious Part 1.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Brian is an undercover cop investigating a series of truck robberies in L.A., He enters the underground street racing scene to get close to Dominic. Dominic is a legendary racer who values loyalty and family above everything else. Brian slowly earns Dominic's trust and officially joins his crew. He falls for Dominic's sister, Mia, which makes his mission more complicated.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rian은 LA 연쇄 트럭 강도 사건을 조사 중인 위장 경찰이다. 그는 Dominic에게 접근하기 위해 지하 스트리트 레이싱 바닥에 뛰어든다. Dominic은 무엇보다 의리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설의 레이서이다. Brian은 조금씩 Dominic에게 신뢰를 얻으며 정식으로 그의 무리에 합류한다. 그는 Dominic에게 여동생에게 반하는데 이것이 그의 임무를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0: 네,
1: 여기까지입니다.
0: The first one was so good.
1: Oh, it was really
0: yeah.
1: good.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 액션도 중요했지만요.
0: Mm.
1: 이 자동차 그런 언더그라운드 씬이 있었어요.
0: Yeah.
1: 특히나 그게 이제 동부에도 많았지만은 mm. 서부 쪽에서도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0: Mm.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실제로 그 나이 때 저도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0: And you still do, 선생님.
1: 네, 그래서 진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0: Yeah.
1: Alright, 자 여기 있는 문장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핵심 표현은 세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다미닉이라고 하는 친구가 의리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0: Mm-hmm.
1: 자, 무엇보다 뭐 다른 것보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0: Above everything else. Above everything else.
1: Oh.
0: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1: Right, right.
0: 모든 거 위에 있는 거라서
1: mm-hmm.
0: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1: 다른 above. 것보다 그 위에 있다 우선순위니까.
0: Yeah. Above everything else.
1: 그러면 more than anything 뭐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0: Oh, 네, 좋아요.
1: Okay.
0: Yeah.
1: So 다양하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Above everything else 하면 조금 더 진지한 느낌이 있달까요? 그렇죠?
0: 네.
1: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난 무엇보다 우정을 가치 있게 여겨 자, 난 우정을 가치 있게 여겨.
0: I value friendship.
1: 다른 건 모든 것 위로.
0: Above everything else. I value friendship above everything else.
1: 네. 여자친구보다 더? 돈, 뭐 돈보다 더? 막 이러면 글쎄.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가족이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해. 자, 가족이 먼저 와.
0: Family comes first.
1: 다른 모든 것 위로.
0: Above everything else. Family comes first above everything else.
1: 네, 쌤. 뭔가가 comes first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0: 먼저이라는 말이죠. 우선이라는 네네. 말이죠.
1: 아, 중요하다. 그만큼.
0: 네. Right? 순서가 있으면 처음으로 나온다.
1: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이러면서. 자, 세 번째입니다. 마유는 잠자는 것을 무엇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실제로 그래요, 저. 잠이 중요해요.
0: I agree. Right. Yeah.
1: 자, 마유는 잠을 가치 있게 여겨.
0: Mayu values sleep.
1: 다른 모든 것 위로.
0: Above everything else. Mayu values sleep above everything else. 선생님, I'm curious.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get per night?
1: It depends, but an average of, I don't know, like 8 hours.
0: Oh,
1: 8 hours, yes.
0: Pretty good.
1: Right. 그 정도는 자야 되고요. 사실 뭐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하고 뭐 근데 그거는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0: I agree.
1: 그래서 차라리 푹 자고 아침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드리지 않고 그때 일어났을 때 뇌가 제일 잘 돌아갈 때 뭔가 프로덕티브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 I think we should apply that to kids too,
1: yes,
0: right?
1: Yes. Yeah. 자, 핵심 표현으로 above everything else. 무엇보다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경찰이 아니라 위장 경찰은 뭐라고 할까요?
0: Undercover cop. Undercover cop.
1: 네, undercover이라고 하는 거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닌 척, 뭐 예를 들어 사복을 입고 일을 한다든가, 그렇죠? 뭔가 커버 아래 숨어 있는 느낌인가요?
0: That's exactly it. Yeah.
1: All right.
0: You're under a certain cover and hiding that you're a cop.
1: 자, 다음은요. 강도 혹은 뭐 강도 사건을 뭐라고 하죠?
0: Robbery. Robbery.
1: Robbery. 이것은 좀 강제로 뭔가를 뺏는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0: Yeah.
1: 상대방이 막 반항을 했어요. 그래도 하고선 가져가는 느낌.
0: Yeah.
1: Robbery.
0: So usually when they come with like weapons or they're threatening people, that's usually called a robbery.
1: Okay. So 동사로 rob 한다고도 하잖아요.
0: Yeah.
1: 그렇죠? 자, 다음은 어떤 분야, 어떤 바닥.
0: Scene.
1: 네.
0: Scene.
1: 이게 제가 일부러 바닥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왜냐면 우리말로 아, 이 바닥에선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0: 바로 그 느낌이에요.
1: Right?
0: 네.
1: 무슨 뭐 field라든가 뭐 industry 이런 건 너무나 좀 강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scene이라고 하면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자, 다음은요. 전설적인.
0: Legendary. 이거는 조금 단어가 길어서 강세에 신경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Okay.
0: So legendary. So 강세가 두 번 들어가요.
1: Okay. 네. Legendary.
0: Yeah.
1: 자, 다음은요. 가치 있게 여기다.
0: Value. Value.
1: Value. 그러면 이거 우리가 가치라는 명사로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것의 value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I value something.
0: Yeah.
1: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0: 맞아요. 지금 바로 개인적인 문장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Okay.
0: What do you value? I value
1: Like. 뭐뭐. 자, 마지막으로 충성심, 뭐 의리.
0: Loyalty.
1: 네.
0: Loyalty.
1: Loyalty. 배신하지 않는 거죠.
0: 맞아요.
1: Loyal.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Loyal까지 쓰시면요.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년에. 연쇄적인 명사.
0: A series of 명사.
1: Mm-hmm.
0: A series of something.
1: 네. 진짜 시리즈 물처럼 있는 느낌.
0: Yeah.
1: 이거 Easy Writing에서 오랜만에 다시 또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0: Mm-hmm.
1: 참고로 a string, 줄 있잖아요.
0: Mm-hmm.
1: 그처럼 a string of something이라고 또 해도 괜찮고요.
0: 네네.
1: 자, 예를 들어서 뭔가 내 전 애인으로부터 계속 괴상한 문자들이 왔어. 1년에 괴상한 문자들이 왔어.
0: A series of weird texts came
1: 내 전 애인으로부터
0: from my ex. A series of weird texts came from my ex.
1: 네, 두 번째는요. 여배우 김희애는 1년의 히트작들의 주연으로 출연했어. 자, 여배우 김희애는 주연으로 출연했어.
0: Actress Hye Kim starred
1: 1년의 히트작들의
0: in a series of hits. Actress Hye Kim starred in a series of hits.
1: 네, star 한다는 거, 어디에 star 한다는 것은 주연으로 출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0: Yeah, that's 네. right.
1: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목적어에게 접근하다 혹은 가까워지다.
0: Get close to 목적어. Get close to something.
1: 네, 쌤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걸어가가지고 walk up to someone 하는 거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걸어가는 것만 되나요? 아니면 좀 사이가 친해진다도 될까요?
0: Both are possible.
1: Okay.
0: So it could mean that you're physically getting close to something, right? Mm-hmm. The dog got close to the man. Right? But it can also mean relationship-wise, okay. right? Becoming close.
1: Okay, they try to get close to us.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Yeah. 그러면 to 대신에 혹시 with를 쓰기도 하나요? Get close with?
0: Yeah, you can use with okay. as well.

0: 회화체에서는 그것도 많이 쓰죠.
1: 맞아요.
0: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뭐 그런 에이전트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비밀 에이전트 같은 네. 사람. 바로 세리노입니다. 세리노 요원은 그 폭력배들에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 한마디로 좀 뭔가 접근하려는 거예요.
1: 네.
0: 자, 세리노 요원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
1: Agent Serino tried to get close
0: 그 폭력배들에게
1: to the gangsters. Agent Serino tried to get close to the gangsters.
0: 네.
1: Oh, very nice.
0: And I heard he became one of them.
1: Oh, he never came back?
0: 내가 오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요. 난 너랑 가까워지고 싶어. 난 가까워지고 싶어.
1: I want to get close
0: 너에게.
1: To you. I want to get close to you.
0: 네, 뭐 친해지고 싶다는 느낌이죠, 진짜.
1: 네, 맞아요.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반하다. 목적어에게 반하다.
1: Fall for 목적어. Fall for someone.
0: 네.
1: 이거는 fall in love이라는 느낌이죠.
0: 아, 그러네요. 이거는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맥락에 따라 fall for someone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진짜 마음을 뺏긴 느낌. 네. 반한다는 것도 되지만
1: 네네.
0: I'm not gonna fall for it again.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쓰면 어떤 느낌도 될 수 있을까요?
1: 그거는 뭔가 속았다라는.
0: 속아 넘어가는 것.
1: 네,
0: 오케이.
1: 네.
0: Okay. So 그것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1: Yeah.
0: 자, 예를 들어서 세리나는 그 잘생긴 바리스타에게 반했어. 자, 세리나는 빠졌어.
1: Serena fell.
0: 그 잘생긴 바리스타에게.
1: For the handsome barista. Serena fell for the handsome barista. Not only is he handsome, he makes great coffee.
0: Coffee. 근데 바리스타 마유도 하나 역할을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1: 오, 좋아요.
0: 근데 엉터리 커피를 만드는 거죠.
1: Oh, I like that.
0: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난 그의 속임수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아.
1: 네.
0: 자, 난 빠지지 않아.
1: I am not falling.
0: 그의 속임수들에 다시는.
1: For his tricks again. I am not falling for his tricks again. He keeps telling me he doesn't like me. But we all know the truth.
0: Oh, good. That's not a trick, though. Alright,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join us on page 41.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볼게요. 브라이언은 LA 연쇄 트럭 강도 사건을 조사 중인 위장 경찰이다. 자, 의미절로 나눠보겠습니다. 브라이언은 잠복 경찰이다.
1: Brian is an undercover cop.
0: 일련의 트럭 강도 사건들을 조사 중인
1: investigating a series of truck robberies
0: LA에서
1: in LA. Brian is an undercover cop investigating a series of truck robberies in LA.
0: 네, 두 번째는요. 그는 Dominic에게 접근하기 위해 지하 스트릿 레이싱 바닥에 뛰어든다. 자, 그는 지하 길거리 레이싱 바닥에 들어간다.
1: He enters the underground street racing scene.
0: Dominic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1: To get close to Dominic. He enters the underground street racing scene to get close to Dominic.
0: 네.
1: 네, 여기서는 만약에 racing industry, racing field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죠.
0: 뭔가 전문 회사들이 모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Dominic은 무엇보다 의리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설의 레이서다. 자, Dominic은 전설적인 레이서다.
1: Dominic is a legendary racer.
0: 충성심과 가족을 가치 있게 여기는
1: who values loyalty and family
0: 다른 모든 것 위로
1: above everything else. Dominic is a legendary racer who values loyalty and family above everything else.
0: 네. 자, 네 번째로요. 브라이언은 조금씩 다음에게 신뢰를 얻으며 정식으로 그의 무리에 합류한다. 자, 브라이언은 천천히 다음에게 신뢰를 얻는다.
1: Brian slowly earns Dominic's trust.
0: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의 크루에 합류한다.
1: And officially joins his crew. Brian slowly earns Dominic's trust. And officially joins his crew.
0: 네.
1: 네, 신뢰를 얻는 거는 earn someone's trust입니다.
0: 맞아요. 이건 그냥 get하는 것보다 earn 같은 경우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0: 노력해서 얻다. 자, 그리고 실수로 join with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1: Yeah.
0: Right? 그냥 join someone이 맞죠.
1: 맞아요.
0: Right.
1: Join the team, join the group,
0: right.
1: join his crew.
0: with가 필요 없어요.
1: 네.
0: 자,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에게 여동생에게 반하는데 이것이 그의 임무를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자, 그는 Dominic의 여동생 Mia에게 빠진다.
1: He falls for Dominic's sister Mia.
0: 그의 임무를 만드는
1: which makes his mission
0: 더 복잡하게
1: more complicated. He falls for Dominic's sister Mia, which makes his mission more complicated.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summary.
2: Brian is an undercover cop investigating a series of truck robberies in LA. He enters the underground street racing scene to get close to Dominic. Dominic is a legendary racer who values loyalty and family above everything else. Brian slowly earns Dominic's trust and officially joins his crew. He falls for Dominic's sister, Mia, which makes his mission more complicated.
1: And here's today's review.
0: 위장 경찰,
1: undercover cop,
0: 분야, 바닥,
1: scene,
0: 충성심, 의리,
1: loyalty,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무엇보다,
1: above everything else,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에게 접근하다, 가까워지다,
1: get close to 목적어,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1: 네.
0: 바로 난 무엇보다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1: All we need is love.
0: 라, 라, 라, 라, 라. 자, 나는 무엇보다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뭔가 가치 있게 여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1: 오, 오늘 핵심 단어도 사용하시고 핵심 표현 무엇보다 above everything else도 꼭 사용하세요.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세요.
1: Alright, we'll see you next time. Bye for now.
0: By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4: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5: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Kwi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6: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Kwitiong 기사를 고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피터쌤이, 형, 우리 저 축구 기사들 좀 늘리면 안 될까요?
5: 그냥 매일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6: 그럽시다, 그럽시다. 자, 오늘 이제 그 축구 관련된 소식인데, 요즘 뭐 월드컵 이후라서 FIFA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5: 아, 그렇죠. 네.
6: 오늘은 이제 이 중계권 관련된 기사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에서는 폭스 방송사가 이제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월드컵 중계권은 이제 누가 가져가냐? 이게 좀 화두입니다.
5: Yeah, because it was seen as an overwhelming success, especially for the American market. I think other markets always get amazing viewing figures for the World Cup. But for America, I think many broadcasters stood up and said, "Hey, that content is so valuable. Yeah, so successful."

0: They did, though, also have a separate Spanish broadcaster, and the way they showed the matches was very different.
1: 눈빛이 아주 오늘 초롱초롱하시다.
0: 열정적이에요.
1: 지금 약간 축구장 필드에서 뛰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그 플랫폼들이 경쟁을 하고 있냐면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3개사가 와. 이 다음 월드컵과 차기까지 이제 두 번의 중계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비 협상이 이제 조만간에 들어가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영어 중계권, 스페니쉬 중계권 이게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팔다가 FIFA에서 이거 합해서 하나로 통합 패키지로 팔겠다. 네. 그 얘기는 이제 더 비싸게 팔겠다는 얘기예요.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0: 그렇죠. 네. Yeah, because I think they had different prices, but in the same territory you could access both. So FIFA just want to drive up the prices, maybe stop traditional broadcast networks from getting them because they usually pay less. Even in the UK, it's on terrestrial TV, 공중파. So it's much cheaper.
1: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계약 규모가 뭐 지금 점쳐지는 금액들이 이 한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네.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은 좀 경쟁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월드컵을 이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 중에 어디서 보냐 이런 고민을 우리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Yeah, you'll have to maybe subscribe to a new one again. Let's get to part one on page 38 of our September book.
2: Entertainment giants battle for American World Cup broadcast rights. Several premier entertainment giants are actively preparing to challenge Fox for upcoming World Cup broadcasting rights in the American market. Major media enterprises like Netflix, Disney, and YouTube are showing immense interest in securing the next two tournaments. Preliminary discussions will officially kick off shortly, and the total value of these packages could comfortably top $2 billion.
1: 일단 차기 월드컵 2030년은 어디서 개최가 되나요?
0: It's in three countries again, like this past one, but they're in Europe in the case of Portugal and Spain, and then North Africa, Morocco.
1: 이 3개국이 하면서 뭐 개막전은 또 추가로 3개국에서 더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0: 그렇죠.
1: 2034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독 개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월드컵을 누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계를 하느냐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 한 줄씩 보겠습니다.
0: Several premier entertainment giants are actively preparing to challenge Fox for upcoming World Cup broadcasting rights in the American market.
1: 미국 발음에서 이제 premier라고 하잖아요. 영어 발음 어떻게 되나요?
0: Premier.
1: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도 프리미어리그라고 한다.
0: 그렇죠. 네.
1: 우리도 약간 영국 리그니까 그렇게 읽어야 되나요?
0: 네.
1: 네. Premier. 약간 다르네요. So several premier entertainment giants are actively preparing to challenge Fox for upcoming World Cup broadcasting rights in the U.S. market. 자, 미국 시장 중계권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넷플릭스든 디즈니든 유튜브든 어디서 이 중계권을 사가든 간에 우리나라에서까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0: We don't know yet.
1: 그건 또 어떻게 계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월드컵 중계권을 말하는 거고 이 3개사가 이제 폭스 방송사가 현재 그 중계권을 이제 샀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 도전장을 제기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챌린지입니다. Okay?
0: Several premier entertainment giants are actively preparing to challenge Fox for upcoming World Cup broadcasting rights in the American market. Major media enterprises like Netflix, Disney, and YouTube are showing immense interest in securing the next two tournaments.
1: 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showing interest 중간에 나온 단어가 immense란 말이에요.
0: 네. Yeah, extremely large, profound interest.
1: 우리말로 하면 뭐 엄청난 관심이 되겠죠. 자, 앞으로 이제 진행될 두 차례의 월드컵, 차기와 차차기 월드컵을 중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관심을 3개사가 현재 보이고 있다. 자, 이런 플랫폼들을 지금 미디어 엔터프라이즈라든가 앞에 엔터테인먼트 자이언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Major media enterprises like Netflix, Disney and YouTube are showing immense interest in securing the next two tournaments.

0: Preliminary discussions will officially kick off shortly, and the total value of these packages could comfortably top $2 billion.
1: Okay.
0: Yeah, a preliminary discussion, something that's preliminary means it's in its very early stages, nothing to be decided yet.
1: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접촉을 하고 이제 그런 단계들이죠. 그 예비 협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preliminary discussions라고 그래요. 이 단어 잘 알아두세요. preliminary.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0: 그렇죠. 네.
1: Will officially kick off shortly. 축구 기사이다 보니까 또 축구 구동사를 하나 썼네요.
0: 그렇죠. 네. Kick off to start. Like you start the game by kicking off, but you can kick off discussions or meetings too.
1: 그렇죠. 중앙선에서 이제 선수가 공을 차면서 경기가 시작되는 걸 kick-off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비 협상이 공식적으로 조만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구동사네요. kick-off는요.
0: 그렇죠. 네. And the total value of these packages could comfortably top $2 billion. To top something means to exceed it, to surpass it, right?
1: 동사죠, 여기서는요.
0: 그쵸. 네.
1: 그러니까 top이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이 중계권 패키지의 가격이 무려 20억 달러를 무난하게 상회할 수도 있다. Comfortably는 편안하게가 아니라 아주 여유 있게란 얘기잖아요.
0: Yeah, so much more than that.
1: 네, 여유 있게 20억 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다란 얘기입니다. 이게 최소 금액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Here's part two next.
2: Football's governing body FIFA currently intends to combine the English and Spanish language rights into one single package. This strategic consolidation primarily aims to eliminate existing distribution tensions while heavily driving up bids from competing digital platforms. Consequently, traditional network rivals will likely back out of the intense competition due to these skyrocketing acquisition costs.
1: 자, 이 통합해서 중계권을 팔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있고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있잖아요. 그 두 주체 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파트 볼게요.
0: Football's governing body FIFA currently intends to combine the English and Spanish language rights into one single package.
1: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어 중계권하고 스페니쉬 중계권을 별도로 판매를 했다는 얘기네요.
0: 그렇죠. 네. Especially important for America where you have big audiences for both.
1: 북미 남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했다든가 지역별로 이제 영어 스페니쉬 중계권 따로따로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번에 통합해서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intends to combine 통합하다 the English and Spanish language rights 이건 중계권을 말하는 거고
0: 네.
1: into one single package 누가요? Football's governing body FIFA body 자체는 기관 기구의 뜻이 있다 했으니까요. governing은 무슨 말인가요?
0: Yeah, to govern means you have the authority over it. You're running that, right? Overseeing.
1: 전 세계 글로벌 축구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 FIFA 이렇게 묘사했다고 봐야겠네요. 좋습니다.
0: Football's governing body, FIFA, currently intends to combine the English and Spanish language rights into one single package. This strategic consolidation primarily aims to eliminate existing distribution tensions while heavily driving up bids from competing digital platforms.
1: 자, 이렇게 두 개 언어 중계권을 통합해서 이제 판매하겠다는 전략적인 행보는 primarily aims to eliminate existing distribution tensions.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추정이 되냐면 지금까지는 이 언어 두 개가 나눠서 판매되다 보니까 뭔가 좀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0: 그렇죠. 네. 왜냐하면 I think the Spanish was much cheaper, but some people would just watch the Spanish because they don't really care about the commentary.
1: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eliminate,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목표도 있고 그와 동시에 while heavily driving up bids, bids은 이제 입찰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0: 그쵸.
1: 이 삼계사가 이제 입찰가를 써서 낼 거란 말이에요.
0: 네.
1: 이런 입찰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후자 쪽의 목표가 더 클 수도 있겠죠. 돈을 더 벌기 위한 어떤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0: Exactly. They're looking out for their advantage here. So remember that word as well, right? Consolidation, to combine these two, right? One more time. This strategic consolidation primarily aims to

0: 그런 기업들을 의미한다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raditional network rivals,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will likely back out. 한발 뒤로 물러난다? 혹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0: 발을
1: to
0: 뺀다?
1: withdraw from this competition,
0: 그렇죠.
1: right?
0: Back out of the intense competition. 자, 입찰 경쟁이 워낙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발뺄 것으로 보인다. 뭐 때문에요?
1: Due to the skyrocketing acquisition costs, skyrocketing increasing so
0: 정말
1: fast.
0: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는 그 중개권 인수 비용 때문에 아마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말이 말이지 뭐. 중개권이 막 3조, 4조 이렇게 되면 방송국에서 인수하기는 좀 힘든 금액이 될수 있잖아요.
1: Of course, such a burden. Let's move on to part three.
2: Prominent streaming services particularly view these highly coveted World Cup matches as a fantastic way to permanently lock in subscribers. Although future tournaments will completely leave American time zones, current record-breaking viewership figures give sellers substantial financial leverage during negotiations. Therefore, corporate executives are already budgeting massive amounts to successfully capitalize on the sport's burgeoning popularity.
0: 자, 이런 지금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월드컵 주계권을 따고 싶어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신규 구독자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1: Prominent streaming services particularly view these highly coveted World Cup matches as a fantastic way to permanently lock in subscribers.
0: 누구나 탐내는 애 뜻의 단어가 highly coveted 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Yeah, to covet something means you desire it, you
0: 아.
1: want it.
0: Highly desired. 이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월드컵 경기들 자체가 이 디지털 플랫폼들이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고 락인 한다는 얘기는 못 나가게 계속 구독하게끔 만드는
1: 그렇죠.
0: 그런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 Prominent streaming services particularly view these highly coveted World Cup matches as a fantastic way to permanently lock in subscribers.
0: 럭인 이것도 구동사죠.
1: 그렇죠.
0: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다는 얘기입니다.
1: Although future tournaments will completely leave American time zones, current record-breaking viewership figures give sellers substantial financial leverage during negotiations.
0: 다음 월드컵들은 이제 아무래도 유럽과 중동에서 개최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정상적인 시간대는 벗어나요. 우리도 막 새벽에 봤잖아요, 이번에요.
1: 그렇죠. 네.
0: So, although future tournaments will completely leave American time zones, 미국의 정상적인 시간대는 크게 좀 벗어나겠지만, current record-breaking viewership figures, 이번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어떤 시청률 수치 자체가요, 어떻단 얘기입니까?
1: Give sellers substantial financial leverage during negotiations. Yeah, remember that leverage is some kind of advantage, right?
0: 그렇죠.
1: Strong position.
0: 협상력 같은 거죠. 레버리지. 이렇게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는 FIFA 측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특히 가격 책정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협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사실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Therefore, corporate executives are already budgeting massive amounts to successfully capitalize on the sport's burgeoning popularity.
0: 스트리밍 3사는 그럼 사활을 걸고 이것을 이제 따오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걸 미리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erefore 이 회사들이 already budgeting massive amounts. budget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1: Yeah, to plan how much you're going to spend.
0: 그래서 이 이제 중개권을 따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예산 편성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o successfully capitalize on the sport's burgeoning popularity. 축구의 폭발적인 인기 상승에 좀 편승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exactly. They could probably make lots of money from advertising and new memberships, right? It's time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together. Fill in the blanks on page 42.
2: Entertainment giants battle for American World Cup broadcast rights. Several premier entertainment giants are actively preparing to challenge Fox for upcoming World Cup broadcasting rights in the American market. Major media enterprises like Netflix, Disney, and YouTube are showing immense interest in securing the next two tournaments. Preliminary discussions will officially kick off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오세요. 저는 책방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3: 오늘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으니까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들러보시겠어요?
4: 웰컴 어보드
5: 입이 트이는 영어.
6: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EBT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Hello and welcome,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6: 자, 입투영으로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 이제 사연 주인공도 스터디를 이제 3년 동안 꾸준하게 해오셨대요. 이게 뭐 학원에서 만나신 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시작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입채영을 일주일에 4개 챕터를 외우신다는 것 같아요.
4: I don't know how you do it.
6: 안 보고 이제 나올 때까지 각자 이제 음성 파일에 녹음해서 이렇게 서로 확인해주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꾸준히 하게 된다 이런
4: 맞아요,
6: 생각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4: Yeah, so it could be stressful, but then again, because it's slightly stressful, it's that pressure that you feel that helps you keep going.
6: 그렇죠. 같이 하니까 또 이제 그냥 pressure가 아니라 그 peer pressure라고.
4: 맞아요.
6: 동료가 해주니까 나도 해야 되는. 동료 다 외웠네? 나도 해야겠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동기부여가 또 된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입채영을 그래서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그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해서 사연 남겨주신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4: 네, 주인공은 바로 김은희 청취자님입니다.
6: 사연 감사드리고요.
4: 네, Let's listen.
7: Leveling up with Ip to Young. 3 years ago, a few friends and I started studying at an English academy where the classes are taught by native English speakers. We wanted to keep studying together after the classes ended, so we naturally formed a study group. A new member who is really good at English joined us a year ago and has helped keep the group going strong. Our study group memorizes 4 chapters of Ip to Young every week. Each of us records a voice message of no more than 2 minutes and uploads it to our group chat. When we meet in person, we test each other to see how well we've memorized the material. Some of my friends say it's a bit stressful, but I think a little pressure helps me stay consistent. By studying Ip to Young regularly, I've naturally become familiar with sentence structures. English expressions are starting to come to me more easily. I never would have imagined this with my level of English in the past. I'm truly grateful to my study friends for staying with me all the way.
6: 3년 전 몇몇 친구들과 함께 원어민이 수업을 하는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4: Three years ago, a few friends and I started studying at an English academy where the classes are taught by native English speakers.
6: Okay, 자, 일단 3년 전 먼저 주셨고, three years ago, A few friends and I started studying, 공부 시작했다, at an English academy. 자, 이걸 이제 장소를 꾸몄어요. Where the classes are taught, 수동태, by native English speakers. 자,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런 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자, 우리는 학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스터디를 만들게 되었다. 자, 스터디 만들다 어떤 동사 썼는지 잘 보세요.
4: We wanted to keep studying together after the classes ended, so we naturally formed a study group.
6: Okay.
4: Form a study group.
6: 그렇죠. 이런 호응관계 동사들. You can form a group. 구동사로 한다면, I guess you can say you can put together is a good phrasal verb.
4: Right.
6: We put together a study group 해도 한 대 모아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Put together.
4: Yeah. Right.
6: So we naturally formed a study group. 이걸로 일단은 form 동사 잘 챙겨주세요. 자, 문장 다시 한번.
4: We wanted to keep studying together after the classes ended, so we naturally formed a study group.
6: Okay. 그렇게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서 이제 공부를 쭉 하고 있으셨는데, 자, 1년 전에 영어를 잘하는 새 멤버가 들어와서 스터디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4: A new member who was really good at English joined us a year ago and has helped keep the group going strong. A new member who is really good at English. 영어를 아주 잘하는 새로운 멤버가 joined us a year ago. 1년 전에 이제 뭐 조인을 한 거죠. 함께 하게 되었는데.
6: 네.
4: And has helped keep the group going strong.
6: Keep the group going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거기까지?
4: 맞아요. 네.
6: Strong까지 붙이면 어떤 어감인가요?
4: Strong and steady. 이렇게 함께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Yeah. So if something is going strong, it means that it's very stable and it's steady. Right? 좀 안정적이다?
6: 그렇죠.
4: Uh-huh. 좀 무게도 느껴지죠? Strong.
6: And steady까지 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4: 네네.
6: 거. 이거 없이 그냥 keep the group going strong. 이렇게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꾸준히 갈 수 있게 해준다.
4: 네.
6: 이런 어감으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표현입니다. 좋아요. 이 문장을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A new member.
4: A new member who is really good at English joined us a year ago and has helped keep the group going strong.
6: 자, 우리 스터디는요. 일주일에 입트형 네 챕터를 아예 외워버립니다.
4: Our study group memorizes four chapters of 입지영 every week.
6: 일주일에 다섯 개인데 하나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거 하나 빼나? 그런 식으로 어. 네 개를 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일주일에 하나도 힘들거든요. 근데 네 개 도전하신다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Our study group memorizes four chapters of 입지영 every week. 좋아요. 각자 2분 이내의 음성 파일을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립니다.
4: Each of us records a voice message of no more than 2 minutes and uploads it to our group chat.
6: 2분 이내라는 말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voice message 자체는 이제 음성으로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0: 시간을 바로 뒤에서 of no more than 2 minutes 하면 2분 이내, 2분 안쪽에 그런 음성 파일을 녹음을 해서 그리고 올린 다음
1: Uploads it to our group chat.
0: 그렇죠. Upload to our group chat. 자, 일반 단톡방을 group chat이라고 하니까요.
1: 네. 여기 사실 no more than 2 minutes에서 minutes 시간을 말하는데 왜 no longer than이 아닐까라고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말할 때도 이런 경우에 no more than 뭐
0: 그렇죠.
1: 10 minutes, no more than 2 hours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0: 그렇죠. 이런 경우는 시간을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예. 약간 뭐 2분이라는 양. 예. 그거보다는 좀 덜하다 의미로 no more than 2 minutes.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접 만나서 서로 내용을 얼마나 잘 외웠는지 테스트도 합니다.
1: When we meet in person, we test each other to see how well we've memorized the material.
0: 그렇죠. 그래서 같이 채팅방에서 이렇게 매일 이제 음성 메시지를 올려서 서로 간에 확인을 또 해주고 직접 만나는 스터디에서는 바로 앞에서 해야 되나 봐요.
1: Yeah, we
0: 그럼 뭐
1: test each other.
0: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겠네요. 예. When we meet in person, 이건 이제 대면에서 직접 만난다는 얘기죠. We test each other to see how well we've memorized the material. 그렇죠? 그 서로 간에 이제 그걸 얼마나 잘 외웠는지 확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다소 부담스럽다는 친구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더 꾸준히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요.
1: Some of my friends say it's a bit stressful, but I think a little pressure helps me stay consistent.
0: It's a bit stressful. 자, 부담이란 것 자체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you can say stressful is one of the things. 뭔가 좀 부담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It's a
1: 네.
0: bit stressful. 가능하죠? But I think a little pressure. 약간의 압박 혹은 긴장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어떻다고요?
1: It helps me stay consistent.
0: 꾸준히 하게 도와주는 것은 있는 것 같다. Stay, 그 다음에 호응관계 consistent 연결하는 거. 자, 다시 한번. Some of my friends.
1: Some of my friends say it's a bit stressful, but I think a little pressure helps me stay consistent.
0: 오케이. 자, 입지형을 꾸준히 하면서 문장 구조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요. 영어 표현도 한결 수월하게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자, 볼게요.
1: By studying 입지형 regularly, I've naturally become familiar with sentence structures.
0: 일단 뭐가 좀 익숙해지다라는 말할 때 become familiar 이 단어만큼 좋은 단어는 없는데 일단 발음을 정확히 다시 한 번만 잡을게요. 매번 나올 때마다 연습합니다. 이
1: 네,
0: 단어는
1: 천천히 먼저 드릴게요. Familiar,
0: familiar.
1: familiar.
0: Okay. become 앞에 naturally 써서 자연스럽게니까 I've naturally become familiar with sentence structures. 영어 문장을 많이 보다 보니까 문장 구조가 자연스럽게 좀 익혀졌다. 자, 이거 영어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시점들이 옵니다. 이 문장을 오늘 통한 게 1번으로 갈게요. 자, 갈게요.
1: I've naturally become familiar with sentence
0: 한번 더요.
1: structures. I've naturally become familiar with sentence structures.
0: 좋습니다. 영어 표현도 한결 수월하게 입에 붙기 시작했다. 그 부분.
1: English expressions are starting to come to me more easily.
0: 입에 붙다란 말이 없는데 come to me?
1: Come to me. 좀
0: 오.
1: 다가오다. 약간 친근하게 느껴지다.
0: 그쵸.
1: 편하게 느껴지다. So,
0: 그래서 입에 붙는다는
1: yeah.
0: 얘기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약간 우회적으로 의역을 했는데 English expressions are starting to come to me 하면 이해도 잘 되고 내가 직접 내걸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를 다 얘기해요.
1: 맞아요.
0: 네.
1: 이해한다까지 포함된 거죠.
0: 맞아.
1: Right.
0: Come to me more easily. 그렇죠?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입에 붙는다. 좋습니다. 자, 예전 실력으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1: I never would have imagined this with my level of English in the past.
0: 상상조차 못했다. 그거. I never would have imagined this with my level of English in the past. 예전의 영어 실력이라면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자, 다시 한번.
1: I never would have imagined this with my level of English in the past.
0: 끝까지 함께 해준 공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I'm truly grateful to my study friends for staying with me all the way.
0: All the way?
1: All the way. 지금 시작해서 지금까지?
0: 끝까지?
1: From the beginning to this very
0: 맞아요.
1: point?
0: 시작부터 지금까지.
1: Yeah.
0: So I'm truly grateful to my study friends for staying with me all the way.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좋습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1: Leveling up with Ip Tyoung.
2: 3 years ago, a few friends and I started studying at an English academy where the classes are taught by native English speakers. We wanted to keep studying together after the classes ended, so we naturally formed a study group. A new member who is really good at English joined us a year ago and has helped keep the group going strong. Our study group memorizes 4 chapters of Ipteung every week. Each of us records a voice message of no more than 2 minutes and uploads it to our group chat. When we meet in person, we test each other to see how well we've memorized the material. Some of my friends say it's a bit stressful, but I think a little pressure helps me stay consistent. By studying Ipteung regularly, I've naturally become familiar with sentence structures. English expressions are starting to come to me more easily. I never would have imagined this with my level of English in the past. I'm truly grateful to my study friends for staying with me all the way.
1: Pattern practice.
0: 자, 여러분 교재 40페이지의 첫 번째 패턴 보겠습니다. 뭘 정말 좀 잘하다 할 때, 자, 전치사만 잘 챙기세요. Be good at 뭐뭐뭐. 자, really까지 붙여서 강조해 볼게요.
1: A new member who is really good at English joined us a year ago.
0: 영어 실력이 상당히 좀 출중한 이제 멤버 한 명이 모임에 들어왔다. 자, 나 어렸을 때 그 게임 진짜 잘했다. 영어로
1: I was really good at that game when I was young.
0: 아, 저 사람 발표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잘한다. 그럴 때도
1: She's really good at giving presentations.
0: She's really good at giving presentations. 좋습니다. 자, 어디 채팅방 같은데 올리다라고 할 때 uploaded. 자, 전치사가 to 동그라미 잘 치시고 to a group chat 이렇게 연결해서 입에 붙이세요.
1: Each of us records a voice message and uploads it to a group chat.
0: 사진이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 같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1: It was such a funny picture that I uploaded it to a group chat with my friends.
0: I uploaded it to a group chat with my friends. 자, 우리는 사진을 찍어 부모님이 계신 단체 채팅방에 올려드렸다.
1: We took a picture and uploaded it to a group chat with my parents.
0: Okay.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에 익숙해지다. Naturally become familiar with something.
1: By studying Ipteung regularly, I've naturally become familiar with sentence structures.
0: 그렇죠. 문장 구조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 자, 나는 자연스럽게 팀 구성원들을 모두 알게 되었다.
1: I naturally became familiar with everyone on the team.
0: Familiar 자체가 뭐에 조금 더 그 낯이 있게 되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을 더 잘 알게 되다라는 말도 있어요.
1: 맞아요.
0: 이런 경우는 I naturally became familiar with everyone on the team 하면 다 잘 알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됐다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3: Are you still in that English study group?
2: Yeah, it's been 3 years already.
3: Really? That's a pretty long time.
2: Everyone is really dedicated. We memorize what we studied and test each other every week.
3: You memorize everything? Isn't that a lot of pressure?
2: A little pressure helps me stay consistent.
1: Man says, are you still in that English study group?
0: Mm-hmm.
1: So you can join a study group. You can be in a study group, right?
0: 그렇죠.
1: Mm-hmm. 그 영어 스터디 그룹 아직도 해? 하니까 여자가, yeah, it's been 3 years already. 오, 그럼 벌써 3년째야. Really? That's a pretty long time. 그거 꽤 긴 시간인데.
0: 그렇죠. 제가 뭐 오래 했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0: 와, 3년이나? That's a pretty long time, right?
1: Mm-hmm. And she says, everyone is really dedicated.
0: 이 문장 한번 잘 보세요. 다들 열정이 대단해. 이런 어감에 쓰는 문장이거든요. Dedicated 자체가 뭐에 헌신적으로 뭘 바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열정을 의미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1: Mm-hmm.
0: 그래서 she's very dedicated, I'm very dedicated 하면 열정을 불태우는 뭐 그런 캐릭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장 오늘 그냥 그 의미로 생각하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학 2번입니다.

0: 합니다.
1: Everyone is really dedicated.
0: 다들 열정이 정말 넘쳐납니다. 자, 한 번 더요.
1: Everyone is really dedicated.
0: 오늘 아이 외워서 쓰실 문장이에요.
1: 네, 그러면서 We memorize what we studied and test each other every week. 서로 서로 테스트를 한다.
0: Okay.
1: You memorize everything? 그걸 다 외운다고?
0: 음.
1: Isn't that a lot of pressure? 그거 좀 부담스럽지 않아? And then she says, a little pressure helps me stay consistent.
0: 아까 있었던 거죠?
1: 네.
0: Stay consistent. 꾸준하게 뭔가 일관되게 할 수 있게 해주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긴장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A little pressure helps me stay consistent. 좋습니다. 자, 오늘 배웠었던 표현들 중에 여러분이 꼭 한번 영작을 직접 해봤으면 하는 그런 문장들을 5개 42페이지에 드렸습니다. 자, 영작 꼭 한번 손으로 직접 해보시고요. 그 영작한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AI한테 정답 문장과 비교하면서 피드백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3번과 4번의 별표 치고 해보겠습니다.
1: Alright, and that does it for today,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oodbye, everyone.
1: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is the Transportation Week.
1: Transportation Week.
2: 네, 우리가 교통수단은 해외여행 갔을 때 무조건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이번 주에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1: Well, actually, this sentence is a little bit similar to one from last week.
2: Mm-hmm.
1: We had a sentence about how long something was. How long is the wait?
2: Mm-hmm.
1: But this time, we're going to ask about how long is the trip. So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2: How long으로 시작하는 거는 똑같지만 조금 문장의 구조는 다르네요, 그렇죠? How long is 뭐뭐였는데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대중교통을 탈 때, 택시를 탈 때, 심지어 걸어갈 때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자,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만

0: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 파헤쳐 보고 나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죠. 자,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걸 일단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얼마나 오래?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 How long? 그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 How long? 혹은 얼마나 기냐도 how long이었죠? 네, 그래서 기간을 물어볼 때 how long으로 질문한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how long does it take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it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does it take에서 it은 어떤 시간이나 이동을 의미하는 가짜 주어예요. 주어는 필요한데 얼만큼 걸려요? 어떤 명확한 주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It's 4 o'clock. 여기서 시간을 말할 때 특정 주어는 없잖아요. 몇 시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 때 가짜 주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하는 게 여기서 it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진다기보다는 물론 문법적인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How long does it take? 이 순서대로 그냥 말하는 게 익숙해지면 되겠죠. How long does it take?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고요. 얼마나 걸리냐라고 물어볼 땐 여기까지만 물어봐도 돼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외워볼까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네, 여기까지만 물어봐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 데를 물어보려면 to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to get there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데라는 의미가 돼요. get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착하다, 뭐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there는 거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는데 to get there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이제 파헤쳐 보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 문장 잘 기억하면서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해 볼 텐데요. What is today's pattern sentence?
1: Well, our sentence was,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We're going to change get there to something else. So, how long does it take to Momo?
0: 네, get there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라는 질문이 되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완료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How long does it take to 다음에 행동이 오면 됩니다.
1: 네, to 있어서 you can see on page 41 of your book if you have it. It must be 동사.
0: 맞아요. to가 있기 때문에 to 다음엔 여기에 동사가 옵니다.
1: So here's an example that's very similar.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0: Get to the airport라고 했는데 to 뒤에 항상 동사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to가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to는 뒤에 동사가 오는 뭐뭐 하는데 라는 뜻이고, 뒤에 to는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죠. 그래서 to the airport는 공항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0: 물어보는 거죠.
1: How long does it take to learn English?
0: 영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네요. 우리 스타님들 궁금하시죠? How long does it take to learn English? 여러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짧게 걸릴 수 있지만 몇 분만 매일 투자하면 돼요. 몇 분? Start English가 방송되는 만큼. 플러스 복습하는 시간.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ow long does it take to learn English?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install the update?
0: 업데이트가 update이죠. Install, 설치하다라는 뜻의 동사죠. 그래서 install the update라고 하면 업데이트를 설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요즘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You have to update the apps.
1: Mm-hmm.
0: 앱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You have to update your phone. 핸드폰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You have to update your computer.
1: Mm-hmm.
0: 컴퓨터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요즘 나오는 차는요. 또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업데이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되겠죠. How long does it take to install the update? 업데이트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네, 짧게는 5분, 뭐 1분, 길게는 뭐 몇 시간도 걸리더라고요.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1: Mm-hmm.
0: 우리 잭쌤은 요리 잘하죠?
1: Okay.
0: How long does it take to boil an egg? 달걀을 삶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 It takes about 10 minutes. 10분 정도 걸려요.
0: 10분. 오래 안 걸리네요.
1: 네.
0: 네. Boil an egg 라고 했죠? 달걀을 삶다 라는 뜻이에요. Boil an egg. Boil 이라고 하면 보통 팔팔 끓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달걀의 경우는 삶다 라는 뜻이에요. How long does it take to boil an eg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download the file?
0: Download, install. Install은 설치하다고, download는 다운로드하다. 네, 두 개가 좀 다르죠. 근데 file이죠. 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외래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영어를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세요.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것뿐이죠. 자, file, download. How long does it take to download the file?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다운로딩 하는 게 진짜 빠릅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면 조금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또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fly there?
0: Fly there. 그곳으로 날아가다? 저는 새가 아닌데요. I'm not a bird.
1: Well, fly is usually done in an airplane by humans.
0: 그렇죠. 사람의 경우는 날아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비행기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 How long does it take to fly th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How long does it take to sign up?
0: Sign up. Sign up이라고 하면 뭐 다르게는 register라는 mm-hmm.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지원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가입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죠. 한국말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네요. 마침 생각이 안 났는데. 네, 가입하다. How long does it take to sign up? 혹은 how long does it take to register? 다 쓸 수 있겠네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complete the program?
0: Complete the program. 프로그램을 완수하다라는 의미겠죠. How long does it take to complete the program?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ow long does it take to 뭐뭐라는 질문을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봤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우리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연습해볼까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1: How long does it take to learn English?
0: How long does it take to learn English?
1: How long does it take to install the update?
0: How long does it take to install the update?
1: How long does it take to boil an egg?
0: How long does it take to boil an egg?
1: How long does it take to download the file?
2: How long does it take to download the file?
1: How long does it take to fly there?
2: How long does it take to fly there?
1: How long does it take to sign up?
2: How long does it take to sign up?
1: How long does it take to complete the program?
2: How long does it take to complete the program?
0: 잘하셨어요. 자, 요 예문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연습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 예문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또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보세요.
3: 실례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4: 시내까지요? 지하철로 약 20분 걸려요.
3: 버스도 있나요?
4: 네, 하지만 지하철이 더 빨라요.
0: 보통 지하철이 더 빠르죠. 그리고 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하철은. 그래서 너무 좋아요.
1: Especially in heavy traffic.
0: 맞아요. 특히 이제 교통이 많이 좀 heavy, 체증이 좀 많이 심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지하철은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선 지하철이 또 시간이 항상 딱딱 맞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1: 맞아요. Depends on the country.
0: 맞아요. 국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1: Or the city even.
0: 맞습니다. 자, 실례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 요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1: Mm-hmm.
0: 시내까지요. 아, 시내. 시내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뭐 downtown?
1: Sure.
0: 이라는 표현도 있을 것 같고요. 지하철로 약 20분 걸려요. 걸리다. 여러분, 시간은 걸리다라고 할 때 take라는 표현 쓰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로 뭐뭐로 이렇게 교통수단 얘기할 때는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오면 돼요. 버스도 있나요? 버스도 있나요?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하지만 지하철이 더 빨라요. 더 빠르다.
1: ER 나오는 것이에요.
0: 그렇죠. ER 나오는 단어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어 표현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5: Excuse m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6: To the city center?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subway.
5: Is there a bus too?
6: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0: 실례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5: Excuse m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1: Excuse m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자, 실례합니다. Excuse me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라고 질문했는데요. 다시 한번.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네, 이 표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표현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어서 시내까지요. 지하철로 약 20분 걸려요.
6: To the city center?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subway.
0: 시내까지요?
1: To the city center?
0: 자, 시내를?
1: City center.
0: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ity center. 도시의 중심가, 시내죠. 뭐 downtown area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냥 downtown도 되고요. City center 다 될 것 같아요. 지하철로 약 20분 걸려요.
1: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subway.
0: It takes about 20 minutes. 20분 정도 걸려요 라는 말이고요. By subway, 지하철로 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통수단은 by 뭐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버스도 있나요?
5: Is there a bus too?
1: Is there a bus too?
0: Is there a bus too?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이 말은 버스도 있나요? 라는 말인데 Is there a bus? 버스가 있어요? 버스 자체가 있냐? 그 사물이 있냐?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물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곳으로 가는 버스가 있냐? 라는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네, 하지만 지하철이 더 빨라요.
6: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1: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0: 네, yes죠. 하지만 지하철이 더 빨라요. 요건 다시 한번.
1: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0: But the subway is
1: faster.
0: 네, fast가 빠른이고요. 더 빠르는 er 붙여서 faster라고 하면 되겠네요. The subway is faster.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 여기에 있는 그 지하철이 버스보다는 더 빠르다라는 의미로 the subway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다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5: Excuse m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6: To the city center?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subway.
5: Is there a bus too?
6: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7: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에서는 연음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Does it? 요 부분이 Z 발음으로 연음이 되고 It의 마지막 T는요,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면 돼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런 식으로 get의 T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1: 네, take 할 때도 크 소리 크게 안 나옵니다.
0: 맞습니다.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요거 잘 주의해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당 와주세요.
1: Incredible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1: 쉽고 확실하게
3: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3: Hello everyone. This is Jude.
1: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길을 잃고 I think we are completely lost 이런 말도 있었고
3: completely lost.
1: 그렇죠.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3: That's right.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잃고 또 뭐 getting lost or you need to ask for directions. 그 어떤 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giving directions, 길을 안내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3: Yes.
1: 그 안에 자잘한 여러 가지 관련된 표현들이 있었고요. 자, 오늘부터는요. 이제 사진을 찍는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3: Oh, taking a picture.
1: Taking a picture.
3: Or,
1: 그렇죠.
3: Or take a photo.
1: Take a photo. 그 picture라고 하거나 photo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반반 정도의 그
3: yeah.
1: 기준으로 쓰이더라고요.
3: I think so.
1: 네.
3: Could you take a photo of us?
1: Could you take a photo of us?
3: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1: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그러면 could you take my picture 해도 돼요? Could you take my photo?
3: Could you take my picture? No, I don't think so.
1: 네, 그렇죠.
3: It sounds like it could be okay. 될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1: 네네.
3: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1: 아, 왜 안 되냐면은 my picture 하게 되면은 꼭 내가 나온 사진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내가 찍을 수도 있는 사진이지만 대신 좀 찍어주겠냐라는 말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ight. 꼭 내가 들어간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하려면 could you take a picture 혹은 could you take a photo of me라고 하셔야
3: That's
1: 된다는
3: right.
1: 거죠.
3: Exactly.
1: 자, 근데 오늘은요. 여기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하고 묻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3: 그럴 때는 네. 오늘의 타이틀이죠.
1: 네.
3: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1: 아,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take a picture of you, take a picture of me, as of, of가 들어간 것을 많이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take a picture for you, for me 이런 식으로 이 for를 이용해서 문장 만드는 걸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3: Wonderful.
1: 네, yeah.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까지 오늘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Mm-hmm. 자,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세요.
3: Okay.
4: 저 실례합니다.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1: 그래 주시겠어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 아, 그럼요. 뒷배경에 전체 광경을 다 넣어드릴게요.
1: 아, 고맙습니다. 저희 정말 같이 사진을 꼭 찍고 싶었거든요.
4: 자, 여기요. 마음에 들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1: 아, 네. 네. 그렇죠. 두 사람이 왔는데
3: right.
1: 서로 이렇게 그 뭐 셀피를 찍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3: 그쵸.
1: 또 서로 각자를 찍어주지 않니 좀 아쉬워 보이고 라고 할 때 선뜻 이렇게 나서서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고 하는 네. 경우 굉장히 흔하죠.
3: 이런 상황이 주로 언제 있냐면
1: 네.
3: 뒷배경이 크게 나오고 싶은데 이 셀카로는 좀 부족해.
1: 맞아.
3: 다 안 나와.
1: 네, 네.
3: 그래서 멀리서 찍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좀 물어보기도 좀 shy 할 때
1: 네.
3: 얼마나 고마워요. 제임스가 나타나가지고 Excuse me. 제가 찍어드릴까요?
1: 그렇죠.
3: 감사하죠.
1: 그렇죠. 너무너무 고마운 얘기죠. 자,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는 말. 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찍어주는 걸 말하는 건지 찍어달라고 하는 건지 어떤 상황이든 take a picture 하나만 기억나는 경우가 있어요.
3: That's right.
1: Take a picture 하나만. So take a picture for you, 뭐 of you 다 떠나서 오로지 take a picture, okay?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 Excuse me, take a picture?
1: 네.
3: 다 그 모든 게 컨텍스트잖아요. 네. 아, 찍어드리는 걸 원하시는구나.
1: 네.
3: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것 같아요.
1: 그 Matt Damon이라고 하는 그 얼마 전에 오디세우스에 나왔던 그 유명한 배우가.
3: 기억나요, 이거?
1: 아, 네. 그런 기억나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더니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인데 와서 그 Matt Damon에게 아, picture?
3: Picture?
1: Picture?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걸 그래서 Of course, sure, why not? 그러면서 자기는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는 말인 줄 알고 그 부인한테 그 가운데 껴가지고 어깨에다 손을 둘렀다는 거죠. He put his arms around you know, these people. 근데 나중에 그 남자가
3: 알고 보니
1: 아니 우리 찍어달라고요.
3: 맷 데이먼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1: 네, 맷 데이먼에게.
3: Take a picture for us.
1: 그렇죠.
3: 그 그리고
1: 해서 아, 너무 민망했다는 얘기를 바로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3: 저도 자, 같은 인터뷰 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자, 실례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데요.
3: Excuse me.
1: 그렇죠. Excuse me.
3: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1: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라고 말하는데 right. 자, 일단 제가 뭐뭐를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이 내가 해드리기를 바라는 걸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3: right.
1: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3: Would you like me to?
1: 그렇죠.
3: 뭐뭐뭐 for you.
1: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까지 Would you like to? 가 너무너무 입에 많이 익숙해지게끔
3: That's right. That's right.
1: Would you like to have some dessert? 뭐 Would you like to 뭐 sit here? 뭐 한다든지 뭐 Would you like to 뭐뭐를 하시렵니까? 라는 뜻으로 Would you like right. to를 많이 익혔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Would you like me to가 되는 거죠.
3: 이게 포지셔닝이 확 달라지죠.
1: 그렇죠. 포지션이 달라졌죠.
3: Would you like me to?
1: Would you like me to?
3: Get you some coffee?
1: 그렇습니다. Would you like me to get you some coffee? 그러면 제가 커피를 갖다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 말인 거죠.
3: 그쵸? Would you like me to drive you to the airport?
1: 그렇죠. Would you like me to drive you to the airport? 그 제가 운전을 해서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기를 혹시 저에게 바라시나요? 라는 뜻으로 Would you like me to? 혹시 원하십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Would you like me to 다음에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라는 말이 오는데 그 뒤에 For you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뭐뭐를 해드릴까요? 라고 정중하게 제안을 하는 말인데 이때 right. for you는 당신을 대신해서 혹은 당신을 돕기 위해 뭐 이 정도의 말이 됩니다.
3: Yeah. 네. For you.
1: 그렇죠.
3: 그대를 위해 이런 뜻이죠.
1: 그대를 위해.
3: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1: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그렇군요.
3: Right.
1: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사진을 대신 좀 찍어드릴까요?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3: right.
1: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of you too?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3: They're both fine.
1: 네.
3: For you 또는 of you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도 Would you like me to 뭐뭐를 해드릴까요? 라고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좀 그래 주실래요? 그래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라는 말로
3: Oh, would you? Oh, would you?
1: Oh, would you?
3: Right.
1: 그렇군요. 간단하네요.
3: So, 이건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이거 왜 would가 나오지 여기서?
1: 네.
3: But in English, it sounds very natural.
1: Oh,
3: if you don't mind. If it's okay with you.
1: Right.
3: 괜찮으시다면.
1: 네.
3: 괜찮겠어요?
1: 그렇죠.
3: 이런 거죠.
1: 괜찮겠어요? 네. 혹은 그래 좀 주시겠어요? 그래 주실래요?
3: Yeah.
1: Would you? 그렇죠.
3: Would you?
1: Would you? Mm-hmm.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이 말이 that would be wonderful이
3: right.
1: 되는군요.
3: That would be, that'd be, that'd be wonderful.
1: That'd be wonderful. Mm-hmm. 그렇다면 참 저희야 좋죠. 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야 고맙죠. 라는 mm-hmm. 말이 어떻게 또 말할 수 있을까요? We'd appreciate that.
3: Oh, we'd appreciate that.
1: 네,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We would appreciate that.
3: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네. oh,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3: Thank you so much.
1: You just can't go wrong with thank you so much.
3: 맞아요.
1: 그렇죠. Thank you라고 해서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정말. 자, that'd be wonderful. 그래만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We would appreciate that. 저희가 정말 감사한 일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말이 되겠네요.
3: Right.
1: 자, would you like me to? 라는 말에 대해서 Oh, would you? 라고 대답한 다음에 that'd be wonderful 이라고 말한 것까지 자, 한번 들어보죠.
5: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6: Oh, would you? That'd be wonderful.
1: 네, 자, 지금 우리 성우분께서 아주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would you? 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would 하고 조금 띄어서 you를 이어 말씀하셨네요.
3: She was a little bit more emotional. Oh, would you? 아. 너무 고마워서. 네. 그렇죠? Oh, would you?
1: 네, 그렇죠. 그다음에 that would be wonderful. 줄여서 that be인데 이것도 조금 더 띄엄띄엄 말씀을 하시자면 또박또박 that'd be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3: 맞아요.
1: 실제로 말할 때는 그냥 that be 정도로 많이 들리겠습니다.
3: 그냥 d는 약간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3: 그냥 that be.
1: That be.
3: That be wonderful.
1: That be wonderful.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라는 뜻으로. 자 그랬더니 아유 물론이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아까 주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뒷배경에 이 전체 광경을 제가 다 넣어드릴게요.
3: Right, sure.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1: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Right. 야, 이거 진짜 뭔가 그 영어 같다? 좀 그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get라는 right. 말이 나오고 in the background이라고 하니까 이 배경에 뒤에 보이는 배경에 in the background
3: right.
1: 배경에 the whole view 전체 광경을 제가 담아드리겠습니다. Let me get 라고 하는군요.
3: I think James knows photography really well.
1: 아.
3: He's like, oh, let me get the whole background,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1: 그렇죠.
3: for you.
1: 맞아요.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이렇게 let me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혹은 제가 자청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let me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는 말이 let me introduce myself잖아요.
3: Right, right.
1: Let me help you.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서서 말하는 것처럼
3: right.
1: let me get the whole view. 전체 view를 다 제가 넣겠습니다. 어디에? In the background. 이렇게 그 배경에 라고 말하는 right. 거죠.
3: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1: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3: Right.
1: 자,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3: Thanks.
1: 자, 그런 다음 우리가요. 사실 정말 사진을 같이 꼭 찍고 싶었거든요.
3: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1: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3: Right.
1: 아, 안 그래도 우리가 꼭 같이 나오는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이렇게 말하는군요.
3: 근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1: 네.
3: 정말 우리 같이 찍고 싶었는데
1: 네.
3: 누구한테 물어볼 줄 모르는
1: 그렇죠.
3: 거예요.
1: 맞아요.
3: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1: 어.
3: We didn't know who to ask.
1: Right.
3: Well, I'm glad you showed up. Right?
1: 맞습니다. I'm

0: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아, 그렇군요.
1: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똑같은 표현을 쓸수 있냐면
0: 네.
1: 같이 여행했는데 같이 찍은 사진 하나도 없어.
0: 오.
1: 아, 좀 약간 후회하는 톤으로
0: 네.
1: 아,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but
0: 아.
1: we didn't.
0: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너무나 간절히 원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할 때,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그 really라는 말과 wanted 이란 말, 정말 원했다. 그런 말이 참 아쉽다는 뜻이 되는군요.
1: 솔직히 어떤 상황이냐면
0: 네.
1: we didn't get a picture together
0: 아.
1: 이런 맥락이죠.
0: 네. 그럼 그런 경우에, 야, 우리 같이 찍은 사진 하나도
1: 하나도
0: 없네?
1: 없어.
0: 이렇게 말할 때,
1: We don't have any pictures together.
0: We don't have any pictures together.
1: We don't have any pictures together.
0: We don't have any pictures together.
1: Let's go back to Paris.
0: I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1: Yes.
0: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쉽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잘된 것이 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사진 찍어 주신다고 하니 This is great라고 하면서요.
1: Right.
0: 사진을 착각하고 찍은 거예요.
1: Okay.
0: 찍은 다음에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1: Right.
0: 한번 보여드릴게요.
1: Here you go.
0: Here you go.
1: 야,
0: 네.
1: 착각 다한 다음에 한 10장 찍은 다음에
0: 네.
1: Here you go.
0: Here you go.
1: 여기요.
0: 네. 자, 상대방이 원하는 것 혹은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넘겨주면서 자,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말이 here 보통 우리는 here you are
1: Here you
0: 혹은
1: are.
0: here it is.
1: Here it
0: 네, 여기
1: is.
0: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here you go라고도 많이 하는군요.
1: They're all the same meaning. Here it is. Here you go. Here we are.
0: 어.
1: Okay.
0: 네. 자, 옛다 여기 있다. 이런
1: 옛.
0: 말이군요. 네, 여기
1: 옛다
0: 있습니다.
1: 여기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Here you go.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볍게 좀 친숙한 의미로 하는 말이 된다는 뜻이죠.
1: 주로
0: Here you
1: 식당에서
0: go.
1: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Like, you know, the server. You know, brings your food.
0: Right.
1: It says, "Okay, here you go.
0: Here you go.
1: Here we
0: 아,
1: are."
0: 자, 여기
1: 다
0: 나왔습니다. 네,
1: 나왔습니다.
0: 음식 드립니다. Here
1: 네.
0: you go.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자기가 찍어 드린 게좀 마음에 들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1: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0: 네, 이렇게 말합니다. I hope, 저는 희망합니다. I hope you like, 당신이 좋아하기를. 무엇을? How it turned out. 어떻게 그게 결과로 나왔는지라는 뜻이 되는데, 자, 이렇게 잘 나왔기를 바래요 하는 말이 바로 I hope you like it.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군요.
1: So the key point here is turn out. Oh, how did your picture turn out?
0: How did your picture turn out?
1: Right.
0: 사진 어떻게 나왔어요?
1: Yeah. We say this expression a lot, especially with photography, right? Oh, how did your photo turn out? Your studio picture, how did it turn out?
0: How did it turn out?
1: Right.
0: 아, 보통 turn out 하게 되면
1: Right.
0: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되다라고 말할 때 turn out. 뭐 he turns out to be a princess 이렇게 I mean a prince 이렇게
1: 오케이.
0: 말한다든지
1: 처음엔 몰랐는데
0: 몰랐는데
1: 나중에 알고 보니.
0: 드러났다. 알고 보니 그가 왕자님인 것으로 드러났다. He
1: Right.
0: turned out to be a prince 이렇게 말한다든지 뭐 예를
1: Okay.
0: 들어서 근데
1: Right.
0: 그렇게 결과가 짜잔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turn out이라고 할때
1: That's right.
0: 여기서는 사진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마음에 들길 바란다.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Perfect.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실까요?
2: Here you go.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0: 네,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3: Oh, would you? That'd be wonderful.
2: Sure,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3: Thanks.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2: Here you go.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 실례합니다.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3: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1: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0: 어, 그래 주시겠어요? Oh, would you?
1: Oh, would you?
0: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That'd be wonderful.
1: That'd be wonderful.
0: 아, 그럼요. 제가 뒷배경에 전체 광경을 다 넣어드릴게요.
3: Sure,
0: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1: Sure, let me

0: You get the whole view and the background.
1: 고맙습니다. 저희 정말 같이 사진을 꼭 찍고 싶었거든요. Thanks.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0: Thanks.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1: 자, 여기요. Here you go.
0: Here you go.
1: 어떻게 마음에 좀 들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0: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1: 여기까지입니다.
0: Wonderful. Good job.
1: 자, 오늘은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네, 오디오 어학당 많이 활용해주세요.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사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5: And I'm Kristen.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edestrian, 뜻은 보행자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Italian government is moving forward with an amendment to road traffic laws that would impose a minimum fine of 75 euros on pedestrians who cross streets while looking at smartphones. 여기서 pedestrian이라는 표현은 길을 걸어 다니는 보행자를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city built new sidewalks to protect pedestrians.
0: 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 인도를 건설했습니다. 뉴스에서 pedestrian safety, pedestrian crossing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보행자와 관련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edestrian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Korea's exports so far this year have already surpassed last year's total, with the cumulative figure crossing the $700 billion mark in early August, according to the Korea Customs Service.
1: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8월 초 기준 누적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0: Director Christopher Nolan's movie The Odyssey has officially surpassed 10 million admissions at the domestic box office, making it the second film of the year to hit the milestone.
1: Christopher Nolan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공식적으로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천만 영화가 됐습니다.
0: The global food price index climbed to nearly 2% month-on-month in August to its highest level since November 2022 on the back of a volatile combination of abnormal weather shocks, geopolitical tensions, and trade supply chain disruptions.
1: 8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이상기후, 지정학적 긴장, 무역 공급망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전월 대비 2% 가까이 상승해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0: The UN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a non-binding resolution to promote equal area map projections, aiming to correct the geographical distortions of the traditional Mercator projection, which disproportionately shrink equatorial regions like Africa.
1: 유엔 총회가 지도 제작 시 등면적 도법을 널리 활용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와 같은 적도 지역을 불균형적으로 축소시키는 기존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리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And a new study finds that moderate weekend catch-up sleep, defined as up to 1 hour and 30 minutes longer than on weekdays, can lower the risk of high blood pressure by roughly 9%, whereas sleeping in for 4 or more hours backfires and heightens hypertension risk.
1: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주말에 평일보다 최대 1시간 30분 더 자는 정도의 적당한 수면 보충은 고혈압 위험을 약 9% 낮출 수 있는 반면 4시간 이상 늦잠을 자는 경우는 오히려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0: Korea's exports so far this year have already surpassed last year's total, with the cumulative figure crossing the $700 billion mark in early August, according to the Korea Customs Service.
1: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8월 초 기준 누적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2: What a feat.
3: Yeah, it is quite an astounding feat.
2: Yeah.
3: You know, Korea is the first, I think, major economy to announce monthly trade figures. The country announces on the first of every month
2: okay.
3: because it's very important to the country.
2: Right.
3: And based on August figures, we're only in September now. First 8 months of the year, we've already surpassed last year's total,
2: yeah.
3: Reaching nearly $710 billion.
2: Mm.
3: The country hit the mark 117 days earlier than last year when annual exports recorded $709 billion. And much of that, of course, no surprise, is due to the growth of semiconductor exports, which surged 170%, nearly three times of last year. And export markets have been more diversified into places like China, the United States,
2: yeah.
3: Vietnam, the EU. And officials predict Korea will reach $1 trillion in annual exports by early December. And
2: wow.
3: only three other major economies have done that, the U.S., China, and Germany.
1: Oh. 작년에는 연간 수출액이 7,093억 달러였는데요. 올해 벌써 지금 이제 막 9월 접어들었죠. 근데 8월 기준으로 벌써 그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3: Yeah.
1: 연말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3: A third of the year is remaining.
2: Yeah, exactly. Yeah. Are we going to see maybe, I don't know,

0: 이정표라는 뜻이 원래는 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어떠한 수치 같은 거를 이제 달성하거나 뛰어넘었을 때 지금 이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천만 관객을 요 하나의 마일스톤으로 보는 거고요. 요걸 돌파했죠. 그래서 it hit the milestone이라고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를 달성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Director Christopher Nolan's movie The Odyssey has officially surpassed 10 million admissions at the domestic box office, making it the second film of the year to hit the milestone. All right, well, let's leave those headlines there for now and have a look at your messages. 신은재 님이요. 불꽃축제 보고 왔어요. 매년 가는데도 너무 예뻐요. 오늘도 좋은 일이 불꽃처럼 빵빵 터지길요 하셨습니다. Great. I wonder what the traffic situation was like when you went there. What time did you get there, I wonder? 자, 곽은희님, Vancouver English Bay에서 불꽃 축제 봤습니다. 바다 위에서 너무 예뻤어요. 또 보고 싶네요. Oh, they have a lot of fireworks displays overseas too, don't
1: Yeah,
0: they? Yeah.
1: absolutely. Especially New Year's Eve, right? Yeah.
0: Yes, definitely. 자, 북님이요. 한강공원 자리 선점 후 판매요? 생각도 못한 일이네요. 벌을 주는 제도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팔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도 없겠죠.
1: Yes.
0: 하셨습니다. It
1: very good
0: works
1: point.
0: both
1: Yeah,
0: ways.
1: instead of being punitive, right? Instead of punishing these people, possibly, you know, if we just all got together and just don't, you know, create this demand.
0: Exactly,
1: Yeah.
0: yeah. We've got to be civil about it. 그런
1: Yes.
0: 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Okay, moving on to 예소라님. 저는 출퇴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상당히 많이 겪습니다. 새치기나 마지막에 탔으면서 문이 안 닫히는데 끝까지 안 내리고 버티는 사람들이요. 러시아워 피하려고 일부러 일찍 출근합니다. 덕분에 모닝 스페셜이 루틴이 된건 럭키입니다.
1: Ah,
0: 하셨어요.
1: yeah, hopefully we can ease your sort of morning commute.
0: Yeah, exactly.
1: Yeah.
0: This person's obviously looking at the glass half full and being very positive about it. But yeah, I mean, the morning commute is not the best thing to experience. But yeah, I'm glad you can avoid it. Let's listen to a song. 자, 오늘의 첫 곡입니다. This is Enya with Only If.

0: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주가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someone's emotions are volatile 이렇게 표현할까요?
1: Yeah, or temper, right?
0: temper, temper가 조금 더 맞겠네요. 여기서는 someone has a volatile temp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였냐면은 talking about the volatile combination of abnormal weather shocks and geopolitical tensions and trade supply chain disruptions. So one moment it's up, the next moment it's down, and it's just been very unpredictable.
1: Yes.
0: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 global food price index climbed to nearly 2% month on month in August, to its highest level since November 2022, on the back of a volatile combination of abnormal weather shocks, geopolitical tensions, and trade supply chain disruptions.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The UN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a non-binding resolution to promote equal area map projections aimed to correct the geographical distortions of the traditional Mercator projection, which disproportionately shrink equatorial regions like Africa.
0: 유엔 총회가 지도 제작 시 등면적 도법을 널리 활용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와 같은 적도 지역을 불균형적으로 축소시키는 기존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리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Yeah, so let me explain here. We've all seen a map.
0: Yeah, the world map.
1: The world map yeah. in our textbooks when sure. we're young. The problem is the world is not two-dimensional. Right? It's a globe. So sure. when you try to put that on a two-dimensional sort of surface, there are distortions and yeah. it's not yeah. equal size. So when you see something like Greenland, it looks like on a 2D map the same size as Africa when in reality Africa's 14 times larger yeah. than Greenland. So it's not really accurate visually. Uh-huh. And this stems back to the 16th century when a person named Mercator created this map, and we've been using it ever since. But recently the West African nation of Togo spearheaded this resolution to try and change the map so that it's more accurately depicting yeah. what the world actually is size-wise.
0: So the continent of Africa should actually be a lot bigger.
1: Bigger, yes.
0: Than we know it.
1: Right. Mm. All those regions near the equator, yeah. near the center of the earth, are actually bigger than what we visualize on a map.
0: 그래요. 여러분 세계 지도 많이 보셨죠?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유럽 아래 아프리카 대륙이 딱 있는 거 이거 딱 상상을 해보시면 뭐 내지는 지금 찾아서 보시면은 아 이런 정도의 크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늘 그냥 익숙하게 생각해 왔는데 실제 크기는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구로 된 우리 지구에 있는 나라들을 평면으로 옮기다가 예전에 이제
1: Mercator.
0: Oh, sorry. Yeah. Mercator. Mercator가 처음으로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서 썼던 방식을 그대로 쓰다 보니 아프리카가 실제보다 좀 축소돼서 그려진 거래요. Mm-hmm. 와, 그러면 우리 세계 지도를 다 재편해야 되는 건가?
1: Yeah, so what they have is this new equal area map, which is a little more accurate.
0: Yeah. Interesting. All right. But this is non-binding.
1: This resolution, this UN okay. resolution is non-binding. Right. If something's binding, it means it sticks, right? Mm-hmm. If you're a skier,
0: yeah.
1: you know that you have bindings. That's where the boot and the ski attach. It's that little contraption. It's called the binding.
0: Is that what it's called?
1: So it combines. But this resolution means it's non-binding, means it's not. It doesn't have to be followed.
0: So countries that don't change their maps... They won't be penalized.
1: They won't be penalized.
0: Okay.
1: No, it's yeah. not legally required or right. neither is it enforceable.
0: Yeah. 그렇죠. 구속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it's non-binding. 반대로 그러면은 it's binding.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거죠.
1: Then
0: 반드시
1: you
0: 해야
1: must.
0: 되는 거죠.
1: Yes.
0: 네. 근데 이번에 지금 UN 결의안에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새로운 그 지도법, 도법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좀 더 크게 그리자라는 것이고 이게 채택이 되더라도 강제로 지도를 바꿔야 된다.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1: Yep.
0: 참고사항 그렇게는.
1: That's their guideline.
0: 그렇죠.
1: Right.
0: 가이드라인으로 남아있겠죠. So currently Africa is drawn disproportionately.
1: Yes.
0: What does that mean?
1: Right, because the proportion of something

0: Yes.
1: 네네,
0: It affects them more.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정말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썼다면은 선생님은 이제 부의 그 분배라든지 돈의 분배에 있어서도 불균형적으로 이제 부가 한쪽에 조금 더 치중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disproportionately distributed 뭐랄까요?
0: There's an
1: 네.
0: unbalance there, right?
1: There's an imbalance, exactly.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UN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a non-binding resolution to promote equal area map projections, aiming to correct the geographical distortions of the traditional Mercator projection, which disproportionately shrink equatorial regions like Africa. 아, 저도 오랜만에 이 단어를 쓰다 보니까 발음이 쉽지가 않네요. Disproportionately.
0: Yeah.
1: Alright.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0: A new study finds that moderate weekend catch-up sleep, defined as up to 1 hour and 30 minutes longer than on weekdays, can lower the risk of high blood pressure by roughly 9%, whereas sleeping in for 4 or more hours backfires and heightens hypertension risk.
1: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주말에 평일보다 최대 1시간 30분 더 자는 정도의 적당한 수면 보충은 고혈압 위험을 약9% 낮출 수 있는 반면, 4시간 이상 늦잠을 자는 경우는 오히려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eople with hypertension,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더 참고가 될 만한 소식이네요.
0: This study looked at 40,000 Korean adults
1: Okay.
0: and saw that in general, if you sleep in over the weekend,
1: Yeah.
0: you're about 6% less likely to develop hypertension. But the amount of how much you sleep in also matters. So if it's
1: Okay.
0: about 1.5 hours, to be precise, 1 hour and 27 minutes longer on weekends, that drops by 9%. But if you sleep in too much, up to 4 hours, then that can actually have an adverse effect on you. So I'd like to tell my wife, I like to sleep in on the weekdays, so please don't, wake me up. I need to lower my blood pressure.
1: We both have slightly high blood pressure, don't we?
0: Sure.
1: 그래요.
0: Don't we all?
1: 근데 이제 주말에 살짝 평소보다 더 자는 건 괜찮겠고, 너무 많이 또 늦잠을 자면 안 되겠네요.
0: Yeah,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it disrupts your circadian rhythm, right?
1: Circadian
0: Your
1: rhythm.
0: internal,
1: 맞아.
0: clock.
1: 네. 우리 그 생체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Biological clock. 이거를 circadian rhythm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깨지니까 주말에 또 너무 평소와 다르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것도 우리 심장에는 무리가 될수 있으니 예, 참고가 될것 같고요. What's something that's moderate?
0: Yeah, so the root here is middle, right? When you
1: Yeah.
0: see the MOD, moderate, it means not extreme, just average or a reasonable size.
1: 적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적당함을 영어로는 moderation이라고 할수 있는데 everything in moderation, 모든 건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이런 표현도 있죠. 자, 그다음에는 catch up sleep라고 했습니다. 캐치업 아니고요. catch up
0: No,
1: sleep.
0: okay. A mom joke this morning here, right? Not ketchup and mustard, catch up. When you catch up with something, that means if you're behind something,
1: Yep.
0: that means you follow and become equal to it. So if you lost sleep during the week, you catch up on the weekend.
1: Exactly. 그래서 to catch up라는 것은 그동안 좀 뒤처졌거나 좀 못했던 것을 따라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내가 잠을 너무 못 봤다. 못 잤다. 그러면은 주말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자는 잠. 이런 걸 catch up sleep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고. 그다음에 sleeping in and 또 뭐가 있죠? sleeping what's another word with sleep in it? Well, tell me what sleeping in is, first of all, and
0: Sleeping
1: I'll
0: in
1: tell you.
0: is when you sleep past your intended wake-up time, right?
1: 그렇죠. 맞아요. Sleeping in은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그대로 자는데 아침에 더 늦게 일어나는 것을 sleeping in이라고 표현을 하죠.
0: Because you're still in bed, I suppose.
1: 네, 맞아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낮잠을 자는 거는 좀 다르죠.
0: A nap? That would just be
1: Yeah,
0: a nap.
1: taking a nap.
0: Yeah, taking a nap.
1: 맞아요. 그래서 늦잠과 낮잠은 영어 표현이 달라요. 우린 지금 이제 여기서 뭐 늦잠의 표현으로 sleeping

0: 상황이니 쓰였고 something can backfire.
1: Yeah, if something backfires, imagine if you're firing a gun and the bullet goes backwards, right?
0: Oh, no.
1: So that means if whatever you're trying to do, it has the opposite effect of what you're intending.
0: 그러니까요.
1: That means it backfires.
0: 총을 쐈는데 총이 나를 향해서 쏴졌어.
1: Right.
0: 그게 backfiring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효과를 나타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죠.
1: Mm-hmm.
0: 아까 선생님이 it can have adverse effects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Let me read it one more time. A new study finds that moderate weekend catch-up sleep, defined as up to 1 hour and 30 minutes longer than on weekdays, can lower the risk of high blood pressure by roughly 9%, whereas sleeping in for 4 or more hours backfires and heightens hypertension risk. Well, that's it for today's 5 Headlines with Shane Harm.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얌체짓 좀 하지 맙시다.
1: Stop it.
0: 아, 그러니까.
1: Don't do it.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 EBS 라디오로 보내주세요. Let's listen to James Morrison. You give me something.

0: 기억나시나요? 이미 뛰어넘었다.
1: Already surpassed, right? For example, the number of contest applicants has already surpassed 5,000.
0: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이 벌써 5,000명을 넘었습니다. The number of contest applicants has already surpassed 5,000. 자, 다음 표현은 어떤 중요한 기록을 달성했다. 이런 뜻이죠.
1: Right, to hit the milestone. For example, the fundraising campaign hit a significant milestone after raising $5 million.
0: 모금 행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그건 바로 500만 달러 이상을 지금 벌써 모금을 했습니다. The fundraising campaign hit a significant milestone after raising $5 million. 네, 과거형으로 번역을 하는 게더 자연스럽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 무엇의 결과로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거죠.
1: As a result of or
0: Yeah.
1: because of, on the back of something, right? For example, and we hear this a lot in business news, the stock price rose on the back of the company's strong earnings.
0: 회사가 굉장히 매출 수익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영어에서는 일단 그 결과부터 먼저 말하고요. On the back of 하고 원인을 말합니다. The stock price rose on the back of the company's strong earnings. 자, 그 다음 표현은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뭐, 그러니까 그 어울리지 않게 이런 형용사였어요.
1: Right, disproportionately, right? The stress is on the poor part, so disproportionately.
0: It's not a 형용사. It's an
1: Adverb,
0: adverb,
1: yes.
0: 부사.
1: Right.
0: Sorry.
1: The
0: Yes.
1: ly is a
0: Yes.
1: giveaway,
0: That's
1: right?
0: right.
1: So, for example, small businesses were disproportionately hit by the economic downturn.
0: 네. 이제 작은 뭐 사업체들이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이게 균형에 맞지 않게 왜냐면 여기서는 사실 특히 더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모든 사업체들이 똑같은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사업체들이 특히 더 타격을 많이 입은 거니까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영어식으로는 small businesses were disproportionately hit by the economic downturn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당한
1: Yeah, the word is moderate, right? Nothing extreme. And don't confuse with this with the word moderate, which is a verb. When you are,
0: Yes.
1: it's the same spelling, but when you're a moderator, for example, in a debate, you're the person that is sort of in the middle. Again, the middle part is in here, right?
0: But it's the same spelling.
1: It's the same spelling, though, but the pronunciation is different. So in this case, we're talking in as an adjective, moderate. For example, the doctor recommended exercising at a moderate intensity 3 times a week.
0: 네. 의사는 일주일에 3번씩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The doctor recommended exercising at a moderate intensity 3 times a week. 자, 그래서 적당한 일 때는 moderate 이렇게 발음하고요. 똑같은 스펠링이지만 moderate라고 하게 되면 동사고요. 중재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1: Yes.
0: 그런 단어가 또 언뜻 생각나는 게 deliberate 하고 deliberate.
1: Oh, different
0: 네, 근데
1: meanings.
0: spelling 똑같아요. 그렇지만 deliberate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뭐 일부러 이런
1: On purpose.
0: 뜻인데, 네, 그렇지만 deliberate 하면은 그 같이 그 논의한다는 뜻이잖아요.
1: Right. Negotiate or confer, right?
0: 그렇죠. 네, 우리 누가 우승자가 될지 이번 컨테스트에서 우리가 심사위원인데, let's deliberate.
1: Right. Juries
0: 그럴
1: deliberate,
0: 수도 있고요.
1: right?
0: 배심원들이 또 deliberate 할수 있고. 그런데 그거랑 또 deliberate는 다른 것처럼 moderate와 moderate도 다릅니다. We're looking at 적당한 moderate in this case. Okay. 자,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 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0: 얌체짓 좀 하지 맙시다. 자, 요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주셨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문영주 님이 Please stop doing make other people feel uncomfortable.
1: Okay, all right. So, first of all, I think our listeners are too polite and too nice, right? In this situation, you don't have to say
0: Please,
1: please.
0: no.
1: Yeah.
0: I mean, please and thank you are the magic words in English, but that's when you're trying to be polite.
1: But I understand as a Korean learning English, you want to use polite, formal, sort of considerate language. But in this case, in the context, you don't have to say please, right? So
0: No.
1: just say stop. Doing, right? Now the problem here is Munyoungjunim, you have two verbs, right? So you have doing and making. So let's get rid of doing and just say stop making other people feel uncomfortable.
0: 아, 맞아요. Stop making other people feel uncomfortable 하면 되고요. 사실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비난, 명령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please 같은 단어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냥 뺀 겁니다.
1: So you see no smoking signs here in Korea, and a lot of them will say, please do not smoke.
0: 근데
1: And I
0: 외국에서는 안
1: think,
0: 그렇게 안
1: no, it
0: 해요.
1: just says no smoking.
0: 맞아요. 네네. 이제 금연 이런 거는 이제 외국에서는 그냥 no smoking, 담배 피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담배 피워주지 마시기를
1: 자제해 주시기
0: 바랍니다.
1: 바랍니다.
0: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명령이고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please를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to the point, 더 바로 이제 그 의미 전달도 잘 되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에도 좀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요청할 때나 이럴 때는 당연히 please 쓰는 게 좋죠.
1: Absolutely.
0: 네, 이제 뭐 외국에 가서든 뭐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웨이터를 부른다든지 이럴 때 water 이러는 것보다는 please can I have some water?
1: May I have
0: Oh,
1: some
0: may I have
1: water?
0: some water, please?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죠. 이런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병수님, Let's not be so selfish.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1: Same thing, Kim
0: This is
1: Byung-soo-nim,
0: good.
1: right? Instead of saying let's not, right? Just say don't be so selfish, especially with this second part here. You should be ashamed of
0: 너무
1: yourself,
0: 좋아요.
1: right? Otherwise,
0: 네.
1: it doesn't match the two, the front and the back here.
0: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말에서는 이제 뭐뭐 합시다, 뭐 하지 맙시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뭐 같이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let's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청유문으로 안 해도 되고 그냥 don't 하면 돼요. 영어에서는 아까 그 no smoking 한 것처럼 어떤 뭐 이렇게 하시오, 하지 마시오 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게 나아요. 이제 don't be so selfish.
1: Because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is very strong, but if you weaken that with the please, let's not, do whatever.
0: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네. 뒷부분 특히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자, 7025님. Don't be a free rider. Don't be sneaky.
1: Very good. A free rider. That means someone who, tries to, get something for free. Right? Without doing any work. It's similar to being a freeloader, which is the same meaning. So very
0: 맞아요.
1: good.
0: 네. 근데 이제 그두 문장이죠? 중간에 full stop, period 하나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쭉 이어서 쓰셨는데, don't be a free rider, don't be sneaky. 두 문장으로 쓰시면 완벽하겠고요. 김지혜님, don't be such a sleigh fox.
1: I think 김지혜님 meant to say sly fox,
0: 아, 그렇겠죠. sleigh
1: right?
0: fox? sly,
1: In a
0: sly.
1: way, I think being foxy in this case would be a little weak too, in a way.
0: Yeah,
1: But
0: yeah.
1: it is a good sentence, though. Very good,
0: 그렇죠.
1: 김지혜님.
0: Fox 하면은 보통 우리가 되게 간사하다 해가지고 sly라는 표현을 많이 같이 붙여서 써요. 근데 그걸 의도하신 것 같고, 그러나 여우같이 행동하지 마라가 얌체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특히 이번에 그 여의도와 관련된 것에서는 너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나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8817님, Don't do such a cheeky thing.
1: You've probably heard this a lot in
0: Yes.
1: Britain, right?
0: Yes.
1: Being
0: Really
1: cheeky
0: cheeky
1: is a very
0: thing.
1: British term, right? So I would say instead of this is again, you're weakening your sentence. Just say don't be cheeky or don't be so cheeky
0: 맞아요.
1: is much more forceful.
0: 네, don't be so cheeky. Cheeky는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쓸 수도 있는 표현이기는 한데, 뭐 그래요. 뭐 명령조로 그렇게 얌체짓 좀 하지 마. Don't be so cheeky.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파리 사우님. Let's not play dirty. Don't be such a cheater.
1: Again, we're seeing the let's is, here, yeah, right? Yeah. So, but very good. This I love good, this. Yeah. Playing dirty, right, is the same meaning as being a cheater, right? You're not
0: 그래요.
1: following the rules.
0: 네.
1: Very good.
0: 이대로 가도 되고요. Yeah. 아니면은 뭐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don't play dirty. 근데 지금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let's not play dirty.
1: Yeah.
0: 어, 이것도
1: oh, yeah.
0: 어,
1: no,
0: 굉장히
1: works.
0: 좋은 것 같아요.
1: Absolutely.
0: 네. Don't be such a cheater 하셨고요. 네. 그리고 6882님은 don't be a living eyesore.
1: Yeah, if you're a living eyesore, I guess, yeah, that means you are a detriment to society, I suppose, you know.
0: 네, 뭐 눈엣가시, 뭐 그냥 yeah. 이제 참 보기 흉하다 이런 느낌으로 don't be such an eyesore인데 don't be a living eyesore. 살아있는, 약간 흉측한 그런 게 좀 되지 말아라.
1: Yeah.
0: 보기 내가 힘들다 이런 의미겠죠? Okay, very creative. Good. 천유리님, just because you can, oh, just because you can doesn't mean you should.
1: Ah, this is a good life
0: this
1: motto
0: is
1: to
0: good.
1: follow.
0: Yes,
1: yes.
0: yes.
1: Just because I can drive with my feet doesn't mean I should.
0: 그렇죠.
1: Yeah.
0: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아니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just because you can doesn't mean you should. Oh, this is great. 자, 원채헌 님은요. Don't be a jerk about small things.
1: Yeah, a jerk. J-E-R-K is a good way to describe all these yamches out there.
0: 맞아요.
1: Yeah.
0: 자, 그래서 jerk라는 표현은 보통 뭐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냐면은 진짜 저 사람 못됐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할 때 what a jerk.
1: Yeah.
0: 이렇게 표현을 하죠.
1: Right.
0: 네. 뭐 좀 더 센 표현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1: yeah. for 방송용
0: 네, 그래요. Yeah. 자, 선물 받으실 분들 뽑겠습니다.
1: Okay, I'm going to pick, where did it go? 7025, don't be a free rider. Yes,
0: 네.
1: don't be sneaky.
0: 네, 7025님, 네,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I'm gonna pick, let's see. Just because you can doesn't mean you should. 이거 쓰셨죠? 천유리님. 네, 너무 좋았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두 분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우, 벌써 시간이 좀 오바가 돼서 선생님 문장 들어볼까요?
1: Sue, quit cutting corners.
0: Quit cutting corners.
1: Yeah.
0: Oh, love it. 저는 아까 나오기도 했는데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1: Yeah.
0: 이렇게 갔습니다. All right, let's listen to Bryan Adams' Heaven. See you in part two.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0: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Monday, the 7th of September. I'm your host, Chesu Jin, and we have Shane Ham in the studio with us today.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together. And today, it's all about something that could be causing the Himalayan mountains to, well, the ice there to melt. 자, 오늘은 빙하가 녹아내리는 위기가 초래된 게 대기오염으로 인해 빙하 표면의 색이 어두워진 이유도 있다는 기사를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부터 드릴게요.
1: Listen carefully. What gas is formed when carbon is burned or when people or animals exhale and is also the main culprit of global warming? Number one, carbon monoxide. Number two, carbon dioxide. Number three, carbohydrate.
0: So when carbon burns with enough oxygen, mm-hmm. then it produces this.
1: Yes.
0: Is it number one, carbon monoxide? That would be CO. Is it number two, carbon dioxide? That would be CO2. Or number three, carbohydrate? And that's just carbohydrate.
1: Yeah, it needs a lot of oxygen.
0: Yes, a lot of, not just a little bit,
1: no.
0: but more.
1: Yes.
0: 자, 좀 힌트가 됐을까요? 우리말로 다시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탄소가 가열되거나 우리가 숨을 쉴 때 나오는 기체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것이 뭘까요? Number one, carbon monoxide. Number two, carbon dioxide. Or number three, carbohydrate. I think I ate one of these this morning. Did you?
1: Yes, I did.
0: Yeah, well, I mean, right. you don't eat this per se, but...
1: One can kill you, right?
0: Yes, yes.
1: Right.
0: And in your food, yeah. normally, you know, this is included. It's not the answer, of course,
1: yeah.
0: but...
1: The answer, we release this.
0: We release this, yeah. that's right.
1: Every second.
0: 자, 참여해주시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인데, 문자 번호는 샵 1045입니다. Pound 1045. 그리고 무료인 반디 앱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 어디서든 EBS 반디 앱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속에 반디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있는데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됩니다. EBS 라디오나 EBS FM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듣고 와서 기사 읽어볼게요. This is Kygo and Max McCullough.